0: 녀석들은 응? 떼어놓으면 되잖아.
1: 떼어놔?
0: 다 준비해놨어. 열려라!
2: 우와! 귀신 나오겠다.
3: 귀신이 어딨어?
2: 없나?
3: 우와! 그런데 어쩐지 주먹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0: 최첨단 과학과 강력한 마법을 결합해 만든 모냥이로!
1: 지난번에도 졌잖아.
0: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두고 봐.
4: 윤호야. 윤호야.
5: 나가는 거야?
4: 오늘은 학교 근처에 있을 거야. 혹시 날 봐도 모른 척 해줘.
5: 알았어.
4: 포근아, 다녀올게. 어?
2: 오늘 1교시 국어지?
6: 맞아.
2: 윤호, 너 국어 숙제 했어?
5: 당연하지.
2: 지난번에 안 했잖아.
5: 그땐 깜빡했다니까. 실수라고.
2: 어? 뭐 하는 거야?
5: 아니야.
7: 모냥이 진짜 올까?
8: 올 거야. 미아를 노리는 건 확실해.
9: 길 막고 뭐 하는 거예요? 큰 길을 다 막고!
10: 근데 저거 뭐야?
11: 긴급 뉴스입니다. 방금 서울 방화대교에 정체불명의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8: 로봇 나타났어.
11: 교통정체가
7: 가자!
11: 오해하시는 게
10: 좋습니다.

0: 조심하란 말이야.
1: 운전 잘하란 말이야. 어떻게 만든 건데? 망가뜨리기만 해봐.
0: 그거 봐. 아이고.
2: 저보다.
1: 응?
2: 이동하자.
1: 꼴레리요.
2: 꼴레리요. 나타났다. 공격, 공격.
3: 뭐 하는 거야?
1: 아, 참.
0: 제대로 안 할래?
4: 아, 이거 아니었나?
1: 얼레리요!
0: 얼레리요!
1: 못들 하는 거야! 공격하란 말이야!
0: 공격!
4: 이거였나?
0: 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4: 아, 참, 이거였지? 맞네!
0: 계속 공격하라고! 야!
2: 공격! 공격!
1: 자, 안 되지! 자, 강해!
2: 오, 예!
0: 아하! 볼만 하네!
1: 아우, 지금 또 장난이야!
4: 맞다!
1: 빨리 끝장내! 알레리요!
5: 성게 반응이야. 근처인 것 같은데.
0: 릴리리야! 좀 아프냥?
1: 뭐냥도?
0: 아직 견딜만 한가 보네. 릴리리야!
6: 저거 뭐야?

0: 가자. 애들이 다칠 수 있으니 인간들 없는 데로 가자.
1: 한가롭게 인간들 걱정할 때냐?
0: 잘하리오. 자자자자자자.

0: 차차. 차차. 감히 날 집어 던졌냐?
1: 이제 제대로 해보자.
0: 좋아. 야, 야, 야.
1: 바라류. 강하다.
0: 어디? 닐리리야.
1: 안 되겠다. 바라류. 하자자.
0: 변신했냐? 그럼 나도 닐리리야.
1: 어?
0: 닐리리야. 힘드냐? 아직 멀었는데.
2: 동경! 대단한데?
3: 빨리 끝내버려!
4: 좋아!
5: 근데 얘들 어디 갔지?
3: 도망갔나 봐!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깎고 멀쩡하지롱! 다 덤벼!
5: 뭔가 좀 이상한데?
3: 얼굴이 돌아갔잖아!
4: 아, 그렇네. 아짜짜짜짜, 아짜짜짜짜, 돌아간다!
0: 닐리리야!
1: 안 되겠어!
0: 이야, 잘한다!
4: 그라차차차차차차!
0: 그렇지!
3: 안 하고 뭐해?
2: 또 왜 이러냐?
4: 공격! 공격!
5: 어떻게 된 거야?
1: 얼레리오!
3: 얼레리오!
5: 이리
3: 온다! 도망가자!
2: 이런...
6: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가서 모냥이나 도와줘.
3: 아이고 잔소리.
2: 어? 찾았다.
3: 출동.
2: 어, 예.
1: 어?
0: 어? 상태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실력을 보여줘.
3: 가자!
4: 공격!
0: 응? 나한테 쏘면 어떡하!
2: 아, 실수.
3: 으이그!
2: 아야.
1: 아리아리! 아라리오!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설사 이런 제 재료를
1: 스펠란자호에 가둔다고?
0: 농담하는 거지?
2: 당장 파괴신을 범해할 유일한 방법이야. 1차전 오그나이즈를 이용해야지.
3: 머릿수로 밀어붙일 상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2: 걱정 마. 저 뱀 강해.
1: 맞아. 20억 메탈 카드 곳을 책임지는 방주니까.
4: 야, 그래도 너희의 소중한 배잖아.
2: 출항을 잠시 미루는 것뿐이다. 파괴신이 우리 메탈 카드 곳을 없앤답시고 이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그 꼴 절대 못 보지.
0: 알겠어, 대장.
5: 어쩔 수 없나?
6: 가두고 나면 녀석이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으려나?
4: 설마 친구로 만들 생각은 아니지?
6: 좀 무섭긴 한데.
3: 주는 여전히 터무니없다니까.
7: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3: 뭐 그렇지.
5: 그런데 오그나이저 상태가 영 별로라서 자주는 못 쓸걸?
2: 바로 두세 번 정도가 최선일 거야. 즉, 기회는 한 번뿐이다. 서둘러 20억 메탈 카드들을 옮기자고.
0: 거기 정신 사나우네! 가자!
5: 20억을 어느 세월에 옮겨?
0: 다 방법이 있지.
8: 친구를 열어! 솔레이유를 데려와야 해!
5: 여기서 더 사용하면 오버나이저가 폭주하고 말 거야!
0: 설마 재료를 설득할 생각인가?
8: 뭐야, 잠깐! 넘치스, 넘치셔!
9: 어리석군. 이런 장벽 따위 언제든지 찢을 수 있거늘.
7: 그럼 내 질문에 답해주고 가. 너의 존재 이유는 뭐지?
9: 나는 강철의 파멸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있을 뿐이다.
7: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거야?
8: 준, 왜 솔레이유를 말리지 않은 거야?
0: 나도 몰랐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설마 그런...
8: 왜 나한테 말도 없이...
5: 솔레이유...
1: 감시 카메라로 확인하면 돼.
0: 빨리 임시작전실로 가자!
7: 모든 걸 파괴하고 나면 네 존재 의미는 사라질 거야. 그건 곧 죽음을 뜻하겠지.
9: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구나. 넌 누구지?
7: 난 솔레이유. 사람이 만든 안드로이드야.
9: 강철의 심장을 지녔군. 모조품인 네가 죽음을 알까?
7: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9: 친구라? 그 아이와 푸른 늑대, 붉은 사자 말인가?
7: 소중한 친구야.
8: 오그나이저는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2: 적어도 내일 아침은 돼야 해. 미안하고.
10: 그래도 시간을 벌었어. 분리된 새 객차는 확보해서 서로 멀리 분산시켰고 최소한 당장은 연료를 채우지 못하게 했으니까 현 시점에선 최선의 조치야.
1: 하지만 제로의 응용은 아직.
8: 녀석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셔.
11: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달까?
0: 데비 아이오는 괜찮을까?
4: 딥바이트랑 블랙호크가 탐색 중인데 소식이 없네.
1: 제로는 헤비 아이언에 집착을 누렸어. 그전엔 타키의 증오였고 마지막은 뭐지?
12: 자네들 중대한 소식이 있다며.
0: 뭔가 알아냈어?
12: 그래, 파괴신의 정체말이 있어.
1: 이건
12: 채취한 제로의 피를 레이아 박사가 분석했지.
8: 그 난리통에 파괴신 피를 뽑았다고?
12: 녀석의 정체는 전설 속 신따위가 아니야.
4: 아니면 뭔데?
6: 설마 또 원래는 메탈 카드 봇이었다는.
7: 정답.
8: 거봐라, 내가 우리랑 다를 거 없다고 했잖아.
12: 파괴신의 피에서 숙주인 메탈 카드 봇의 성분이 검출됐다. 사바나도 같은 경우야.
9: 너처럼 어떤 영혼을 뒤집어썼단 일인가?
13: 맞아. 사바나드의 힘이 폭주했을 때와 매우 유사해. 그런 무서운 아이랑 단둘이 있겠다니 얘는 무슨 생각이람?
2: 즉 제로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미치광이란 소리군.
4: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사기다. 자가 눈에 희망 확 주면 내가 꼼짝도 못 하겠더라. 거의 신이다, 신.
8: 그래, 그 요술 정말 성가셔.
0: 난 괜찮던데.
4: 시로한텐 그 능력이 안 통했어.
5: 아부라서 그런 거 아니야?
7: 잠깐만. 제로가 원하는 불씨, 그릇을 채울 연료, 비스트 바이러스 복용자 한정이라면 조건이 충족된 카드봇만 조종이 가능하다면?
10: 아, 지금까지 제로가 상대한 건 모두 와일드카드 봇이거나 감염자들이야.
12: 그 힘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적어도 타이란트 제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야.
4: 감염된 적이 없고 제로를 상대할 만한 힘을 가진 메탈 카드 봇이라면
2: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8: 서둘러 녀석을 때려잡을 작전을 세워보자고.
4: 세워보자고.
10: 이제 남은 건
0: 솔레이유를 믿는 수밖에.
9: 친구라, 그게 네 존재 의미냐?
7: 난 누군가를 잃는다는 두려움을 배웠어. 모두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지. 너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 같다.
9: 이 나와 친구라.
7: 웃을 줄은 아나 보네.
9: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친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구나.
7: 그래?
9: 플레이어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군.
14: 그렇다고 믿고 있어.
15: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7: 아, 춤추기는 빼고.
16: 널 잃는 게 두렵겠군.

0: 충만한 늑대야. 이 가난한 사자의 분노를 더 태워라. 우리 먹다 기대하겠노라. 블레이어!
1: 형! 형! 골을 막아!
0: 자, 기도에 응답할 때다.
2: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나와있다.
3: 솔레이유.
4: 카네리아, 함령이 움직이셨어. 이쪽에 파괴신이 오고 있어.
5: 다른 대차들도 여기로 이동 중이야.
3: 준!
6: 하지만 솔레이유가...
3: 이 아이 괜찮을 거야. 어서들 가.
7: 응? 저 녀석들 싸우고 있는 거야?
3: 블루캅. 준, 지금은 제로가 우선이야. 블루캅을 못 믿는 건 아니지?
6: 당연히 믿지. 펜타곤에 아! 저 둘을 지켜봐줘.
7: 함령아!
0: 강철의 씨앗들이로군. 가서 비키건.
6: 타이건!
0: 타이거! 캐로네이드!
6: 솔리드혼! 셋업!
0: 아이야! 브레이크!
7: 왔구나!
6: 솔리드혼! 넌 객체를 막아줘!
0: 마지막에 현재!
7: 지금 내 기술들은 다 알고 있겠지?
6: 어? 블루캅이 블레이온을 해결할 때까지 버텨야 해!
8: 시간 끌기 정도는 대박 만해.
0: 얼라리!
6: 타이건, 물러서!
3: 플래시 벡터!
6: 다크 비트! 대놓!
0: 좋다. 분노의 완성까지 기다려주겠노라.
3: 플래시 벡터!
6: 다크 비트!
3: 플래시 스케이터!
6: 파킹 헤로!
8: 아, 왓! 어쩌나 메탈 카드버들과 인간들을 돕고 있는지.
9: 난 이제 보러 온 적의 족장이 아니야.
8: 요소군과 빚을 수 있는 동지가 된 거라고.
0: 알고 있거든!
10: 플레이어, 이대로 가면 제로의 뜻대로 되는 거야.
11: 아직 믿을 게 남아있는 녀석이 뭘 안다고 따들어!
10: 아니, 난 알아.
11: 쉽게 그 입을 놀지 마!
3: 레드 블리츠!
7: 야! 야, 한 녀석은 그만 괴롭히라고!
10: 오, 아이들, 카드봇의 정던 스타 가디언이
11: 몰라!
10: 그래, 오직 데우스 마키나를 위한 존재였던 나에겐 잃을 게 너무 많아졌어! 나의 코어 메탈이 녹슬도록 누군가 잃는다는 게 무서워졌다! 함께 싸울 때마다 준을 잃는 건 아닌지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 작은 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준 것이 아닐까. 데우스 마키나, 내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구인들과 메타카드봇, 와일드 카드봇을 이해하게 됐다고 믿어. 솔레이유가 말한 대로야. 그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고 잃는 게 두려워.
11: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된 말이야.
7: 솔레이유를 너무 약보는 거 아니야? 걔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10: 그 아이 그렇게 쉽게 널 곁을 떠나지 않아.
7: 넌 불안했던 날 믿어줬잖아. 이번엔 우리를 믿어봐.
10: 준이 우리를 믿어왔다는 것처럼.
0: 내가 늑대와 사자를 과대평가했군. 서로에 대한 믿음 불쾌하구나. 하나 괜찮다. 그 늑대에게서 소중한 자를 빼앗으면 더욱 거대한 불길을 만들 것이다. 증, 분노, 슬픔, 뭐든 좋다. 타올라라!
6: 그래, 네 말대로 우린 아주 성가셔. 화는 많지, 고집은 센 데나 혼자 잘났고 집착도 심해.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플레임 노바, 제동!
0: 나에게 주먹질이라니 건방지시기로군. 나를 지키는 자.
10: 사령관님,
12: 기어이 나를 소환했군. 이게 네가 선택한 때냐?
6: 왜? 틀렸어?
10: 정답이다.
6: 플레임
10: 백투!
0: 지면의 주

0: 드디어 지금입니다.
1: 저건
2: 어서 레이온을 옮기.
0: 주인이여, 불안전 하나마 저들의 불씨를 반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무대도 있고 우주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3: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4: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3: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5: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3: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6: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3: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7: 신사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0: 엑스.
1: 예.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2: 파이어 로봇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3: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3: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파이어 로봇 출동이다.
0: 네!
4: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5: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갑자기 난기류가.

0: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탱탄 액션.
0: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2: 제인,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0: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2: 얼마든지.
0: 야! 하! 야!
3: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자!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3: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2: 뭐라는 거야?
3: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1: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3: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4: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3: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1: 말도 안 돼. 눈앞의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3: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2: 레디 액션!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1: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3: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2: 세나! 감히 세나를 이기게.
3: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5: 엄마, 저게 뭐야?
6: 새로 나온 영화인가?
7: 우와, 특수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8: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9: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6: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9: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6: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9: 뭐라고? K, 자네가 진정.
10: K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3: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2: 그럴 일은 없어!
1: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3: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2: 피닉스 액션 드론건!
11: 그건 분명
4: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1: 맞아! 모두 발사!
11: 자!
9: 어림없지. 어?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10: 어떻게 된 거야?
9: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10: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12: 진짜 실감나는데?
8: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12: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10: 영화 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9: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8: 이렇게 끝낼 순 없어.
1: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걸.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빼앗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지?

0: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1: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2: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3: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1: 당장 가자!
0: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2: 그래도 가야 해요.
1: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4: 다이아로봇이니까요!
0: 좋다. 마리 팀장.
3: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0: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4: 네!
1: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에로젯 액션!
2: 레스큐제!

0: 우리도 가자! 타이탄 액션!
1: 지방울 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1: 알겠어! 부탁할게!
0: 타이탄 펀치!

0: 시작해볼까? 라이트닝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얘들아! 예크로!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어?
1: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 X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0: 좋아, 간다.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냐? 마그마 엑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페이스 나야!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케이가 침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0: 내 손!
1: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0: 성공이야!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3: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0: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1: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서두자.
2: 어? 이안 멈춰. 거기 함정.
3: 제시동 완료.
1: 됐어! 아, 살았다! 빨리 마그마 코어를 부수자!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3: 야, 레스큐 슈커.
2: 타이탄 슈터.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 뭐야?
3: 레스큐 슈터!
2: 타이탄 파치!
3: 레스큐 패티지!
0: 정말 귀찮군!
2: 레스큐 마그넷! 자, 그럼 마무리! 간다!
0: 일단은 꺼!
2: 이제 끝이다! 아빠! 안 돼! 아빠! 어? 아빠라고?
1: 케이가! 제이의 아빠라니.
0: 제이, 알고 있었니?
2: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가 파이어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2: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3: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4: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그게 파이어로보니까.
5: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6: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2: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4: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3: 아휴, 하여간 못 말려.
7: 화재 발생, 화재 발생.
5: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2: 당연하죠.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9: 출동 파이어로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라.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고통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오랜만이야, 송수지.
4: 세미야, 어떻게 여길...
3: 그냥 헤어질 때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 그동안 걱정도 원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잘 살아.
4: 넌 그동안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남샘이. 언젠가 널 떠나게 되면 이유를 꼭 말해달라고 그랬지? 정말 듣고 싶니?
3: 당연하지, 수지야. 난 어떤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다...
4: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애야.
3: 뭐?
4: 넌 기분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 마음이 무거워지면 곧바로 어딘가 쏟아버려야 직성이 풀려.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3: 난 너와 대화하는 게 좋았던 것뿐이야, 수지야.
4: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 정리 안 된 쓰레기들을 나한테 버리고 간 거지.
3: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도 못하면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냐고!
4: 글쎄, 일기장이라도 쓰던...

0: 뭔지.
1: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말하던가. 그렇게 와다다 말할걸.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언젠 강아지 같아서 좋다더니 거짓말쟁이. 걔가 또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전에는
0: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63세가 된 세미 회원님은 오늘 어쩐지 조금 어른이 된 것처럼 보였다.
1: 유리 회원님, 이번 휴게소 말고 다음 휴게소로 가요. 튀김우동은 거기가 찜이야.
0: 아, 네, 물론 아주 조금.
2: 부장님,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미 회원님이.
0: 세미 회원님이 왜요?
2: 너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0: 드디어.
1: 오늘의 주제, 애지중지 키운 아들놈이 지 여친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애미의 심정은?
0: 영원히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군요.
3: 아니야, 고마 직원한테 가서 주문할까?
4: 아휴, 우리도 이제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기다. 있어봐라.
3: 빨리 해라, 언니야.
4: 아, 알았다.
5: 72번 손님, 불고기 버거 20개 포장 주문 나왔습니다.
4: 여기저기 죽어도 이마이나 남은 걸 어쩌겠노. 어디서 탄 냄새가? 아그라요, 불났습니까?
6: 아닙니다, 설탕 시럽을 태워서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4: 남자의 품격이 뭔가 했지만.
5: 오늘 실습한 요리로 점심 먹긴 안 되겠네요, 회원님들.
4: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3: 남자의 품격? 그 핫한 독신남들 많다카던데 어떻든 언니야.
4: 핫한 독신남 다 얼어 죽었네. 쭈그랑 방탱이들 뿐이더만. 응?
6: 실례합니다, 지옥길 선생님 계십니까?
4: 아까 요리교실.
6: 이목원이라고 합니다.
4: 요를 어찌 알고 찾아왔는겨. 말 안 해줬는데.
6: 아, 그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4: 내가요?
6: 이거 햄버거에 대한 탐냅니다. 맛있게 드세요.
4: 잠깐! 말도 좋은데 벤치 가서 같이 먹읍시다.
7: 은행 금리라는 게 정말 짜네요. 고작 특별금리 0.5% 더 준다고 가입하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아휴.
8: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소은 씨가 만기까지 적금 채우는 걸 성공하면 둘이 은행 특별금리 1%를 얹어드리죠.
2: 헐, 대박. 정말이죠, 부장님.
8: 만기일에 바로 계좌로 쏴드리는 둘이 은행만의 파격 이벤트.
7: 그럼 만기일이... 아, 벌써.
8: 어릴 때 은행 주인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잃어버는군요. 걱정 마세요. 둘이 은행은 망해도 이자는 철저히 지급해드립니다.
2: 부장님 너무 웃겨요.
7: 근데 부장님, 오후에 사장실 회의인데 복장이...
8: 무슨 소리예요? 오늘 그날이지 않습니까?
7: 그날요?
8: 비버스 대청소의 날.
2: 안 돼! 사장실 닦을 귀한 성수를 쏟으면 어떡해요?
9: 제가 다시 떠오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물인지 알고 떠온다는 거예요? 무려 새벽 봉틀 때 동쪽 나무에 고인 성스러운 이슬을 모은 물이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1년 내내 모은 물인데 이거 이제 어쩔 거예요?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 진짜 어이없어. 도사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꼴이야. 대기업 맞아?
11: 그거 알아? 회사 건물 썩어가는데 이사 안 가는 것도 그 도사 때문이래.
10: 헐, 진짜?
12: 자, 이거 받아, 고부장. 자네 출생연도에 생산된 와인. 늦어서 미안하군.
8: 아닙니다, 사장님. 생일이 한참 남아서 민망하지만.
12: 고부장, 개해면 미월생 아닌가?
8: 아, 그건 주민등록상 생일이라서요. 진짜 생일은 따로...
12: 언제?
8: 네?
12: 고드리 부장, 몇 월 며칠 며칠에 태어났냔 말이야!
8: 제 생일은...
2: 여기요. 부장님 진짜 생년월일시 눌러주세요.
13: 자요.
2: 유리만 고두리 두 사람의 궁합은 상극!
13: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2: 한마디로 어? 사장님은 물, 부장님은 불! 그것도 엄청 큰 불이라 물을 다 말려버린다나.
13: 소은 씨는 대기업이 미신 타령한다고 몰하더니 폰에 이런 앱도 깔려있군요.
2: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은 배추동 도사 말이라면 쩔쩔 매시는데 이러다 우리 프로젝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13: 무너지긴 왜 무너집니까?
14: 어떻게든 그 아이 진짜 생시를 알아내서 글자합을 맞춰봐야 해.
10: 하지만 도사님 지금까지 잘해온 걸 보면
14: 그 또또또 아니란 소리. 내 경고 무시하다가 또 그때처럼 화당하고 싶나.
10: 죄송합니다 도사님.
14: 그 아이와 자리를 만들어 주게. 내 직접 알아낼 테니까.
2: 술이라니. 이런 얕은 술을 쓸 줄이야.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13: 걱정 마세요 소은씨. 유통업계 경력 15년.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선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3: 도사님 너무 웃겨.
2: 절대 안 취한다면서요 이 주정뱅이.
14: MZ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어디서부터 시작.
2: 여기서 술 취한 사람 접어.
14: 이야 어디서 광역 공격인가. 다들 하나씩 접으라고.
10: 오이 못 먹는 사람 접어? 대체 뭡니까 도사님? 당신만의 그 노하우가.
14: 여기서 12월에 태어난 사람 접어.
13: 그니까 내 생일이 언제더라?
15: 안 돼요 부장님.
13: 12월 25일.
14: 아하, 그게 자네 생일인가?
13: 이건 예수님 생일.
2: 아우 우리 부장님 너무 취하셨다.
13: 오늘은 임기응변으로 넘겼지만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네요. 택시 불러줄게요. 집 주소 불러요.
2: 네 부장님. 토리동 토리오.
13: 오성 씨. 아니 뚫지 마요. 일어나요 오성 씨.
2: 그러니까 여긴
15: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부장님 집이잖아.
13: 인사불성이라 제 집에 두고 갑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2: 비서 자격 상실이야. 또 실수한 거 있나? 기억을.
14: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수잖아.
2: 나 때문에 부장님은 회사에서 주무셨을 텐데. 대충 씻고 얼른 가서 사과드리자. 이 패션 또 뭐야.

0: 회사 티, 회사 책, 회사 컵, 회사 뷰? 부장님 괜찮으신 걸까? 아휴, 오지랖은 노노. 부장님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1: 이렇게라뇨.
0: 이건? 60대까지 계획을 다 세워두셨네. 남의 사생활을.
1: 하지만 떨어진 걸 붙여주는 정도는.
0: 부장님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김밥 체인점? 편의점은요?
2: 아들, 사장님이 또 홍삼 보내셨더라. 감사하다고 인사 꼭 드리고 항상 회사에 충성 충성.
3: 소은이 네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고부장 신상 작은 거라도 알아내면 바로 공유, 오케이?
4: 둘이 엄마, 잠깐 와봐.
5: 아, 나 한동안은 화분 못 사.
4: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도 사주 한번 보라고.
5: 사주?
6: 40 남은 딸내미가 시집은 갈런지, 시집 안 가면 일은 성공할런지, 경기는 나빠지는데 명태는 안 당할런지, 생년월일만 불러봐! 쫙 하고 읊어드립니다. 오늘만 무리요.
4: 아이고야,

0: 날로 좋아지네요. 오늘은 밸런스까지 딱 잡히가 있네.
1: 아유, 다행이다. 저 오길 씨, 실은 나 그동안 먹는데 크게 관심 안 두고 살았어요. 당신은 참 취향도 희한하다. 남의 밥 먹는 영상은 왜 봐?
2: 그러게, 꼭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돼.
1: 하루 세 끼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늦었더군요.
2: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긋지긋하게 먹었던 불고기 버거라는 거야.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보게 당신이 먹방 좀 찍어주라.
1: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은 매일 맛있는 거 해먹으며 살려고 해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0: 내는요, 여생이라는 말이 제일로 싫어요. 젊은 놈들이 내만 보면 지도 남은 여생은 내처럼 취미나 즐기며 살고 싶다 이카는데 와 남의 인생을 지 맘대로 남은 인생이라 카노. 살아있으면 다 현생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목은 씨, 내랑 같이 현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요?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박각선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

0: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2: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QMS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3: QMS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0: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2: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6: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0: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6: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2: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7: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6: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2: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 보장 키웠어요.
2: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아, 더...
10: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11: 추워.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0: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펜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너무 춥다 진짜.
1: 미끄러워 이거.
2: 아, 허리 다 아프고 진짜.
3: 와, 자, 야, 생각보다 무겁다.
4: 까딱해.
5: 바깥 해야 돼, 바깥.
6: 아, 바깥 해야지.
5: 바깥 해야지.
7: 工作需要在九点之前完成，九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好，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公司就没办法主要结算。啊，希望大家多多努力。
8: 이게 그럼 6천 원인가 보다. 32안짜리.
9: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2: 그 내가 밖에 나갈게. 괜찮아요.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너는 못하잖아.
1: 더.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5: 추 나간다, 추 나간다.
1: 아니 조심해.
5: 추 조심해요.
2: 저총이부터 저총까지 있다.
5: 엄청 멀어, 엄청 멀어.
2: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이 진짜 미끄러워.
9: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2: 너는 어디야?
5: 무서워. 밑에. 밑에.
2: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
9: 이거 봐봐.
5: 하지마.
2: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5: 하지마.
2: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진짜 위험해 이게. 엄청 미끄러.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이게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8: 감사합니다.
2: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5: 똑같대?
2: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1: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이 매달려 있어 다.
2: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5: 대단한
2: 진짜.
5: 거야.
2: 야 그거 물 줘. 물. 여기. 그렇지. 뒤에 가지. 좋아.
5: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2: 좋아.
5: 딱.
2: 여기 한번 먹어볼래?
5: 谢谢。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셨더라고.
9: 아, 그 친구?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5: 네?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씨.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지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0: 바로 사 먹을 거야.
1: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2: 옆을 안 보면 돼.
3: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무섭네. 오, 우와. 여기 대박이다.
1: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2: 무슨 강 만나?
3: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저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1: 그러네.
3: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거.
2: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서 우리?
1: 오케이.
2: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 적 있어요?
1: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2: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3: 이게 힘들다고?
2: 정신적으로요.
1: 그래.
3: 아,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2: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3: 그러니까.
2: 기절하죠.
1: 기절해.
2: 병원 가야 돼.
3: 근데 좋은 기업을 하는 거야, 지금.
2: 형님. 내가 죄송해. 고민하세요. 미안해.
3: 이거 빼자.
2: 내가 잘못했어.
3: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2: 하지 마요. 제발. 왜 이래. 하지 마.
3: 이게.
2: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3: 아니야, 두 개가 아니라.

0: 아니 구멍 나겠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맞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괜찮아.
3: 한 시간 있죠. 와, 아이고 싸긴 싸다.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 원, 아니야 3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10m, 10m.
1: 10m.
0: 저기다 짜요.
1: 짜요.
3: 어,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0: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1: 확실히 낫지.
0: 진짜.
3: 그렇지.
0: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능.
3: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0: 에?
1: 손뼉 밀치기.
3: 어, 이거.
0: 왜 죽이고 싶어요?
3: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4: 好, 지금 시간 差不多了. 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 还可以做的比较뭐
0: 있다 뭐 묻었다 난간 어떻게
1: 왜 뭐라고요?
3: 아 좋다.
4: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啊对
3: 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네.
0: 이거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우리 끝나.
1: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먹으면 딱이지. 와,
0: 목이 너무 마른데?
1: 나도 미치겠어, 준민아.
0: 물도 안 주나, 설마?
1: 물도 포함이지. 식비, 모든 식비가 이제 우리가 물도? 벌어서.
0: 물도? 저희 물도 안 줘요, 저희? 물도 다 먹어야 돼요?
5: 물도 벌어서. 먹는 거라서 사 드셔야 돼요.
6: 저희는 물 한 모금도 안 사 드리려고 해요.
0: 아, 이거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해. 목 마른데 지금 양쯔강도 마시고 싶은데?
1: 양쯔강 마시고 큰일 나.
5: 어제 아끼셨어야 돼요.
7: 이거는 너 할 수 있나? 아, 내 생각 이거에 아... 밑에 보이거든. 이거는 닦아야 되는 것 같아, 느낌이. 아...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요.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2: 안쪽에서 바깥.
3: 就是这个玻璃的擦拭，然后还有围栏了栏杆的玻璃，然后进行擦拭。
2: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운데.
1: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2: 然后他妈妈了之后然后你就要妈下面的那个
0: 니가 오케이? 이렇게? 니가
2: 하? 这个下面的这个边角
0: 예, 구석구석 하겠습니다. 하!
1: 준비나, 혼나고 있니?
2: 然后就顺着那个我弄
0: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 해야죠.
2: 에이, 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
0: 아,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1: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0: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됐어.
3: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여기로 닦았어요. 여기로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도 했고.
1: 왜 또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3: 거기는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2: 여기까지.
3: 이거는 밖에잖아. 여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1: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2: 哎对，哎对对对，就是这个姿势，然后跑的。你之前是做什么的？
1: 저 가수라고 좀 저려주세요.
2: 아, 그래서 그이 창수구만.
3: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1: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아~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0: 너 가수 아니야? 그 전민미 한번 전민미.

0: 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好，谢谢。好好，我们赶紧那个开始不要嘛，不要。好，谢谢。哎，对对对，就是这样嘛，谢谢。哎。
1: 조금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더는도.
2: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럼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0: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的.
2: 谢谢. 지금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3: 나 안 무서워. 똑똑한 것 같아.
1: 오, 잘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3: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0: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3: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아,
3: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1: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해서 좋았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2: 그렇지.
1: 이런 건 진짜 좋아.
2: 깨끗하다, 깨끗해.
1: 깨끗해서 좋았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3: 그러니까 이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1: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2: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1: 맞아, 맞아.
2: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3: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1: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2: 고생했어요.
1: 고생했다, 고생했다. 많이 좋아졌어.
3: 저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4: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啊，이거
3: QR 넣어주는구나.
1: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지 알았어.
2: 나도, 나도. 들어왔어, 들어왔어. 와, 谢谢.
1: 谢谢.
4: 고맙습니다.
3: 谢谢. 3일, 3시간.
4: 아, 우리 지금.
3: 와, 이거 밥값하기 힘드네.
2: 밥값도 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3: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0: 여기서 이게 다 벗어야 되는데.
1: 에?
0: 아니 다 벗는 거 아니고 바지 양말 양말.
1: 오빠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2: 발만 하얀데?
1: 발이
3: 그러네.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
0: 안 타서 그래.
2: 발만 바르는 지랑 똑같아.
1: 발은
2: 아,
1: 그러네. 발은 나랑 똑같은데.
3: 사실 이게 올라와서
4: 온도 굉장히 高
3: 여기 와서 여기 오는
4: 한량 冷却到 冷却到 刚才我们看的那个温度然后再半取了之后收就是再把它铲到这个堆子上面去
3: 이거 끌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예쁘게 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2: 우와 저 엄청 뜨겁겠다.
3: 우와 이거 봐봐.
1: 엄청 커! 조심해! 뜨거워! 딱 봐도 뜨거워! 딱 봐도 뜨거워!
3: 다 기다리고 계시네.

0: 죽어. 엄청 뜨겁네. 와,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겁지? 진짜 뜨겁다니까.
1: 조심해야 된다.

0: 좋아, 좋아.
1: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들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받아.
0: 아, 여기다가.
1: 여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여기서.
0: 이렇게. 아.
1: 이렇게 하면 덮어내.
0: 지렛대, 지렛대.
1: 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받아.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허리 안 아파.
0: 그러네.

0: 장난 아니다. 이거 저를 이렇게 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뜨거워! 아, 뜨거워!

0: 힘드네요. 처음에 밥 먹인 이유가 있네.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점점 이제 많은 근육을 쓰게 되니까 다음 날이 기대되는. 그리고 누적됐어요. 그래도 난 몸을 안 쓰니까. 성원이 형은 몸 맨날 쓰던 사람이니까 알이 안 베긴, 난 알이 다 베겼어. 알베기고 그다음 마라 계속 때려가지고 장압 배 아프고. 저 화장실 세 번 갔어요 오늘만. 조만간 쓰러지지 않을까. 말아봐. 일하고 말아하고 일하고 말아먹고.
1: 저도 말아 아니어야 돼.
0: 아, 나 간식 할 것 같아요 이제.
1: 간식한다. 점심 말하면?
0: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0: 일이 즐겁고 행복하면 결국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를 알려준 선배님들이 참 감사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밝게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면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산이 된다, 산이. 그 펼쳐져 있던 게 하오.
1: 와, 저 형이 못 알아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동화가 잘 돼 있지?
2: 辛苦了。
3: 이렇게 와서
4: 여기서 나와.
0: 好好好，那咱慢点。
3: 아, 이렇게 식으로 저. 와, 술이 나온다 이제.
0: 하오.
3: 우지야 마셔 봐 봐.
0: 어? 선배님. 선배님.
2: 술 이제.
0: 아유, 잘하셨네.
2: 우리가 지금 조금 조금. 이거 깔라跟大家稍微念一下就行.
3: 어때?
5: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7: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0: 아!
1: 좋아하시죠?
0: 맛있어.
1: 오.
0: 어, 근데.
1: 근데 어, 그...
0: 아, 식도로 내려가! 뜨거워!
1: 아, 그 근데 술 세? 그러면?
0: 양주
1: 술
0: 처음 먹었을 때 느낌.
1: 아, 그럼 술 세긴 세구나. 어. 이거는 그러면 몇 도 정도? 이거는 그러면 몇 도 정도?
8: 와, 진짜 세다.
2: 아, 치마요 바스지.
0: 80몇 도.
2: 예.
8: 진짜 세다, 와.
0: 오빠, 80몇 도야.
1: 어, 세다. 그냥 알코올이야, 그냥.
8: 세다, 그치요?
1: 아.
8: 세다. 원래 80도짜리 마셔요, 형님?
1: 근데 80도는, 근데 나는 98도까지 먹어가지고.
0: 아유, 안 돼, 안 돼.
1: 아, 근데 와. 80도 세긴 세네.
0: 갓 나온 거잖아.
1: 조금만 마셨더니.
8: 취한다, 취해. 아, 잠깐만.
0: 정훈이 오빠는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같더라니까. 얼 깜짝이야. 아, 오빠 누워 계셨구나.
9: 물어보니까
0: 또 성훈이 오빠지? 치! 그럴 줄 알았다.
9: 근데 뭐 하는 사람인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원인 거.
0: 진짜 안 어울려. 오빠 회사 생활 해본 적 없죠?
10: 없지.
0: 오빠 컴퓨터 만질 줄 알아요?
10: 몰라. 아니, 컴퓨터는 조금 있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0: 아, 핸드폰이 있으니까.
10: 아, 맞아. 없어져. 무조건 필요 없지.
0: 필요 없어. 아니, 다음에 우리 진짜 그냥 오빠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자.
10: 왜?
0: 핸드폰 없어도 되는 거.
10: 아, 그러니까. 태양만 보고 움직이면 돼.
0: 태양만. 진짜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저보고 물개래요. 근데 왜 물.
10: 왜?
0: 모르겠어요. 물개 같나 봐요. 그거 근데 뚱뚱하단 소리 아니에요, 오빠?
10: 그렇지도 않지. 또 물개가 예쁘잖아. 귀엽잖아.
0: 좋은 말인 거죠?
10: 어, 좋은 말이지.
0: 준빈아, 나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아. 이거 전신운동이야.
8: 화장실이 저거네.
10: 어?
8: 화장실이 이거네.
0: 그거야.
10: 어, 왜? 갔다 와.
8: 저거 잘 못 사서.
0: 아니, 너 이렇게 까다로운 애가 세계여행을 어떻게 다닌 거야? 어?
8: 진짜 급하면 싸요.
0: 그럼 아직 안 급한 거야. 절실하지 않은 거야.
8: 그러니까 조금 더 절실해져야 될 것 같아.
0: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 줄 알겠네. 일찍 일어나고 이게 온몸을 다 쓰니까 잠이 오네.
11: 梁九是个体力活啊，更是一个技术活啊，是是，辛苦了啊。我把这个都下去这个数。你们的贡献呢？
8: 사장님 저희 이거 번 돈으로 해야 또 마우타이도 사 먹고 네, 예, 밥도 먹고
12: 네,
8: 밥값을 해야 또 이게 예, 할 수 있고. 오 월급 받아야지 우리.
11: 친구라
8: 우리 3시간 한 거 받아야지. 자존차 주세요.
0: 또 이브치 또 이브치. 사장님 888 위안? 888 위안. 그럼 얼마예요?
8: 16만 원.
13: 16만 원. 아니요. 이게 좀만
14: 더야. 너무 많이 주시는데?
13: 아니, 돈 넣어줘.
11: 왜 선지요 상구. 마티. 양조. 모두. 아, 최고.
13: 우리가 그
0: 힘든 일이라고 또 우리를 주신 거네.
11: 그래서 왜 주신 분이 많아.
0: 아유,
15: 여러분들 좀 셰셰. 셰셰.
13: 여기 사장님인 것 같아.
8: 아이고, 네. 살람 알레이쿰.
13: 살람 알레이쿰. 들어가면 되나?
8: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저 빗들어 놓은 거 봐.
13: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11: 이 빛이 대박이네.
8: 우와. 이 뭐야, 여기? 미쳤다.
11: 말로는 약한 타워의 휴인산.
8: 우와.
11: 125. 네, 에헤나 미스타갈. زي الفراعنه نكاد بيشتغل زمان بقى مية 125 سنه
8: 형님이 찾던 네? 옛날 게 여기 있네요
11: يعني ما بيشتغلش زي هناك زي المسابق الكبيره دي علشان احنا بنسبق من 5 كيلو انما احنا على حسب العينه بنشتغل
8: اوكي كم اول يمسك حاجه من
11: ده اول حاجه بتتعمل
8: 아, 다리에서. 아, 이게 그거.
11: 사람이.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옛날,
8: 아, 먼저 물 짜고, 그 다음 염색을. 물 차가워요?
13: 아니, 그냥 괜찮아. 그냥 물이야.
11: 아, 샤니엘, 드는 빼트라. 빼트라, 그, 드는 빼트라, 하는 거.
8: 형?
11: 어? 오케이? 어. 아, 보스, 아, 아, 아, 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8: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1: 깨다, 깨다, 깨다, 깨다, 깨다, 엠씨 깨다.
8: 깨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 아이고, 깨다?
11: 깨다.
8: 너?
11: 뭐, 이다, 헤이. 아, 헤이.

0: Allez, allez, allez.
1: Oui, mais...
0: Alors, américains.
2: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오케이 오케이 step in 가라다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우리 다한테 간다. 나는 다한테 간다.
3: 아하. 아 여기
0: 오케이 오르바이로스.
3: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0: 와대인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3: 이게 여기서 물이 물기가 좀 있으니까 이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0: 아는 법이 아주 어렵다. 무슨 일이야?
2: 니케다.
0: 무슨 니케다. 에헤. 무슨
2: 저희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0: 에헤.
2: 진짜 되게 쉬워 보인다. 안 돼.
0: 자, 제가 왔어.
2: 오케이.
3: 와, 이게 걸리면서 우리 다 빼빠지 있어 여기. 그래서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함마.
3: 주.
2: 준빈.
3: 준빈.
0: 셔럽도 마스.
3: 오케이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그 사람에게 50년.
3: 50년도
0: 50년. 이대로 파해. 뭘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샬라, 케다. 샬라.
3: 오르바이로스.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0: 다이나.
3: 오, 저, 간다. 저쪽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면 된대. 이 색깔이 나야 돼.
2: 우와.
3: 오, 돌리라고, 이게.
0: 아이고, 아주 안 갔다니.
3: 이게, 오. 와, 이게 색깔.
2: 아, 괜찮아.
0: 아우 저야라 진짜
3: 또 색깔 달라.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 색깔을 만들어내는구나.
0: 여기서 이 바이엔 나는 저야 없어 들어오자.
2: 어렵다.
3: 색깔 맞춰야 되니까
2: 이거 거의 그냥 그 실험실이네. 여기 R&D 센터네.
3: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오 이거 또 나왔다. 그러니까
2: 맞춰야
3: 돼. 우와. 자 우리도 해라. 조금 틀려.
0: 조금 더. 와,
3: 해야 돼.
2: 진짜.
3: 와, 디테일하게.
2: 똑같아. 만족하세요?
3: 한 번 더. 오? 진짜 됐다. 이거는 이게 끝? 응?
2: 아이스. 오케이.
0: 응, 달러락. 아직 좋아할까?
3: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2: 오, 집어넣어. 오,
0: 알레. 좋아할래, 베아카니. 알레.
2: 야, 재밌다. 와, 초등학교가 돌아간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 놀이 하는 것 같아.
3: 와,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4: 일단, 말렘.
2: 말렘.
5: 말래?
2: 근데 선생님 손은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맨 유 캔
6: 그게
2: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6: 부셔졌다 부셔졌다 한 번 하려고 아니 돈을 달면 되겠다
2: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6: 이야기 100만원 먹기 노스 세아 세아
7: 이거 한 시간 해야 된다고?
2: 야 허리 가자

하늘을 향한 것 나가.

0: 다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거기.
1: 무함에 살라.
2: 무함에 살라. 아빠, 아빠, 아이와. 아이와.
0: 내 거 이거 집어 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한번 해볼게. 야,
2: 근데 비슷해가지고.
1: 아유, 엄청.
2: 와.
1: 와.
2: 와.

0: 어쩌고!
1: 또 한 번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네.
0: 우와. 와, 진짜 뜨겁다. 진짜 뜨거워.
2: 야.
1: 진짜.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0: 내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내가 반대로 하고 빼줄게. 뺄게. 내가 뺄게.
3: 이거 아래.
1: 자, 이제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3: 오케이.
1: 너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그렇지.
1: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3: 불지옥이야, 지금.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1: 나는 일본,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지.
3: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4: 한리플랜타비. 갈릭벨렛다비!
1: 뭐라고?
4: 갈릭벨렛다비!
5: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4: 갈릭벨렛다비!
5: 잘 하고 계셔서.
1: 뭐라고?
3: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화내는 것처럼 말하고.
4: 아이와케.
3: 됐죠, 아이와?
4: 아이와.
3: 아이와. 으쌰!
1: 마지막.
3: 오, 아, 좋아. 마한마, 아이와.
4: 아이, 뭘 세상에.
1: 돈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3: 몇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화이팅!
1: 한번 살려. 와, 대박이다.
3: 아이와?
1: 아, 뜨거워. 와, 빛이 진짜 득이네, 진짜.
3: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1: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같지?
3: 헤라클레스.
0: 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3: 아, 예.
1: 오.
3: 옥상은. 진짜 가팔라요.
1: 아, 그래?
3: 우와.
1: 조심.
3: 우와, 예쁘다.
1: 예뻐?
3: 오, 무슨, 부처님 모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4: 올라오는 곳! 뭘 잡게?
1: 올리자.
3: 어. 오케이. I got it.
1: 화이팅 해봐. 화이팅! 오케이, 준비야.
3: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있지?
1: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3: 말랐어요?
1: 완전
3: 말랐어요?

0: 근데 조금 그만. 살짝
1: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0: 색깔 아 그 뭐야 양말 양말 색깔
2: 어 그래서 좀 별했다.
1: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0: 어
3: 고마워서 하지 메이야
0: 메이야 어 사장님
4: 아 네 대단하다
0: 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1: 우리 어땠어요?
0: 오늘 어땠습니까?
4: 자가도 과일 조메이야 메이
0: 요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1: 메이야래요
0: 메이야
4: 나 마지막으로 엄마
0: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4: 메이야 메이야
0: 메이야 메이야
4: 메이야 메이야
0: 아우 예
1: 슈크란 슈크란
0: 가자.

0: 와우. 아, 나이스.
1: 오케이, 가자.
2: 아살알라이콤.
3: 야, 사분.
1: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4: 이거 따라가야
1: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2: 크루즈 따라가.
3: 야, 크루즈 따라가.
2: 크루즈를 따라가봐.
1: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야, 야.
5: 준빈.
6: 유경배.
5: 와전에.
6: 샴.
5: 샴.
6: 시.
5: Nice to meet you.
6: Nice to meet you.
5: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No guest, no guest.
6: Yes, come inside, guest.
5: No customer.
6: Yes. Hello, hello.
3: Hello. Hello.
6: Hello.
3: Hello.
6: Hello.
3: Hello.
6: Come on. Everybody.
2: Hello.
3: Hola, ¿cómo estás?
2: Hola, ¿cómo estás?
3: Hasta la vista.
2: Hasta la vista.
3: Ah.
2: Ah.
3: Naruf.
2: Hola.
3: Hello.
5: Hola, niño. Oye. Konnichiwa.
3: Ni hao, ni hao. 안녕하세요.
5: 아,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6: 아니, 알았어. 빼줘. 왁싱은 끝내, 아니.
5: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Come come. Guess guess.
3: Hello.
5: 와.
3: Hey.
6: Everybody. 들라 아슬람 해리.
5: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지.
6: For man. Local. Everybody. I throw.
5: 오. 오. 오. 오. 오.
2: 미라
3: 질라,
2: 미라 질라. 브라보, 렛츠 고 브라보, 렛츠 고
5: 브라보.
3: 브라보.
5: 와.
2: 근데 이거를 던지면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0: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1: 너랑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2: 막 라마 카만수.
3: 라마 만수, 라마 디아 만수. 라마. 도마.
4: Cannot.
3: Cannot.
4: I have no power.
3: No power.

0: 안되네.
1: 와 어렵다.
0: 좀 쉽지가 않네.
2: 굿드레스
3: 질러봐 질러봐.
2: Very good dress. Hello, hello.
4: 달려봐라 그럼 안 못.
2: 돌아 줄까요? Good dress. Hey, hey, China, China, China, 你好. 我叫 우리 은주. 我叫 우리 은주.
5: 你好，我是中国人。你好，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我是重庆人，重庆人。一二三四。你好，你好。漂亮。你好。阿姆巴，不要暗杀。
2: 아스바라만토 아미고.
5: 올라 두발리아 두발리아.
0: 와 사는 사람도 힘들겠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2: 여기 여기
0: 나이스 굿. 야
6: 와! 어! 와! 가자, 다들 오! 와! 어! 너 Buy anything, okay? 갈라베야!
7: 에프가
6: 아, 나이스! 나니아! 프렌드! 헤드! 너 Buy anything, okay? 갈라베야!
2: 아, 안 팔리네, 오늘.
8: No money.
2: No money.
8: No money. Difficult.
2: Difficult.
8: Difficult.
2: Difficult.
8: Yes.
2: 아, 어려워. No money. 아, 또 새로운 제스처를 또 알아냈어요.
8: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9: I see money. I see money.
10: Ah, brother, champ. How many item sell a day?
9: One day,
10: $5.
9: One day?
10: Yeah. No one buy.
9: Why?
10: Nobody buy.
9: Can I buy? Like one kitchen. Average the same
10: thing. Ah, okay.
9: Inside. Yobatra.
10: How much?
9: $5.
10: This one, how much? $5?
9: Yeah. Ask for $5.
10: I think expensive.
9: Expensive.
5: $4. $4.
10: Korean movie, yeah.
5: Please, 사주세요. Por favor, por favor. $3. Brother, $3. $2.
9: Is that my own there?
10: Just one buy, please. Oh, he will buy.
9: Give me back.

0: Yeah, yeah.
1: What?
2: Show me this. Show me. Try. Show me.
0: Wow.
2: Nice.
0: $2, please, $2. 남는 거 없어요, $2.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I'm student.
3: 안해!
0: 빨았어, 빨았어, 빨았어!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dude. Thank you.
2: That's a problem. It's down here, not a problem.
0: Finally, we got one. 야, 이거 하나 팔기 힘든다.
3: Stress, stress. Stew, stew.
4: Bravo.
3: Thank you.
4: Bravo.
3: Bravo.
4: 합시다, 한번 봐.
3: 세냥.
4: 아베.
3: 아메고.
5: 슬라.
0: 용주야, 팔았어.
3: 우리 하나.
0: 하나 팔았어. 나도 하나. 얼마 왔어?
3: 몰라, 몇 달러인지 몰라.
2: Show me this one. Show me.
3: Oh!
2: And this one. Oh! Excuse me, for my friend, nice good.
0: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가자,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4: 1$?
2: No, no, no!
4: 와,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6: 아, 한마디 알물 갑니다.
3: 코리아!
6: 코리아! 코리아, no China! 야! 이 하자, 안도안에 오토임 카드 나타니?
4: 야, 나한테 팔면 어떡해?
6: 히어, no money!
4: 야, no money! I'm right now! 아니, 나 손님이 아니라니까.
6: 빨리 스파니아.
3: 프리리.
6: 코리아 빨리 스파니아.
3: 코리아?
6: No, no, 스파니아.
3: 코리아?
6: 다음 빅 디에.
3: 차이나.
6: 차이나.
3: 재팬, 재팬. 재팬. 여기 일본 사람 있어.
6: 나 비슷하네.
3: 여기 일본 분 계세요.
4: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Go, go, go, go, go, go, go, bro.
3: 곤니치와, 곤니치와.
7: 야, 팬. 야.
3: 추. 야노시오, 호스벤!
4: 건초! 니혼카라데스카! 노고카라 고라레탄데스카! 소레데! 고유노 이리마센카! 이리마센카! 소카, 소카! 에지프토니 쓴데른데스네! 여이 답이요!
6: 바이바이.
4: 바이바이.
6: 양아, 고맙나.
4: 와, 엄청 덥네.
3: 아미고.
4: 와,
3: 세뇨, 올라, 올라.
0: 올라, como estás? 아, 뭐 아파. 이제 막 복수라 나온다. We just sell just one, it's okay?
2: Not a problem.
0: Why no problem?
2: Why not a problem?
0: Big problem, big problem.
2: No, big problem?
0: I want to sell more.
2: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3: Yeah! 우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4: 바보!
6: 아, 피 차지하나, 자, 푸시 안 좋아해.
4: 오에이 오에이
3: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
1: 근데 날씨가 사실 엄청 덥더라 오늘.
3: 와. 아니더라고요.
5: 손님이 없어.
3: 손님이 없어. 아.
5: 진짜 빌어서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는 하나 팔았어요.
3: 나도 하나 팔았어.
5: 나는 3,000원 벌었어요.
3: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오.
5: 20파운드겠지?
3: 20파운드인가?
5: 20불?
1: 20불이라면 우리 3만?
3: 20불? 20불이 들어있어.
1: 와, 진짜?
3: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5: 한 건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3: 그냥 장기자랑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5: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3: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8: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3: 아, 오늘의 일을? 네. 사장님.
9: 갖다 드려야지.
10: I give it the money.
5: 아,
10: for today, it's very good the money.
3: Thank you, thank you. Okay.
5: Thank you very much.
3: Thank you, 슈크란.
10: Get one.
3: 어허. 오.
1: 오. 오, 한명씩.
3: 오, 오, 한명씩.
1: 오, 나는 좀, 내거 많은데?
5: 아니, 성훈이 형 판 게 없는데?
10: That's for you.
3: 아, 오빠는?
5: 노전감. 너 제일 많이 잡았어. 좀 많이 받았는데?
3: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슈크란. 나는 좀 제일 많이 받았어.
5: 슈크란.
3: 슈크란. 슈크란.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4: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

0: 내가 일본이 천재주니까 하지만 저에겐 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출다! 여행 마스터! 친구가 된 지도 몇 년 차!
1: 기사시불이다네!
0: 기사시불이다나!
1: 아, 저 너무 잘 지냈지.
0: 고니치와.
1: 고니치와.
0: 고니치와.
1: 고코와 도쿄 데스.
0: 야.
1: 웰컴 투 도쿄 데스.
0: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1: 어, you can go.
2: 어, 오케이.
1: 땡큐. 땡큐.
0: 아, 쉽지 않네 이거.
1: 아, 삼계국 갈라니까 힘들다.
0: 어, 대단하다 준비. 어. 어, 어, 어, 사진 토르.
1: Where are you from? 잉글랜. 어.
0: 이야, 잉글랜.
1: 맨체스터 시티.
0: 땡큐. 땡큐, 바이바이.
1: 바이바이. 여기 아사쿠사가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거든.
0: 아, 아 절.
1: 센소지. 어.
0: 아, 그래서 다 이리로 오는구나. 아, 여기 처음 와보거든.
1: 아, 여기 처음 오는구나.
0: 아, 그래도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어. 내가 도쿄도 처음이고, 일본 자체가 처음이니까, 어. 조금 중국인이 그래도 많이 와봤잖아.
1: 아, 어, 그치, 그치.
0: 나한테 좀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1: 가이드 저기 페이가 센데 괜찮나?
0: 아. 아이, 그래도 지금 이게 중국도 아빠 됐잖아.
1: 그래서 좀 페이가 올랐어.
0: 아, 그래.
1: 이적이랑 근육값 해야 돼가지고.
0: 아니, 나도 그래도 그 아빠의 마음으로, 나도 그 자식처럼 생각해 줄 수 있잖아.
1: 그러니까 EBS니까. EBS 할인 조금 들어갈게.
0: 아,
1: 네, 내가 또 EBS 명예 직원이니까 내가.
0: 고마워. 그래도 그 깎아줘서.
1: 근데 아사쿠사 왔으면은 어. 좀 걸어야 되는데 어. 내가 볼 때 날씨가 더워서 펭귄한테 힘들 수 있거든.
0: 와 오늘 진짜 뜨거워.
1: 그래서 내가 볼 땐 어. 아사쿠사에서 걷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0: 인력거? 아, 어. 아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그치, 그치. 이런 거?
1: 그치 인력거 여기 김첨지 분들이 좀 많거든.
0: 어.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1: 어, 나는 한번 타봤는데, 어. 우리가 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 몰라, 일단은, 블랙 컨슈머일 것 같긴 한데, 타볼까?
0: 어, 좋아. 난 어. 타고 싶었어.
1: 저쪽 가면 많거든?
0: 어, 어. 가자, 가자.
1: 그러니까 이게, 어제는 인용이라서,
0: 어.
1: 펭귄은 뭐야? 귄용인가? 뭐지?
0: 어, 정확히 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1: 그러니까.
0: 어이, 줄인가 봐.
1: 아, 선생님, 진릭샤 이키타이.
3: 이거, 가자.
1: 대충 됐을까?
3: 대충.
1: 알았다, 치오이.
3: 치오이, 치오이.
0: 와타시, 오모이 데스.
1: 빅크 사이즈 오케이 됐을까?
3: 빅크 사이즈와,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페이와 오나지 데스까?
3: 이쇼 데스.
1: 아, 쏘 됐습니다. 확인을 하고 와야 돼. 또 이게, 경지에서
0: 아, 역시, 역시.
1: 이게 또 받을 수 있거든. 이쇼 니기마쇼.
3: 아, 이쇼 니기마쇼.
1: 니기마쇼.
0: 아, 넓네, 넓어.
1: 내가 그래도 최근에 아.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0: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오, 잠깐만.
1: 아, 잠깐만. 아, 이거 내 다리야. 어, 잠깐만.
0: 오, 오, 됐어.
1: 오, 됐어.
0: 오, 됐어. 오, 짱이야, 짱이야.
1: 아, 아라타노 진력사와 스고이 데스네.
3: 스고이 데스.
0: 스고이 데스.
1: 와.
3: 이케를까라.
0: 오케이, 가자.
1: 이기마쇼. 가자.
0: 가자.
1: 오,
0: 오, 오, 세, 세.
1: 오, 오. 아, 오목구나이 됐을까?
3: 오목구나이요.
0: 에?
1: 와타시다치와 209kg 됐어.
0: 200kg!
1: 야, 이 가지네?
0: 와, 대박. 오, 이상해, 느낌이.
3: 와, 가자,
0: 가자. 아, 이거 재밌네, 이거.
1: 이야, 빠르다. 아니, 빨라. 고래와 난 됐을까?
3: 아, 노래? 아, 고래?
1: 고래, 응가.
3: 고래, 응가잖아.
1: 아, 응가잖아, 이거.
3: 응가잖아.
0: 롱코,
3: 아사히, 비르.
1: 아?
0: 비르?
1: 아, 비르 됐을까?
3: 배추, 배추.
1: 아, 배추.
3: 아사히, 배추 됐어.
1: 어.
3: 응가잖아.
1: 아, 응가잖아.
3: 응가잖아, 이 됐어.
1: 고메나사이, 고메나사이.
3: 이 됐어.
0: 고고! 요호! 가자, 가자! 람보르기니다, 람보르기니. 람보르 소라 됐네.
3: 오케이.
0: 다행
3: 사진 타임, 사진.
1: 아, 샤신. 아,
0: 근데 걔무 이마, 응. 소라상가, 응. 다행 닦아라. 이마 지금 그 육구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쉬려고.
3: 오케이.
0: 아, 여기 가시마스.
1: 야, 서비스가 좋다. 좋다.
3: 하나, 둘, 셋.
1: 와.
3: 오케이.
0: 아리가또 고자, 이마.
1: 렛츠 고!
0: 렛츠 고! 렛츠 고!
1: 렛츠
3: 고!
1: 렛츠 고! 아, 근데 이렇게 텐션을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 와.
1: 대박이다, 진짜.

0: 이렇게 즐겁게 하니까 기분이 좋다.
1: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미안한 게 계속 이렇게 또 웃어주시니까.
0: 아, 그렇다. 오스즈메노 쇼크도 아리마스카? 뭔가 디저트 간지 아리마스카? 디저트, 디저토.
2: 디저토?
0: 아, 디저토 오스즈메노 오네가시마스.
2: 디저토 네, 오케이.
0: 오케이.
1: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0: 고자이마스. 고코데 와라비모치가 유명ですか? 종류가 많은데 키나 콩가루, 말차가루.
1: 아, 이게 다 전부 와라비모찌라는 거구나.
3: 키나코는 와라비모찌가 인기가 아니야.
1: 아, 콩가루다. 콩가루 키나코.
0: 마차가 인기 많잖아.
1: 그러면은 두 개 다 먹자.
0: 키나코 히토츠 또 마차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1: 그렇지.
0: 아, 알려드려마스.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초콜릿도 맛있겠는데? 초콜릿도 뭐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1: 나는 딸기 맛.
0: 딸기 맛. 흑당 스고이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1: 야, 저에게는
0: 감사합니다.
1: 카드가 있습니다.
0: 펭수가 거의 만든 거지.
1: 그렇죠, 그렇죠.
0: 펭수가 부자. 와.
1: 또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제가 아. 시원하게 쓰고 있습니다.
0: 가이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예,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0: 우와.
1: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0: 오, 말차. 우와, 뭐야 이거?
1: 어떻게 생긴 거야?
0: 아니, 디자인이.
1: 근데 약간 와. 모르겠어요.
0: 메이플에서 온 것 같은데.
1: 우와, 우와. 인절미네, 인절미.
0: 그 근데 가게 앞이라 가지고.
1: 자, 먼저 준비 먹어봐. 오, 맛있어 보이는데?
0: 아니 식감이 불풍선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알던 떡보다 훨씬 몰캉몰캉해가지고.
1: 난 너무 좋은데?
0: 진짜 슬라임을 먹는 느낌이야 이거. 맞지? 오. 식감이 되게 재밌네. 이건 인절미로 먹어봐야
1: 돼. 오, 맞아, 맞아, 맞아.
0: 진짜, 진짜 슬라임이야.
1: 오유! 아, 난 이거 훨씬 맛있어.
0: 인절미랑 잘 어울린다.
1: 어, 근데 입안에서 가득한 느낌이 있어요.
0: 이게 뭘까? 난 일본어를 못 읽거든?
1: 물론, 일단 먹어봐, 먹어봐. 먹어보면 알겠지, 뭐.
0: 간장 아니겠지?
1: 아니 간장 너무 걸쭉한데 이거? 간장 냄새 아니야.
0: 아, 흑설탕이다, 흑설탕.
1: 아, 그렇지 이거. 와.
0: 흑설탕 냄새 난다. 그 옛날에 우리 흑당 그거 유행할 때 그 냄새.
1: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훨씬 맛, 훨씬. 이거 무조건 뿌려 먹어야 돼. 어디가, 어디가? 와.
1: 아예 다른 음식이 됩니다.
0: 어, 흑당을 뿌려 먹어야 돼요, 이거.
1: 네. 이거 안 뿌려 먹으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0: 야.
1: 훨씬 맛있지? 퀄리티 자체가.
0: 아,
1: 올라갑니다. 아, 이제 당 충전이 되네, 이거.
0: 보통 이제 루트가 아까처럼 아사쿠사에서 한번 사진 찍고,
1: 응.
0: 여기로 와서,
1: 응.
0: 이렇게 쭉 이제 구경을 하는 거야.
1: 아, 또 라인이 있구나, 이게.
0: 어, 또 이제 한번 보러 가자고.
1: 자, 갑시다. 야호. 아리가또. 바이바이.
0: 바이바이. 사연나라.
1: 와, 여기
0: 와, 여기가 제일 사람 많은 곳이야.
1: 제일 많아, 여기가?
0: 도쿄에서 제일 시비아 그 스크램블 거기보다 더 많은.
1: 그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아,
0: 전 세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행수나 올 줄 몰랐네. 여기 부모님이랑 왔었거든.
1: 나 잃어버리면 안 돼?
0: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
0: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봤지?
1: 안녕하세요.
0: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1: 와, 대박이다. 와.
0: 여기는 이제 일본 분들은 신년에 많이 오고,
1: 어.
0: 평상시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제일 많이 오는. 저기 보면 이제 연기 피고 있잖아.
1: 이거 저기 연기냐?
0: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나? 9년.
1: 연기를 9년을 하라고?
0: 어.
1: 그때 맞아봤어?
0: 나 저번에 맞았었는데
1: 어.
0: 이번에 또 맞아야지. 펭수도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1: 어.
0: 건강을 챙겨야 될
1: 맞아, 맞아. 어,
0: 나이잖아.
1: 어. 좋아, 좋아. 어떻게 맞는 거야? 그냥 얼굴 갖다 대?
0: 어, 가서 갖다 대는데.
1: 알았어.
0: 근데 펭수 9년 해도 되나?
1: 왜?
0: 9년 맞아도 되나?
1: 왜 안 돼?
0: 아니, 나는 인간이라 괜찮은데.
1: 저기요. 저기도, 자기도 다 됐구나.
0: 아, 그러니까. 어, 괜찮나?
1: 어. 오, 야. 오, 쎄, 쎄.
0: 이거 봐.
1: 이거.
0: 원래 저기서 500엔 주고 5천원 주고 사야 돼. 근데 우리가 인력거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1: 그니까 이거.
0: 심어둔 거에다 맞자. 다른 사람들 심어둔
1: 그래,
0: 거
1: 그래.
0: 맞아도 돼.
1: 우리 그, 렌차자, 렌차자. 오!
0: 이제 건강해져. 건강 펭수.

0: 이제 건강해질 거야 이제.
1: 잠깐만,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0: 어?
1: 오, 어지러워.
0: 아, 그 정도로 맞으면 안 돼.
1: 아, 뭐야!
0: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1: 아, 너무 많이 맞았어. 나 지금 복 얼마나 받으려고.
0: 그 정도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1: 어, 나 지금.
0: 기분만 내는 거야. 여기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세를 보는 곳이거든.
1: 어디서?
0: 단돈 1,000원으로 볼 수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은데. 어,
1: 아, 나 볼래!
0: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저기서 보자.
1: 보자.
0: 여기다.
1: 여기라고? 이게 뭐야?
0: 자, 100원.
1: 뭐?
0: 100원을 저 통에 넣을 수 있겠어?
1: 어. 여기다?
0: 넣어.
1: 오른쪽, 왼쪽?
0: 그 원하는 건 넣어야 돼.
1: 이것도 중요한 거야.
0: 아, 근데 이거는 운이거든? 지금 네가 살짝 가차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1: 그냥 아, 운세니까?
0: 운세.
1: 아,
0: 나도 그러면은, 오케이, 난
1: 봐봐,
0: 여기.
1: 봐봐. 우와, 같아.
0: 이거, 야. 이거 완전 가차잖아.
1: 가차네. 그렇지. 아. 어이, 나도 아까.
0: 왜 이러시, 형? 너무 선배인가? 왜 이러시, 형은? 활기 형은 너무 선배야?
1: 왜 그러시, 뭐야? 80.
0: 5.
1: 5. 난 6.
0: 6.
1: 자, 85와 6이 나왔습니다.
0: 6. 어, 6. 야, 6 좋다.
1: 오, 좋다.
0: 펭수 운세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와.
1: 잠깐만. 다 일본어인데요?
0: 우와, 100일.
1: 우와!
0: 나 한자를 몰라, 근데. 펭수, 나 한자를 못 읽는다고. 이거 대길 아니야, 한자? 아닌가?
1: 그거 대 아니야.
0: 무슨 길이잖아.
1: 아시는 분!
0: 속일?
2: 아, 속일.
0: 속일이 좋은 거야. 내가 찍어줄게. 아, 근데 이거 어린이 방송인데 읽어도 되나?
1: 뭔데? 뭐라고 써있길래?
0: 집안에, 아, 이거 읽어도 되나? 괜찮아요?
1: 아, 뭐야, 집안에부터 싫어.
0: 긍정적인 것만 읽어야 되나?
1: 아니, 다 읽어줘.
0: 집안에 재앙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심을 깊게 가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 근데 좋은 소식도 있다.
1: 뭔데?
0: 재산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얻는 것이 됩니다.
1: 그게 뭐가 좋아? 돈도
0: 요즘,
1: 다시 돌아오는 건데.
0: 요즘 주식하니? 아, 소원에 대한 내용도 있네, 이거.
1: 소원은 뭐야?
0: 소원,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대신 질병. 질병은 좋아.
1: 질병이 좋아?
0: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 그게 뭐가 좋아?
0: 회복은 된다잖아.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0: 부처와 신의 힘에 의지하여 헌신함으로써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1: 종교를 믿으라는 건가?
0: 아, 분실물도 있다, 분실물.
1: 아, 그만하세요. 자, 잠시만요.
0: 분실물 찾기 어려울 겁니다.
1: 자, 보통 이런 운세를 보면 다 좋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은 준비일 거 봅시다. 자, 그만 봐!
0: 말길이야, 말길.
1: 알았으니까 그만 보고.
0: 길은 길이잖아. 야, 너... 아, 떨린다. 이거 욕을 정원 왔냐?

0: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가 써있네요. 펜지야 뭐가 써있다. The best fortune.
1: 잠시만요, 잠깐만. 번역하는 동안 저 100원만 더 주세요.
0: 펭수야, 돈을 더 낸다고 운이 달라지진 않아.
1: 그것이 아니고, 왜냐면 마지막 흔든 게 준빈이었어요. 제가 흔들고 제가 뽑겠습니다.
2: 일단 준빈이 거 같이 한번 하자.
1: 알겠습니다. 아, 뭐래?
0: 아, 근데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1: 뭐래?
0: 일단 점점 이름이 알려지면서 안심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1: 뭐 얼마나 더 알려줘?
0: 큰 바람도 지원받아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1: 다 이루어졌잖아.
0: 복덕 재산 장수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뭐야?
0: 질병 나을 거예요.
1: 뭐가?
0: 잃어버린 물건 나올 겁니다. 소원 이루어질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나타날 거예요. 여행 좋겠죠. 결혼 좋겠죠. 100일.
1: 아유, 그래 좋겠다, 야.
0: 근데 펭수야, 미안한데 여기 진짜 용하다.
1: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전에 거 편집펭수요. 자!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요.
0: 인사 담배
1: 여기서
0: 갈게요.
1: 용세를 볼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0: 형제 아까 찍었어, 우리.
1: 준현씨요! 자, 이거를 흔들어서 뽑는 거거든요?
0: 어, 나 이거 흔들어서 꿈에서 본 것 같아.
1: 제발, 더해 오는 무엇이니?

0: 펭수 이렇게 유연했나? 펭수 연체 동물이었나?
1: 79!
0: 79.
2: 과연 79.
0: 오, 레귤러 포춘. 그냥 길. 조금 올라왔다. 말길에서 살짝 올라왔어. 중길로 올라왔다, 중길.
3: 아, 와, 이거 말이 좋다. 달빛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처럼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활약할 수 있습니다.
4: 돈 주세요.
0: 소원도 이뤄질 것 같지만 큰 소원은 안 될 것 같아요.
4: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0: 경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치료 될 겁니다. 아니, 여기, 야, 아사쿠사 장사 잘한다.
4: 26!
0: 똑같다. 그냥 또 길. 그래서 길은 길이야.

0: 아니, 어, 이런 것도 있구나. 흉도 있네. 배드 포춘. 계약 등에서 오류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고, 부실물도 찾기 힘들 것 같고, 기다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결혼과 교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하네. 펭수야, 여섯 장 뽑아서 대길 나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니?
1: 자, 우리 대길 나왔고! 자, 여러분, 대길? 저랑 충빈 대길 나왔습니다.
0: 흉.
1: 야, 아니고! 아, 저기요.
0: 펭수야, 이거는 어. 여기다가 묶고 가면은 이게 다시 흉을 여기 버리고 가는 거래.
1: 두 번 다시는 보지 말랴.
0: 진짜 흉처럼 묶었다. 일단 여기서 교훈. 사행성을 하지 맙시다. 결국 대길이 나와요. 우리 어디 갈까?
1: 그거 하고 싶었어.
0: 뭐?
1: 내가 원하는 분장이 있어.
0: 분장을 해?
1: 어, 분장할 건데 이쁘게.
0: 나도?
1: 그럼!
0: 나 뭐, 난 대길이니까 뭐든 하면 좋지.
1: 그래, 너 뭐든 잘 나올 거야. 내가 알아놨으니까 따라오면 돼. 가보겠습니다, 예.
0: 저분도 길을 뽑으셨다.
2: 그니까.
0: 대부분이 길인데 흉이면 어? 대단한 거야.
2: 어, 얄미워.
0: 흉도 아니야. 잘한 거야.
1: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상전 처음.
3: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1: 자, 들어가시죠.
3: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따라따따 뭐야, 이게? 꼬꼬아, 난 됐을까?
1: 자, 일단은 겁먹지 말고.
3: 어, 뭐야, 아니, 처음 봐야네.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1: 그치.
3: 뭐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장이야, 설마? 꼬꼬아, 난 됐을까?
4: 꼬꼬아, 핏갸르 클럽 데스.
3: 피피 클럽?
4: 핏갸르.
1: 갸르
4: 갸르

0: 창피해서 못 다니겠는데. 깍튜브 아니에요.
1: 갸루 is mine.
2: 갸루 마이드.
0: 저 갸루.
2: 불려.
3: 깜빡. 미쳐. 귀여워세.
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내 머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ChatGPT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올게 왔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박형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도리도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키죠. 애들이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애기들한테 도리고리 곤지곤지 잼잼 같은 걸 시킬까요? 이게 네 몸이야를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너는 머리가 여기 있어, 뺨은 여기 있어, 손가락은 여기 있어, 이게 네 손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몸이 협업을 할 수 있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존재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 약점은 뭔가? 맹점이라는 게 있죠. 그런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어떤 것, 그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은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뒤통수를 못 보고 죽어요. 그런 게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퇴직하고 나서 아, 나는 뭘 하면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서 자신의 취미를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나를 비난해도 그걸로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견고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울컥합니다.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쉽게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밖에 없는데 그 나가 나를 비난한다면 정말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고 충분히 튼튼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는 법, 내가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법, 이런 것들 어릴 때, 젊었을 때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농구를 생전 처음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도 규칙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농구공을 발로 차면 안 된다. 드리블 할 때 세 걸음, 드리블 하지 않은 채로 세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코트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골 때 공을 넣어야 된다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아주 많이 당하죠. 왜 당할까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거쳐도 계약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농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규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계약할 때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입안에 금수저가 있더라.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겁니다. 노동을 팔고 사는 것에 관한 규칙이 뭔가요? 노동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알바비를 떼이고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당한 취급을 받고 퇴직금도 제때 못 받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상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에 관한 법, 계약에 관한 규칙, 노동을 사고 파는 것에 관한 규칙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가가 주어지면 그 여가를 잘 즐길 수 있어요. 그 여가를 잘 즐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 취미입니다. 아, 나는 뭘 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경로로 취미가 대단히 유효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대단히 즐거운 취미를 찾아보기를 대단히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도 몸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존 레이트 교수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츄럴고에서 수업 전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면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이 평균 19.1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실내 자전거를 약간 숨찰 정도로 타고 난 뒤에 측정을 해봤더니 두뇌 활동도가 2.5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활발히 돌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신체 일부분인 뇌가 당연히 더 좋아지죠. 한국의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면, 특히 수업 전에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가요. 충분히 잠을 자서 자는 동안에 뇌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는 과정은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과 낮 동안 알게 된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면 노폐물이 머리에서 제거될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딴짓을 해야지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05년까지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과학자의 예술활동 수가 1인당 0.33이라면 노벨상 수상자는 0.94. 시각예술에서 7배, 공예에서 7.5배, 작가 분야에서 12배, 공연예술 분야에서 22배 더 높은 참여를 하고 있더라. 뇌는 뉴런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 저 활동을 하니까 뇌에 있는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마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같이 한 과학자가 성취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음악과 체육을 거의 하지 않죠. 음악과 체육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합니다.

0: 우리는 놀아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에 있는 뉴런들이 활발히 연결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인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1: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뭘 가르쳐야 되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발전한다면 인간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있고 자기 실현의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99.9, 자기 실현의 수단이 0.1이니까 자기 실현의 수단과 생계 수단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AI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노동에 대한 비중을 옮기면 됩니다.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거의 0.001로 놓고 자기실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99.9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AI가 일을 없애면 우리는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대단히 비관적인 경로로 간다면 어차피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경로로 가면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즐거운 사람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가를 찾아서 내가 정말 하면 좋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AI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답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에 관한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전문 지식이 덧붙어 있다면 AI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풍부한 교양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AI가 한번 답을 내놓으면 거기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AI를 10배, 100배 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I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대목에서 AI에게 물어버리면 내가 깊이 생각할 기회를 뺏기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을 돕는 보조도구로 쓸 수 있어야지 생각을 대체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고 이름만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쉬우면 실증을 내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을 해요. 좀 애를 쓰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면서 그 개념을 자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어떻게 뇌에서 형성이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은 뉴런의 일련의 연쇄고리입니다.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리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배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해요. 이 연쇄고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는 것은 그 뉴런의 일정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칠수록 새로운 개념들을 뇌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AI한테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AI한테 생깁니다. 나는 여기 아무런 개념도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없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올 때마다 그걸 AI한테 던졌으니까 AI가 엄청 똑똑해지죠.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고 나 대신에 철봉을 하고 쇠를 들으라고 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냥 배도 나오고 팔도 가

0: 내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할때뭐 급히 검색을 해야 될게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색해야 된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좋아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어려움들을 온전히 여기에다 맡겨버리면 메모리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AI를 쓸때 대단히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AI의 그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악어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AI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부 성향을 약간 넣은 채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뭐 그렇단 말을 하면 예리한 지적입니다. 뭐 탁월한 말씀입니다. 뭐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장사하려고 AI 회사가 붙여놓은 기능이지 진짜 탁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슈퍼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성향에다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성향까지 합쳐져서 점점 더 나쁜 순환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얘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거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의 시대는 풍부한 교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이기도 하죠.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가 됐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졸업을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세상에 PC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PC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딥러닝도 졸업하고 나서 다 처음 보게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AI에 관한 강의를 하고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본 적도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30몇 년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졸업하자마자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스스로 그것에 관해 탐색하고 학습하고 검색해서 자기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취입하고 암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소재가 끊이지 않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AI의 시대에 사람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고 교양의 시대고 독서의 시대고 경청의 시대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운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일찍 알게 될수록 다행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대한민국 남쪽 끝, 전라남도 완도. 여기 아주 특별한 청년이 있습니다.
1: 하도 인형이 자랗게 눈소리 술장 보고 시집을 가지 말고 남자 보고 장계를 이리 오라.

0: 부모하고는 딸.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엄청 좋지요.
1: 동네 주민들의 애정이 아주 그냥 듬뿍.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2: 아, 오늘 진짜 긴장되는데요. 이 자리가 낯설어서라기보다는 되게 오래 묵혀왔던 이야기라서 조금 더 떨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잘 정리된 성공담은 아니고요. 아, 그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좀 덜 불안하고 덜 무섭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솔이고요. 전라남도 완도군 용암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만 28세고요. 제가 직업이 조금 많이 많아요. 첫 번째로 저는 완도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완도에서 완망진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또래 친구들하고 기획도 하고 있고요. 또 완도에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용암마을에서 5년차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서울에 오기도 전부터 얼마나 조용히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이때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는 순도 100% 완도 토박이에요. 여러분 혹시 완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완도가 제주도보다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도를 보면 제주도가 더 멀리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2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5시간 걸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 어릴 적 생각에는 완도는 바다, 양식장, 산밖에 없어서 아, 좀 지루하고 되게 따분한 시골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아,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완도라는 시골은요, 입시미술을 할 수 있는 학원도 없었고 그때는 심지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불안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비교할 대상도 없고 또 이게 제가 잘못된 길로 준비를 하더라도 이걸 틀렸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에 어른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다양한 어른들의 직업, 완도에 있는 어른들의 직업은 뭐 양식장을 하는 친구네 아빠, 건어물을 파는 친구네 엄마 이런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솔직히 그거는 완도에서 조금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일 노력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에 기대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고민 상담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 고민 상담 글에 학원 광고가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이 글을 보고 나서 아, 서울에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상담 전화를 했을 때 근데 서울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나하나씩 찾아보니까 서울에 올라갈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학교에는 취업계를 냈고요. 이런 것 저런 것 준비를 전부 다 끝낸 후에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난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되게 당황하셨어요. 꿈을 꾸기에 좀 막연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걱정은 많이 되지만 서울에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숙소도 알아보고 또 직장도 알아보고 학원까지 모든 준비가 끝난 채로 제 나름대로 꼼꼼히 챙겼다고 생각하고 서울에 기대하던 서울에 오게 됐는데 아주 첫날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깜빡한 걸 알게 됩니다. 자려고 보는데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챙겨온 건 수건, 뭐 더 추워지면 입을 패딩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 수건을 돌돌 말고 패딩을 덮고 자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지금 패딩 덮고 자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으유 이러면서 그 다음날에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열어주신 택배를 열어보는데 이 택배 안에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필품이라든지 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꽁꽁 싸매져 있는 이불 속에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편지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엄마가 보내주셨던 편지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직접 쓴 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라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열어봤었는데요. 편지가 두 장이나 되길래 저는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저희 엄마의 성격이 보이는. 첫 번째는 그 꿈이나 열정에 관련된 프린트물이었어요. 제가 좀 더 열정 있게 서울 생활을 하길 바라셨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쓴 편지였는데요. 사랑하는 내 딸 보아라. 너무도 보고 싶고 안아보고픈 딸 마음 아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할 뿐이다. 부모로서 하고 싶은 것 못해주고 남들 당하는 대학도 못 보내는 죄.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미안할 뿐이다. 생각하면 가슴 아플 뿐이다. 하지만 난 믿는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생은 체험하고 겪으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란다. 사랑한다, 내 딸 보고 싶다. 이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사실 엄마가 응원을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뭔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두 장의 편지를 받고 더 힘내서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신나고 떨렸어요. 제가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한 게 홍대였거든요. 홍대에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기 어디선가 공연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라서 서울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 제가 겪은 서울은 뭔가 되게 넓고 뭐가 되게 많고 이런 자유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디자이너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둘씩 해나가고 있었는데 남들과는 좀 다르게 대학을 가지 않고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학교가 아닌 밖에서 찾아서 배우면서 이게 맞는 길이었나 가끔 불안할 때가 있긴 한데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운 좋게 디자이너로 회사를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도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그렇게 막상을 해보니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 안에 있었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 시간에 들어가서 퇴근 시간이 되면 우르르 같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되게 먼 곳에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까지 서울에 왔는데 사실 누구한테는 학교를 가고 꿈을 꾸면 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

걸 증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자유로움은 점점 옅어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제가 계속, 아, 내가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곳이 있을까? 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이 있을까? 아,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내가 꿈을 이뤘어도 조금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주변에 직장 동료분들이나 친구들이 자꾸 완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니, 완도에 볼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여행을 가지?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증이 들어서 완도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거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고생 때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결핍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다들 되게 예쁜 모습을 많이 남기고 싶잖아요. 셀카도 찍고 싶고. 근데 그때 완도에 있던 사진관 사장님이 그 여고생들이랑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른 분이었어요. 저는 쫏빛하고 조금 날렵하게 생긴 제가 좋은데, 그 사장님 미의 기준에는 약간 옥구슬처럼 반짝거리고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얼굴이 약간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증명사진도, 제 졸업사진도 아주 옥구슬처럼 예쁘게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아, 나 같은 여고생들이 갈 만한 사진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쩌면 그런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되게 가볍게 나눈 이야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루빨리 완도에 내려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완도에 돌아가서 사진관을 열게 됐어요. 저 같은 여고생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사진관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쁜 얼굴이 갖고 싶은 여고생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사진관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저는 완도에 다시 내려올 때만 해도 제가 다시 완도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나는 죽어도 서울에서 죽을 거니까 나를 데리고 완도에 내려오지 말아달라, 서울에 묻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쩌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완도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처음에 완도 내려갔을 때는 조금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걱정이 들 때쯤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복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애가 내려왔다. 뭐 예를 들어 완도에는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사진관을 한다. 이런 게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을 조금 떨쳐냈던 것 같아요. 사진관을 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고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완도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귀했었어요. 여기저기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장도 하게 되고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완망진창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한달 살기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다양한 일에 휘말리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정보가 없어서 불안한 거나 또 기회가 없어서 답답했던 거나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한테 무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비교할 게 없어서 저를 더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밖에 안 보였어서 저는 그게 무기가 돼서, 아, 나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구나. 이렇게 더 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 나를 조금 더잘볼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완도에서 그걸 배워서 더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0: 많은 분들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덜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부족한 것들 중에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꼭 필요한 게 되고 계속 저는 여기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원.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6: 경남 고성의 한 식당. 벌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7: 몇 사람이요?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8: 할머니의 손맛.
9: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맛을.
7: 받아보소.
6: 주인 할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이곳은 회백반집입니다.
10: 회사님이네. 특이하게 회까지. 예, 얹어주니까 더 맛있네.
7: 실컷 자세 좋지.
8: 아이고, 오늘 언니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받아주네.
6: 투박하지만 기쁜 할머니의 손맛은 기본이고 넉넉한 인심과 정은 서비스입니다.
7: 우리는 음식을 그만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 애들 뭐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만 대충한다.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6: 강원도 홍천의 또 다른 식당. 여름이면 붐비는 이곳. 음식의 정체는?
11: 막국수요.
7: 막국수 먹으러 왔어요.
11: 여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7: 맛있게 드세요.
6: 이곳의 히든 메뉴, 막국수와 찰떡궁합 감자전.
12: 감자전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속은 촉촉하니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13: 2분 테이블에 막국수 4개.
6: 주문 즉시 시작되는 반죽. 힘들어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반죽합니다.
8: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6: 손이 많이 가더라도 막국수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할머니가 매일 직접 만드십니다.
8: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 보람 있는지 몰라요.
6: 경북 영주의 100년 된 고택에서 할머니가 끓여내는 소머리 국밥.
14: 국수만이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6: 하루 딱 3시간만 영업. 준비한 음식이 소진되면 영업도 끝이 납니다.
7: 국물이 담백해서 좋아요. 맛이 좋아요.
15: 여기 사장님은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6: 재료 준비부터 조리, 서빙까지 모두 혼자서 하십니다.
7: 안녕하세요. 제가 만드는 거하고 음식 만드는 거하고 치우는 거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6: 7순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따뜻한 음식을 정으로 차려내시는 할매 밥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할매 밥집을 찾아 처음 도착한 곳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그런데 식당 앞이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2: 근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네요.
10: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렇네요.
7: 몇 사람이요? 줄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 몇 사람이요? 몇 사람?
9: 여덟 명.
7: 네 명 들어서.
6: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입장하니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7: 받아봤어.
6: 메뉴는 고민할 것도 없이 딱 하나, 해백반입니다.
10: 아이고, 이야, 한삼 차림이네. 뭐 이게 전부 다 그 시골의 그 가정식 백반이고, 그냥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회까지 얹어주니까 더 맛있는.
6: 회를 필두로 제철 생선구이와 양념게장에 나물, 달걀 지짐, 구수한 된장국까지 쟁반 가득 넘치게 담겨 나옵니다. 그중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은 단연 회인데요. 생선과 햄, 나물까지 차려 나오는 이 푸짐한 밥상이 단돈 만 원입니다.
14: 만 원에 해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쉽지는 않은데.
16: 철 따라 다르고 하니까 이번 올 때마다 이게 색다른 맛이 나고.
14: 향수가 있어가지고 옛날 엄마가 해주는 맛. 그런 걸 참 그리워하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식당도 할머니들이 하는 음식이 맛있어.
6: 이분이 바로 주인 할머니십니다.
17: 안녕하세요. 고개면 초등학교 앞에 식당입니다. 식당 운영하고 있는 전희순입니다. 여기는 내가 일하는 부엌입니다. 아침부터 혼자서 내 혼자서 다 일을 하고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또 생선.

0: 고기 많이 들어왔네. 고기 많이 들어서 오늘.
1: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
0: 어, 많이 들어왔다.
1: 큰 거보다 작은 게 뼈하고 같이 썰어놓으면 더 맛있어.
0: 내 솜씨가 예쁜데 어쩌깁니까? 어, 내 하는 대로 자시고 가이소. 맛있게 자시고 가이소.
2: 다음 날 새벽 5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벌써 준비 중이십니다.
3: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4: 아, 일찍 나오는 거는 내가 혼자서 음식을 해야 되는 때문에. 네. 아니 일찍 나와 해야 돼.
3: 음식을 몇 개나 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니?
4: 우리는 음식을 그만 몇 개가 먹고 내가 그만 되는 대로 한다요.
2: 그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차려냅니다.
3: 국 끓이시려고요?
4: 아닌데.
3: 그럼요?
4: 나물 대신데 나물.
2: 혼자서 하려니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4: 이 나물이 두릅이에요, 두릅.
3: 손님들이 오늘 와서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4: 우리 집에는 딱 정식만 밥만 딱 하거든, 정식만. 근데 사람들이 암소를 안 한다. 암소를 안 한다.
2: 메뉴가 없는 밥상, 일명 할매 오마카세. 오늘의 반찬은 두릅나물 무침입니다.
3: 나물은 그냥 그때그때 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4: 무침.
2: 반찬은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로 준비합니다. 살짝 삶아낸 두릅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후에 깨와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버무려주면 고소한 향이 일품인 두릅나물이 뚝딱 완성됩니다.
3: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 안 힘드세요?
4: 힘이 들어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노지. 손님들 자꾸 오는데 내가 오락했나 안 오면 안 왔겠네.
2: 다음에 준비할 음식은 된장국입니다. 소쿠리에 된장을 곱게 풀어낸 후에 국물에 뭔가를 푸짐하게 넣습니다.
3: 이건 뭐예요?
4: 딱서.
3: 딱새우는 뭐예요?
4: 된장국인데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딱서 된장국을 끼리 주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내도 끼려봤지. 네. 그래 끼린 게 되던데 뭐.
2: 이 근처 어촌 마을에선 예전부터 갯가재 된장국을 먹었다는데 이게 또

0: 사실 별다른 비법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매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 성심껏 밥상을 차려내는 게 전부입니다.
1: 일이 재밌으세요?
2: 어머, 뭐 내가 옛날에 은기 살아가지고 은기 살아서 요새는 일 장사도 잘 되고 환경이 좋지 내가.
0: 두툼하게 부쳐낸 달걀 지짐이는 손님들이 좋아해서 매일 상에 올리는 단골 반찬 중 하나입니다. 큼직하고 투박하게 부쳐내서 그런지 제일 먼저 접시가 비워지곤 합니다. 음식은 혼자 하지만 재료 준비는 남편이 도와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1: 손이 좀 불편하세요, 아버님?
3: 손 때문에 네. 서울에 산병원에 가서 수술해가 왔어요. 고기 잡을 적에 뭐 어떻게 찔리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튼 고기 빼서 생기는 균이래.
0: 평생을 어부로 사셨는데 1년 전 손을 다친 이후로 바다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0: 형 아버지, 양 고기 가지러
1: 오라요. 가서. 고기 가지러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 여기 작은 사람이 네. 고기를 가져가라 굶게네. 네. 그래서 가지러 가는 거.
3: 원래는 할아버지가 잡아온 생선으로 회백반을 냈지만 요즘엔 배를 못하는 형편이라 동료 어부들에게 사오고 있습니다.
2: 지금 반장이 없으니까 팔 데가 없어. 그 사람들이 지름을 떼어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지름값이라고 하라고 잡은 얼마나 더 주는 거지.
3: 식당 근처 항에 도착했습니다.
4: 뭐 주신 거예요?
5: 그 지금 숭어.
3: 막 잡은 싱싱한 숭어입니다.
4: 고기 이거 어때요? 상태가 좀?
2: 좋아.

0: 다 살아있잖아.
1: 매일 갓 잡은 고기를 어부에게 직접 공수해오니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선 손질도 할아버지 담당입니다. 본격적인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2: 손질이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씻어가지고 술도 씻어서 사심이 썰린 데까지.
1: 생선을 반으로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기계에 올리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2: 껍질 벗기는 기계.
3: 껍질 벗기는 기계요?
2: 이게 아니고 사실은.
1: 할아버지는 생선을 탈피기에 올려 껍질을 벗긴 후에 깨끗하게 씻어 주방으로 가져갑니다. 회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구이입니다. 기본 반찬으로 회가 나오는데도 할머니는 구이도 잊지 않고 꼭 상에 올립니다.
4: 생선장도 만들어야 돼요?
5: 내 집은 그런 것도 모른다. 고마 대충한데. 하다가 반찬 떨어지면 장사 안 하고.
1: 매일 잡히는 생선 양이 다르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넉넉하게 구입해 준비합니다. 이번엔 간장 양념장을 준비하시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5: 생선고기 구워가지고 그래서 또 양념을 골라줍니다.
1: 새벽 5시에 주방에 나와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까지 좁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느라 앉을 틈도 없이 내내 바쁩니다.
5: 우리 옆집 아저씨, 요일한 아줌이는 저 우리 동네 아줌이.
1: 점심시간에만 오신다고 하네요.
6: 바쁘니까 요 무슨 재생 때문에 왔다 이렇게 듣다 왔습니다.
1: 반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작업은 언제나 회 썰기입니다.
4: 왜 하필 이거 회를 낸 거예요?
5: 회는 옛날에 우리 아저씨 고기로 많이 잡았다 이가. 그래가지고 회를 쫓겨서 썰어줘서. 그래서 썰어줘 남께는 그걸 보고 그러는 거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기라. 그래 그러대.
1: 회까지 이렇게 산더미처럼 썰어놓으면 드디어 장사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오픈 8분 전입니다.
4: 이제 장사 시작하시는 거예요?
5: 예. 사람들 시에 쳐들어요.
1: 할머니의 예언대로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 저 두 사람이 앉아서. 저 같이 앉으면 됩니다. 같이 쳐드릴게요.
1: 손님이 많아 이곳에선 합석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내기 위해 미리 쟁반에 담아 준비해놓은 반찬을 서둘러 테이블로 옮깁니다.
5: 아, 빠른 사람 그런 얼음에 앉아주고.
7: 와, 이게 제대로 있네.
1: 처음 오는 손님은 반찬으로 나온 회에 놀라다가도 금세 그 맛에 빠져듭니다.
8: 자연산 회에다가 그래도 가격도 싸고.
9: 자취가 들어가는데 진짜 시원해.
5: 실컷 자취 좋죠.
6: 아이고 오늘 언니 좋아하는 거 알고 막 많이 갖다 주네. 1인당 만 원인데 다른 데가 뭐 해하고 생선하고 다 안 나오거든요. 나물하고. 얘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반찬도 많고. 엄청 쌉니다.
1: 푸짐한 회 백반을 단돈 만 원에 맛볼 수 있는 데다 할머니의 손맛까지 소문이 나면서 준비한 음식들이 금세 동락이 일쑤입니다.
5: 서울 아니라 미국에서 오도 안 돼요. 반찬님도 없지 죽이고.
10: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못 드시고 가셔서 어떡해요.
11: 어쩌겠어요. 다음에 와야죠.
1: 혹시나 또 기대하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까 서둘러 영업 마감 안내를 붙입니다.
4: 벌써 마감이에요?
5: 마감?
4: 벌써? 지금 1시밖에 안 되는데요?
5: 1시간 드시고 반대로 그만.
12: 잘 먹갑니다. 잘 먹갑니다. 그렇죠?
1: 빠르면 1시, 늦어도 서너시경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늦은 식사를 합니다.
4: 배고프셨죠?
5: 배 안 고파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밥 때가 되면. 아직 빨리 밥 먹어.
1: 고달법도 한데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3: 예, 힘든 게
0: 거 안 돼. 아이고 다리야 우리가.
6: 아니 힘은 들어도 이게 힘든 게가 자잘하면 되지.
0: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잖아요.
6: 힘들어도 한다. 아들 딸 시집장계 다 보냈고 이제 버리면 아들 딸 용돈 주고 막 애 손자들 돈 용돈 팍팍 주고 뭐 그래 사는 게지 뭐 딴 게 뭐 있노. 걱정 없다.
1: 할매 밥집을 찾아 이번에 찾은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7: 네, 어서 오세요.
1: 식당 안으로 연신 들어오는 손님들. 어느새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으러 온 걸까요?
11: 뭐 드시러 오셨는데요?
13: 막국수요. 여기 막국수. 저기 사장님 손맛이 너무 맛있어갖고 네. 막국수가 다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1: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시원한 육수와 구수한 메밀면의 조화가 매력적인 막국수입니다. 이분이 주인 할머니십니다.
14: 안녕하세요. 요거는 소성면 막국수는 최복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부엌이에요.
1: 이분은 함께 일하는 아드님입니다.
14: 감자전 잘하고 있어?
15: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4: 감자전 몇 개나 만들었어?
15: 27개.
14: 많이 만들었네. 힘들겠다. 우리 며느리예요. 여기 홀 보고 있어요. 오늘 손님 얼마나 왔어?
7: 한 70몇 명 왔을 거예요.
14: 고생했네, 오늘.
7: 그럼 다 같이 고생하는
14: 거지. 요 허리 더 힘들어, 주방거든. 네. 오늘도 나랑 아들, 며느리 막국수 맛있게 해서 손님 접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7: 막국수 나왔어요.
1: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하루에 팔려나가는 막국수가 200그릇 이상일 때가 많을 정도로 바쁘답니다.
16: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메밀 함량이 많으면은 메밀이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메밀이 딱딱 끊어지는 게 함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7: 자, 감자전 왔어요. 네.
1: 이곳에서 막국수만큼이나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는 감자전입니다. 신선한 감자를 직접 갈아 두툼하게 부쳐내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해 곁들임 메뉴로 인기가 좋다네요.
7: 아, 감자전이 아니고 피자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두툼한 게.
17: 감자전이 진짜 부드럽고 파삭하고 되게 맛있네.
7: 주문 들어왔어요. 2분 테이블에 막국수 4개.
1: 주문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반죽을 시작하십니다.
11: 이건 뭐예요?
14: 이거 국수율 거 반죽하려고요. 메밀가루. 이제 여기다가 돼지감자 네. 가루 조금 주려고.
1: 돼지감자는 맛뿐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14: 이거 메밀이 9대면 이거 돼지감자 1 이렇게 섞으면 돼요.
1: 반죽은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14: 많이 넣으면 이거 해놓으면 딱 맛이 없어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맛있지.
1: 미리 해놓은 반죽은 잘 끊어지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때그때 해야 한다네요. 10분 정도 충분히 치댄 반죽을 계면기에 넣어 막국수 면을 뽑아 바로 삶아줍니다.
14: 끓는 데 1분. 건질라 그래요.
11: 왜 1분이에요?
14: 1분이면 익으니까. 오래되면 또 오래돼도 안 돼요.
1: 잘 삶아낸 면은 곧바로 차가운 물로 직행. 면발의 찰기를 살리기 위해 찬물에서 두 번 꼼꼼하게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뺀 후에 그릇에 정갈하게 담은 뒤 오이채와 콩나물, 무채, 양념장을 차례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땅콩 소스와 참기름을 두르고 황태 무침까지 얹어주면 할머니표 메밀 막국수가 완성됩니다. 완성되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쉴 새 없이 나갑니다.
18: 네, 점심엔 외지에서 많이 모여서 그래 바빠요, 점심엔. 아,
19: 점심이 제일 바쁘시군요. 네,
18: 점심이 제일 바빠요. 휴대폰 보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점심엔 열로 다 모여요.
1: 할머니는 점심시간 내내 동분서주신데 주방 한켠에 아들은 미동도 없이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9: 아버님은 주방에서 뭐 담당이세요?
20: 저는 감자전 담당입니다.
19: 감자전? 네. 감자전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20: 예, 예. 미리 해놓으면 색깔도 변하고 네. 맛이 확 차이가 나요, 이게.
19: 아,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네. 가는 거예요?
20: 그렇죠.
1: 감자전은 손이 참 많이 가는 메뉴입니다. 감자를 일일이 강판에 갈아 체에 받쳐 물기를 꼭 짜내고 돼지 감자 전분을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20: 감자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돼지 감자 전분 들어가면 혈당을 낮추거든요. 맛도 쫄깃하고 좀 따끈하고 맛있죠.
1: 이제 달궈진 팬에 반죽을 올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
19: 감자전 지금 하나한테 감자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20: 한 1kg 정도 들어가요.
19: 1kg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20: 얘는 물 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먹어 봤는데 둘이 먹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1: 할머니네 감자전의 특징은 감자를 많이 넣고 두껍게 부쳐내는 겁니다.
19: 만드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20: 한 15분 걸리죠. 감자가 두꺼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요. 감자전만 해야지.
1: 그래서 다른 일은 제쳐두고 쉴 틈 없이 불 앞을 지키며 감자전만 부쳐낸답니다. 두툼한 감자전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21: 드릴게요.
22: 네. 아, 따뜻하다. 맛있겠다. 네. 아우, 두껍네.
21: 맛있게 드세요.
1: 또 이 감자전이 막국수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네요.
22: 막국수는 이게 메밀향이 짙어요. 확 풍겨오고 감자전은 이게 다른 집은 좀 얇아가지고 너무 바삭거리기만 한데 이 집은 두꺼워가지고 그리고 또 바싹 익혀서 겉바 속촉.
1: 그래서 언제나 손님들로 붐빕니다. 야, 양념까지 싹싹 드시면.
19: 뭐니? 싹싹 긁어 드셨는데요?
7: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
23: 너무 맛있어.
1: 양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사리 추가는 무료라네요.
24: 막국수 드시다가 양이 부족할까봐 그래서 면사리 더 드리거든요. 배불리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25: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24: 네, 감사합니다.
26: 막국수 3개 3만원이고 감자전이 13,000원이니까 43,000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은데요.
24: 네, 감사합니다.
26: 잘 먹었습니다.
24: 네, 안녕하세요. 네,
26: 고맙습니다. 잘 먹었냐.
1: 점심 장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바구니까지 챙겨 들고 어딘가로 가십니다.
19: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8: 율무 뽑으래요.
19: 율무 뽑으러? 어디로요?
18: 여기 밭에 있어요. 우리 밭이 여기 있어요. 율무 많이 심어놨어요.
19: 아, 텃밭이 있으세요, 어머니?
18: 네. 상추, 배추 다 여기 다 심어놓고 고추 다 이거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저거 옥수수, 배추, 오이, 당콩 요거 다 심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1: 기본 반찬으로 내고 있는 열무김치를 그때그때 만들기 위해 텃밭에서 직접 길러 사용합니다.
18: 이거 심은 지 아마 한 보름?
19: 보름 만에 이렇게 자랐어요?
18: 네. 지금 날 더우니까 빨리 커요. 이거 다 먹으면 저거 또 심었잖아요.
1: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자란 여린 열무로 김치를 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고려해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 심고 있습니다.
19: 아, 근데 이거는 왜 사다 안 쓰시고 직접 이렇게 재배해서 하시는 거예요?
18: 파는 거 어디요? 조그만 거 있어요. 이거 조금만 예리해야 맛있잖아요. 이거 파는 거 다 억세가지고 맛이 없어요. 뽑다가 미처 못

0: 하면 늘캐요. 늘캐가지고 육수 만들어요.
1: 반찬뿐 아니라 막국수 국물로도 열무김치를 사용하는데 육수용은 4-50일 정도 충분히 키워 쓴다네요.
0: 요 애리는 것만 딱 뽑고 이제 늙으면 이렇게 내버려둬서 육수 만들어요. 이거 육수니까 늙으니 맛있다고, 육수가 우러나면.
1: 김치가 맛있다고 구매를 원하는 손님에겐 나눠주기도 하신답니다.
0: 아이고, 심 재미나요. 그러니까 남 주는 게 더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요. 맛있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서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그만하자. 예. 이거면 되니까. 예.
1: 열무는 뽑자마자 바로 김치를 담는데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담그시나요?
0: 이 정도 뽑으면 5일 가요, 5일.
2: 5일?
0: 네, 5일 먹어요.
1: 이제 열무를 절여줍니다.
0: 양념 이제 준비하면 씻어서 무치면 돼요.
1: 열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드는데요. 사과와 고추, 생강, 그 외에도 파인애플까지 다양한 과일을 넣고 곱게 갈아서 준비하는데 단맛을 내는 비결이랍니다. 다음엔 마늘도 갈아줘야 합니다. 할머니가 큰 통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0: 까나리 액젓.
1: 까나리 액젓까지 추가해서 믹서기에 재료를 갈아줍니다. 고추도 함께 갈아 준비해둡니다. 갑자기 냄비를 들고 오시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이건 뭘까요?
0: 이거 보리쌀 밥을 해가지고 갈았어요. 고추씨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 메밀로 쓴 풀에 고추씨를 섞어 김치에 넣는 것이 할머니 김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2: 이게 맛의 비법이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0: 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구나. 다 잘 되면 좋지 뭐. 그 뭐가 먹는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1: 아낌없이 비법을 내어주는 할머니. 식당이 사랑받는 비결은 비단 음식 맛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이고려. 아이고려. 아이고려.
1: 사실 75세 할머니가 하기엔 식당 일은 그리 녹록한 노동은 아닙니다.
0: 됐다. 아, 그래요. 이젠 뭐 나이가 많은지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지금 억지로 해요.
1: 어머니가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아는 아들이 2년 전부터 식당 일에 합류해 일을 돕고 있습니다.
2: 아드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0: 좋아요. 남보다.
2: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0: 아, 힘들까 봐 힘든 건 다 하니까.
3: 아이고, 저야 뭐 감사하죠.
2: 왜요?
3: 나이 드셨는데 더 주시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저 감사하지.
1: 절인 열무에 양념을 부어줍니다.
0: 이렇게 양념 한 거 여기다 이제 비비면 끝이에요.
2: 아, 조금씩 해서 비비는 거예요?
0: 네.
1: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데도 열무 김치를 사서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이 열무를 사서 쓰려면 맛이 또 없고 이거 한번 하면 막 힘든데 손들이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게 보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도.
1: 할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열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4: 우리 만두 먹으러 왔어.
5: 오, 어서 오세요.
4: 갑자기 만두가 생각나서 만두 먹으러 왔어요.
5: 갑자기 만두가 드시고 싶었어요.
1: 겨울철 별미로 내놓는 음식이지만 만두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이웃들이 많아 가끔 이렇게 모여 만두를 빚곤 합니다. 그런데 피도 밀대로 직접 미신다네요.
2: 만두 피를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0: 네,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2: 하나씩이요? 다? 일일이?
1: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입니다.
6: 더 쫄깃하다고 이렇게 하면 만두 피가 더 쫄깃해요. 손으로 밀면.
1: 오른손으로는 반죽을 밀고 왼손으로는

0: 피를 돌려가며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1: 아, 그러면 길이 없을 때 제대로 한번 다 이렇게 손으로 하죠. 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맛있긴 해요.
0: 메밀로 만든 만두피 위에 돼지고기와 묵은지, 두부, 숙주나물을 넣은 소를 넉넉히 얹고 모양을 잡아 빚어냅니다.
1: 먹으라 오라 소리 안 해도 먹고 싶으면 와가지고 그냥 다 먹고 가면은 어르신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좋죠.
0: 사실 겨울철에도 만두를 빚는 날이면 동네 분들이 와서 일손을 보태주곤 하신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완성한 만두를 찜통에 넣고 본격적으로 찌기 시작합니다.
2: 아, 한 10분 정도 재야 돼요.
3: 10분?
2: 네. 네. 피가 이거 우리가 빚어서 조금 도톰해서 네, 조금 시간 조금 더 그래야 돼요.
3: 아, 네. 네.
2: 자, 만두 됐나 한번 보자고요.
0: 뚜껑을 열자 잘 익은 메밀만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찜통째 꺼내서 기다리던 이웃들의 테이블로 향합니다.
1: 아이고, 맛있게 잘 찢었나?
2: 맛있다.
1: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맛있어 보이네. 더 맛있어 보이네.
2: 우와.
1: 와, 엄청 맛있게 잘 쪄졌네. 맛있게 먹읍시다.
2: 맛있는 거 하나 드세요.
1: 맛있어. 이런 만두를 어디서 맛을 봐요? 딴 데 가면은 이렇게 맛있는 만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어드리고 만두도 얻어먹고 가져도 가고. 아이, 재미죠. 너나 먹는 재미죠. 돈만 벌라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또 다음에 또 많이 빚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0: 저녁 8시.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마무리할 채비를 합니다.
4: 어머니 집 퇴근합시다. 오늘 수고했어요.
2: 아유, 고생했어요, 어머니. 내일 봐요.
1: 그래, 너도 고생했다. 막국수가 손님들이 하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요, 막. 그래서 이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요.
0: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할매 밥집을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경북 경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흥면에 소머리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점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소머리 국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이곳의 대표 메뉴는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소머리 국밥입니다. 단골 손님들로 식당은 벌써 북적입니다.
6: 정말로 이거 구수하니?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에 딱 맞는 그러한 국밥입니다.
0: 20년 전부터 한 자리를 지키며 끓여내고 있는데요.
7: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가져올까요?
8: 밥도 조금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0: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 비우고 나면 속까지 든든해집니다.
9: 특이한 뭐 이렇게 재료가 들어간 건 없지만 그래도 맛은 담백하고 먹기에 편한 것 같아요.
10: 여기 사장님도 욕심이 없어요. 재료도 안 아끼고 욕심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이틀 정도 물에 담가 핏물을 뺀 고기를 옆으로 옮기는데요. 물 색깔이 좀 뿌옇게 보이네요.
5: 쌀뜨물.
11: 쌀뜨물?
5: 네.
11: 쌀뜨물에 왜 고기를 담가요?
5: 그래, 쌀뜨물로 하니까 잡내도 없고 다른 약초 있는 것보다는 더욱 좋더라고 보니까요.
0: 쌀뜨물에 고기를 끓여내면 잡내도 제거될 뿐 아니라 맛도 구수해진다고 합니다.
5: 굉장히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물순물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요 시커멓게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다 뽑아내야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요.
0: 작업은 초벌과 재벌 두 번에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쌀뜨물에 양파와 생강, 파뿌리와 된장을 넣고 끓인 뒤에 다시 건져내서

0: 찬물에 깨끗이 씻어 잡내를 없앱니다.
1: 여기는 이제 사골. 이제 사골에다가 소머리만 가지고 육수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 소머리에서 육수물이 나올 게 없어요. 사골, 이거는 건져, 고기는 건져내고 사골은 또 끓이고 그러거든요.
0: 본격적인 육수를 내기 위해 새로 쌀뜨물을 채우고 사골을 넣어 끓여냅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게 뭘까요?
1: 이거는 이제 바짝 말른 인삼인데 네. 이걸 말라가지고 넣으면 두 배의 효과가 있다는데 여기 넣게 되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우리 인삼에서 다짜그리 한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해서 인삼을 저는 나름대로 인삼을 넣고 있습니다.
0: 육수의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인삼과 월계수 잎, 당귀를 넣고 다시 푹 끓여냅니다.
2: 그럼 이제 얼마나 더 끓여야 돼요, 얘는?
1: 3시간 해가지고는 이제 그때는 열어봐가지고 이제 찔러보고 들어가는 게 쓱 소리 나면 덜 익었고 쑥 들어가면 다 익었고요.
0: 고기와 사골을 끓이는 사이 할머니가 다른 작업을 준비합니다. 국밥과 함께 나갈 김치를 새로 담글 참입니다.
1: 아, 김치요.
2: 아, 김치를 직접 예. 담그세요?
1: 예, 예. 힘들어도 뭐 손님들이 뭐 즐겨 잡수니까 좋잖아요. 소머리에는 김치가 익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금방 새거 금방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금방.
0: 손님들이 늘 새 김치를 찾다 보니 고단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치를 새로 담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걸까요?
1: 예, 남편이 애기 아빠가 약방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생각해 놓은 게 이제 그 소머리 국밥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아이들하고 살기는 살아야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거든.
0: 그렇게 남편을 여인 뒤 생계를 위해 남편이 하던 약국 자리에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100년 된 고택의 약방이 이제는 가족을 살리는 국밥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1: 이거 약을 조제해서 여기서 찍는 거예요.
2: 아, 약 조제하는 기계예요?
1: 예.
0: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1: 이래가지고 약을 넣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찍히잖아요. 이러면 여기 다 이제 붙었어요. 애기 아빠 유품이니까 버리기가 아까워서 정말 그때는 옛날에는 약방 했다 그러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서 유품이라서 그냥 섣불리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0: 잠깐도 쉬질 않으시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2: 예. 이건 뭐예요?
1: 인삼요.
2: 인삼이요?
1: 예, 인삼을 13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햇빛에 말르는다고요.
0: 더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인삼은 매번 직접 말려서 사용합니다.
2: 어머니, 이거 들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1: 조금 이렇게 쓰고 제가 마진 조금 적게 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0: 요즘같이 볕이 좋은 날이면 할머니는 인삼을 썰어 말려두신답니다. 인삼을 널어두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도통 잠시도 쉬질 않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1: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시수가 많아가지고 그걸 생각난 대로 그냥 막 미루지 말고 해버려야 된다. 뭐든지 미루면 안 돼.
0: 혼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자투리 시간도 알뜰히 씁니다. 오전 10시.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이 과연 원하는 대로 잘 우러났는지 할머니가 확인해 나섭니다. 우러난 국물과 고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할머니가 고기 이곳저곳을 찔러봅니다.
1: 아, 이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 쑥 들어가잖아, 지금 잘 익었어, 지금.
2: 아,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1: 그럼요, 예. 서먹서먹하고 쑥 하면 그 감각으로 찔러보면 다 익었는 걸 알아요. 제일 괜찮아?
0: 이제 소머리 국밥을 만드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밥이 완성됐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들고 열심히 옮깁니다.

0: 이것은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비계는 비계대로 없애고 먹을 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좀 더 기름기 이게 기름기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1: 어이구 생각보다 기름이 많네요.
0: 딱 기름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2: 살코기만 쓰는 거예요?
0: 예.
1: 이제부터는 푹 삶아낸 고기에서 일일이 기름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엉겨붙은 지방을 걷어내고 살코기만 남기는 과정인데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오롯이 맨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기에 고되면서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0: 여봐, 손을 봐요. 기름기가 없잖아요.
1: 이렇게 지방을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0: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우 손 못 아프고.
1: 사실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를 써는 데만도 꼬박 2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정성을 쏟은 덕분에 고기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간. 밀려드는 주문에 할머니가 정신없이 분주해집니다. 먼저 뚝배기에 손질한 머릿고기를 한 주먹씩 담고 빠르게 화구에 올립니다.
3: 점심시간이 점심 없겠는데요?
0: 예. 이 시간만 한 시간만 바빠요.
1: 이제 뚝배기마다 미리 불려둔 당면을 올리고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을 부어준 후 마지막으로 대파까지 한 움큼 얹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는 뚝배기가 끓는 사이 주방을 나와 테이블마다 반찬을 나르십니다.
0: 아, 이거 직접 제가 다 손으로 제가 한 겁니다.
1: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그 사이 맛있게 끓은 국밥을 나릅니다. 주방과 테이블을 오가며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냅니다.
3: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혼자 다 하시네요.
0: 예, 제가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거 하고 치우는 거 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 한바탕 서빙이 끝나고 드디어 손님상에 오른 소머리 국밥. 과연 국밥 맛은 어떨까요?
4: 만드는 뭐 크림이 많고 좀 느끼한데 이건 담백하니까 크림이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5: 어쨌든 푸짐하게 주고 국물이 담백해서 좋아요. 맛이 좋아요. 그 뜸이에요.
1: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3: 어머니, 네. 그냥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갔는데요?
0: 글쎄, 그러네요. 그렇게 항상 바쁜 건 아니거든요.
3: 아, 그래요? 오늘 좀 많은 편이에요?
0: 예, 그렇죠. 예.
1: 오전 11시부터 하루 딱 3시간만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0: 소머리 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주하려고 엿기름도 사러 가고요.
1: 할머니가 익숙한 솜씨로 시동을 걸고 시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0: 예,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하루에 차가 버스가 6분 다니는데 그래서 차가 없으면 장을 보러 다니지를 못하고 올 일을 못 봅니다.
1: 시장은 식당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0: 사장님, 예, 소문 좋은 거 있나요?
6: 네, 좋은 거 있어요.
0: 아, 좋은 거 있어요?
6: 네.
0: 아우, 좋네. 아우, 이쁘다. 예? 소머리가 크고, 매끄럽고, 그래도 양도 많이 나오고.
3: 아, 맛도, 사야 양이 많아요?
0: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7: 자, 내일 좀 배달 좀 해주세요.
8: 알겠어요. 예. 내일 배달 배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갈게요.
8: 네, 고맙습니다.
1: 이번엔 손님들께 서비스로 드리는 식혜 재료를 사려고 합니다.
0: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어, 좋으네.
3: 이렇게 일일이 장 보러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0: 힘들죠. 그렇지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서 좋은 거 보고.
8: 갈게요, 예.
9: 감사합니다.
1: 전화 한 통이면 배달되는 편한 세상이라지만 맛있는 음식을 위해 좋은 재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할머니의 오랜 고집이라고 합니다.
0: 자기가 싫으면 즐기라 하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해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더 이상 보람이 없겠습니다.

0: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1: 추워.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4: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타이밍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타이면 프로틴 밸런스.
5: 주문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다급하게 배달시키는 모습 한번 쭉 땡겨보겠습니다. 아, 가격이 좀 아쉬운데요. 카메라 이동 과연 더 싸질 수 있을지 더 땡겨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주문 결정력. 새로운 공간 침투. 땡겨요. 지역 화폐로 추가 할인까지. 아, 이게 되네요.
6: 땡기다 보면 알게 돼.
5: 해트트릭 할인에 최대 20% 지역화폐 할인까지 추가로. 지금까지 땡겨요였습니다.
6: 나라면 땡겨요 시킨다.
5: 나도.
7: 아도 좋긴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지.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행복은 소울이 한다.
8: 행복해.
7: 한국인의 소울 커피 맥심 모카 골드.
9: 멈추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다 보니 이 나이에 시작하자 KB 골든 라이프. 국민 모두의 인생 솔루션 KB 골든 라이프.
10: 사랑해.
11: 방금이요?
12: 아이, 바쁜데 그걸 언제 해?
13: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네브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네브로. 환급 받아.
14: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15: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4: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16: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0: mission. Are you ready, Lieutenant?
1: Pencils down on

0: Roadhead! Get over here!
1: Drop down, come on!

0: Cortez done.
1: Time! Weapons on the table.
2: Damn, is it hot out here or is it just me?
3: Crumple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4: 지금까지 에어컨은 절반의 쾌적. 지금부터 휘센은 완전한 쾌적. 국내 최초 AI 콜드프리. 온도는 기본. 습도까지 내 마음대로.
5: 습도만 5% 내려줘.
6: 비가 계속 오네.
7: 45% 희망 습도로 설정합니다.
4: 마침내 온도를 넘어 습도까지.

captured. Trust me. Welcome to Seer. Get ready. Send out.

0: gas back on.
1: I guess you've heard.

was only so I could have you close.

come on, Chief. We're sucking him in.

0: This is Mask Alabama.
1: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e have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2: Listen up. We have been boarded by armed pirates.
3: Stay hidden at all costs. Don't want any hostages.
4: Where is the crew?
5: I don't know.
4: You think we're playing? You think we're playing?
5: No. Where is you, somebody? Shoot me!
6: 1 minute, I kill all your friends. 1 minute.
5: You come with us!
7: We're not getting everybody!
8: Hey, don't get in there!
9: Gotta get him off the ship!
8: Not like this!
1: The Navy is not going to let you win. They would rather sink this boat than let you win.
10: Captain Phillips, can you hear me? Captain Phillips, can you hear me?
1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2: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길에 올랐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13: 나무 위에 나무 위에 펜더가 올라가 있어요.
14: 아 여기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12: 4,400에서 이렇게 훌륭한 빙하를 볼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꼭 와야 되는 곳.
14: 늙으면 갈 수 없어. 젊을 때 가야 돼.
15: 와, 친구들아.
16: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7: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18: 아, 뭐야 이거?
17: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이어서 특집 다큐 플라스틱 쇼크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

0: 1-80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따로 있지.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이 행복은 소울이 안다.
1: 행복해.
0: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2: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0: 와, 멀리서 봤을 때는 철썩이는 파도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플라스틱이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예쁘죠? 반짝이고 가볍고 유리처럼 보이지만 깨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거대한 조형물 앞에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1: 반갑습니다. 아니, 강희 씨, TV에서 환경에 관심 많은 모습 보고 언젠가 현장에서 만날까 했거든요. 오늘 뵙네요.
2: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여기서 뵙는군요.
2: 아, 그러게요.
0: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주아주 네. 아주 중요하고 무시무시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2: 어떤 거요?
0: 엄청 맑고 깨끗해 보이죠?
1: 네.
0: 하지만 이 투명함 속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 불편한 진실이요?
0: 조금 전 제가 생수병 뚜껑을 따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 수백 개의 이것이 유리잔 속으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풍경,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불편한 기록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조금 전 드라마에서 부부가 플라스틱 음식을 먹는 장면은 과장된 듯 연출된 거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건 안타깝지만 팩트라면서요.
1: 예, 그러면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는 건지?
0: 저는 먹을 걸 좋아하니까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2: 근데 이것도 뭐 어떤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은근히?
1: 그래서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기존에 나왔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대 일주일에 5g.
0: 5g?
1: 잘 안 하다시죠?
0: 네.
1: 신용카드 한 장이 5g입니다. 아니, 이거를 일주일에 우리는 항상 먹고 있는 거.
2: 예. 이거는 거의 플라스틱 과식 수준 아닌가요, 지금?
0: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아내처럼 임신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3: 2021년 태반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4개의 태반에서 12조각이 일단 나온 거죠. 태반은 아기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산모의 어떤 영양과 산소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곳이고 또한 아기는 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만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또 산모에게 전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태반은 단순히 이제 서로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성장인자,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태아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죠. 엄마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면 결국은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노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태반 쪽에 가게 되고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태반 안에 공간 안에서 엄마의 피가 아기의 그 육모돌기 쪽에 이제 노출이 되면 그 세포층을 거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혈관이 그 안에 있거든요. 더 이상 아기도 미세 플라스틱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산모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2: 아니 나름 또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 결과 좀 충격적이네요.
1: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오염이 돼 있어요.
4: 현대 사회에서 산모들이 다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이 많아서 점점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산모들을 만나면서 과연 이런 요인 외에 환경 역학적인 기여는 없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일상 속에 이제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환경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퍼져 있는데 이런 환경 노출이 과연 임산부와 그리고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0: 엄마, 엄마.
1: 웃기지가 않다.
0: 웃기지가 않아. 너무 맛있었어요.
2: 산모의 혈액, 그리고 태반, 그리고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양수, 그리고 태아의 이제 탯줄 혈액, 제대혈에서 이제 미스플라스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임신 합병증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중요한 대목인데요.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산모나 태아의 어떤 특정 질병이나 합병증과 100% 연관된다 또는 100% 그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확정짓는 인간 대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실험실 연구들과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데요. 이제 모체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시켜서 결국에는 태아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태반의 환경 자체를 악화시킨다는 공통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수 안에, 태반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역할을 하겠냐, 이거를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0: 해바는 조직 형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해서요. 화학적 분해를 통해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여과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공급을 가진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터 위에 남아있는 입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맞는지 스펙트럼을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가 저희가 얻은 스펙트럼이고, 아래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PP 스펙트럼인데, 이제 HQI가 94 정도로 나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물질.
1: 보통 저희가 70% 정도 되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94%는 굉장히 정확하게 매칭인 거죠. 폴리프로필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뭐 10개 미만, 많이 나올 때는 10개 이상 막 나오죠.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보면 한 30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 태반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된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만든 환경 오염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 자궁내 환경을 지키는 것과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3: 내 아이에게 부모의 내 어떤 외모나 성격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플라스틱 DNA까지 같이 물려준다? 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에요.
4: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생각이 들죠?
5: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과연 성장하면서 괜찮을까?
3: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세계 최초로 알려져요.
5: 세계 최초로요?
3: 세계 최초요. 때는 2022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4년간의 연구를 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5: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 연구 결과가 충격과 공포겠네요.
3: 실제로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연구소로 매일 불같이 전화가 왔대요.
5: 그랬겠네요.
3: 전화 와서 여보세요, 여기 산후조리원인데요. 저희 산후조리원인데 저희 플라스틱 접혔습니다. 이거 써도 괜찮은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페트병 음료수를 맨날 마시는데 이거 끊어야 되나요? 이런 전화가 수시로 울리고요. 뭐 매일만 해도 하루에 수십 통씩 계속 왔다 그래요.
4: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ASD,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원인불명의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내 아이 뇌 발달에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충격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러네요.
6: 미국 CDC 보고에 의하면은 2004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률에 비해서 2016년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환경 오염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 임신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노출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에게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통 주변으로 붙어서 뺑뺑뺑뺑 돌면은

그 원을 중심으로 여기 진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침구와 상호작용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얘와 상관없이 주변부를 더 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우스 사이에 친근함, 상호작용이 또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또 대화가 잘 안 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또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얼마나 많이 파묻냐, 또 그런 비슷한 패턴의 내용인데, 구슬을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이 더 많이 파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보니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일단은 플라스틱이 뇌로 침투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뇌기능 분자 영상 평가를 통해서 전두엽의 대사가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가 되게 인지 기능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패턴에서 나타나는 장내 미세의 환경의 변화를 저희도 관찰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플라스틱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입증했던 점입니다.
1: 그러면요, 박사님,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배출이 아예 안 되나요?
2: 그러니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 중에 이 소화관에서 흡수가 안 되는 큰 것들은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것까진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남아있느냐.
3: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어디까지 남느냐, 이 큰 문제인데, 뇌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어릴 때는 자폐를 부른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뇌에 박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뇌가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가 호두처럼 쪼그라들고 하얗게 변해버리게 되죠.
1: 그러면 그거 치매나 파킨슨병 아닌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25년에 발표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를 볼까요? 치매 환자 뇌 샘플에서 일반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최대 8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1: 그러면 플라스틱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2: 플라스틱은 역설적이게도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이제 거액의 상금이 걸린 한판 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3: 19세기 중반 서구권에서 상류층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스포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때 무슨 스포츠가, 뭐 말타기?
3: 말타기도 굉장히 많이 즐겼었죠.
1: 네, 활쏘기.
3: 네네. 말타고 활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스포츠에는 당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구란 스포츠를 즐기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당구를 치려면 당구 공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3: 당구 공을 만드는 소재가 너무 희귀해서 비쌌거든요.
1: 뭘로 만들었는데요?
2: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상아값이 금값처럼 치솟았거든요.
3: 급기야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되죠. 여기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제가 1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와요. 사실 이 1만 달러라는 게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 결국 나타나게 돼요. 인쇄업자였던 존 웨슬리 하얏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룰로이드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성공해요, 이 사람.
2: 하지만 초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주성분이 질산이라 충격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했던 거죠.
1: 아, 충격에.
2: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문기사까지 났냐면, 당구는 공끼리 부딪혀야 되잖아요. 네. 그 당구공 두 개가 세게 부딪히면서 빵! 불꽃이 튀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총싸움이 난 줄 알고 권총을 꺼내들었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시 하얏트의 발명품이 당구공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1: 네.
3: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발명품이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선물이 된 겁니다. 뭐 영화 필름부터 LP판, 컴퓨터, 비행기, 인류 역사를 플라스틱이 총체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2: 그렇게 플라스틱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70년입니다.
1: 그거밖에 안 돼요?
2: 생각보다 짧죠?
1: 그럼 플라스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소재로 칭송받으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3: 너무 알고 싶다.
4: 플라스틱에 쓰이는 결합들은 단일 결합도 있지만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리고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가면서 고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루는 그 고분자 사슬이 고분자 사슬 안에서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고분자 사슬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가서도 단일 결합처럼 쉽게 끊어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플라스틱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버티는 플라스틱이 뭐냐면 탄소에 불소가 붙어있는 그 결합, 탄소 불소 결합은 정말 끊어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팬에 코팅하는 테플론이라는 그런 고분자가 있는데요. 그런 고분자 덩어리는 만약에 환경에 버려졌다고 한다면은 몇천 년이 지나도 전혀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탄소 결합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외선이라든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이러한 플라스틱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를 못한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아주 많은 플라스틱들이 소위 소수성입니다.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부풀고 이런 현상도 있고 녹말도 역시 물이 들어가서 효소가 자를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소수성이다 보니까 물이 끼어들면서 플라스틱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기작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외선과 열에 의해서만 분해되는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멀리서 보면 여느 산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산은 가까이서 보면 사실 쓰레기로 가득한 인도의 가지푸르 산입니다. 이 높이만 해도 65m,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높이랑 맞먹는 산인데요. 사실 근처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5: 왜요?
3: 수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일단 진동하고요. 온갖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연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물질, 침출수까지. 인간이 맘 편히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만든 비극 자체인 거죠.
2: 그런가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이고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1: 그 섬 저도 알아요. GPGP 섬 맞죠?
2: 예. 정확히는 이제 북태평양의 동쪽 편에 있는데 대한민국 면적이 한 16배 정도로 큰 해역이거든요. 전문용어로는 쓰레기 수렴 지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과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무려 99%가 플라스틱이에요.
3: 와, 이게 썩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네요. 사실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이라는 거는 조금 막연한 개념의 환경오염 문제였어요.
1: 맞아요.
3: 근데 2015년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 저거 뭐지? 야, 봐봐, 저거 뭐야?
1: 연기한다. 네, 뭔데요?
3: 태평양 연안을 탐사 중이던 해양생물학자 네. 네이선 로빈슨 연구팀의 눈에 무언가 포착됩니다. 올리브 바다 거북이. 그런데 거북이의 왼쪽 콧구멍에 뭔가 딱딱한 게 박혀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나, 거기에 꽂혀있는 게 플라스틱 빨대였어요.
1: 아, 너무 싫다.
3: 야, 이대로는 숨쉬기 자체가 어렵겠는데? 그냥 우리가 빼줘야 되겠는데? 빨대를 뽑는데 걸린 시간이 장장 8분. 아, 총 길이가 무려 12cm였습니다. 아,
1: 어떻게 하다가 코에 빨대가 박히게 된 걸까요?
3: 우리가 무심코 편안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해양 생명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 같은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1: 그러면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2: 10년에서 최대 이제 수백 년까지 걸리는데 비닐봉지는 20년, 뭐 플라스틱 용기는 저희가 80년, 폐병은 450년, 이제 낚싯줄은 600년이나 갑니다.
1: 아, 진짜요?
2: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렇게 6개월 해서 1년 반 정도만 되면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죽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5: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생물에 노출이 되어서 축적이 되었을 경우 보통 그 생물체 내에서 쩍 농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생물은 그 다음 영양 단계인 생물의 먹이가 됨으로써 영양 전이를 통해서 생물 확장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에게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여과 섭식자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생물은 먹이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주로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의 사이즈인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조류들을 섭식을 하는데요. 이 사이즈와 비슷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물벼룩이 과다하게 많이 섭취가 될 수 있고요.
6: 미세 플라스틱을 몇 개를 섭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장에 전체적으로 얼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물벼룩을 분해시켜서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 있는지 카운팅을 하게 돼요. 지금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야, 이 초록색이. 한 천 개도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입이에요. 입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위 장후를 통해서 중간 그리고 하단 부분까지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배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설하지 않고 이렇게 장 내에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먹이를 먹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장에 손상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2: 그럼 여기서 문제.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결정하는 거는 양이다, 크기다, 모양이다.
1: 양?
3: 이건 당연히 양 아닐까요? 우리 조금 전에 본 영상도 미세 플라스틱 먹고 완전히 이렇게 배에 꽉 찬 물벼룩 이런 거 봤잖아요.
1: 당연히 크기죠. 작으면 작을수록 유해하다. 앞에서 배웠는데.
2: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3: 둘 다
2: 하지만 없는? 과학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1: 뭐요?
2: 보세요.
5: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 생물질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따라서 독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사이즈일수록 세포막을 쉽게 더 통과할 수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형태에 따른 독성이 발현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화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뾰족뾰족한 특성 때문에 조직에 자극을 준다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유해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섬유형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체내에 좀 더 오래 잔류한다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면 때문에 거기에서 화학물질이 좀 더 용이하게 용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 요인에 따라서 독성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된 그런 영향 연구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흉기를 썼냐에 따라서 상처의 모양이나 사인 이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법이 달라진다.
1: 그러네요.
0: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2: 미세 플라스틱이 무서운 진짜 이유 알려드릴까요?
1: 이미 무서운데요.
2: 미세 플라스틱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요. 미세 플라스틱 만들 때 첨가제라는 화학물질을 넣지 않으면 아예 제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화학 독성물질들을 끌어들여 섭착하고 심지어 병원균까지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일종의 독성 셔틀이 되는 거죠.

0: 슬로이 목마라고 부릅니다.
1: 껍데기는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있는 트로이 목마.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2: 너무 섬뜩한데요.
0: 두 분 사과 좋아하세요?
2: 너무 좋아하죠. 네. 상큼하고 맛있고.
0: 저도 가능하면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습니다.
2: 네.
1: 정말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아침에 꼭 드시는 게 과일이잖아요. 사과.
2: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맞아. 좋고.
0: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사과하면 비타민 덩어리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이 사과, 뭐 당근, 채소, 다양한 과일에서도 발견됐던 미세플라스틱이에요.

0: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 사과 속으로 왜 들어갔을까? 결국은 아까 언급했던 토양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년에서 수십 년 자라는 이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식물체 안에 거액 있는 과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1: 뭐요?
2: 어?
1: 저 받아올게. 뭔지 모르겠는데?
2: 네, 제가 시켰어요.
1: 어머나!
2: 식사 못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배달시켰어요.
1: 역시 센스가...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2: 맞아요. 이야... 짠!
1: 중국 요리 시키신 것 같고요.
2: 와...
1: 어? 잠깐만.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 용기로 왔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세볼까요, 몇 개인지?
2: 메인 3개, 밥, 18개. 네.
0: 무려 18개.
2: 2인분에.
0: 예.
1: 너무 많은데?
0: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음식을 시킨 건지, 플라스틱을 시키고 음식이 서비스로 온 건지.
2: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될 텐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저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2: 저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뭐 재활용이 된다 하는 생각으로. 두 분 혹시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1: 꽤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0: 제가 알기로는 공식으로 보고된 수치는 86%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말이죠. 이 86%라는 숫자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롱과 실제 재롱률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롱률은 86%고요. 분리수거율은 95%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재롱률이 20%, 30% 수준이고 EU의 경우에는 4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는 태워지고 있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5%는 왜곡된 정의가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재활용률 97%라고 하면서 우린 웨이스트 제로를 추구한다라고 한 기업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재활용률 3%가 비는 가장 큰 이유가 겨울에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그걸 오히려 역산을 해서

0: 참 달콤한 사탕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0: 우리에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죄책감은 줄게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1: 맞아요.
0: 플라스틱을 계속 쓰게 만들거든요.
2: 우리는 이제 방어로 맞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세 단계 방어를 뭐라고 표현해? 리듀스, 줄이기. 당연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리유즈, 재사용하기. 세 번째, 리사이클, 재활용은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더 더해서 리싱킹, 재고하기, 리퓨즈, 거절하기, 안 쓰겠다는 거죠. 리페어, 수리해서 다시 쓰는 거고, 리기프트는 우리 옛날에 아나바다처럼 나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세밀하고 지혜로운 단계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중에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어떤 게 제일 마음이 가세요?
1: 저는 몇 가지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리싱킹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건 사기 전에 고민 많이 하면은 내가 쓰지 않은 물건들을 좀안 사게 될 수도 있고.
0: 수리하기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1: 수리해서 쓰는 건가요?
0: 그런 개념 아닐까요?
2: 그렇죠. 수리해서 버리는 사람 없겠죠.
3: 저는 지금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홍유나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플라스틱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많이 쓰면은 한 두세 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어떻게 비교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0: 아, 숫자로 좀 나누는 거죠. 7일은 플라스틱을 마음껏 누리고, 7일은 최대한 사용을 절제해보는 거죠.
1: 극과 극 체험.
0: 맞아요. 먼저 마음껏 누리는 7일 볼까요?
4: 1차 아침입니다. 극과 극 체험을 하면서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별로 사용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욕실을 가보니까 제가 혼자서 쓰는 플라스틱이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필요해서 산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5: 간식들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들이긴 한데 사실 뭐 음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4: 플라스틱 뚜껑에 이렇게 놓고 숟가락이랑 아, 여분으로 좀 더 많이 왔어요.

0: 저는 지금 일이 끝나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플라스틱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똥 봉투도 비닐로 만들어져 있고.
1: 물 한 번만 타야겠습니다.
0: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냥 버리고 가기 조금 아까워서.
0: 포장 아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2: 머리 두께도 플라스틱이에요.
0: 세수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거 화장 지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클렌저,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한 번 더 폼클렌저.
3: 저분이 플라스틱 하루에 두 개 쓰셨다는 그분 맞아요? 요요 온 거 아닌가요? 맞아.
4: 네. 이래서 진짜 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5: 근데 보통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하고 줄이지 못하는 게 대부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3: 그렇게 생각하죠.
5: 근데 저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뭔데요?
4: 뭘까요?
5: 바로 플라스틱 시스템이에요.
3: 플라스틱 시스템.
5: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잖아요, 이 세상이.
3: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2: 세상에 참 귀여운 플라스틱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소품들이 항상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잘 참는 것도 이번 플라스틱 캠페인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카페에 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종이컵에 담아주는 데여서 텀블러에다 담아달라고 했어요.
0: 저는 오늘 포장이 가능한 식당을 한번 찾아서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포장 될까요?

0: 여기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가위용기 많이 가지고 오시나요?
1: 전에는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요즘은 또 안
0: 요즘은 또 안 가지고 와요?
1: 전에는 갖고 오면 더 주거든요. 아무래도 용기를 안 갖고 안 쓰니까.
0: 가족은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1: 지금 많이 챙겨요.
0: 아, 그래요?
1: 원래 두 번째만 주는데 지금 세 번째가 됐어.
0: 감사합니다.
2: 플라스틱을 안 쓰는 일주일이니까 물티슈도 잠시 봉인하겠습니다. 행주를 가져올게요. 일단 저 일회용품을 쓸 뻔해서 그냥 행주를 가지고 와서 닦아줬고요.
3: 제가 친구한테 욕을 얻어왔어요. 천연 수세미라고 하는데 이게 설거지를 할 때 알게 모르게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품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평소에 플라스틱 수세미로 쓸 때랑 똑같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4: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0: 핸드폰 이 정도만 한번 써보고.
1: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의 네. 옆에 무게랑 어떤 뭐 제품을 담았는지 작성해 오시면은
0: 이걸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가면 되는 거죠, 사장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번에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사온 비누를 이용해서 세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세안을 마쳤습니다. 당기지도 않고 촉촉한 것 같아요. 수세미 맞춰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3: 그래도 디톡스를 아주 제대로 했네요.
4: 특히 유나 씨의 의지가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4: 플라스틱 디톡스라는 거 저도 승부욕이 좀 오르네요.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3: 약간 한번 해보고 싶죠, 도전. 네, 네.
5: 베트남 할까요?
4: 너무 좋아요.
3: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힙하다는 플라스틱 대체 아이템 3개를 선정해봤습니다.
4: 맞아,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3: 첫 번째 아이템은 리유저블 백이라고.
4: 가방 자체가?
3: 네. 제 코디의 완성이기도.
5: 디자인이 예쁜데요?
4: 네. 오, 요런 느낌으로. 네. 오, 굉장히 좀 약간 힙한 느낌이에요. 요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3: 두 번째 아이템은, 짜잔, 요거 되게 재밌는데요. 짜르릉.
4: 우와.
3: 스토저라는 건데 접이식 텀블러예요.
5: 그건 저도 처음 보는데.
3: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아이스 먹고 싶을 때
5: 주세요.
3: 해보세요. 아이스 먹고 싶을 때
5: 이렇게 커피숍 가서
3: 부피가 작으니까 그리고 빨대까지 있으니까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4: 우리 아까 왜 갖고 다니는 거 짐 되는 경우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5: 맞죠.
4: 네. 이러면은 정말 좋네요.
3: 진짜 좋아요. 네.
5: 그러니까 결국은 재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3: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5: 디자인도 이뻐요.
4: 귀엽다, 심지어.
3: 세 번째 아이템은 아까 화면에서도 봤던 고체 뷰티 바입니다. 네. 네, 요즘 욕실에 가보면 플라스틱 통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그런 욕실보다 정갈한 우드 받침대 위에 이렇게 비누 몇 개 딱 놓으면 굉장히 철학 있어 보이고 힙하고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나만의 철학을 갖고 나만의 고집을 만들어가는 삶, 그게 정말 힙한 거 아닐까요?
3: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은 이미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라이프 체인저입니다.
4: 라이프 체인저.
5: 라이프 체인저.
4: 오. 오. 이름 하나 지으신 거예요? 네. 멋있는데요.
3: 지어주셔가지고.
5: 멋진데요?
4: 여러분이 라이프 체인저가 되실 수 있어요.
5: 라이프 체인저. 다 함께 돼요.
6: 평화롭던 재활용 온탕마을.
7: 내 눈웃음 한 방이면 다들 쓰러지지.

0: 난 한 번 만나면 500년은 간다.
1: 예쁜 신입이 온대.
2: 뭐야, 걔는 썩는다는데?
3: 플라스틱이 썩는다고? 구경 가야겠다.
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6개월만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3: 사라질 수 있다고?
5: 내 눈웃음이지 안 통해?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1: 예쁜 색깔이에요.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2: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어요. I traveled each and every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1: 야생에서 자란다는 건 꽤 힘든 일이죠. 점프도 배워야 하고 으르렁대기도 해야 하고 수영하는 법과 비행하는 법도 난생 처음 배워야 하니까요. 제대로 배워야 해요. 속도도 빨라야 하고 강해야 하며 위장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야생에서 잘 번식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누구이며 가장 작거나 혹은 가장 길들지 않은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죠. 그들은 귀엽고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대표적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들을 만나봅시다.

아기 동물들의 세계는 정말 다채롭죠. 생김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도 모두 달라요. 하지만 비록 그들이 다르더라도 이 아기 동물들은 같은 동물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슷한 점이 있답니다. 모습이 닮았거나 같은 행동을 하거나 때로는 같은 지역에 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동물 가족들을 만나볼 거예요. 각각의 매력적인 가족 안에는 귀여운 아기 동물들로 가득 차 있고 헌신적인 부모는 물론 가끔은 엉뚱한 삼촌이나 이모도 있죠. 동물 가족들의 생태나 특징 등을 파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한 가족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가장 매력적인 동물 가족 10위는 영장류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털 색깔도 다르고 다양한 이빨과 팔다리,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인간과 같은 동물 가족에 속해요. 자세히 보면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잘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영장류는 크기가 비슷하다면 다른 육상 포유류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동물 왕국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구성원 중 하나죠. 대부분의 영장류는 발톱 대신 손톱을 가지고 있어요. 타마린 원숭이는 특별한 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를 잘 오르고 붙잡을 수 있죠. 그리고 붙잡는 능력은

비인간 영장류가 우리와 가장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것 중 하나랍니다. 영장류는 정말 훌륭한 엄마들이에요. 특히 마모셋 같은 경우엔 훌륭한 아빠들이 되기도 하죠. 많은 영장류 암컷들은 이모 역할도 잘 수행합니다. 새끼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안겨있는데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엄마가 그 역할을 수행하죠. 어미는 안전한 이동수단이자 젖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안식처거든요. 영장류 새끼가 어미의 품 밖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개체들이 대신 감독 역할도 수행한답니다. 인간 아기들처럼 어린 원숭이와 유인원은 주변을 탐험하고 싶어해요. 거의 모든 것이 간식이자 장난감이 되죠. 하지만 결국 어미 품으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영장류에는 원숭이와 유인원 모두 포함돼요. 기본적인 차이점은 엉덩이 부분에 있는데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유인원은 꼬리가 없죠. 고릴라는 가장 큰 유인원으로 최대 180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온순한 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릴라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죠. 비록 크기는 작지만 침팬지도 인간과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사실 침팬지는 고릴라나 오랑우탄보다 인간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침팬지는 똑똑하죠. 도구를 잘 사용하고 의사소통도 잘하며 거기다 아주 장난꾸러기랍니다. 뛰고 오르고 심지어 날 수도 있죠. 게다가 이 동물 가족의 암컷들은 주머니가 있어요. 가장 매력적인 동물 가족 2위는 유대류입니다. 지구상에는 300종 이상의 유대류가 있지만 그들은 거의 두 지역에서만 발견돼요. 대부분의 유대류는 호주와 뉴기니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죠.

유대류는 인간이나 다른 태반 포유류와 달리 새끼들이 덜 발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는 어미의 주머니에서 더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장 과정은 주머니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느덧 성장한 후에는 주머니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유대류는 기본적으로 어떤 먹이를 섭취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식동물로 캥거루, 왈라비, 주머니쥐, 코알라, 그리고 원벳 등이 있죠. 다음은 육식동물로 태즈메이니아 대불, 주머니 고양이, 주머니 개미핥기, 그리고 두나트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잡식동물인데 이들은 비비와 반디쿠트예요. 이 친구들은 어떤 종류의 먹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죠. 유대류는 주머니 때문에 유대류라고 불리는데 이 주머니는 새끼가 태어난 후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동물에서 잘 볼 수 있는

이번에 만나볼 가장 매력적인 동물 가족은 부드러운 털과 큰 눈,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친구들이에요. 햇볕 아래에 누워서 여덟 번째 가족을 만나보세요. 바로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크기와 생김새가 정말 다양하고 호주와 남극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더운 곳을 좋아하고 어떤 동물들은 눈을 좋아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빠르게 달리는 걸 좋아하죠. 이 아름다운 동물들은 대부분 우리가 집에서 만나는 귀여운 친구들과 가까운 친척이랍니다. 고양이과 새끼들은 대부분 아주 빨리 독립해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엄마의 보호와 감독 아래 있다가 종에 따라 제각각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답니다. 어린 고양이과 동물들은 배워야 할 게 아주 많거든요. 먹이를 잡는 기술, 몸단장과 자기관리, 방어하기 등 새끼들의 삶은 정말 치열하죠.

그렇지만 동물원이나 보호구역에 사는 최상위 포식자의 새끼들은 생존을 위해 사냥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본능에 따라 여전히 잠복하기나 뛰어오르는 연습을 한답니다. 때로는 엄마가 말릴 때도 있지만요. 고양이과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인한 발톱, 날카로운 앞니와 송곳니는 먹이를 잡고 먹기 위해 설계되었죠. 거기에 몸을 보호해주는 두꺼운 털까지. 하지만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눈표범이죠. 호랑이의 사촌인 이 산악고양이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아대륙에서 서식하는데 몸무게는 대략 55kg 정도로 꽤 큰 사냥꾼이에요. 거기에 몸 길이는 2m로 그중 절반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꼴이랍니다. 눈표범의 개체수는 약 4천에서 6천 마리로 추정되며 먹이와 서식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이들은 여전히 밀렵의 위험에 처해 있죠. 그래서 동물보호소 같은 안전한 장소가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귀여운 새끼들이 안락하고 포근하게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위에서 보면 물의 표면은 반짝이며 빛을 냅니다. 아름답고 생생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 수면 아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물 속에서 가장 다양한 집단 중 하나가 가장 매력적인 동물 가족 7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어류입니다. 그런데 어류, 즉 물고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어려운데요. 물고기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죠.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고기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선 척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속에서 살아야 하고요. 호주 동부의 따뜻한 열대바다에서 작은 알을 돌보고 있는 이 흰동가리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죠. 그리고 등뼈가 있는 몸에서 잎사귀 같은 부속물이 자라는 이 해룡도 물고기랍니다. 또 사냥을 위한 산소를 얻기 위해 아가미를 열심히 움직이는 상어와 가오리도 100% 물고기죠.

아기 상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아기 상어는 인간을 먹이로 삼지 않죠. 큰 성체 상어들이 인간을 공격한 적은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사실 개인이 상어한테 공격받을 확률은 380만 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물고기 새끼들은 일반적으로 수정된 알에서 태어나죠. 이 알은 무언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흰동가리 알처럼요. 아니면 때때로 이 해룡 아빠처럼 수컷이 알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이 새끼들이 태어날 때 그들은 부모의 완벽한 판박이죠. 작은 가오리, 작은 해마, 작은 상어들. 이들은 독립적이고 모험심이 강하며 최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들은 척추가 있는 몸으로 수영하고 주변을 탐험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삶이네요.

가장 매력적인 동물가족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이들은 물속에선 자유롭고 행복하지만 때때로 서로에게는 좀 거칠기도 하죠. 바다에서 사는 해양 포유류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래와 돌고래로 잘 알려진 고래류예요. 이 친구들은 절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죠. 다음은 물속에서 사냥하고 육지에서 쉬거나 번식하는 물개나 바다사자 같은 물개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오류라고 불리는 바다소 같은 친구들인데 규공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완전히 물속에서 사는 동물로 정말 말랑말랑해 보이네요. 이 모든 바다 동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은 바로 새끼들을 키우는 놀라운 능력에 있죠. 엄마들은 헌신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오랫동안 아기들을 돌본답니다. 보통 돌고래 새끼는 꼬리부터 태어나요. 이렇게 하면 처음 물을 접했을 때 익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죠. 새끼가 물속 세계에 들어서면 엄마와 여러 이모들이 새끼를 보호해줍니다. 돌고래 새끼는 생후 2, 3년 동안 엄마 젖을 먹는데 보통 10살까지 엄마와 함께 지내죠. 이건 사람으로 치면 20살까지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강류라는 이름은 지느러미 바에 일하는 뜻인데 이 지느러미는 육지에선 다리 역할을 하고 물속에서는 수영을 도와주죠. 아기 물개와 바다사자는 이 지느러미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바다사자와 물개는 네 개의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육지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물개 새끼들이 배워야 할 기술은 따로 있어요. 이 물개 동작은 갈롱핑이라고 부르는데 배와 앞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죠. 아기 물개가 이걸 익히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규공은 해오류에 속해요. 이 이름은 고대 바다 항해자들이 인어 또는 사이렌에게 이끌린 이야기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들이 실제로 보았던 것은 아마도 매너티 또는 규공이었을 거예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해양 포유류의 환경을 보호하면 그 동물들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덕분에 일부 고래나 물개, 바다사자나 규공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생활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었죠.

누군가 저기 하늘을 봐 라고 외쳤을 때 슈퍼히어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번에 만나볼 매력적인 동물가족 중 하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이는 바로 조류입니다. 새는 11,000여 종이 넘는 정온 척추동물 중 하나로 두 개의 날개와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껍질로 된 알을 낳고 깃털로 덮여 있죠. 이 정의는 광범위에서 다양한 새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하지만 새들은 단순히 외모가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에서도 엄청난 다양성이 있어요. 어떤 새들은 날고 어떤 새들은 날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새들은 정말 크고 어떤 새들은 아주 작죠. 어떤 새들은 인간 가까이서 살고 어떤 새들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아기 새들은 알에서 깨어날 때 부모와는 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죠. 이 병아리들은 솜털로 덮여

태어나고 4주에서 6주 안에 부모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돼요. 오리 새끼들도 비슷한데 약 2, 3개월 안에 성체 크기로 자라고 귀엽고 멋진 발도 덤으로 가지고 있죠. 검은 백조의 새끼들은 사실 검지 않아요. 하지만 털이 복슬복슬한 새끼들은 곧 어른이 되면 더 어두운 깃털이 생긴답니다. 타조는 큰 알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것은 13cm나 될 정도로 크죠. 그들의 부모와는 달리 줄무늬가 있고요. 아기 에뮤가 아빠와 비슷한 2m까지 자라려면 약 12개월에서 14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서 잠깐! 에뮤 아빠들은 보통 모든 육아일을 도맡아서 한대요. 정말 특이하죠?

새를 연구하는 학문을 조류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예요. 다양한 새들이 있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새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죠. 조류학은 다른 동물학 분야보다 비전문가인 새 팬들의 기여와 관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조류학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조류 가족 중 가장 다양한 부류가 있는 새는 바로 앵무새입니다. 앵무새는 거의 350종이 있으며 그 중에는 거대한 마코 앵무새부터 아주 작은 사랑 앵무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끼들은 더욱 작죠. 앵무새들은 모두 갈고리 모양의 부리와 네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무리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색깔로 명성이 자자하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새 가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죠.

여러분은 가족을 보고 와, 이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할 매력적인 동물 가족의 구성원들과 조금 닮았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순위 4위는 바로 파충류입니다. 모든 파충류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특성을 동시에 공유하는 건 드물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은 변온동물이고 척추가 있으며 보통 건조하고 비늘로 덮인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리나 껍질, 알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각 파충류종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파충류 새끼들은 대부분 알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 이빨이 있습니다. 파충류의 알은 부드럽고 가죽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죠. 뱀의 알은 뱀의 성장과 함께 커져요. 바다거북의 알은 어미가 모래에 묻어놓죠. 모래의 온도가 실제로 태어날 새끼 거북의 성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뜻한 모래에서는 암컷이, 차가운 모래에서는 수컷이 태어나죠. 그들의 처절한 삶은 알에서 나오자마자 시작된답니다.

모래와 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포식자들 때문에 이 작은 친구들은 힘든 싸움을 해야 해요. 사실 바다 거북 새끼들은 천 마리 또는 만 마리 중 한 마리만 성체로 자랄 수 있다고 하네요. 악어와 엘리게이터 새끼들도 강하게 태어납니다. 이 어린 파충류들은 아직 부모처럼 무시무시하진 않지만 모든 것을 작은 형태로 가지고 태어나죠. 작고 날카로운 이빨과 튼튼한 피부, 그리고 대범함을 지녔답니다. 파충류는 같은 가족에 속한 다른 동물들과는 매우 다를 수 있지만 특이한 곳에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죠.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사실 새들이에요. 그래서 알을 낳는 점도 이해가 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악어가 도마뱀이나 거북보다 새들과 유전적으로 더 가깝다는 사실이랍니다. 도마뱀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해요. 이 어린 얼룩무늬 도마뱀은 성체가 되면 거의 2m까지 자랄 수 있죠. 그리고 이 작아 보이는 노브테일 도마뱀은 성체로 자라더라도 10cm밖에 안 된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도마뱀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색깔에 있죠. 모두가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요. 도마뱀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서식지의 색깔을 반영해요. 또 어떤 도마뱀은 위장 전략을 잘 활용해서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파충류는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함께 모이면 강하고 똑똑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해요. 이는 인간 가족이 배울 만한 장점이 되기에 충분하겠죠. 오늘 우리는 가장 매력적인 동물 가족을 뽑아보면서 물속을 헤엄치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들을 만나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야외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한다면 이번에 만날 가족과 특별한 인연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순위 3위는 말과 관련된 동물들입니다. 말이란 단어는 라틴어 에쿠우스에서 유래했는데 이 가족의 구성원을 보면 어떤 동물을 말이라고 부르는지 잘 알 수 있죠. 상당히 크고 다리가 4개에 발굽이 하나, 목에는 갈기까지. 또한 이들은 언제나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아프리카 평원에서는 말이라고 부르기 힘든 특별한 동물들도 있어요. 바로 얼룩말이죠. 이 동물들은 일반적인 말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얼룩말의 줄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각각이 서로 다르답니다. 그리고 얼룩말의 피부는 사실 검은색이에요. 털의 색깔은 멜라닌의 유무에 따라 다른데 검은색 털은 멜라닌을 포함하고 있고 흰 털은 멜라닌이 없죠. 얼룩말 새끼들은 포식자한테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얼룩말 무리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만약 위협하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어른들이 먼저 새끼를 둘러싸고 우두머리 수컷이 달려나가 포식자를 공격한답니다. 말의 세계에는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더 작은 새끼를 낳는 미니어처 말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말도 있죠. 새끼는 성인 인간과 비슷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무거운 것을 끌기 위해 특별히 길러졌죠.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무게는 최대 1톤까지 나가는데 이건 보통 경찰 무게와 맞먹죠. 귀끝에서 발굽까지의 길이가 2m에 발굽은 경주마 발굽의 5배 크기랍니다. 지구상에서 진짜 야생말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몽골 초원에서 살고 있는 프셰발스키 말이에요. 프셰발스키 말은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아주 오래된 품종이죠. 우리는 19세기에 이 종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인간의 노력 덕분에 이 종을 다시 살릴 수 있었고 이제는 보호소에서 사육된 프셰발스키 말이 자연 서식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인간과 말은 수천 년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말을 여가 활동을 위해 기르기도 하고 일하는 동물로도 기르죠. 그리고 때론 효율적인 장비깎이로도 사용해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말들은 인간에게 매력적이고 아주 기쁘게 다가옴으로써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일깨워준답니다. 이제 잠깐 해변에 누워 발끝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번에 만날 동물 가족과 관련이 있답니다. 오늘의 순위 2위는 바로 유제류예요. 유제류는 발굽이 있는 포유류인데 발굽은 사실 멋지게 커진 발가락에 불과하죠. 유제류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키가 큰 것도 있고 키가 작은 것도 있죠. 털이 많은 것도 있고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유제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짝수 발가락과 홀수 발가락이죠. 하지만 그들이 몇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든 모든 유제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굽을 이용해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고 거의 항상 사랑스럽죠. 유제류 새끼들은 엄마의 젖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세상을 탐험하는데도 아주 열정적이랍니다. 히말라야 사냥은 염소의 사촌이에요. 사냥은 주로 서늘한 산악지역에서 잘 자라죠. 그들은 민첩한 동물로 포식자를 피하고 바위가 많은 곳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기 사냥은 발굽을 이용해 산을 오르는 법을 배우죠. 틈새에 발을 끼워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가축용 돼지와 패커리는 모두 짝수발가락 유제류입니다. 그들의 작은 발가락은
모래나 진흙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죠. 아기 돼지와 페커리는 진흙과 먼지에서 목욕을 하거나 뿌리와 채소를 간식으로 먹지 않을 때 필요한 젖을 얻기 위해 엄마한테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발굽을 발달시켰을까요? 많은 포유류는 발끝에 단단한 덮개가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뛰어난 속도를 낼 수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잘 발달된 근육질의 다리와 엉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유재류는 몸에 비해 다리가 얇은 편이죠.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 땅을 박차고 나갈 뭔가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발굽을 발달시킨 거였답니다. 덩치가 크고 털이 많은 송아지든 작고 뾰족한 패커리든 아니면 아주 귀여운 염소든 유재류의 발굽은 균형을 잡는 걸 도와주고 속도를 내게 해주고 또 간지럼을 태우는 데에도 필수적이네요. 자, 이제 가장 매력적인 동물가족 1위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언제나 사랑스러운 개입니다. 개들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들이죠. 개는 모두 육식성 포유류로 늑대가 그 조상이에요. 사실 그들의 가계도는 빙하시대의 초육식 동물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개들은 최소 360종 이상의 다양한 품종으로 진화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귀여워져도 그들의 야생 조상의 DNA는 유지해온 거죠. 새끼는 보통 여러 마리가 함께 태어나는데 대부분의 품종에서 평균 5마리에서 6마리의 강아지가 태어납니다. 처음 2주 동안 강아지들은 엄마한테 완전히 의존해요. 먹이와 따뜻함,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죠. 그 후에는 작은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눈을 크게 떠보고 다리를 시험해보고 형제자매들과 서로 어울리며 꼬리를 흔드는 기술도 연습하죠. 또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 엄마의 젖을 덜 먹고 고기를 먹어보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털복숭이 친구들은 놀이를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친구들과 이리저리 재미있게 어울리면서 진짜 개가 되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8주에서 12주 사이가 되면 강아지들은 자신의 가족을 떠나 인간 가족에 합류할 만큼 충분히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사랑스럽고 포근한 것 외에도 몇몇 강아지들은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보더콜리는 목양견 그룹에 속하죠. 이들은 가축을 모으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길러졌어요. 알래스칸 멜로뮤트 같은 일하는 개들은 썰매를 끌기 위해 길러졌고 닥스훈트와 휘펫 같은

귀엽고 애정어린 무릎위의 친구가 되는 거랍니다. 개들은 보통 무리 생활을 하며 이 무리는 지배적인 수컷이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다음 세대로서 항상 무리의 최우선에 있죠. 심지어 길들여진 개들 사이에서도 강아지를 공손한 무리의 일원으로 키우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이건 개의 사회구조와 가족의 역할이 우리 인간과 매우 유사하다는 뜻이랍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체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0: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영웅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원.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아, 더.
6: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3: 추억.
7: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8: 상쾌,
7: 통쾌. 변비엔 메이킨.
9: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0: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11: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가장 놀라운 것까지.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것을 세계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롯데.
12: 대한민국 필요해. 아로라민 군주가 된다.
13: 김부장 사무실. 송과장 출근 전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로라민 주세요. 일동 제약.
14: 좋아하는 일을 축하다 보니 이 나이에 시작하자. KB 골든라이프. 믿고 보는 인생 솔루션. KB 골든라이프.
15: 잘하네.
16: 방금이요?
17: 아니 바쁜데 그걸 언제 해.
13: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네브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네브로 환급 받아.
18: 고혈압 환자라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열변에도 귀등으로 듣는 친구.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9: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20: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0: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1: 만화도의 멋진 바다를 보고 올게요.

0: 빛을 올려라! 이곳은 탐험과 모험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시입니다.
1: 점점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와.
2: 와. 이게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선명하게 있다고.
1: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참치 생산국입니다.
3: 우와.
1: 이게 2만 5천 원?
4: 참치의 도시에 나타난 신묘한 사냥꾼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도 없이 자신의 감으로 바다를 누빕니다.
5: 뭐야, 뭐야, 뭐야. 오, 저기 있다. 바사르, 바사르, 바사르.
6: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4: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비퉁의 자랑입니다. 시간과 연기로 맛을 낚아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술라웨시는 아주 기묘하고 아주 매력적인 섬입니다. 이번 여정은 술라웨시 북부에서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다 보니 다양한 문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융합돼 있습니다. 섬마다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술라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저는 수중 탐사 전문 다이버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탐험하고 다녔는데요. 지금 저는 술라웨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술라웨시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보겠습니다.
4: 술라웨시는 과거 향신료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국가가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참치가 몰려드는 바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비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산업의 중심지로 연간 2만 톤 이상의 참치가 거래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1970년대부터 거대한 종합참치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술라웨시에서 잡히는 참치의 절반이 비퉁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1: 인도네시아는 참치 1위 생산국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 비퉁인데요. 참치 천국인 이 비퉁 사람들의 진짜 일상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4: 참치는 연중 잡히긴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천여 척의 어선들이 항구를 드나드는데요. 이맘때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1: 와, 지금 참치가 들어왔나 봐요. 이게 전부 참치입니다. 황다랑어, 저희 회로도 먹는. 이거 보시면 트럭을 그냥 이렇게 타포링 같은 천으로 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즉석 수족관을 만들었습니다.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얼음 다 해가지고. 이야, 할로, 빠기. 빠기, 오랑꼬레야. 야, 와.

0: 노란 지느러미가 특징인 황다랑어입니다. 최대 200kg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입니다.
1: 이니 브라빠?
2: 브라빠니 브라빠 킬로트리 페하르겐이.
3: 킬로 킬로 킬로 킬로.
1: 리마. 1kg에 5,000원 정도, 4,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엄청 싼 건데. 우와. 이야, 이거 한 6kg, 7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5,000원? 이게 25,000원?
0: 여기선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주로 잡히는데 황다랑어 몸값이 더 높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참치 산업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비퉁을 참치의 수도로 만든 바다가 궁금해집니다.
1: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선장님이 일찍 나오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참치잡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0: 한평생 참치를 쫓아온 어부를 만납니다.
4: 네, selamat datang di Desa Talawan Bajo. Nama saya Kasman Karim.
1: Kasman Karim. 오늘 날씨가 어때요?
4: Cuacanya bagus, Pak. Bagus, Pak. Bagus. Di sini tergantung rezeki juga. Tapi kalau keadaan sekarang tuna lagi bagus.
0: 비퉁 앞바다는 해협이 좁고 섬이 많아서 작은 배가 많은데요. 제 생각보다도 많이 작습니다.
4: Kalau mau naik perahu harus buka sepatu.
0: 맨발로 배에 오르는 것은 만선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4: 아, sit down.
1: 땅. 오케이, 오케이. 배가 아주 날렵하게 멋지게 생겨서 쌩쌩 잘 달려나갈 것 같아요. 참치 많이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드디어 출발입니다. 카스만 씨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참치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기대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몇 번은 바다로 나가는데요.
5: 해 뜨는 거 보면서 나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저는 바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어부들에게도 가슴 설레는 삶의 터전일 겁니다. 만선을 꿈꾸며 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꿈을 꾼다는 게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6시에 출항해 2시간 넘게 달리고 있는데요. 카스만 씨에게는 일상이랍니다.
1: 여기 완전히 망망대라서 제가 보기에는 참고할 지형이 아예 없거든요.
4: Ada juga kalau tuna itu muncul ketika dia ada di laut, apa tandanya? Biasanya kita lihat ada umpan juga identik dengan burung. Ada burung, ada ikan. Burung itu mata umpan yang ada di air, biasanya ikan itu tetap ada di dalam, begitu.
1: 재미있는 게 그 배 위에 있으신 분들은 물속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다이버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는 보이는데 저분들이 이걸 어떻게 찾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4: 저한테 필링.
1: 아, 필링으로. 아.
0: 첨단 장비 없이 오직 경험으로 참치를 잡아온 카스만 씨는 어떻게 낚시할까요?
4: 야, kalau istilah Indonesia atau biasa bahasa hari-hari ini dinamakan botiti.
1: Botiti.
4: Botiti. Ini cumi. Cumi.
1: 요거는 아마 갑오징어 같아요. 갑오징어. 똑같이 생겼죠? 아, 이름이 쭈미라고 하니까 우리 쭈꾸미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0: 이런 미끼로 참치를 잡는다니 신기합니다.
1: 오, 오, 오.
0: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1: 와, 와. 캐어풀, 캐어풀. 와.

0: 아, 이거 진짜 연이네. 야. 오, 이거 날아가면은 이거 오늘 참치 못 잡는데. 와.
1: 겨우 연으로 참치를 잡는다니 믿어지십니까? 비퉁 일대에서 잡히는 참치는 대략 20kg 정도입니다. 물속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할 텐데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연과 가짜 미끼로 잡는답니다.
2: ketika kita akan gunakan ini, ikan dia bermain, kita pakai alat ini, pakai layang-layang. Sehingga umpan ini dia bisa bermain kayak ikan sesungguhnya atau cumi yang sesungguhnya.
1: 연의 뼈대를 따라 낚싯줄을 묶어서 연의 꼬리 쪽에 미끼를 늘어뜨려 놓습니다. 이대로 하늘에 띄우면 된다는데요.
2: Ketika kita kasih naik, umpannya ada di bawah. Ya, umpannya di bawah ikannya. Dia pengaruhi ini. Dia mempengaruhi ikan besar agar supaya dia makan umpannya, begitu.
0: 이게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연에다가 오징어를 달아서 날리면 하늘에 있을 텐데 물에서 어떻게 보나 했더니 지금 이 낚싯줄 하나가 연을 통과해서 오징어까지 묶여져 있고 이거 바람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할 거고 물속에서 보면 참치가 깜쪽같이 속나 봅니다.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거는 말보다는 제가 눈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미끼에는 연줄과 일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치가 미끼를 물어 연줄이 끊어져도 다른 줄을 당겨 참치를 낚아올립니다.
0: 아니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라면서 벌써 거의 3시간이 다 돼갑니다. 근데 30분 더 가야 된답니다.
1: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입니다. 바로 그때 새가 보입니다. 새 아래로 참치가 펄떡입니다. 참치는 보통 무리 지어 다니는데요. 한 마리가 보이면 근처에 참치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0: 모여들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있나 봐요, 참치가.
1: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하늘 위로 연을 띄웁니다. 많이 잡을 때는 10마리도 가능하답니다.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모든 건 하늘의 뜻이고 바다의 마음입니다.
0: 야, 이거 대박이다.
1: 카스만 씨는 배의 위치를 바꿔가며 연의 각도를 유지합니다. 운전하는 선원과 연을 조종하는 사람 사이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바람과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연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미끼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수면 위를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은데요. 그 모습에 무언가 반응합니다. 멀리 있지만 참치가 확실합니다.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카스만 씨는 신중하게 줄을 움직입니다.
0: 물었어요. 와, 나올까?
1: 바닷속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예감이 좋습니다.
2: 드라이크맨!
0: 잡혔어, 잡혔어.
1: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확신을 줍니다.
0: 오,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2: 버살, 버살, 버살.

0: 보여 보여 보여.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오오오 살아 있어 살아 있어.
1: 현대식 장비도 없이 오직 바람의 힘과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0: 여기 너무 보여요. 여기 있어. 이야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우와. 이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야. 야, 자. 헤비. 이야. 우와, 이거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무겁습니다. 와. 브라파 킬로. 20
2: 킬로.
1: 2년 이상 자란 황다랑어입니다.
3: 아디 saya bersyukur ada hasil hari ini. Very very good, very nice.
4: Very nice. 야.
1: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참치 사냥꾼 카스만 씨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큰 원동력입니다.
4: 제가 또 다이버 아닙니까? 수중 탐사가 제 직업이니까 여기 참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표층에 먹을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 참치의 천국으로 만든 바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참치는 원래 깊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보통은 육지에서 멀리 나가야 수심이 깊어지는데요. 비퉁은 해안 가까이에도 수심이 수십 수백 미터가 깊어지는 극단적인 해저 지형입니다. 참치의 활동 범위와 어부들의 조업 구역이 자연스럽게 겹쳐 있답니다.
4: 수중에 그 부유물들이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용성이 올라오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유성 어종들이 이쪽에 다 모이나 봐요.
1: 깊은 바다의 영양분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어기가 풍부해집니다. 작은 물고기가 모여들고 그 뒤를 따라 참치도 찾아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인데 물속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조업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0: 근데 여기서 잡은 거 그냥 우리가 먹어도 돼요?
3: Tidak apa-apa. Ini sedikit saja. Tapi kalau nanti mau makan dengan keluarga, sama-sama dengan keluarga saya makan.
4: Ah, makasih.
3: Yang paling enak bagian belakangnya. Karena dagingnya tebal dan kenyal.
4: 정말 붉은색입니다. 선명합니다. 이야, 회를 날 걸로 많이는 안 드시니까 저희랑 좀 다를 수 있겠죠? 요리했을 때는 아마 등살이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부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방금 잡은 참치를 배 위에서 맛보는 건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호사입니다.
4: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예. 이거 진짜 술 한잔 딱 생각나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원더풀 원더풀. 와 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와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일식당에서 먹는 참치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훨씬.
1: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0: 언제 먹어봐요?
3: 옛날.
0: 나 지금 음악. 나 바다 탐사 전문가인데 54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거 먹는.

0: 미리 준비해온 고추장으로 저만의 양념장도 만듭니다.
1: 한국의 맛이다. 한국의 맛.
0: 술라웨시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잘 먹는데요. 한국식 초고추장은 어떨까요?
2: 우와!
1: 야. 연낙.
3: 연낙. 맛있다.
1: 코리아 스타일. 굿.
3: 굿.
0: 그 어떤 진수성찬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최고급 레스토랑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선착장에 도착할 즈음 비가 내리는데요.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라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면 지나갈 적도의 일상입니다.
3: 와, 오늘 저희 12시간의 대항해를 마치고 지금 돌아왔는데 일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1: 고고고고고고.
0: 많이 잡은 날은 내다 팔고 한두 마리는 가족과 나눠 먹는답니다.
3: 노래.
0: 집으로 돌아온 카스만 씨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3: 와, 벌써 불을 피고 계시네요. 하이. Thank you today. Good job. 와.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1: Ini dibakar sama bikin sate tusuk. Sate tunas.
3: Tunas.
1: Tunas. Yo, Mr. Tomo.
3: Yes, thank you.
1: Come to my home.
3: Yeah. Thank you.
1: My home. Please come in, Mr. Tomo.
3: Thank you. Wow, your house.
1: My house.
3: 그 인도네시아 어촌 마을의 아주 소박한 그런 가정집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 This my wife.
3: Yeah. Mala.
1: She name.
4: Devi Muhammad.
3: Ah, Muhammad. Ah, Nama. Tomo. Tomo.
0: 보여줄 곳이 있답니다.
3: 아, 여기는 뒷마당입니다.
0: 인도네시아에서는 흔한 구조로 햇빛을 맞고 비를 피하는 공간입니다.
3: 아니, 집이 굉장히 커요.
1: 네, bukan rumahnya tapi hatinya besar.
3: 아.
1: Rumah saya ini berawal dari hasil mancing.
0: 앞마당에도 카스만 씨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3: You coconut?
1: Yes, my coconut.
3: 진짜?
1: Yeah. Serba bisa. Kelapa ini serba bisa. Batoknya bisa dibakar kayak tadi untuk masak ikan, bikin jus, bisa. Isinya bisa bikin jus kelapa. Lebih enak.
3: Ya. Ya,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코코넛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0: 인도네시아에서 코코넛 나무는 식탁이 되고 땔감이 되고 집이 됩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동반자입니다.
3: 소금이랑 코코넛 오일, 레몬 이것저것 소스를 넣어서 마리네를 했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더운 지방이다 보니 회보다는 구이를 더 좋아하는데요.
3: 이야, 맛있겠다.
0: 향이 기가 막힙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갑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있는데요. 동네 아이들입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이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데요. 잠깐이지만 연예인이 되는 기분입니다.
3: 드림아까시 온뜻스무아냐.
1: 사마사마. 이니 anak saya yang kedua. Yang pertama ada di Kalimantan.
3: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나마사야 왕.
4: 힐리야.
3: 힐리야, 반가워요.
1: 그럼 우리 시니 리다우칸 타무.
3: 오, 귀엽죠. 다부다부.
1: 다부다부 레몬.
0: 북 술라웨시에서 즐겨 먹는 매운맛 소스입니다. 제가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인도네시아 손님 대접의 기본입니다.
1: Bagaimana Pak Tomo? Apakah rasanya bagaimana?
2: Enak.
1: Teng.
3: Sama-sama.
0: 손님이 집에 오면 축복이 찾아온다고 여겨 손님이 편하게 식사해야 비로소 주인도 안심하고 먹습니다. 함께라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족이라는 버팀목은 참치 사냥꾼 카스만 씨를 바다로 향하게 하는 힘은 아닐까요? 술라웨시에 살다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퉁에서 멀지 않은 라놀레오로 갑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3: 저기 보이시나요? 보시면 여기에 아주 비밀의 공간입니다. 이거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 저기 보이세요? 우와!
0: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온천입니다.
3: 진짜 멋지다 근데. 와. 저기 연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그 관광지용 온천에선 볼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온천입니다.
0: 논밭 한가운데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놀레워 온천지대입니다. 술라웨시가 불의 고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만듭니다. 바로 옆에는 실제 농사를 짓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온천수를 생활용수로도 사용합니다.
1: 그라티스. Ini lagi ambil air buat cuci piring sama mangkuk biar yang minyak-minyak keluar semua. Kalau di sini semuanya gratis. Kapan saja mau jam berapa mau pagi, siang, sore semuanya gratis.
0: 증기가 날 정도로 끓고 있는 유황 호수만 6개인데요. 각자 물 온도가 달라서 용도도 다릅니다. 길에서 만난 주민이 가장 뜨거운 호수를 알려주신답니다.
1: 이게 다 뜨겨.
3: 와, 이거 꼭 정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Be careful.
3: 오, 조심조심. 와! 여기도 숨은 온천이셨네.
0: 눈앞을 가릴 정도로 뿌연 증기가 가득합니다. 낯선 행성에 발을 디딘 것처럼 신비합니다. 수온이 100도에 육박한답니다.
3: 지금 여기서부터 열기가 지금 확 느껴집니다. 와, 이거 라면 끓여도 되겠어요. 진짜 90도가 넘는 것 같아. 와.
0: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호수를 주민들이 네. 활용하고 있답니다.
5: Ini sama kayak ini ayam, bebek, mau cabut bulu-bulu bebek, bulu-bulu ayam direbus dulu sementara waktu sini cuma dicelupin begitu baru di ambil gitu. Banyak digunakan ini.
0: 호숫가에는 사용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3: 여기 주민분들이 여기서 달팽이 삶아서 드셨나 봐요. 엄청 많이 드셨네. 공짜로 신이 내려주신 거대한 가마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스비도 안 들고 물은 건강에 좋고 뭐든지 넣으면 그냥 요리가 되니까.
0: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천연 목욕탕이기도 합니다.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은 없지만 24시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온천 호수가 가장 붐비는 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3: 여기 보면 오토바이들 많이 서 있잖아요. 낮에는 안 서 있습니다. 이제 다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천에 와서 목욕하면서 몸을 풀러 오신 겁니다. 제가 가서 같이 한번 신나게 목욕해보겠습니다.
0: 뜨끈한 물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화려한 리조트보다 현지인들의 노천탕이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0: 먼저 온 주민들이 많은데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온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는데요. 기온이 내려가 온천을 즐기기 딱 좋습니다.
1: 그리고 막 몸이 막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0: 따뜻한 온천수가 몸을 감싸는데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물을 좋아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2: 뭐냐, 굴릿. 갓돌갓돌. 대박. 루어비아사.
0: 과거 미나하사의 전사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몸을 치료하던 신성한 장소로도 전해집니다. 지금도 이 온천수를 자연이 내어준 약처럼 여깁니다.
3: 와, 여기 천국이 따로 없네.
4: 이거 한번 보실래요?
0: 자, 보시면 여기 수온이 39도입니다. 39도면 딱 온탕 열탕 중간 정도 되죠? 호수마다 온도가 다른 건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지하수가 섞이는 비율이 달라섭니다. 술라웨시의 자연은 참 감사합니다.
4: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따뜻한 기운을 온몸에 가득 채우며 저는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0: 비충에는 바다에서 참치를 잡는 사냥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매불망 참치를 기다리는 뜨거운 현장 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비퉁이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입니다. 사시사철 활기가 넘치는 기리안 전통시장입니다. 항구도시답게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데요. 특히 얼지 않은 참치를 부위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치 좋아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1: 아, 여기 참치가 굉장히 많네요. 역시 비퉁답습니다. 하루에 참치 몇 마리나 파세요?
2: 많아요, 투나. 많아요. 투나 sering makan di Bitung. Makanan harian di Bitung. Kucing pun makan tuna.
0: 주변에 널린 게 참치라서 그렇다는데 비퉁의 고양이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랍니다. 절묘한 크기로 잘린 얼음을 씻고 시장을 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딪힐 듯 부딪히지 않습니다. 가져온 얼음으로 무얼 하나 지켜봅니다. 사정없이 내려치는데요. 그렇게 쪼갠 얼음을 시장 여기저기로 가져다 줍니다. 기리안 전통시장에서 제일 바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1: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얼음을 다 담당한답니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0: 말을 걸기도 쉽지 않은데요.
1: 와,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빠. 지금 벌써 몇 군데 가게를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힘도 있고 빠릅니다. 저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0: 기회만 엿보다 겨우 인사를 나눕니다.
1: 오랑 꼬레야, 빠기, 있겠나이? 있겠나이?
3: 이렇게.
0: 보기엔 쉬웠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1: 아, 이거 무거울 것 같은데? 우와, 꽤 무겁습니다. 제가 배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20kg?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우와. 가자, 고고고고고고!
0: 얼음이 녹을 새라 배달도 함께 나섭니다. 그런 제 모습에 상인들도 웃긴 모양입니다. 주변에선 응원의 목소리가 더해집니다. 부지런히 배달한 얼음 한 포대의 가격은 3만 7천 루피아입니다.
1: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하루에 한 100개 넘게 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0: 배달 한 번에 진이 다 빠질 정도인데 정말 놀라운 체력입니다.
1: 얼음을 하루에 몇 자루씩 나르세요?
4: 대단했어.
1: 안 힘들어요?
0: 시장에서 단련된 생활 근육을 보여주는데요.
1: 근육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 이야, 바쁘실 것 같아서 보내드릴게요. 이야.
0: 다시 시장을 둘러봅니다. 생물들이 즐비한 매장 가운데 반가운 음식이 눈에 띕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고 한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꼭 추천해주는 먹을거리입니다.
1: 오, 이 짝갈랑 푸푸가 여기 있네요. 이거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인데 슬로우푸드거든요.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안녕하세요. 짝갈랑 푸푸.
5: 짜붓 클라파. 짜붓 클라파. 아짭.
3: paling tinggi 3 jam dia. Kalau dia cuma ikan sedikit, paling tinggi dia 3 jam kemasak.
0: 차칼랑 푸푸는 북슬라웨시 전역에서 먹지만 비퉁은 최대 생산지로 꼽힙니다. 아주머니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서 멀지 않은 마을로 향합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참치철에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른답니다. 인근에서도 유명한 차칼랑 푸푸 작업장입니다.
3: 야 마리 디르사.
1: 야 예쁘겠죠. 예. 불을 여기서 피우는 거예요?
3: Buat buat bakar ikan, tempat bakar ikan. Para kantor ikannya baru bakar. Iya. Bikin DP barang-barang para pekerja dong.
0: 하루에 한 번씩 비퉁 항구에서 참치가 들어옵니다. 모두 가다랑어인데요. 인도네시아어로는 차칼랑이라고 합니다. 푸푸는 후년을 뜻합니다.
3: 200, 400개.
0: 냉장 시설이 부족하던 시절

0: 가다랑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만든 저장식품입니다. 생선을 반으로 가른 뒤 대나무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하다 보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본격적인 참치 조업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데요. 부모님과 사남매가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디르샤 씨는 대대로 차칼랑 푸푸를 만들고 있는데요. 마을에는 가족들의 작업장만 다섯 군데나 있답니다.
1: 여수로 차칼랑 푸푸 있도 이는 좀 아래로 쓰러서 따라 tapi kalau untuk ikan semua jenis bisa di fufu tapi kebanyakan itu yang masih
2: yang utuh yang bulat
1: utuh tapi yang kayak
2: model
1: ini hanya di Sulawesi Utara yang ada yang bentuknya begini makanya setelah masak antara cekalang yang fufu untuk sama begini beda rasanya makanya ini permintaan juga di luar banyak yang model begini
0: veteran 일꾼들을 투입한 결과 작업장 위는 순식간에 가다랑어로 가득 찹니다. 차칼랑 부프로 태어날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작업장 한쪽에는 코코넛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걸 쓰는 게 전통 방식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천천히 오래 타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기가 풍부하게 납니다.
3: 와, 불난거 같아. 괜찮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와, 나도 오케이. 아, 이게 밑에 숯을 먼저 쫙 깔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다시 코코넛을 올리니까 이게 동시에 막 불 붙으면서 연기가 막 납니다.
0: 생선을 반으로 가르는 건 연기가 골고루 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희한하게도 연기는 참치가 걸린 쪽으로만 스며듭니다.
3: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연기가 이 참치 있는 쪽에만 가득 차 있고 반대쪽은 연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연기가 이쪽에만 몰리는 거예요?
4: Karena kalau dia kalau enggak pakai tembok, kalau enggak pakai tembok itu, dia itu ini asap ini boleh lurus.
0: 처음부터 연기가 그냥 퍼지지 않도록 일부러 벽을 세우고 바람길을 만든 겁니다. 대를 이어 차칼랑 푸푸를 만들어 온 가족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4시간 동안 천천히 훈련합니다. 참치철의 비퉁의 밤은 연기로 자욱한데요. 가족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목동이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차칼랑 푸푸입니다. 아직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데요. 2시간 정도 식힌 다음에 맛을 본답니다. 특유의 젓갈색이 먹음직스럽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대로 한 달간 보관도 가능하답니다. 제대로 익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시식 타임.
3: 스트리마카시.
4: 예.
3: 와, 이거 금방 만든 짝갈랑 숙부를 먹어보다니.
0: 가게에서 사 먹기만 했지 갓 만든 차칼랑 푸푸는 처음입니다.
3: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엄청 강렬해요. 이 코코넛 이 훈연으로 열과 이 향기가 가득 배어 있어서 굉장히 향이 좋고
4: enak. Jadi enggak perlu pakai garam kan karena ini ikan cakalang fufu manis.
0: Mari jom makan. 보통 소스랑 같이 먹는데 이대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3: Thank you today. Thank you. Okay. 감사합니다.
1: Ambil ini cakalang fufu. Oleh oleh. Oleh oleh pula.

0: 가장 오랫동안 기억될 풍경은 자신의 자리에서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의 온기가 아닐까요?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3: 와 시원해
4: 스텔라 냉떡볶이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양념 쉽게 치킨 크크크
7: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0: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8: 세계의 지형이 완전히 색다릅니다
0: 예상 밖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 제가 마나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고 꼭 드셔보셔야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0: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릅니다 바다가 남긴 돌의 왕국으로 탐험을 떠납니다
10: 아, look at that, this monkey
0: 사람과 원숭이가 함께 살아가는 야생의 땅
8: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
11: 여기 있다.
8: 뭔가 그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지구의 기억이 남아있는 비밀의 세계. 원시의 풍경 속으로 떠납니다. 술라웨시는 네 개의 반도가 길게 뻗어있는 독특한 섬입니다. 험준한 산과 깊은 바다가 만든 고립된 환경 속에서 저마다 다른 생태계를 이뤘습니다. 이번 여정은 수중 탐험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술라웨시의 분화켄으로 갑니다. 북 술라웨시에 있는 분화켄 섬은 거대한 산호절벽으로 유명합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장소로 손꼽히는 섬입니다.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푸른 낙원입니다. 인도양과 서태평양 해양생물의 70% 이상이 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해안 바로 앞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절벽 지형도 특징입니다. 분화켄 탐험은 마나도의 마리나 선착장에서 시작하는데요. 다이빙샵에서 보트를 예약하면 됩니다.
8: 현도, 파기.
12: 파기, 넘어.
8: 으짜. 오늘은 이 마나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최고의 월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져 있는 분화켄 아일랜드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행 일정이 허락한다면 좀 더 멀리 가서 마나도 투어라는 섬까지 전부 섭렵을 하고 올 계획입니다.
0: 분화켄 섬은 1년 내내 갈 수 있지만 다이빙 최적기는 5월부터 9월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서 이동도 편하고 수중 시야도 좋은 편입니다.
8: 저기 평평하게 길게 생긴 섬이 분화켄 섬입니다. 저기는 화산의 영향으로 지반이 무너지면서 수중 지형이 정말 절경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상어와 가오리들 그리고 참치떼들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노려보려고 합니다.
0: 다이빙 가이드들은 대부분 이 지역 출신입니다. 70년대부터 다이빙 관광을 이끌어왔고 누구보다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13: 이글레이?
14: 아이 헉!
13: 오, 이글레이?
14: 노티!
13: 예! 오, 이글레이 노티! 나폴레온?
14: 야, 나폴레온!
13: 언니 투!
14: 아이 와, 웨시 레터! 두 or 노 레터!
0: 저의 욕심을 담아봅니다.

0: 10, 11.
1: 10, 11.
0: 오케이, 오케이.
2: 다이버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바다에서 어떤 해양 생물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뿐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납니다.
0: 돌핀.
2: 겉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3: 들어온.
2: 저 멀리 돌고래떼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습니다. 간단한 장비만 챙겨 출동합니다. 돌고래 무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1: 그럼 untuk sekarang ini mungkin hampir 50-an ekor mungkin. Ya.
0: 분화캠 바다만 수십 번 오갔는데 이렇게 많은 돌고래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돌고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라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호기심도 많고 지능도 높은 편인데요. 낯선 물체가 나타나면 가까이 와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같은 바다를 누벼온 덕인지 다이빙 보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점프까지 하는데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든든한 길잡이와 함께 분화켄 섬으로 향합니다.

0: 선착장에서 4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본격적으로 탐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1: 여기 마나두에서 다이빙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다 설렙니다.
0: 아끼는 장비도 총 출동입니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바닷색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한눈에 드러나는 극단적인 수심 차이. 해저 수직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2: Our starting point will be slope. Okay? Slope, then we go this direction. After the slope area, there is a wall. After the flat area here, there is a wall more than 30 meters. Shark, the eagle ray. We can see a lot of schooling of black snapper, especially at the wall area here.
3: Good.
2: Okay,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1: 이제 들어갑니다. 마나도의 멋진 바다를 보고 올게요.
0: 제일 설레는 순간입니다. 부나켄의 바다는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0: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굵은 이빨 쥐치입니다. 분화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종입니다. 물고기 떼가 검은 구름 같은데요.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호초가 끝나는 지점부터 바닷속 절벽이 시작됩니다. 50m 이상 수직으로 뚝 떨어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는데요. 다이버들 사이에선 살아있는 아파트라 부릅니다. 절벽 아파트의 입주민은 거북이인데요. 분화켄은 거북이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동거인과 함께 사는 거북이도 있네요. 알판상어입니다. 이곳은 먹이가 풍부하고 쉴 곳이 많아 거북이들이 좋아한답니다. 바로 그때 재미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거북이가 바위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한참을 관찰하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몸을 긁는 행동이죠. 바위에 몸을 비벼 해조류와 기생생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있는데요. 흰 지느러미 암초상어입니다.
1: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가지고 헤엄을 안 치면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런 얕은 굴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자리 가면 항상 상어들이 다섯 마리가 새끼 상어들이 거기 쉬고 있습니다.
0: 분화켄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다입니다. 동남아의 많은 바다를 다녔지만 여기만큼 다양한 풍경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산호초가 잘 보존돼 있고 깊은 바다의 영양분이 해류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처음 보는 해양 생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들여다보고 싶었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까지 옮겼는데요. 저에겐 삶의 방향을 바꿔준 바다입니다.
2: 오늘은 시야가 정말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너무 바다가 예쁘고 물고기도 많고 아주 최고였던 것 같아요.
0: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의 바다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조금 지루해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악기를 꺼내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흥이 많은 편입니다.
3: 제가 스타라이빙 sudah sejak tahun 2008.
4: Kalau kehidupan diversnya itu kalau untuk saya sih ya sangat-sangat mencukupi untuk kebutuhan kehidupan sehari-hari.
3: Ayo datang ke Manado, diving ke Manado. Manado bagus, mantap. And I say, hey,
0: yeah, yeah, hey, yeah, yeah. 풍요로운 바다는 브라이언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낙원의 마법입니다. 바다와 화산을 품고 있는 도시, 마나도 시내로 향합니다. 술라웨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북부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고향입니다.
1: 자, 여기는 마나도의
0: 상권이 아주 발달해 있는 중심지입니다. 현지 로컬분들, 지역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 뒤에 보시면 이런 파란 버스들 있죠. 미니버스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5: 미크로렛입니다. 현지에선 미크로라고도 부릅니다. 버스와 택시 중간 역할을 하는 마나도의 대중교통 중 하나입니다. 운행 구간은 정해져 있는데 별도의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술라웨시 사람들은 미소가 참 넉넉합니다.
6: My teacher. Yeah, guru. Yeah.
0: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한국말 잘한다. 여기 현지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느껴보시려면 이런 거 타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 오시면 교통비를 10분의 1로 아낄 수 있잖아요. 500원, 500원.
5: 6천 루피아로 시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친절한 미소는 보너스입니다. 마나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고층 빌딩이 생기며 도시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다 내리고 혼자만 남았는데요. 그럴 때면 택시처럼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기도 합니다. 운이 좋네요.

0: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식당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기가 엄청나고 있는데 어떤 메뉴인지는 제가 가서 소개해드릴게요.
1: 연기 때문에 입구부터 요란스러운데요. 여기는 마나도에서 소문난 맛집입니다.
0: 요겁니다, 요거. 이게 참치 턱구이거든요. 와우!
1: 마나도와 비퉁 일대에서 즐겨 먹는 참치 턱구이입니다. 버려지던 부위가 별미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숯불에 구워서 진한 감칠맛이 특징입니다.
0: 마나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고 마나도에 놀러 오시면 꼭 드셔보셔야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이게 원래 한국에선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여기에도 예전에는 이걸 먹진 않았고 입구 아저씨가 이거를 요리도 개발하신 거거든요.
1: 이건 이케르 씨의 보물창고입니다. 참치 턱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메뉴만 팔고 있습니다.
2: 빵두나
1: 참치 턱 구이는 이케르 씨가 처음 시작한 음식입니다. 15년 전 장사를 시작할 당시 이 주변에는 쟁쟁한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만의 메뉴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답니다.
2: 랑투나 ini adalah limbah pabrik tuna yang ada di Bitung. Bitung adalah pengekspor tuna terbesar di Indonesia. Makanya saya coba memanfaatkan limbah pabrik tuna untuk menjadi kuliner.
1: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부위라 공짜로 가져올 수 있었다죠. 이케르 씨의 참치 턱구이는 점차 입소문을 탔고 지금은 하루에 300-400인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요. Terkenal karena rumah makan ini udah lama, terus rasanya enak, harganya terjangkau. Suasananya bagus, yang owner-nya ramah.
1: 주변에 잘 나가던 식당에서도 참치 턱구이를 판매할 정도인데요. 이제는 북술라웨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식당에선 숯불이 꺼질 틈이 없는데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간판보다 연기를 보고 찾아온다고 할까요?
0: 와, 지금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찜질방 같은데 꼭 진짜? 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 비킨 바라. 뭐지? 여기 비킨 바라. 베리, 야옵.
1: 이케르 씨의 비법 중 하나가 이 수치인데요. 처음엔 코코넛 껍질인 줄 알았습니다.
2: 반 bakarnya dari buah pala. Buah pala yang diambil kulitnya. Ini kulitnya.
1: 육두구는 한때 금보다 비싸다고 할 정도로 귀한 향신료였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독점하려고 경쟁했는데요. 이제는 대중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껍질은 후년 재료가 됩니다. 북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육두구 산지 중 하나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2: Tempurung pala ini baunya harum. Jadi sehingga mempengaruhi rasanya. Sehingga mempengaruhi rasanya.
0: 제 경험상 이 되게 오래된 그 전통 노포집들은 주로 빨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이 빨락은 좀 오래 가거든요. 향까지 있다는 것도 몰랐네요. 오늘 배웠습니다.
1: 흔한 육두구 껍질과 버려지던 참치턱이 이케리 씨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특별한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발견한 가능성이 빛을 발한 겁니다.
2: 뭐냐 이니 sudah di mix campur sama kecap, minyak goreng kecap bisa dicicip.
0: Yeah. 오, 엄청 달고 맛있었어요. 예. 한국 사람이 진짜 좋아할 단짠.
2: Untuk pertama kali jangan dulu taruh bumbunya, minyaknya dulu. Kalau enggak, nanti terakhir pas mau angkat baru bumbunya, bumbunya di bawah.
1: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는 비밀인데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맛이랍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건 5만 루피아인데요. 5천 원도 안 합니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하죠. 먹을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4: 이야, 이게 상상이 가세요? 참치 턱구입니다. 참치 캔도 아니고, 참치 회도 아니고, 참치 턱구입니다.
2: 자, 그러면 자라마카냐니.
1: 칼라만시 즙은 필수랍니다. 틈만 나면 장난을 치는 이케르 씨.
4: 와우, 와우, 칼라만시.
1: 정말 유쾌한 사람입니다.
4: 오케이?
2: 오케이? 굿. 스타미나.
4: 스타미나. 레몬 라임 중간 정도.
2: 레몬 주이.
4: 이야, 레몬 주이. 예.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참치 턱구이 같은 데도 생선에 뿌려 먹으면 비린내도 잡고 아주 맛있습니다.
1: 곁들여 먹으면 좋은 반찬과 소스도 가져다 줍니다.
4: 마카시.
1: 우리에겐 공심채, 모닝글로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칸쿵이라고 부릅니다. 빠질 수 없는 매운맛 소스, 다부다부도 있습니다.
4: 다부다부는 그 집집마다, 지역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엄청 매운 집도 있고, 좀 달콤한 집도 있고, 근데 마나도는 또 마나도 특유만의 그 산발 소스가 있는데, 주 재료가 고추 같은데, 사실 토마토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오일도 섞여 있어서 맛이 되게 독특한데.
2: Spicy, spicy.
4: Very spicy.
2: Very, very, very spicy.
4: You can?
2: Yes, okay. Please.
4: 아, 여기에 이렇게 네. 틈이 있네.
1: 참치의 아래턱과 목살 부분을 발라 먹으면 되는데요.
4: 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아, 이거 무서운데. 아.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요. No spicy.
2: No spicy.
1: 매운맛이 뒤늦게 옵니다.
4: 아, 굉장히 매우니까 근데 엄청 맛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네. 참치캔 하나 값이면 진짜 참치를 이 바베큐 그릴에 구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1: 한번 먹어보면 왜 인기인지 알게 됩니다.
4: 베스트야, 베스트.
2: 그때 사야 왔다 와. Sampai sekarang ini jadi booming, jadi primadona kuliner di kota Manado. Semua rumah makan di Manado pasti ada rangtuna.
4: 돈은 많이 버셨어요?
2: Dengan hasil ini, saya bisa sekolahkan anak saya dua. Yang satu sudah selesai, itu yang tadi Amelia. Amelia yang bisa speak Korea.
4: Ya. Yeah.
2: Amelia! Amelia! 아유, come on, come here.
1: 마침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큰 딸이 식당에 있는데요. 네, 어이. 자식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세계 어디나 똑같은가 봅니다.
4: 네, 네.
2: 안녕. 사이 비사 바사 코리아.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아멜리아라고.
4: 근데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5: 아니, 잘하지.
4: 마나도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 없는데.
5: 아, 그래요?
4: 한국말 배운 거예요?
5: 네, 네, 배웠어요.
4: 학교에서?
5: 아니, 토카코 배웠어요.
4: 혼자. 와, 발음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잘하신다. 이야, 최고 최고.
5: 감사합니다.
2: 선랑 스칼리, 선랑 스칼리. 이야. 아, 사이 스포트. 이야, untuk bisa. 이야, punya kerinduan ke Korea. 이야. 다음에 tahu dapat jodoh Korea.
4: 아니 그러면 한국 분들 아빠가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많이 오세요 한번 해줘요.
5: 아 여러분 제 저희 식당에서 많이 들어오세요.
4: 네. 감사합니다.
1: 참치 턱구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자식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이케르 씨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술라웨시 내륙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지금도 지구의 오래된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시의 세계를 찾아 남부로 향합니다. 거대한 석회암 바위가 숲을 이루고 있는 마로스 판켓 카르스트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지질공원인데요. 선사시대의 유적이 있어 유명합니다. 지질공원을 둘러보기 위해서 해 뜨기 전부터 길을 나섭니다.
4: 오케이. 아, 토모. 아, nama saya Nahar. Salam kenal. We going to Berua dengan naik perahu di sana. Terus dari kampung Berua kita keliling, setelah itu kita kembali ke Stone Forest dan naik perahu ke sana. Oke. Oke.
1: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 있는데요.
6: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옵니다.
1: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습니다.
4: Karena di sini sering hujan, biasanya setelah selesai hujan akan ada awan di atas gunung, itu namanya ramang. Itu asal kata dari ramang-ramang.
1: 다행히 금방 비가 그칩니다. 공원에는 50여 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람망람망 지역은 전통 보트를 타고 갑니다. 보트 이름은 졸로로인데요.
7: 배가 졸로로 졸로로 졸로로 가서 배 이름이 졸로로라는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Let's go! 졸로로 졸로로 졸로로 졸로로.
4: Yeah, let's go!
6: 자, 과거로 출발합시다!
1: 먼저 람망람망 지역을 가로지르는 푸테강을 따라 전통 보트를 타고 4km 정도 이동합니다.
4: 스페이스 맹그로브, 스페이스 맹그로브.
7: 야, 어떤 이게 막 야자수도 있고 맹그로스도 막 있고 지나가는데 동물들도 보이고 하거든요.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와.
1: 평범한 강처럼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전경이 변하는데요.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7: 와. 뭐 양쪽에 이 카르스트 지형이 거기 맞물려 있어서 동굴 같습니다. 위에는 열려 있지만 와.
4: This is natural.
7: Natural. Yeah. 야,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네요.
1: 20여 분 만에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바위 숲 한가운데 마을이 들어앉아 있는데요. 캄풍 베루아입니다.
4: Okay. Please send hati-hati.
7: Hati-hati.
4: Ya.
7: Selamat pagi.
4: Ya.
7: Ini apa? Satu orang.
4: 15.000.
1: 캄풍 베루아는 논과 양어장, 목조 가옥들이 어우러져 있는 전통 마을입니다. 푸테강이 유일한 통로인데요. 고립된 덕분에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7: 와, 여기 이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요새 같습니다.
1: 전쟁이 나도 모를 정도로 외부와 단절된 지형입니다. 마을 안에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7: 와.
4: Do you like it?
7: 오.
4: Yeah.
7: Yes. 드라마 빠기. 여기 애기랑 소랑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송아지들 염물 주고 계시네요.
1: 할아버지가 손주와 소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키우는 발리소입니다.
7: 소들이 모양이 되게 특이해요. 생긴 게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네요. 애기들인데도. 와, 되게 소가 잘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
1: 베루아는 2014년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람망람망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7: 굴비
8: bagi teman-temannya. Tidak pernah banyak, karena kalau ada sudah kawin, keluar. Kalau sekarang tidak ada. Tapi dulu membawa nianu, nipa, itu sih. Dua macam sih.
1: 변함없이 고향을 지켜온 할아버지의 세월도 느껴집니다. 조금 더 가니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 이야, 여기 이 깎아지른 암석들이 이렇게 쭉쭉 솟아진다. 삐죽삐죽하고 그래서 여기를 돌의 숲이라고 한답니다. 돌숲. 정말 나무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서 있네요.
1: 수많은 석회암 봉우리들이 하늘에 솟아있는 거대한 미로 같습니다. 람망람망을 대표하는 기묘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돌숲을 따라 걸어가는데요. 아래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움푹 파여 있는데요. 누가 일부러 깎아놓은 것 같습니다.
7: 예전에는 여기가 물이 차 있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푹 파여 있어서
10: dulunya di bawah air. Jadi ini adalah batas air. Cekungan itu adalah batas air. Million years ago.
1: 오래전 바닷속에 있던 석회암이 땅 위로 솟아오른 뒤 비와 바람에 깎이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후탄 바투는 술라웨시의 탄생 과정을 품고 있습니다. 자연이 남긴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후탄 바투를 지나서 이번엔 야생의 세계로 갑니다. 나으르 씨가 꼭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11: 이스
12: 몽키.
11: 야.
12: 몽키.
11: Something eat.
12: Yes.
1: 야생 원숭이입니다. 평소에도 먹이를 찾아 마을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7: 진짜 나무 위에 원숭이가 타마린 열매 따러 갔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1: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이는데요. 타마린드는 콩과 식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쓰는 식자재입니다. 열매는 강한 신맛과 은은한 달콤함이 어우러져 원숭이들도 좋아합니다.
11: 몽키 is protected by government. Yes. Sometimes monkey coming for eating rice.
7: How can
11: the people here stay here for
7: go shop?
11: Yeah.
7: Just shop.
11: Yes.
7: Cannot keep him.
11: Ah no. No.
7: 그쵸. 원숭이가 뭐 허섭이 해놓는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11: The monkey is there. And
1: 어쩌면 원숭이가 살던 숲에 살아.

0: 사람이 들어와 터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숲을 나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습도에 지쳐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집니다. 람망람망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남아있는데요. 인류가 남긴 오래된 흔적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1: It's not
2: there.
1: Yes.
0: 이거 완전 절벽인데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죠?
1: We're going up and up. Yes.
2: You ready?
0: Yeah, ready.
1: Okay.
0: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아득해 보입니다.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결국은 닿게 되지 않을까요?
2: 오케이, 오케이. 엄청 높아요, 엄청. 우와.
0: 물론 그 과정은 쉽진 않습니다. 습한 날씨에 발걸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1: 아유, 주밭, 주밭.
2: 하티, 하티, 하티.
1: 하티, 하티.
2: 우와.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처음 와보는데 어디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3: 와, 근데 여기 굉장히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 여기 저희 다이버들도 수중에서 동굴 탐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물이 차 있는 것만 봤는데, 아, 이게 산 위에도 이렇게 있네요.
1: Look at that. You know here? This is fossil.
2: Oh, yes, yes.
1: Shells.
2: Yeah. 이 카르스트 지형이 수중에서 산호초 그리고 조개 이런 석회질들이 윤기에서 올라온 다음에 빗물이 내리면서 침식해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실제로 조개 화석들이 있습니다.
0: 이 땅이 오래전 바다였다는 증거인데요. 수중 탐사 전문가로서 기분이 묘합니다.
1: You're searching the frame. You have 5 minutes for 강우 차리 선디리. Yeah.
0: 이렇게 넓은 동굴에 사람의 흔적이 있답니다.
1: Yeah. You looking the
0: 보고 있자니 바닷속에 있는 듯한 착각도 듭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3: 여기
0: 화면 속에는 두 개의 손바닥이 보입니다. 찾으셨나요? 누가 장난친 것도 아닐 테고 이렇게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1: 페네리티 mengatakan gambar ini kurang lebih sama yang kita temui sebelumnya itu 20.000 tahun yang lalu. Keterangan tentang lukisan ini ada di bawah sana. Nanti kita kalau turun ke bawah itu akan melihat keterangan.
3: 아,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언제 처음 발견됐나요?
1: Semenjak pariwisata Ramang-Ramang terbuka, ini juga banyak dikunjungi. Jadi kurang lebih untuk terkenalnya tempat ini itu kurang lebih 15 tahunan 10 sampai 15 tahun.
3: 이 동굴 보고 처음에 탐험가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손바닥 보고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2: 아, 있다. 와. 진짜 애기손인데 애기손 맞는 것 같아요.
0: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손바닥 벽화를 남긴 걸까요?
1: 그 peneliti mengatakan cara buat gambar ini mereka letakkan tangannya di batu terus bahan bakunya itu namanya ochre masukkan ke mulut setelah itu disemprot pakai mulut

0: Makanya gambarnya seperti itu. Jadi dia seperti dicetak.
1: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표식이었을까요?
2: 수만 년 전에 인간이 남겨놓은 이 선명한 손자국을 보니까 뭔가 그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울컥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1: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벽화 옆에는 또 다른 동굴이 있는데요. 지질공원에는 벽화나 동굴이 많은데 공개된 곳은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3: 이야, 여기 안에 엄청 넓은 굴이 있습니다.
4: 아, the scientists say the people are long time ago and living here. And this is area for sleep, maybe for
3: maybe maybe many people.
4: Yes,
3: 그러니까 예전에 이쪽에 이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동굴이 많잖아요. 밑에는 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동굴을 찾아서 뭐 야생동물이나 적들로부터 피해서 동굴에서 거주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1: 아, 위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구조가 개미굴과 비슷합니다.
3: 저기 위에도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저기가 방이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1: 사람은 떠나도 삶의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할까요? 자연의 시간 앞에서 되새겨보게 됩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나하르 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합니다.
5: Your house?
4: Yes. We go my house. This is my homestay.
5: Yeah, okay, okay.
1: 지질공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나하르 씨의 집입니다.
4: Hello. Ini tamu kita. This is my wife.
5: Hello, hello. Yes. Malam.
6: Nama saya Yesi.
5: Nice to meet you.
6: Nice to meet you.
4: This is my wife and there my son.
5: Nice to meet you.
4: This is my son.
3: Tomo. Same face.
4: Same. Okay, yeah. Yeah. My face. Same.
1: 정말 붕어빵 부자입니다.
4: This is your room.
1: 숙소가 드문 곳이라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 손님은 한 팀이 다녀갔답니다.
3: 근데 모기장도 있고 침대도 엄청 크고 하루 편하게 쉬는 데는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1: 숙박비는 1인당 2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깔끔합니다. 식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정식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겨있는 한상입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보니 반갑습니다.
3: 이야,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가정식 집밥입니다. 와, thank you.
4: Yeah, you first.
3: Yes, yes, yes. 아,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손님이 먼저 밥을 파야죠.
1: 인도네시아의 식사 예절입니다.
4: Dan ini sayur.
3: Sayur.
4: Vegetable from this name kangkung. You like it?
3: 이거 한국 음식 같아요. 된장은 안 들어가는데 약간 냉이 된장국 같은 맛? 오, 신기하네.
1: 술라웨시 남부에서 한국의 맛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계속 손이 가는데요.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뜨끈하고 짭짤한 국을 먹으니 행복 그 자체입니다.
4: 메뉴는 sama. Jadi ini makanan kami sehari-hari. You eating rice from my rice field.
3: From
4: my rice field. And rice field is natural farming.
3: Good, good.
4: Yeah.
3: Good for health. Yeah.
1: 나하르 씨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밥상입니다.
4: Inilah budaya orang Indonesia. Saya suka bertemu dengan beberapa orang dari berbeda negara karena kami bisa sharing budaya kamu dan budaya saya seperti apa kalian, seperti apa saya. Saya sangat suka tempat ini, ramang-ramang dan liang-liang karena ramang-ramang dan liang-liang ini adalah bagian dari suku kami dan

0: saya sangat ingin menjaga baik itu tradisi ataupun yang ada di remang-remang.
1: 원시의 세계가 지금까지 푸르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나으르시처럼 이 땅을 소중히 지켜온 사람들 덕분일 겁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0: 있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2: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1: 아, 그래도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5: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4: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7: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왕!
1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1: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2: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15: 먹는 즐거움.
14: 잇몸 튼튼 이 같은.
16: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17: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18: 별처럼 많은 모두의 금융을 위해 신한 슈퍼금융 시대를 열다. 내 손 안에 금융우주 다 있게 될 거예요. 신한 슈퍼솔.
19: 상조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꼼꼼히 보고 마음까지 보고 변치 않는 가치를 본다는 것. 예다함을 보면 상조의 기준이 보입니다. 상조는 예다함.
2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2: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보다
23: 혹시라도 방해될까? 모든 순간 조용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24: 본질이 강한 타이어 넥센 타이어. 전기차도 내연차도 EV 루트를 확인하세요.
25: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가장 놀라운 것까지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것을 세계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롯데.
26: 잘하네.
1: 방금이요?
26: 아니, 바쁜데 그걸 언제 해?
27: 바빠도 받아가시죠.

0: 선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 2014년생 아들이 있다. 남자도 HPV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접종? 이제 남자아이들도 국가예방접종 시작. 가다실.
2: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태극제약.
3: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시 서울원.
4: 마라도의 멋진 바다를 보고 올게요.

0: 붓을 올려라! 이곳은 탐험과 모험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시입니다.
1: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2: 와, 이게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선명하게 있다고.

0: 수상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영장을 보셨나요?
1: 대장장이 분들이 여자분들이세요.
0: 여자만 대장장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기만 하면 알아서 농작물이 자라는 땅. 한평생 불을 달아온 장인의 손길도 있습니다. 남다른 능력자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세상. 손끝에서 기적을 빚어내는 수상한 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보니 지역마다 풍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뜨거운 자연이 선사한 넉넉함과 사람이 쌓아온 지혜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여정은 남부의 작은 마을 바라니아에서 시작합니다. 술라웨시 내륙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창밖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지대의 특성상 안개가 짙게 끼거나 폭우가 내리는 일도 많다 보니 도로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2: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은 굉장히 좁고 왼쪽은 창길이 낭떠러집니다. 앞에는 안개도 엄청 자욱하고요.
0: 해발 900m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름이 걷힐 무렵 바라니아 마을이 나타납니다. 술라웨시 남부의 대표적인 고원지대로 계단식 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날씨가 비교적 서늘합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손꼽힙니다.
3: 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여기는 신자이라는 곳인데요. 남부 술라웨시 내륙에 위치한 고산지대입니다. 산속인데도 계단식 논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마음이 막

0: 풍요로워집니다.
1: 해발 1000m에 자리한 바라니아는 사와산 바와카라행이 남긴 비옥한 화산토 덕분에 농업이 발달한 산골 마을입니다.

0: 드넓은 논밭 사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1: 여기 왜 논 한밭에 수영장 있죠? 어? 빠기! 헬로, 씨앙! 이 논 한밭에 수영장이 웬 말입니까? 와, 신기하다.
0: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니 궁금해집니다.
1: 따베? 따베?
2: 벌레, 벌레.
1: 벌레, 벌레. 마카시. 여기 안에서 쉬하지 말래요.
3: 저는 물을 보면 못 참거든요.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됩니다.
0: 수중 탐사 전문가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산 속에서 흘러온 맑은 샘물로 만든 수영장입니다. 고원지대라 비교적 선선하지만 적도의 햇살은 뜨거운데요. 원래는 관광객을 위해 만든 곳인데 평일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3: 여기 수영 제일 오래 참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아저씨랑 숨 참기 대결해서 아저씨 이긴 사람은 다 음료수 사줄게요.
2: 오케이!
3: 네, 볼래?
2: 오케이.
3: 오케이!
0: 그렇게 시작된 잠수 대결, 승자는 누구일까요? 30초도 되지 않아 포기하는 아이들이 속출합니다. 남은 건 두 사람뿐입니다. 오래 견디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승부는 금방 끝납니다. 저는 물 밖의 상황을 모르다 보니 무작정 견뎠는데요. 프리다이버다 보니 잠수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2분 30초 만에 저의 승리로 끝납니다. 5분 이상 잠수도 가능합니다. 다이버들에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음료수 내기를 했지만 결과가 어떻든 제가 한턱 낼 생각이었습니다. 음료수 말고 선택한 것은 컵라면입니다. 뜨끈한 국물이 당길 시간입니다. 물놀이의 컵라면 조합은 세계의 공통입니다.
3: 야, 라면 먹자.
0: 와.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실컷 물놀이하고 먹는 컵라면이면 충분합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해집니다.
3: 물놀이하고 먹는 라면은 확실히 꿀맛입니다. 꿀맛.
0: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오후입니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다시 마음

0: 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죠?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데요?
0: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0: 오, 여기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인데 대장장이 분들이 여자분들이세요.
1: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일은 많은 힘이 필요한 작업이라 남자들의 일이라 생각했는데요. 바라니아에서는 여자들이 대장간을 지키고 있답니다.
0: 이부, 벌레 마술?
2: 어, 디란, 나 벌레. 나 벌레, 디란.
0: 아, 여기 남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3: 이부, 분다라는가, 벌레 마술?
2: 예.
3: 벌레 한다,
2: 예. 예.
0: 할로, 와. 너, 오랑 코레아.
2: 어,
0: 남아자야, 토모. 토모. 아.
1: 금남의 구역이랍니다. 특별한 공간에 초대받은 기분인데요. 지금은 시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사 씨가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4: 몇 년이나 하셨는데요?
5: 라마사에와 그러자 뭐긴 그러 불루한 타후 또 다리 네네네네 이또
0: 이게 대장장이가 힘든 일인데 왜 남자분들이 안 하고 여자분이 이걸 하세요?
5: 매망이 또가 lebih jago itu perempuan bikin begini, bikin parang, bikin pisau daripada laki-laki. Laki-laki itu hanya kebun, kerja. Jadi kita itu belajar begini dari nenek-nenek.
1: Baraniya는 모계 사회입니다. 칼의 완성도를 높이는 섬세한 손기술은 마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를 이어 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밭일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간답니다.
0: 인도네시아는 여자분들 이렇게 대장장이를 해요?
6: 아니요, 원래는 안 하시고요. 이슬람권 문화권에서는 여자분들은 집안일을, 남자는 바깥일을 하십니다.
0: 그렇죠.
6: 처음 보는 방.
0: 오, 진짜 신기하다.
6: 네, 진짜 신기합니다.
7: 손님들 처음 보세요?
6: 네, 저는 완전 처음입니다.
5: 무긴사자.
1: 기다란 원통나무의 정체는 풀무입니다. 바람을 보내 불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인데요. 바라니아 전통 방식입니다. 뜨거운 쇠를 다루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저도 도전해봅니다.
0: 잠깐만, 잠깐만. 조금 무서워요. 조금.
5: 등 하나.
0: 예?
5: 야, 네 두.
1: 두 손에 힘을 실어 내려칩니다. 보기에는 쉬웠는데요.
0: 저 잘하는 거 맞아요?
1: 생각처럼 되지 않네요. 저 때문에 나사 씨의 망치도 느려집니다.
0: 뭘 잘못하는 거예요?
2: 나야 잘하냐?
0: 왜 저만 힘들죠? 와, 야.

0: 이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똑바로 탁 찍어야 되는데 막 치니까 저 지금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령은 없고.
1: 제대로 된 망치질이란 무엇인지 한 수 보여주신답니다. 경쾌하고 가벼운 소리가 대장간을 채웁니다.
0: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확실히 감을 잡았습니다.
0: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1: 다시 보니 입으로 망치질하고 있네요.
0: 미미미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오케이 오케이.
1: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2: 자,
0: 이부 최고 최고. 야, 기법 기법. 와.
1: 조상 대대로 망치질 해온 마을 최고의 대장장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네요.
3: 우와, 우와, 이거 근육 봐. 우와, 우와, 봐요.
2: 거치 일답이.
3: 여기 지금 단단해요, 진짜. 힘 좀 받아요.
4: 야, 아누 밖에 아누 bikin paran. Kalau pisau saya tidak terlalu capek di jalan, tapi kalau bikin paran.

0: Barang itu situ.
1: Kalau parang begini ya?
0: Parang besar.
1: Parang besar itu. Parang ya. Bengkok, parang luru.
0: Kalau pisau ya tidak terlalu capek, cuma kalau parang ya agak capek.
2: 모두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운 기술입니다. 칼은 1시간 정도면 거뜬히 만드는데요. 대부분 주문 제작입니다.
3: 야, 이게 다 만드신 거구나.
2: 인도네시아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파랑입니다.
0: 또 파포톰포톰 바왕, 콜, 사울.
2: 농사일에 두루 쓰이는 만능 칼입니다. 풀을 베고 나무를 다듬을 때 많이 씁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용도와 모양의 칼들이 있는데요. 투박한 모양이지만 바라니아 장인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0: Karena ini memang untuk dijual. Pisaunya mau dijual jadi.
2: 바라니아 대장간에서 만드는 식칼 한 자루의 가격은 7만 루피아. 공장에서 만들면 13,000 루피아입니다. 6배 정도 차이 나지만 바라니아 대장장이가 만든 칼이 인기가 좋은 건 품질 때문입니다.
3: 오, 진짜
0: 잘한다. Memang banyak yang bikin di luar tapi tidak ada yang kalah cara bikinku karena bisa tahan 10 tahun, 20 tahun.
2: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게 바로 명품 아닐까요? 단순히 칼 한 자루가 아니라 바라니아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대장간 일이 끝나고 저녁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으로 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계단식 논밭이 주민들의 시장입니다.
3: 여기 신기해요. 그 배추밭인데 토마토도 같이 자라고 파도 같이 키웁니다.
2: 쌀 농사부터 다양한 밭작물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3: 배추네, 사약, 씨약.
2: 필요한 식자재는 모두 이 땅에서 납니다.
0: 이니 사위.
3: 이니 사위.
0: 이야.
2: 사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 여기 배추가 사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사위만 엄청 많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마 대장간에 있나 봅니다.
2: 약을 치지 않고 키워서 튼실한 사위. 아니, 배추들이 한가득합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네요.
3: 우와! 이거는 하늘이 에메랄드 빛이에요. 와, 산세도 너무 좋고.
2: 고원지대에 큰 일교차 덕분에 잎이 두껍고 속이 알찹니다.
3: 아, 이 칼이 그 칼이에요? 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0: 야.
3: 와, 딱 해서 쫙. 와, 이 칼이 엄청 잘 드는데요? 쑥뚝, 쑥뚝. 와, 야.
2: 볼수록 탐나는 칼입니다.
3: 야.
2: 무엇이든 잘 만드는 사람들이 살고 무엇이든 잘 자라는 땅입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0: 여기는 대장간의 대장님 나사 씨의 집입니다. 별일 없으면 다 같이 저녁을 먹는답니다. 바라니아에서는 이웃들이 자주 모여 시간을 보내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을 나눈답니다.
1: 또 한 명 들었어. 밥 배우셨네.
0: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1: 여기 완전히 다 모여 계시는데 사랑방 같아요. 한 분 한 분 들어오시고 한 분은 밥 해오시고 한 분은 배추 따오시고 한 분은 차 만들러 가시고
0: 평소에도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이 거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차부터 내어줍니다. 손님을 반기고 정을 나누는 환대의 표현입니다.
1: 오, 감사합니다.
2: 건데
1: 이니 아빠?
2: 구에.
1: 구에.
2: 구에.
1: 구에. 뭐 자꾸 똑같고 오셔.
2: 과샤.
0: 촬영팀이 서 있는 게 신경 쓰이는지 자꾸만 간식을 권하십니다. 손님 한 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1: 왜 이렇게 막 과자도 내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진짜 인심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꼭 이모네 집 놀러 온 것 같습니다.
0: 소박한 친절 속에서 잊고 지냈던 고향의 풍경도 떠오릅니다.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네요.
3: 자카르타
1: orang Uni Air.
3: Di sini ada nasibnya, ada lauknya, ada kuenya juga.
0: 바라니아의 후후한 인심이 식탁 위를 채워갑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같이 맛있어 보이는데요. 밭에서 바로 따온 배추 볶음까지 푸짐합니다.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더 맛있다죠. 같이 가져온 배추부터 손이 갑니다.
1: 슬라깐마깐. 슬라깐마깐.
0: 반응이 궁금한지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4: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깐.
0: 그제야 모두 식사를 시작합니다.
1: 한국에 농사 엄청 많이 지어요. 한국에도 쌀도 나오고 배추, 당근 다 똑같아요.
0: 먼 나라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1: 우리 김치 있는데 피디님 저 김치 갖고 오지 않았어요?
5: 네, 있어요.
1: 이게 한국의 김치예요. 한국 이 배추로 만든 거.
3: same.
1: 산발. 코리안 산발.
0: 술라웨시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내심 기대됩니다.
1: 이거 같이 드셔보세요. 우리 대장장이 대장님께서 먼저.
6: 사위. 랜던 사위 사위.
0: 과연 반응은 어떨까요?
1: 에나.
6: 많다.
7: 많다. 에나.
0: 아이들에겐 아직 무리인가 봅니다. 매운맛보다 젓갈이 낯설어서 놀란 모양입니다. 김치 덕분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둘러앉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도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마스크팩입니다. 요즘 술라웨시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선 한국 화장품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1: 빛나마 바구스?
8: 바구스.
0: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느새 헤어질 시간입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카시.
0: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돌아갈 때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처럼 아쉽습니다. 바라니아가 특별한 건 대회를 이어온 손기술만은 아닙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모두의 마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바라니아가 고요한 화산의 땅이라면 이번에는 살아있는 화산의 땅입니다. 미나사 화산대에 있는 부키카시로 향합니다. 지금도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부키카시는 북슬라베시를 대표하는 활화산을 품고 있습니다. 2002년 관광지로 개발된 뒤 인기 명소가 됐습니다.
1: 와, 여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꼭 가마솥이, 엄청 큰 가마솥이 끓고 있는 것 같은데.
0: 미나하사 화산대에는 8개의 화산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분화가 있었던 만큼 화산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부키카시 중간으로 가면 북슬라베시의 토착민족인 미나하사족 시조의 부조가 있습니다.
1: 지금 보이시나요? 왼쪽이 루미무, 오른쪽이 또아르라는 이 미나하사의 시조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발리에서 오신 예술가 분께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여기는 원래 미나하사족의 성지입니다. 어쩌면 부조를 새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을 달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1: 여기 아저씨가 뭐 작업하고 계시는데 여기 주민분이신 것 같아요. 할로. 저래.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5: Tidak berumput, terutama turis dari luar negeri. Ya. Mari Pak, lihat rebus jagung di.
1: Oke.
5: Mari.
0: 주민의 도움으로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열지대를 둘러봅니다. 계곡물 같아 보이지만 온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손을 댈 수 없는 수준인데요. 화산 지열에 강력한 힘이 전해집니다.
1: 와, 여기 온천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뜨거워서 끓는 건지 아니면 가스가 있어서 끓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5: Berapa derajat? 360 derajat panasnya, ya.
1: 저거는 뭐 삶는 거예요?
5: Itu rebus jagung.
1: 짜궁. 아, 옥수수 예. 삶고 있답니다. 예.
0: 달걀도 5분이면 익을 정도랍니다. 주민들에겐 자연이 선물한 찜기입니다.
9: 와, 조심하세요. 와.
0: 막 꺼낸 터라 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9: 진짜 뜨거워, 이거.
0: 한국도 지금쯤이면 옥수수가 익어갈 텐데요. 세계 어디든 갓 쪄낸 옥수수의 향은 기분 좋게 만듭니다.
1: 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와.
5: 야,
1: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오.
0: 저에게 선뜻 나눠주시는데요. 옥수수로 하모니카를 불어보고 싶지만 아직은 뜨겁네요.
1: 애낙. 많이 먹구만.
0: 고향의 여름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1: 방금 삶아서 그렇겠지만 따뜻하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0: 화산의 맛은 정말 최고입니다. 헨키 씨는 근처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커피 한 잔 하고 갑니다.
1: 마카세.
5: 마카세.
0: 인도네시아에선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편인데요. 한 잔 마시니 기운도 충전됩니다. 화산 아래의 일상은 어떨까요? 부키카시 아래에 있는 카노낭 사투입니다. 미나하사 화산대는 동인도네시아의 채소 창고로 불리는데요. 카노낭 사투도 농작물이

0: 잘 자라기로 유명합니다.
1: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뭄도 별로 없고, 화산이 확 융기하면서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밤에는 시원하고, 낮에는 뜨겁고, 여기 지하수도 많고, 가까운 곳에 호수, 온천, 그러니까 수자원이 워낙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심으면 다 자라나는 것 같아요.
0: 정향과 육두구, 고랭지 채소와 꽃까지, 미나사 화산지대에서는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데요. 카노낭 사투에는 심기만 하면 알아서 자란다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1: 할로 할로 빠기 나마토모 나마토모 나마토모 마스 이니 아빠
2: 가짱 가짱
1: 까짱 오울 오울 까짱
2: 야야
1: 오
0: 카노낭 사투 농부들의 대부분은 땅콩을 재배합니다.
1: 까짱 아빠 까짱 까짱 이거 보시면 지금 방금 뽑아가지고 아주 축축합니다. 완전 땅콩이죠. 얼마나 잘 자라요?
2: Kalau bandingkan orang lain di tanah-tanah yang lain, ada bagus-bagus juga.
1: 그 우리나라도 우도 땅콩이 엄청 유명한데 그게 화산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한국에서도 더 비싸잖아요. 아마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0: 땅콩은 물이 잘 빠지고 부드러운 흙을 좋아하는데 미나사의 화산토가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기만 해도 쑥쑥 자라나는 북슬라웨시의 자랑 카창바틱입니다. 색깔이 아주 특이한데요.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져 인도네시아 국기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2: 인도네시아 manis enak sedap.
1: 그러면 진짜 맛이 다른지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국 땅콩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 달아요. 고소한 맛은 비슷한데 엄청 달고 고소한 맛이 땅콩보다 잣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잣, 땅콩, 사과 이런 과일 향이 좀 납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가다가 좀 사가야겠습니다.
0: 땅콩은 보통 이기적입니다. 1년에 두번 심고 석달 정도 키워 수확합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힘이 없는데요. 심기만 하면 자란다더니 손대기만 해도 쑥쑥 뽑힙니다.
1: 저 반일 많이 해봤습니다. 고구마, 감자도 캐고 제가 앞마당에다가 배추도 키워보고.
0: 화산은 비옥한 땅을 주었고 주민들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키운 튼실한 땅콩입니다. 한쪽에서는 쉬지 않고 땅콩을 손질하는 아주머니가 보입니다.
1: 빠기, 빠기, 헬로. 아, 여기서 그 저쪽에서 뽑은 땅콩을 줄기랑 땅콩이랑 분리하고 계시네요.
0: 열매만 골라 담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한답니다.
1: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일을?
3: 마시 kecil no masih umuran 14, 15. Sekarang oma so 71.
1: 와, 그러면 50년 넘게 땅콩을 따신 분이니까, 와, 이거 땅콩 까셔가지고 아들이랑 손자랑 다 키우셨겠네.
3: 이야, 치추리 anak-anak, betul. Betul itu. Cucu, anak, ae, anak.
1: 손 봐봐요, 손.
3: 네?
1: 손 봐봐. 아이고.
0: 50년 동안 가족을 지켜온 손입니다. 하스나 씨의
1: 이야.
0: 세월이 느껴집니다.
1: 아니 근데 손이 안 거치세요? 여기 온천에서 그러신가? 아니 엄청 보들보들해. 와. 왜 일안
0: 그런데
1: 하세요? 왜안
0: 농부들이
1: 해요?
0: 일을 멈추고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 말 식사 시간이시래요. 이제 쉬는 시간. 예. 아, 요렇게 그늘막이 있네. 여기서 식사하시고 쉬시고 그러시나 봐요. 와. 밖에는 엄청 더운데 여기 안

0: 얘네는 진짜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와.
1: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 출출해진 배를 달래줄 새참입니다.
0: 이분이 이 새참을 다 준비하셨대요. 네, 제가 잘 먹겠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카시.
1: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이분은 메뉴가 다르세요. 어, 이건 멸치인데?
2: 깡 알루시니.
0: 깡 알루시니.
2: 깡 푸띠. 오케이.
0: 마카시.
2: 오케이.
0: 이거는 그냥 한국의 멸치볶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엄마가 좀 맵게 해주셨어. 어. 와, 진짜 맛있다.
2: 애나. 오,
0: 많이 먹구만.
2: 꿈이 없구만.
0: 아까지.
1: 미나사 사투리도 잘 먹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도 일손을 도운 만큼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합니다.
0: 일하고 나서 먹으면 다 꿀맛이죠, 뭐. 다 맛있습니다.
3: 주꼽.
0: 주꼽. 감사합니다.
1: 기운이 절로 납니다. 들판에 불어오는 바람마저 여유롭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마을에서 나는 땅콩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판매되는데요. 직접 사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창 바틱은 일반 땅콩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4: pertama dia punya kualitas bagus. Bagus. Padat dengan enak.
0: 같이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따라가 봐도 되나요?
4: 야, 볼에 비싸 비싸.
0: 오케이?
4: 오케이.
1: 알고 보니 카노당 사투의 주민입니다. 아스만 씨를 따라 마을로 들어갑니다. 미나사 화산대 중심부에 있는 마을 카노당 사투는 입구부터 남다르네요. 수확철이 되면 매일 한 포대씩 사온다고 하는데요. 갓 캐낸 땅콩이라 무척 싱싱합니다. 대신 흙이 좀 묻어있네요. 일단 건조부터 시킵니다. 햇살이 좋을 때라 펼쳐놓기만 해도 됩니다. 바짝 말리면 살살 쓸어만 줘도 흙이 떨어져 나갑니다.
0: 이거는 얼마나 말립니까?
4: Kalau cuacanya bagus, dia aja sampai 3 hari. Baru diolah di apa? Kuali.
1: 그냥 먹어도 맛있는 땅콩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작업장 한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에는 긴 줄이 연결돼 있고요. 앞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동작을 쉼 없이 이어가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땅콩을 볶고 있습니다. 카노당 사투에서 평생 땅콩을 볶아온 달인 대위 씨입니다. 줄에 매단 삽을 지렛대 삼아 볶습니다.
0: 그러면 한번 볶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 고양 트러스.
0: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까맣게 타버린대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걸 볶으셔야 됩니다. 아, 진짜 이거 중노동이네요.
1: 과정은 단순합니다. 잘 말린 땅콩을 가져와 커다란 가마솥에서 볶아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쌓아온 시간이 느껴지는데요. 땅콩 하나도 흘리지 않는 완벽한 호흡입니다.
0: 도와드리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엄청 좋으시네요. 와, 제가 했으면 다 엎었을 것 같아요.

0: 삽질은 자신 있는데요. 나름 박자를 맞춰보지만 데이비 씨는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1: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힘은 제가 더 셀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깊이 들어가니까 잘 안 들려져요.
0: 오랜 삽질로 단련된 오른팔. 단단한 생활 근육이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가마솥 앞에 있는 데이비 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귀여운 동반자가 있습니다. 따뜻한 열기에 졸음을 참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런데 땅콩 뒤에 까만 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데이비 씨는 능숙하게 땅콩만 골라냅니다. 알고 보니 카노낙 마을의 특별한 비결인데요. 바로 화산 모래입니다. 열을 오래 머금어 땅콩을 고르게 익히고 눌어붙지 않게 합니다. 대부분 가까운 강에서 가져오는데요. 입자가 너무 고우면 껍질 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미나사의 전통 간식입니다.
1: 아,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이게 고소한 냄새도 나고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0: 화산 모래로 볶은 땅콩 맛은 어떨까요?
1: 땡큐. 아주 맛있는 땅콩에다가 설탕 같은 걸로 양념한 것 같아요. 뭔가 조리한 거. 설탕이랑 소금을 섞은 것 같은? 예, 누가 맛있게 땅콩 볶은 집, 예, 그런 집 맛입니다. 이거 한국에 가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아, 술 안주다.
0: 화산이 키운 땅콩에 평생 불과 함께해온 달인들의 손길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고소한 인생의 맛입니다. 화산이 선물한 풍요로움은 들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상에 스며든 여유로움을 찾아 만화도로 갑니다. 여기는 만화도만을 품고 있는 선배입니다. 산책로와 쉼터가 잘 갖춰져 있어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 안녕. 만화도에 젊음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오래 살았지만 여기만 오면 항상 설렙니다.
0: 노을이 예쁘기로 유명한데요. 오후 4시가 넘어가면 해안가를 따라 푸드트럭이 하나 둘 문을 엽니다.
1: 아, 여기 바나나 튀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바삭바삭하고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0: 여기까지는 평범한 바나나 튀김처럼 보일 겁니다.
1: 이 지역의 바나나 튀김은 산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비밀인데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 맞습니다. 트리마카시. 와.
0: 매콤한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생긴 북슬라베시만의 조합입니다. 어디에 앉을까 둘러보는 중입니다.
1: Can I join us?
2: Yes, yes, yes.
1: Okay? It's okay?
0: Yeah. 의자까지 직접 가져다 주는데요.
1: Yeah. Oh, thank you, thank you. Nice to meet you. 나마 토모. Same, 토모혼. Who is stay Tomohon? House, house Tomohon. Tomohon.
0: 괜한 어스레도 웃음으로 받아줍니다.

0: 진짜요?
1: 진짜요?
2: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었던 한국인 감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뜻 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에게 바나나 튀김을 건넵니다.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죠.
1: 진짜 재밌네. 아, 진짜 재밌네. 맛있습니다. 달콤하고 바삭하고 아주 맵습니다. How to say Indonesian?
3: 비상 고랭.
2: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술라웨시의 매력입니다.
1: 저 벌써 앉은 지 5분도 안 되는데 이분은 마카사를 사신다고 그래서 저 내일 마카사 놀러 가면 만나기로 했고 이분은 마나도 사시고 이분은 미나사 사시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형제래요. 그리고 이분 여자친구래요. 그 순식간에 얘기가 다 풀립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거를 물어보면 오히려 친근감이 있어하고 자기한테 관심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4: 인도네시아 노래야 스타!
2: 누구나 친구로 만드는 따뜻한 마음도 술라웨시의 넉넉한 자연이 키워낸 것은 아닐까요?
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6: 유쾌
5: 상쾌
6: 통쾌
5: 변빈 메이킨.
7: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8: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9: 드디어 너도 발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10: 아, 동창 갔더니 전부 두근두근이야.
9: 그 얘기 듣고 나도 두근두근 샀어.
10: 아직 두근두근 안 사드렸어?
11: 두근두근이 뭔데 난리야?
12: 요즘 다들 두근두근 하시네요. 두근두근 내 신발 슈얼즈.
1: 와,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스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2: 술라웨시 바다가 품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 수백 년을 넘어 오늘도 새로운 전설이 이어집니다.
1: 이게 전통 그대로 살려 만든 진짜 피니쉬 리버보드네요. 와.
2: 도면 없어도 나무를 이어 배를 만들고 별과 바람을 따라 바다를 누빕니다. 깊은 물 속에 숨겨진 작은 보물을 찾아갑니다. 쉽게 마주할 수 없는 순간들. 특별한 만남을 향한 경이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20세기 이전에는 바다가 세상을 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술라웨시에도 많은 배와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바다를 따라 흥미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항구 도시, 남부를 대표하는 마카사르로 갑니다. 마카사르는 술라웨시 최대의 도시입니다. 과거엔 동인도네시아 교역의 심장이었고, 현재도 물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섬을 이어주는 해상교통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1: 이곳은 남부 술라웨시의 주도 마카사르입니다. 수백 년 전 수많은 탐험가와 상인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은 남부 술라웨시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2: 16세기 고아 술탄국 시절 마카사르는 향신료 무역을 통해 국제 무역 도시로 성장합니다. 파호텔의 항구에는 그 역사의 흔적이

0: 남아 있습니다. 참치와 해산물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항구인데요. 눈길을 끄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1: 여기 뭔가를 수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스름아빠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지금 memperbaiki garwa. Dan lepas tidak cepat kala ini.
1: 자동차에 있는 그 폐타이어를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가 봐요. 이런 수레 오랜만에 보죠. 참 신기합니다.
0: 통나무를 이용해 만든 수레인데요. 술라웨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로박 도롱이라고 합니다.
2: 시멘, 굴라, 브라스, 뭐냐, 야, 맞아, 맞아.
0: 17세기 당시 고와 술탄국은 향신료 무역을 두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맞섭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며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내주는데요. 게로박 도롱은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등장한 수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엄청 무거운가 봐요. 여섯 분이서 이걸 움직이시네요. 아, 수레 맞네.
3: 야, 이거 한국의 리어커보다는 꽤 무거운데요?
0: 수레 주인인 데일레 씨가 사용법을 보여준답니다. 어깨끈이 있어 체중을 실어 수레를 끕니다.
1: 아, 이게 2000kg을 싣고 간다는데 이거 한국에 있는 그 소형 트럭이네요. 용달차 같은.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이렇게?
0: 궁금한 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1: 아, 이렇게. 오. 타보세요. 다 타봐, 다, 다, 다. 전부 타보세요.
0: 호기롭게 도전합니다.
1: 아, 이거네, 이거.
0: 다섯 명을 태운 술에 과연 끌 수 있을까요?
1: 오케이. 오, 됩니다, 됩니다. 오. 오, 별로 힘 안 들어요. 이야. 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야. 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이 안 듭니다. 오,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오케이. 몰래?
0: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간다 싶었는데요. 뒤에서 발로 밀어주고 있었네요.
2: 리간 dulu dia pakai Belanda pakai ini. Ini garobat di pakai Belanda anu tuh satunya dia punya PUC. Jadi dia tinggalkan Indonesia, dia tinggalkan barangnya di sini.
0: 게로박 도롱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유산입니다. 수레는 파호텔의 항구의 번영과 해상 왕국의 거점이었던 마카사르의 영광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2톤을 옮기는 수동지게차는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항구 사람들에게 든든한 생계수단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파호텔의 항구에서 30분 떨어진 거리에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마스지드 99 쿠바, 2023년에 개관한 현대식 이슬람 사원입니다.
1: 마치 바다 위에 수많은 돔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곳은 마스짓 스물란 스물란 쿠바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의 99가지 이름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유적이라기보다는 현대적인 건축 기법으로 지어진 지금은 마카사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0: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스지드 99 쿠바의 강렬한 색채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신을 믿는 국가라서 개신교, 천주교와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0: 어떤 종교를 믿을지는 자유지만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종교는 일상 대화의 단골 주제입니다. 도시마다 이슬람 사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마스지드 99 쿠바는 마카사르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와.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면 신의 위대함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스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색채가 아주 화려하고 이 현대적인 마치 예술 작품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0: 종교 시설을 넘어 현대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1: 스키스미 살람. 아, 오랑 코레아. 은빠트 이니 아빠. 뜬빠트.
2: Salah satu ikon dari kota Makassar. Ini salah satu bukan lagi di Makassar tapi di dunia satu-satunya bangunan bentuk seperti ini. Selesai tahun 2022. Dulu ini laut. Jadi ini berada di tengah-tengah laut ini.
1: 그러면 이 이슬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2: Dalam beragama Islam untuk mengenal Tuhan dulu. Pertama untuk mengenal Tuhan lalu kita salat.
0: 마스지드 99 쿠바는 기도 시간만 아니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져도 같은 공간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과 문화를 품어온 술라웨시의 바다처럼 말입니다.

0: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마카사르는 세계의 향신료가 모여들던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탄생한 음식도 있습니다. 제가 육식파거든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의 갈비탕이랑 비슷한 꽃노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가 마카사르가 원조라고 하는데 멀어서 그동안 못 와봤어요. 오늘 드디어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예로부터 집안 잔치나 마을 축제 때 먹던 콘노를 처음 대중에게 선보인 식당입니다.
1: 기나인 메뉴?
2: 이야.
0: 원조의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1: 소콘노, 소콘노, 야야야, 사또.
2: 라이스 or not?
1: Yes, rice.
2: 야.
0: 여기는 1968년 작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1976년 지금의 자리에 정착합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콘로는 잔치나 행사 때 소를 잡아 함께 나눠 먹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상무역으로 들어온 다양한 향신료가 더해지며 오늘날의 깊은 맛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부나 항구 노동자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찾던 음식입니다.
1: 콘노스. 네. 마카시. 보시면 갈비탕이랑 비슷한데 국물이 굉장히 검고 찐득해 보이잖아요. 이 국물이 진한 거는 여기 클로악이라는 열매랑 이 향신료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런데 굉장히 푹 삶아서 맛있을 거예요. 제가 맛 좀 보겠습니다. 이 진짜 원조 맛집이 이거네요. 아, 국물이 너무 진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와.
0: 동남아 특유의 향신료가 더해진 맛입니다.
1: 이거 다른 데서 먹던 거랑 맛이 다릅니다. 이게 왜 원조인지 알겠습니다. 고기도 한번. 와, 이게 고기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입에서 고기가 그냥 녹습니다. 녹아. 엄청 부드러워요.
0: 국물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산발 소스를 더합니다.

0: 수 있어요.
1: 6개월간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답니다.
0: 새로 만드는 건데 이 서비스.
2: 아 진짜요?
0: 네네네.
2: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콘로인 걸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 제가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0: 아 네네.
2: 이름이 뭐예요?
0: 똑같은 콘로인데 여기는 콘로 바카르라고 무운 거예요.
2: 바카르.
0: 네 바카르는 무운 거.
2: 네. 네.
1: 소갈비를 푹 삶아준 다음 간장 양념을 바르고 숯불에 구워줍니다. 진하고 깊은 풍미가 납니다. 여기에 땅콩으로 만든 특제 소스를 곁들입니다. 1993년부터 판매해온 두 번째 인기 메뉴, 콘로 바카르입니다. 국물 콘로만 먹다가 구이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2: 와, 이거 숯향이 진짜 정말 끝내주는데요?
0: 네.
2: 이게 원래 있는 메뉴였어요? 저 몰랐거든요.
0: 이거 먼저 하고 네. 30년 뒤에 이걸 발견하고 리필업하고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2: 30년 뒤에?
0: 네, 30년. 아.
1: 할아버지의 콘로가 유명해지면서 건물 한 채를 식당으로 쓰고 있답니다.
2: 지금 점심시간 한참 지났는데 그냥 가득하네요. 손님 엄청 많으시네요. 와, 원조 맛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할아버님, 할머님.
0: 여기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2: 아, 외할아버지랑.
1: 콘로의 맛을 세상 밖으로 꺼낸 두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반세기 넘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2: 제일 맛있었어요.
3: 네네.
2: 콘로가 7,000루피아밖에 안 하네요. 왕갈비 두 대를 뜯었는데 6,200원에 6,200원. 와, 최고 최고 최고.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사업 번창하세요. 수리마카시.
1: 마카사르의 전통과 해상 왕국의 향신료 무역이 남긴 맛있는 유산입니다. 해안을 따라 남부로 내려갑니다. 술라웨시를 해상 왕국으로 만들어준 전설이 시작된 땅 타나레모로 갑니다. 타나레모의 첫 인상은 다른 어촌과 달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데요.
2: 오, 아 이게 집인 줄 알았는데 배입니다. 배. 와. 집집마다 배를 만드는데요. 이게 배 하나 있고 집 하나 있고 배 하나 있고 집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와, 이런 작은 마을에 완전 조선소 마을인데요.
1: 뒷마당이 바로 조선소로 마을에선 전통 범선을 만듭니다. 백사장이 단단해서 배의 무게를 든든하게 받쳐주고요. 해변이 완만해서 배를 띄우기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선소 마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와, 지금 거대한 피니시가 작업 중인데요. 골조랑 선체 형태는 나온 것 같고 나머지 후반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지역에는 피니시를 만들 목재가 풍부하고요. 운송도 편합니다. 나무를 가져와 바다에 배를 띄울 때까지 한 자리에서 작업합니다. 피니시는 해상 왕국을 이끌었던 전통 범선입니다. 정향과 육두구를 비롯한 귀한 향신료를 싣고 몰루카, 자바 등을 오가며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설계도 하나 없이 100톤 이상의 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피니시 건조 기술은 2017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피니시 장인을 만납니다.
4: 슬라맛 파기, 오랑 코레아.
5: 나마 사야 하자빌라, pembuat kapal finisi di Bulukumba, Tanah Biru, Indonesia.
1: 만들고 있는 배를 직접 소개해 주는데요.

0: Maybe here restaurant, dinner, inside bar.
1: Yeah.
0: 아,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당. 아마 거의 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2: 요즘은 피니쉬의 전통적인 외형을 살리고 내부를 현대식으로 꾸민 배가 인기입니다.
0: 주방이 굉장히 커요. 사람이 많이 타나 봐요.
1: 야, 이거 같아요.
0: 아마 선장님 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대부분 주문 제작으로 예산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선박은 약 10억 원짜리입니다.
0: 야, 모니터, GPS. 야. 여기가 나중에 이 배의 가장 멋진 부분인 조타실이 될 겁니다.
1: untuk kamar tamu, untuk kamar bos, begini.
0: bos,
1: ya bos.
0: 보트 그 주문하신 분, 그러니까 선주분께서 쓰시는 공간이랍니다. 이거 완전 스위트룸입니다, 그렇죠?
2: 바다 위에 호텔 같습니다. 피니쉬는 원래 쇠못을 거의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정교하게 맞물려 만드는 전통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최근에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쇠못도 일부 쓰는데요.
0: 일부 중요한 공간들은 옛날 방식대로 나무를 짜맞춤해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접목하고 있죠.
2: 전통은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니쉬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장인들의 기술에 그저 감탄하게 됩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니 설렙니다.
0: 제가 1년에 10번 이상씩 타는 게 이런 피니쉬의 같은 리버보드거든요. 탈 때마다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고, 아, 내가 이런 배 한번 가질 수 있을까? 그냥 막연히 꿈도 많이 꿨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진짜 이런 배 하나 주문해서 선주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배 만들어서 빈손식 때 초대할 테니까 사러 오세요. 사러 오세요.
2: 언젠가 수중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피니쉬를 타고 바다를 누비고 싶습니다.
1: 이 kapal ini saya buat sudah proses 10 bulan dan akan selesai 1 tahun. Ini saya drawing ya, gambar ya. Ini yang gambar ini yang gambar ini anak saya namanya Fahrul. Jadi dia masih di arsitek untuk drawing ya, untuk bikin drawing kapal untuk produksi.
2: Yeah. 피니쉬는 장인의 눈과 손이 곧 설계도였습니다. 최근 설계도를 원하는 주문이 들었고 그 역할은 아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 씨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한평생 피니쉬를 만들며 일군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집입니다.
0: 와! 이야! 이 저택인데요, 저택? 온통 황금빛이에요. 와.
2: 하지 씨의 아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0: 와.
2: 야. 내부는 더 놀라운데요.
3: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와. 집이 너무 멋져요.
4: Good, good.
5: Very good.
4: Very good. 와.
2: 환영의 의미로 차를 내줍니다.
0: 감사합니다.
3: 이니 아빠.
4: 커피.
3: 커피.
2: 술라웨시에선 커피 한 잔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6: Hopefully you like it.
0: 아, 진짜 맛있습니다.
3: 역시 뱃사람은 뱃사람이 만든 커피가 잘 맞나 봐요. 엄청 강하고요. 쌉쌀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Taste is good.
4: 와, yeah.
3: wow.
4: like
2: 왠지 모르게 통하는 게 많은데요.
1: Dan kita menguasai semua pekerjaan itu, kita bisa dianggap sebagai pandri talupi. Orang yang pernah bekerja dari awal, dari kecil sampai sekarang. Nah, dan kita juga harus

0: pernah bekerja yang kecil sampai kapal besar. Dan semuanya itu yang tidak pernah ada gagal. Makanya kita dianggap sebagai pandri tarofi, gitu.
1: 이 조선소에서 총 책임자시고 모든 거를 관할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랍니다. 모든 분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0: �ekerja betul-betul mau memahami semua pekerjaan, saya belum bisa tentukan karena Fahrul baru belajar. Karena bapaknya bisa, kenapa dia tidak bisa?
1: 아, 최고. 근데 왜 어릴 때부터 여기서 배 만드는 걸 배우지 않으셨어요?
2: Kamu tidak sekolah, kamu bakalan tidak tahu teknologi. Karena kita harus mengikuti zaman. Jadi saya harus belajar di universitas, kemudian saya harus sesuaiin dari universitas ke tradisional. Jadi kita harus gabungkan antara teknologi dengan tradisi.
3: Haji 씨는 피니시 장인을 넘어 선박 건조의 전설이라 불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전통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고 싶었답니다. 두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 이제는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I remember your
1: city in a crystal shine with you. Thank you. 제가 그 만든 배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없냐고 했더니 저기 마침 앞에 있는 배 본인들이 만드신 배라고 구경시켜 주신답니다. 너무 흔쾌하게. 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마침 수리 중인 배가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데요. 다이버들도 며칠씩 배에서 생활하며 바다를 탐험합니다. 그럴 때 타는 배를 리브어보드라고 하는데요. 피니시 스타일의 배도 많이 타봤습니다. 저기 배가 보입니다.
4: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 같습니다. 보트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과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Hello.
3: 대항해 시대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듯합니다. 수백 년 전 항해를 준비하던 피니시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1: 불문. 오케이. 후차. 야, 이게 전통 그대로 살려 만든 진짜 피니시 리버보드네요. 와.
3: 피니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뛰어난 항해 성능 때문입니다. 돛을 이용해 바람만으로도 바다를 오갈 수 있는데요. 현대식 엔진을 달아도 여전히 돛을 쓰고 있어 연료비 부담도 적습니다.
5: Jadi dulu itu memang kapal ini itu mulai dari tahun 14 century itu memang digunakan untuk perdagangan. Kemudian sampai ke 16 century itu dipakai untuk sebagai kapal perang. Tapi dulu itu belum namanya kapal finisi.
1: Wah, sitangnya lounge. Wah.
5: Seperti interior, the launch area. Launch.
3: 재밌는 건 엔진만큼은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1: 이야. 와, 여기 분위기 정말 끝내주는데요. 지금은 밤에 여기 누워서 별 보겠죠. 예전에는 아마 별 보면서 길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 낭만 있네요.
3: 갑판에 서 있으니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1: 와, 여기 서 있으니까 진짜 옛날 대항해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항해사라도 된 것 같아요.
5: Jadi kapal pinisi itu salah satu ciri khasnya itu adalah layar kapalnya yang bisa digunakan. Jadi di zaman dulu itu memang perlayaran kapal pinisi itu digunakan cuma dengan dua layar tanpa mesin.
1: 예전에는 이 돛으로만 배가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동력은 이 돛의 힘을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3: 이번에는 조타실로 갑니다.
1: 야. Not traditional.
5: Not traditional. Maybe you can try it. Let's see.
1: Can I? No problem. Thank you. 야, 선장님 자리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최첨단 장.

0: 소리가 아주 그윽합니다. 야, 비행기 같습니다, 비행기.
1: 배의 운전대 역할을 하는 조타륜도 아주 멋집니다.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요. 금방이라도 미지의 바다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선장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0: 돛을 올려라! 진짜 옛날 선장님 된 기분입니다.
1: 끝없는 바다를 향해 모험을 떠나던 시대, 바람에 운명을 맡기고 항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피니시는 네다섯 번의 장기 운항을 마치면 정기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나무로 만든 배인 만큼 장인들의 손길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특히 돛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합니다. 숙련된 기술자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돛을 감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맞춤 제작을 합니다.
2: 엄청 높은데 안 무서워요?
3: Takut, tapi bos bilang ukur kita ukur.
1: 직장인의 애환은 세계 공통인가 봅니다.
3: Kita dalam setahun satu bulan di rumah, 11 bulan di kapal. Ya, kita sudah biasa di sini, jadi ya sudah seperti rumah sendiri, seperti sudah.
0: 이 배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3: Paling senang ya bisa dapat uang.
0: 아, 월급 날이네요.
1: 아무리 뛰어난 항해사와 값비싼 향신료가 있어도 피니시가 없었다면 해상왕국의 영광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니시는 오늘도 바다를 누비며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상왕국의 역사를 뒤로하고 바다가 숨겨둔 또 하나의 전설을 찾아 램베 해협으로 갑니다.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인 램베 해협은 술라웨시 본섬과 램베 섬 사이에 자리한 좁은 바닷길입니다. 희귀한 바닷속 생물들이 가득한데요. 특히 작은 생명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에게 램베 해협은 단순한 다이빙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램베 해협에도 다이빙 샵이 많은데요. 휴양지라기보다 탐험가들이 찾는 바다입니다.
0: 빠기, 모닝.
1: 평소보다 장비를 많이 챙겨왔습니다. 바닷속 환경이 워낙 독특하고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0: 이곳 램베 바다는 화산재가 모래로 쌓여 있어서 검은 모래입니다. 그래서 머크다이빙이라고 하고 그 특유의 특성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건 피그미 해마입니다. 피그미 해마는 해마 중에서도 아주 정말 작은, 손톱보다 훨씬 작은 해마인데 눈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작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으면 꼭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1: 작지만 놀라운 생명들이 살아가는 바다입니다. 램베에서는 큰 물고기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피그미 해마는 크기가 1, 2cm에 불과한데요. 손톱보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나게 해줄 겁니다. 맨눈으로는 찾기 힘들어 접사용 렌즈도 챙깁니다. 바다로 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 피그미 해마는 수중 촬영 전문가들의 로망인데요.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요?
0: 빠기!

0: 지금 이 정도 바람이 불면 바깥쪽 바다는 파도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비툰과 냄베섬 사이에 해협이라서 바다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꽤 잔잔한 편입니다.
1: 수중 탐사하기에도 좋은 조건인데요. 바다가 숨겨둔 전설을 찾아 떠납니다. 선착장에서 15분을 달리자 목적지가 나옵니다. 화산이 만든 냄베 해협은 폭이 좁은 곳은 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람과 파도는 바다의 것입니다.
2: 여기 원래 보통 되게 얇은 슈트 입거나 아니면 안 입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전 추위를 많이 타서 이거는 굉장히 추운 바다에서 입는 슈트인데 이걸 입었더니 딱 땀이 뻘뻘 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들어가니까 오늘 피그미의 말을 꼭 볼 수 있을 겁니다.
1: 물속에 들어가기 전 최종 점검을 합니다. 천천히 살펴봐야 해서 장비도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3: 20 or 30. Okay, we try to looking for yellow pigment geode. The black sand not too much. So no problem with your fin. Must dive. We wanna ask you for. Be careful about your fin.
4: Okay. What do you think? How many percent for pigment is yours?
3: 99. You wanna try 100.
4: 100.
3: No guarantee.
4: Yeah, but no guarantee. Yeah. No pygmy horse, no tea.
3: No going out.
4: Okay.
3: 100% guarantee.
4: Yeah. 100%.
5: Okay. Okay, good.
1: 냄베 해협의 바닷속으로 출발합니다. 피그미 해마는 산호 속에 몸을 감추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시야가 확실히 다릅니다. 분화캔과 비교하면 더 차이가 나는데요. 냄베 바닥은 온통 까맣습니다. 진흙투성이인 바닥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초소형 생물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탐사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데요. 피그미 해마와 다이버의 숨바꼭질입니다. 1969년 프랑스의 해양생물학자가 부채 산호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피그미 해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선 쉽게 찾을 수 없었답니다. 산호 숲의 요정이라 불릴 정도로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수중 촬영 장비가 발전했고 냄베의 가이드들은 서식지를 꾸준히 찾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냄베는 피그미 해마의 관찰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선 보는 다이빙이 아니라 찾는 다이빙이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을 만납니다. 바다의 우아한 비행사로 불리는 이글레이가 바닥에 있습니다. 몸 길이가 3m가 넘는 대형 매가오리인데요. 이글레이는 보통 넓은 바다를 누비는데 작은 생물들이 사는 냄베에서 만난 게 신기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미동이 없습니다. 아마도 생을 마친 상태인 듯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야생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낯선 상황입니다.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가오리가 우리 곁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한쪽에서는 생이 끝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삶이 이어집니다. 자연의 질서를 되새기게 되는 순간입니다. 가이드가 부채 산호 앞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드디어 신호를 보내고 그 방향으로 카메라를 가져가 봅니다.

0: 바로 이 자리에 피그미 해마가 있답니다. 카메라에 잡혔을까요? 성공입니다. 마치 산호의 일부처럼 생긴 피그미 해마입니다. 서식하는 부채 산호에 맞춰 몸 색깔과 돌기가 발달해 있습니다. 바다가 숨겨둔 작은 전설을 마주한 순간 감동적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베테랑 가이드와 함께 이뤄냈습니다.
1: 피그미 해마 찾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굉장히 작은 피그미 해마였는데 한 번에 찾아서 아주 멋지게 찍어왔습니다.
2: 이글레이, 누디 브랜트,
3: 시홀스,
2: 앤 아웃 오브 배터리.
0: 기록은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됩니다. 바다가 보여준 경이로움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황금의 꿈이 깃들어 있는 타틀루입니다. 조용한 농촌이었는데 90년대 말 주민들은 마당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금맥이 발견된 겁니다. 특이하게도 타틀루는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과 주민들이 직접 캐는 소규모 채굴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답니다.
1: 오, 여기 엄청 깊습니다. 엄청 깊어요. 10m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오.
0: 그냥 봐서는 돌덩어리 같은데요. 갓 캐낸 돌이 금광석인지 금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물속에서 흔들어 보니 비로소 금가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있어.
0: 황금의 흔적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인 채굴에 나섭니다.
4: 아, 동굴이니까 랜턴이 필수인데 저희 바다에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저희는 헬멧 쓰고 헬멧 위에 여기 렌트를 착용하는데 잘 되네요. 네, 굿.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1: 제가 바닷속만 다이빙 해봤는데 이제 지구 속으로 프리다이빙 해보겠습니다.
0: 호기롭게 출발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1: 여기 아파요, 여기.
0: 시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죠? 여기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1: 아, 메리 컴포터블. 땡큐.
0: 예전에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작업했다는데요. 이제는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이야, 내려왔습니다. 우와.
0: 마그마가 데운 뜨거운 지하수가 주변 암석의 금을 녹여냈고요. 바위 틈에 쌓이며 금맥이 됐답니다.
5: 골.
1: 어떤 야로나요?
5: 아슬리골.
4: 제 눈에는 다 똑같은 돌덩이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눈에는 금덩이로 보이시나 봐요. 야, 이거 나도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6: 브라빠 오랑.
7: 예.
6: 드리 띠가. 아, 띠가 오랑.
0: 역할 분담이 확실합니다. 술라웨이시에선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산과 숲, 땅속 깊은 곳까지 자연의 일부죠. 황금 역시 자연이 준 선물이라 여깁니다.
8: 이 사투간 아이락사이트. 아이락사리사투간.
0: 여기서는 금광석을 쇠구슬과 함께 넣어 고운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4: 돌을 잘게 부수어서 그 안에서 세척하면서 금을 추출해내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선광장이라고 하는데
0: 금 성분만 골라내는 건데요. 물로 씻어내면 가벼운 돌가루는 떠내려가고 무거운 금은 바닥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금 입자를 모으기 위해 잘게 부순 광석에 물과 수은을 섞어줍니다. 금은 수은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만 남깁니다. 수은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타텔로에서는 여전히 옛 방식을 따릅니다. 붕사를 넣으면 금에 녹는 점을 낮추고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금이 쉽게 모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붕사를 넣고 가열하면 금은 하나의 덩어리로 모이게 됩니다. 불순물을 거의 제거한 상태입니다.
3: 10g도 안 되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 깊은 데서 직접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광물을 채취하고 이 바로 가깝거든요. 이곳에 옮겨서 수동으로 돌려서 순식간에 금이 나오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0: 황금은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빚고 사람이 완성한 빛나는 일상입니다. 바다는 향신료의 길을 만들고 화산은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은 그 위에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기묘하고 아름다운 섬 술라웨시, 저의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7: 상상만 했던 길들이거든요. 야, 내가 드디어 이 길을 가는 건가? 야, 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0: 와우.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8: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

0: 컴퓨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8: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9: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8: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9: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난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7: 그 검사 다 하면
8: 얼마나 좋게.
9: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0: 안 깨도 되네.
9: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어떤 여행을 생성해드릴까요?
13: 말괄량이 중세호텔 감성 생성해줘.
11: 생성하지 않겠노라. 시간여행 온 듯한 설렘은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이 여행은 트립닷컴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4: 트립은 진짜야 해.
15: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14: 이 호텔 미쳤는데?
11: 호텔 예약은 트립닷컴.

붉게 타오르는 미지의 땅, 남우주의 아웃백으로 향하는 여정. 원주민들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땅에서 야생 그대로의 삶을 느껴보고 신비한 세계 송모수를 지나 드디어 아웃백의 대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극한 상황이 펼쳐지고 때론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는 모험의 연속. 광활한 호주 대륙이 품은 오지 아웃백을 향해 달려갑니다. 호주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아웃백으로 떠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웃백은 호주 내륙에 버려진 사막과 황무지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어디부터가 그 시작이고 끝인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땅이죠. 그 첫 번째 여정, 원주민들의 신화가 잠들어 있는 땅, 윌페나 파운드로 향합니다.

0: 본격적으로 오지 아웃백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Your English is good.
2: A little bit, yeah, but yeah, I understand what you said. Yeah.
1: This is for car-to-car communication.
3: It goes, the beacon comes on, beep, beep, beep, beep, and goes to Canberra.
2: Emergency, yeah, correct.
3: In absolute emergency.
2: Yeah, at the time, you'll likely die.
3: Yes.
2: Yeah.
3: Not because you're hungry.
2: Yeah, yeah. okay.
3: You want a hamburger, you call this, no.
2: Yeah, okay.
4: 저희가 지금 애들레이드 지금 이곳에 있는데 여기 예전에 그 탐험가가 정단했던 이 코스를 한번 올라가서 아웃백을 한번 돌아보고 내려올 겁니다. 예. 벌써 긴장이 되는데 이 뜨거운 날씨보다 정열적으로 예, 저희가 정단을 하고 오겠습니다.
2: 지오 게임,
5: I'll be in the movies.
2: Yeah, okay.
5: Okay.
2: Yep. 사막이 한 낮 기온이 40도씩 된다는데 제가 뜨거운지 사막이 뜨거운지 대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아웃백으로 고!
0: 도시를 벗어나자 온통 황토빛으로 풍광이 변해버립니다. 그동안 여러 번 호주를 여행했지만 이렇게 오지를 여행하는 건 처음인데요. 과연 아웃백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 저 건너편에 공룡처럼 생긴 엄청 큰 동물이 있습니다.
0: 낙타들입니다.
2: 이곳에서 낙타를 보다니 좀 굉장히 신기하네요.
0: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낙타들이 있는 걸까요? 가까이 가봤습니다.
2: Nice to meet you.
6: Yeah. Hi, nice to meet you too.
2: Yeah.
6: Have you seen a camel before?
2: Yeah, but yeah, first time here. Wow. 안장이나 이런 것도 없는 낙타들이 자연에서 뛰놀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에 달려드는 건 처음 봤어요. 오, 위압감이 대단하네요. 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요.
6: His name is Gordon.
2: Gordon. Okay, come down.
6: yeah, Gordon.
7: Put that in your mouth. Yeah.
6: Hang on, I'll show you first. Zaki.
2: Zaki.
6: Zaki.
7: Can't eat it.
0: 카메라가 그저 신기한가 봅니다. 불러도 꿈쩍도 하질 않는데요.
2: 와, 아, 확실히 주인이라서 밥을 먹지 않네요.
6: So now your turn.
2: Really?
6: Yes.
2: Wow.
6: Quickly.
2: It's a little bit sick yet. Oh. 와. 아, 뭔가 이만한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 겁이 확 납니다. 아, 오. 신경 안 쓰였어요.
0: 그때 낙타가 차 안에서 무언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당근입니다.
6: Naughty camel.
2: 와우. 깜짝이야. 어, 귀에다 대고 바람 불었어. 이 녀석. 깜짝이야. 와! 와! 와! Really big lizard. What is the name?
7: A bearded dragon.
6: Don't touch its mouth.
2: Okay, it's okay. Wow, it's like
6: a. Another dinosaur.
2: Yeah, yeah, yeah, yeah.
6: Smaller one.
2: Smaller one.
0: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려는데,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2: 와, 되게 멀어.
6: He's in the car.
2: Oh, really? 아, 오, 오, 오,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풀어줬더니.
0: 바퀴 안으로 깊이 숨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돌발 상황을 만나는 것도 호주의 자연 속을 여행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겠죠.
2: Take care. 건강해라.

0: 아웃백이 허리라고 부르는 플린더스 산맥에 왔습니다. 산맥 모양이 호주에서 봄직한 그런 곳이 아니어서 굉장히 생소한 느낌도 들고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가보고 싶네요.
1: 거대한 장막처럼 대지에 솟아있는 산맥. 경이로운 풍경을 마음에 담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었는데요. 경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2: I heard that we have to be here at 3:15, but then the flight is at 3:30.
3: Yes. Ah, really. Mm-hmm.
2: When they travel in South Australia, they need to carry this for the flies. So they put that.
3: I know.
2: And no more flies. Let me see.
3: 멋있다 이분.
2: No plane, only flies.
3: Yeah, yeah.
1: 드디어 오늘 저희가 타게 될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0: 제가 작은 비행기

0: 몇번 타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작은 게 아니라 작네요.
1: 워낙 작은 비행기라 연료를 가득 채워넣고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2: Yes, exactly.
1: 이제 경비행기로 거대한 플린더스의 중심부를 가로지르게 될 텐데요. 광활한 아웃백의 황토빛 대지를 지나면 우뚝 솟은 거대한 분지 윌페나 파운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플린더스 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윌페나 파운드는 마치 태초의 지구를 보는 듯합니다. 수억 년 전 고대의 해저가 솟아오른 뒤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플린더스 산맥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길. 호주 내륙에 가까워 올수록 땅은 더욱 메마르고 황량합니다. 척박한 자연이 품은 마을, 이가와르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암각화가 시선을 끄는데요. 호주의 원주민인 애보리진 피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원이 되겠어요. 한국의 단군 신앙처럼 이분들도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곳에 살면서 이제 애보리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3: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락피플로 불린 애버리진들이 수만 년 전부터 살아왔던 터전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깊은 협곡을 지나 드디어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3만 5천 년 전에 그려진 말라카 벽화는 점과 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4: The artists, when they do that, they're looking at life from above. So, if we like a drone looking around here now, all we be is one, two, three, four, five, six dots from the top there. Yeah, yeah, yeah.
3: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정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0: 링은 우리가 그 성자들을 얘기할 때 뭐 예수, 부처 아니면 천사들을 얘기할 때 이 머리 위에 링 어떤 이제 뒤에 이제 광이 있을 때는 효광이라고 하는데 이런 링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링을 표현했다고 해요.
3: 척박한 땅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 We believe that you people started here.
0: Ah, really?
4: And you moved over there.
0: Yeah, all of the world people from here.
4: Yeah, started here and moved over there. And now you come home.
0: Yeah, we are one family.
4: Family, yeah.
0: Yeah, nice to meet you again.
4: Yeah.
3: 원주민들의 오랜 전설을 뒤로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5: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노르 공터에서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3: 오늘은 야생 캥거루로 원주민 전통 요리인 부시터커를 만든다고 합니다.
5: Bringing in city or wild? Wild?
6: And a wild.
5: A wild?
3: 아. 부시는 숲이라는 뜻으로 부시터커는 원시 자연에서 얻은 원주민의 음식을 말하는데요.

0: because all of our bush tuck had all the good protein and everything in it.
1: 털을 굴려 없앤 뒤에는 이렇게 모래를 덮고 남은 열로 익혀준다고 합니다. 토기가 없던 시절 고기를 태우지 않기 위해 해왔던 조리법이라고 하는데요.
2: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지금 발만 이렇게 노출돼 있는데 그 위만 이렇게 흙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쪽만 흙으로 덮냐 물어봤더니 그거 덮지 않으면 이 스킨하고 이런 게 좀 타기 때문에 그렇대요. 대단하다.
1: 재를 잘 털어주고 먹기 좋게 썰어주면 부스터커 완성입니다.
2: 잠깐만요. I like this kind of thing. 아, 커리. 와우. Really sharp. Yeah, wow. So it's got the kind of sharp knife. Different
1: oil. 칼질을 멈출 수 없을 만큼 정말 맛있었습니다.
2: 예전에 먹어본 캥거루 스테이크랑 맛이 100% 같습니다. 근데 훨씬 프레시하게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는 좀 가공했고 어느 정도 냉장 보관하다가 가져온 그런 맛이라면 여기는 뭐 도축장에서 사온 고기 먹을 때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1: 함께 음식을 나누며 어느덧 친구가 됩니다.
2: Such people, I ate, so I'm strong.
3: Strong, yeah.
1: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 원주민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0: Makes it. I got a place to belong, so you can be family way back, and they still got the connection. How you related to that person?

0: 플린더스 산맥을 벗어나니 끝없는 황무지가 갑자기 나타난 야생 캥거루가 황량한 풍경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인적도 느껴지지 않는 황량한 분위기. 이 마을이 바로 여행자들이 꼭 거쳐가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1: 작은 마을에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이곳 역시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굉장히 더운 날씨에 예, 황량함이 더욱 묻어나네요.
0: 저 멀리 걸어오는 여행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아웃백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데요.
1: Where did you walk from? Laikei.
2: Laikei itself.
1: Oh, really?
2: Laikei itself, yes.
1: How long did you walk?
2: We've been walking since about 10 past 6 this morning.
1: Ah, very dangerous.
3: It is. Ah. Yes, it is very dangerous.
2: But we're very experienced.
1: Ah.
3: We're carrying lots of water.
1: Ah. Okay. Have a nice day. Yeah, have a nice trip. Yep.
0: 마을에는 아웃백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경고 표지판까지 등장합니다.
1: 뭐 충분한 기름과 물과 음식과 뭐 이런 지도 이런 걸 막 두 개의 스페어 타이어도 챙기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 깊어요. 어드바이스 충고를 여기 지역에 있는 경찰에게 충고를 먼저 받아라.
0: 마을에 하나밖에 없다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제 이 마을을 벗어나면 당분간 물도 구할 수 없다는데요. 출발 전 물과 생필품을 사며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4: So sometimes tiredness is a factor too because they drive long distances. You've got to be alert. So if you're tired and those roads there's no fences, so you've got the kangaroo, the emu, the cattle, horses. And if people aren't looking, they can have an accident.
1: Yeah.
4: Drive too fast, not looking, can have an accident.
1: Okay, I will. Yeah. Thank you.
4: Okay, that's alright. Take care and
1: yeah.
4: be safe.
1: Have a nice day.
0: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원시 자연 그대로의 황무지 사막을 향해 달려가는 길.
1: 뭐가 있습니다. 호수 같은데 색깔이 좀 독특한데?

0: Ah!
1: Like some crystal like this.
0: Wow! Well, like crystal. Isn't that crystal?
1: Yeah!
0: Wow, 이거 수정 같다고.
1: Well, you can take some salt.
0: Ah.
1: Space. Yeah, you go.
2: 하얀 소금 호수가 분홍빛으로 반사되는 건 호수 속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3: 엄청 짤 줄 알았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그게 짜진 않네요.
2: 이렇게 물이 고인 소금밭을 걷고 있으니 마치 한여름 눈길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0: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닥이 사막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에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어, 차 더 이상 못 가는데?
1: 살인구동으로 바뀌어있네요. 응? 바뀌어있는 건데?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요? 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 이게 뭔 소리지? 이 비가?
0: 어, 지금 밖에 끼었어요, 한 번.
3: 갑자기 차가 멈춰버리다니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완전히 소금밭 속으로 바퀴가 빠져버렸는데요. 아무리 힘을 써도 차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는 거라고는 황무지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고 점점 날은 어두워지는데요. 구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워낙 조난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 현지인들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에게 아웃백은 그래서 더욱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선뜻 도움을 준 친절한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8: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스텔라 냉떡볶이.
9: 유니온페이 붙였을 뿐인데.
10: Have a nice pay. 유니온페이.
11: 원하는 결제 다 돼.
9: 유니온페이가 붙으면 해외여행이 바뀐다. 해외여행은 역시
0: 와, 오늘 온난 어떡하나 엄청 걱정했는데 모르겠다. 아니, 살았어요 진짜. 이렇게 안 남았는데. 안도감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살아있다는 기분이.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3: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땅 아웃백.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제 아웃백 더 깊숙한 곳 쿠모 패디까지 달려갑니다.

0: 달려본 사람만이 진정한 아웃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친 아웃백의 오프로드를 자유롭게 달려갑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은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섭니다.
1: 심야 시간을 달려서 지하도시라고 불리는 쿠버패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이는 집들이 몇 채 있지 않아요.
0: 쿠버패드는 공상과학 영화의 배경이 될 만큼 독특한 풍광인데요. 이건 실제 영화에 쓰였던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1: 이거 하나로 이 주변이 우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화성이나 이런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우주인이 불시착한 곳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사방천지 써있는 알파벳은 거의 58이에요. 58 케이브, 실버 골드, 주얼리, 58 마이너.
0: 쿠버패디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 산지입니다. 전 세계 오팔의 약 65%가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데요. 마을을 지키고 있는 광부를 만났습니다.
2: Mark. Mark. Yeah. Yes. Okay. But my nickname, yeah. Rusty. Because I've red hair.
1: Ah, right. Rusty. Okay. Yeah.
2: All ready to go, gentlemen? Yeah. Yeah. Okay, you follow me.
3: I'll follow you, okay? Yep.
0: 마크 씨를 따라 마을에서 15분 거리의 광산으로 향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사막길을 달려 광산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저기 채굴을 위해 땅을 파헤쳐 놓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100년에 걸친 오팔 채굴의 역사는 거대한 대지에 25만 개가 넘는 구멍을 남겼습니다.
1: 절대로 하지 말래요.
2: Always keep eyes open.
0: 이 구멍들은 광산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직 갱도입니다. 높이가 아찔하죠.
1: 와, wow, too deep.
2: It's called a core well. Drill. They drill the hole down. Then they get ladders or a winch.
1: Not human. Yeah, just big drill.
2: Big drill. Big drill.
1: 큰 드릴을 넣어서 이 어느 정도 막 돌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서 올린대요. 그러면은 그 층층마다 보기 때문에 어느 층에 있는 것 같다 해서 그 층이 발견이 되면 그때 사람이 그 층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작업하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0: 지금은 황무지처럼 변해버렸지만 수많은 광부들에게 괴의 땅이었던 곳.
2: 아,
1: really?
2: We have peg there. 50 meters away, another peg. 50 meters that way, pegs. And this is my claim.
0: 누구나 정부의 허가를 받고 돈을 내면 광산 채굴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크 씨를 따라 저도 오늘 일일 광부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2: This is my claim.
1: Yeah.
2: Opal. Maybe in this area.
1: Yeah.
2: Maybe in this area. I'm going to take all of this.
0: 먼저 오팔이 매장돼 있을 것 같은 곳에 표면을 조금씩 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 And here we have opal. Straight away. We have opal.
1: 아, 뭐 반짝반짝한 게 보이네요. 아, this is opal.
2: That is opal.
1: Must be. 아.
2: Good very quality. Thin. Very thin, but 네. could get better.
1: 아, 너무 얇아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단호하시네요. 단호하셔.
2: Very tick tick tick tick tick. It's very hard. If it goes bop bop bop bop bop, it's ready to fall.
1: Ah, okay.
2: So maybe start here.
1: Here?
2: Yeah.
0: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제가 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1: 그래. 야. 아, 오케이. 온몸이 떨려요. 그래서 몸살 날 것 같은데, 조금만 해도.
0: 오팔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깨지지 않도록 직접 수작업으로 채굴해야만 한다는데요. 오랜 작업 끝에 얻은 소중한 오팔입니다. 쌀알 정도의 크기지만 이마저도 얻지 못할 때가 많다는데요.
1: 큰 돈과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오지만 대부분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인생도 저희가 대부분 행복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원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0: 일을 끝내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1: Your house or the cave?
2: Come here. Yes.
1: 대단하다. 와,
2: 굿. Good apple.
1: 아, really. What really? It has a good color.
2: That is blue, proper blue? Apple. That is green.
1: Green.
0: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볼 수 있는데요. 귀한 원석을 더 값지게 만드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손에 잡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오팔은 막대에 연결해 세공을 하는데요. 마크 씨의 지혜가 돋보이죠? 아름다운 오팔의 원석은 이렇게 마크 씨의 손에서 진정한 보석으로 완성됩니다.
2: This is my passion. I love opal. I love to cut and polish opal. So,
1: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2: Best place to be to find opal to cut and polish, Cooper Pedy. So that's why I'm here.
0: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루 묵어갈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 아,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숙소 이 간판만 봤더니 가까이 와서 보니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돌로 된 이렇게 도넛이 있고요. 바위 언덕이 있고. 아, 우와.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역시 동굴에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3: This was all constructed by my mum and dad from an original opal mine. They bought the property, this area, in 1999 and started digging out. Finished the motel by 2001.
1: Wow, really.
0: 동굴 속에 있는 이 호텔은 겉모습만 특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3: The temperature is the natural
1: temperature. 와, 여기 온도가 이게 지금 제가 좀 선선하거든요. 밖에 굉장히 덥지만, 근데 이게 자연적인 온도래요. How degree?
3: Between 19 and 21 degrees all year round. So it makes a good wine cellar.
1: Really? Yeah.
3: These are old bomb holes. They drilled to put the bombs in. Perfect size for your wine.
1: 보석들이 나온다.
0: 계속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신기하게도 동굴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증축공사가 계속 가능하구나, 이게. 대박. 와.
3: So these rooms are similar to the size that you saw. And these rooms will be two bedroom units.
1: 아, two bedroom.
3: Yeah, so nice big ones.
1: 아, 이게.
3: That's okay.
0: 증축의 규모도 어마어마해 동굴이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집니다.
1: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꽃이 있어야지. 와.

0: Okay, so you can.
1: So just like your ant farm. Yeah, just like the ants, they tunnel all over the place.
2: Correct.
3: 이게 지금 somewhere as a big opa.
0: So,
3: 그래서
0: Maybe, just inside the wall, more oval, maybe.
3: Million dollar opa.
0: Maybe.
3: 어떤 있을지도 제가 오늘 여기 잠자면서 오파를 얻고 큰 오파를 캐고 그다음에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저의 큰 행복을 얻는 그런 꿈을 반드시 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밤입니다.
4: 그동안 많은 여행을 떠났지만 오팔 동굴에서 잠든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태양이 작렬하는 한여름의 아웃백은 더욱 붉게 타오릅니다. 생명체가 견디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
5: 마침 저 앞에 작은 집들이 좀 보입니다. 저기 마을 같지 않은데 일단 한번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인적조차 드문 광활한 황무지. 집이라곤 이곳뿐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된 걸까요?
3: 아이고, 엄청 반가운 것보다 사람이 별로 안 와가지고.
4: 양들도 키우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도 살갑게 다가갑니다.
0: 레미.
3: 레미. 아, 와우.
0: Lamy has a long name. Sydney Litchfield Lamb.
3: 레미.
4: 우유를 먹여주면 저도 친해질 수 있겠죠?
3: 나 미안. Sorry. Okay.
0: He's shy.
4: 잘 먹어주는 모습이 고마웠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달려오는 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으로 오토바이 탄 목동도 보이는데요. 거친 야생마에게서 광활한 대륙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이 말들은 모두 농장에서 방목하고 있는 녀석들이라는데요. 말들을 한 번에 우리로 몰아넣는 목동의 실력이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6: I'm Gordon. Pleased to meet you, lady.
3: Ah, yeah, nice to meet you. Yeah, you look like a wild racer.
6: Yeah, ready to go. Yep. Talk to my mates. Hello.
3: Oh, really? 마치 환야의 무법자 같은 말은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탄 환야의 무법자 같은 모습입니다.
6: Rough country.
3: 와, 안전 굉장히 많습니다.
6: I need a saddle cloth and a Put that on your arm.
3: 먼지도 아니라. 와, 엄청 무거운데.
6: I get mine now. You're right. Come outside now. We'll put it on the rail.
3: 한 손으로 버쩍버쩍 드시는데 저는 못 들겠는데 너무 무거워서.
4: 안장과 채찍은 아저씨가 젊었을 때부터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이라는데요.
6: Like a kid with a yo-yo, you know the yo-yos.
4: 이 채찍으로 정확히 나뭇가지만 맞추는 묘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6: You count your fingers first, you're right.
3: Okay.
4: 우와!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공했는데요.
3: No, enough.
4: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3: 귀가 멍멍해졌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었는데 지금 고든 아저씨가 이 채찍으로 요것만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또 오래된 이 기술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확실히 이분이 바로 이 호주의 이 카우보이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6: Yep.
3: Really good scale. 와.
6: Wow. Take this one and meet like this one and see.
3: But yeah.
6: Might knock my eye out there.
3: I don't know how can use this.
4: 조심스럽게 채찍을 휘둘러 보는데요.
3: 뭐 휙휙 소리 나는데 까딱. Sorry. 이거 그냥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우, 제가 제등짝에 맞았는데 아따가. 정말 따갑네요.
4: 아저씨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향했는데요. 제일 먼저 벽면 가득 전시된 트로피가 눈에 띕니다.
7: 와우, 대스. 와우, 멋진 트로피.

0: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몇 개야? 와.
1: Being in horse events, yeah. Family, children, wife. Lot of work. Get a horse very fit and strong, and win the races. This is the dingo fence.
2: Wow,
1: there.
2: Really?
1: Right around. Oh,
2: yeah.
1: And then, and there's Mount Lyndhurst, Wilperina, Mundowner. See, yeah, yeah. It's all one place.
2: Wow.
1: Now it's one place.
2: Your family group?
1: Yeah, this is our family group. 2,500 square miles.
2: All of yours?
1: Yep.
2: Do you think that you are a rich man?
1: I don't think about that sort of thing. We owe a lot of money. We borrowed a lot of money. Gotta work hard. Yeah, we're lucky people.
2: Yeah. Have you ever drove your...
1: Little bit. Rode horses, little bit. Yeah.
3: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4: 비가 내립니다. 와, 그래 비가 내리면은 피하기 마련인데 워낙 더운 곳이다 보니까 막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이렇게 비가 내려서 너무 반갑네요.
5: 야.
4: Nice to meet you. It's rain. Yeah.
3: 메마른 사막을 적셔줄 고마운 빗줄기 저도 마음껏 느껴봅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아저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차를 타고 이동하니 대규모 소떼가 나타납니다. 이 소들을 방목하는 것이 고든 씨의 주요 일과라는데요. 해가 저물기 전에 소들을 겨우 우리로 몰아넣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고든 씨가 장작불을 피웁니다. 아웃백 들판에서 벌이는 캠프파이어인데요. 장작불에 고기 굽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호주산 청정 쇠고기를 아웃백에서 직접 구워 먹다니 그야말로 정통 아웃백 스테이크입니다.
4: 식욕이 막 이만이 감돌아서 침이 고이고 있습니다. Really great, yeah. Beautiful.
6: It's organic.
4: Like a
6: it's organic.
4: Real marble. Yeah.
6: It's organic.
4: Ah, yeah,
6: no
4: yeah.
6: Chemicals, no pesticides.
4: Clean. 보시면은 와 육즙이 살아가 뚝뚝 떨어집니다. 와 진짜 맛있게 생겼습니다.
6: 음.
4: Why are you like this? Why do you like this?
6: Yeah. Ah, really? This why is sad.
4: Ah.
6: This why is happy.
4: Ah. This is sad. This is happy. How is it?
3: 수염을 말아올리며 온몸으로 맛을 표현하는 고든 씨.
4: 아 진짜.
3: 과연 어떤 맛인지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4: 와. 말이 안 나와요. 수염이 없지만 있었으면 저도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올렸을 것 같은데 행복합니다.
3: 강아지에게도 아웃백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최고의 음식인 것 같죠? 척박하고 거친 땅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었는데요.
1: 64 years learning about how to live here. So why go away now? I'm just starting to learn things. Just starting to get smart. And I haven't got much longer to live. So I got to stay here.
3: 자연과 교감하는 삶이 있는 곳. 아웃백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요?
4: 예, yeah, I have to say goodbye.
7: Yeah, really
4: great. Yeah, thank you.
7: Goodbye.
4: Yeah, thank you.
1: Thank you. Yeah. Have a safe trip.
4: Yeah.
1: Have a safe trip.
4: Yeah. Yeah. Have a nice day.
1: The dogs have.
4: Yeah.
1: Goodbye.
4: Bye. Ron. Yeah, he's sleeping. Yeah, 너도. 레미 너 안녕. 진짜 제일 반가웠어요. 오케이. Okay.

0: 해가 저물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갓길로 야생 캥거루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발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요. 그 모습마저 귀엽습니다.
1: 아, 별이 그대로 보이네.
2: 오늘 본 별은 인생샷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건 처음입니다. 차 안에서 오늘은 별을 보면서 오늘 하루 정도 잠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런 게 자연 속을 여행하는 기쁨이 아닐까요? 꿈 같은 하루가 지나갑니다.

0: 내년엔 우리에게도 저 빛나는 태양처럼 찬란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1: 아, 저기 보이는 것이 미국 개척 정신의 상징, 바로 금문교입니다. 엄마의 길이라 불리는 66번 도로는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드림을 갖고 서쪽으로 이동하던 통로였습니다.
2: 손동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성동원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

0: 안전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블유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와, 이거 진짜야?
12: 에이, 설마. AI겠지?
11: 오, AI로 만든 거네.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0: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3: 내 나이가 9살이고 태어나기는 37년도에 태어났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부산으로 이제 신안을 가서 살고 그랬어요.
4: 굴곡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힘일까? 지금도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지킨다는 곽경열 할머니에게선 삶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3: 매일이에요. 일요일 빼고 한 시간 반 정도. 안 됐어 됐어.
4: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특히 6년 전 겪은 낙상 사고는 치명적이었다.
3: 신을 신으려고 이렇게 나왔다가 현관이 타일로 돼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다행히 전화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네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난 넘어졌다 못 일어나겠다 그랬더니 119를 불러서.
4: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5: 고관절 골절 후에 수술하지 않았을 때 1년 후에 사망률이 60에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4: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을 망설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수술 중 심정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수술 후 선망이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수술을 받고도 걷지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환자들에게 해답을 제시할 고관절 수술의 명의 정형외과 임승재 교수. 환자들을 다시 걷게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5: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병원에 모시고 와서 수술해야 됩니다.
4: 100세 시대, 세상 끝날까지 두 다리로 걷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고관절 골절과 치료의 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했던 답을 함께 드립니다.

0: 비 내리는 아침, 80대 응급 환자가 이송됐다. 집안에서 넘어져 뼈가 골절됐다는 환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1: 병원에 갔다 방을 들어다가 환송은 제가 높이가 있으니까 방 부르면서 거기 나는 이제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방 안에 보험이 한 다섯 개 딱 있어요. 침대 옆으로 물러. 그놈을 잡은다는 게 안 잡히는 거예요.
2: 어떻게 심하게 넘어지셨나 봐요.
1: 아주 심하게 넘어졌지. 그러니까 관절이 딱 하고 고관절이 근육이 싹 가서 답답해져 버렸지.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 심하죠.
3: 힘을 빨리빨리 하세요. 죽겠어 지금.
0: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으로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 골절 부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지 환자의 몸 상태를 점검해 나갔다.
4: 김만태 씨?
5: 네.
4: 네. 어르신, 제가 그 수술하게 될 임승재 교수입니다. 예. 많이 아프세요?
5: 네. 아!
4: 꼼짝도 못하시죠.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응급수술을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환자분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가 뼈가 여기가 골절이 됐어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0: 네. 낙상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뼈가 어긋난 상태. 흔히 엉덩이 관절이라고 부르는 고관절은 골반 가장자리 좌우에 자리하고 있다. 고관절은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해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고관절은 크게 공 모양의 대퇴골두와 절구 모양의 비구로 되어 있다. 이 두 곳이 만나는 관절에는 연골이 있어 관절면을 보호하고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돕는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약한 충격에도 고관절이 골절되기 쉬운데 고관절 골절은 골절 위치에 따라 대퇴경부골절과 대퇴전자간 골절로 나뉜다. 응급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4: 그래서 어르신은 보니까 네. 기저질환이 꽤 있으세요. 네, 뭐 네. 심장도 안 좋고 네. 콩팥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 검사한 거에서도 네. 약간 혈전도 있고 네, 뭐 좀 폐도 뭐가 약간 좀 막혀 있어서 네.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여기 혈관에다가 필터를 하나 넣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넣어야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혈전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네. 그걸 하나 넣어서 할 거고요. 이따가 네. 네. 수술하시고
0: 환자의 몸에서 혈전이 발견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6: 대퇴 정맥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혈전이 발견돼서 또 그 폐에서도 미세한 경도의 폐색전증, 이미 폐의 일부가 좀 색전 이렇게 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혈전들이 떨어져 가지고 혈관을 타고서 폐로 계속 가 가지고 폐 동맥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은 갑자기 수술 중에 심정지가 오는 폐색전증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0: 몸에서 발견된 혈전은 혈관을 타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수술 과정에서 혈전이 폐로 올라가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나타난다. 수술 중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노인들은 혈액순환이 느려 평소에도 혈전 발생의 위험이 높다. 게다가 골절이 발생하면서 출혈을 막기 위해 혈액 응고작용이 활발해진 상태라 혈전 생성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혈전 검사를 시행해 혈전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골절 수술보다 혈전 제거를 위한 치료부터 이루어진다. 약물 치료로 혈전 생성을 막을 수도 있지만 고용량의 혈전 용해제를 주사할 경우 수술 중 과다 출혈의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주사 치료 대신 혈관 조영술이 이루어지는데 가슴 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은 다음 그 관을 통해 우산살처럼 생긴 혈전방지 필터를 하대정맥 안에 삽입한다. 필터가 혈전을 걸러주기 때문에 심정지의 위험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7: 필터 이제 들어갑니다.
0: 관을 통해 상복부에 위치한 하대정맥으로 혈전방지 필터를 삽입했다.
7: 필터는 다 들어갔고 마지막 검

0: 인사 한번 남았어요. 아까처럼 숨 한번 더 참고 검사할 겁니다.
1: 하대정맥 속에 자리 잡은 우산살 모양의 혈전 방지 필터는 수술 중 날아드는 혈전을 걸러줄 것이다. 이 필터는 수술 후 환자가 안정을 찾게 되면 시술을 통해 제거하게 된다. 고령의 환자들은 골절 사고를 겪으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삶의 의지를 잃기 쉽다.
2: 네, 절대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 성명을 쫙 해주니까 거기서 또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좀 가졌죠, 내가.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여정에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다 하게 되고 하늘이 내리지도 살으라고도 하늘을 없는 말이다.
3: 그래, 앞으로 이제 줘가지고 이게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해.
2: 아,
3: 어?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열심히 좀 치료받도록 해라고.
1: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높은 병으로 알려져 있다. 뼈가 부러졌는데 왜 생명까지 위협받는 것일까?
4: 고관절 골절 후에 수술하지 않았을 때 1년 후에 사망률이 60에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기면 욕창으로 균이 들어가가지고 폐혈증이 돼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는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름시름 앓으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 가서 요로 감염이 생겨요. 그래서 또 그게 또 폐혈증이 돼서 돌아가시고 또 잘 다니시던 분들이 못 다니다 보니까 폐렴이 생기고 폐색전증이 생기고 그래서 심장마비나 폐색전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1: 고관절 골절은 주로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환자 10명 중 8명은 이 환자처럼 7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본격적인 수술이 이루어졌다. 수술을 위한 마취는 정형외과 전담 마취팀이 맡는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도 높은 고령 환자들을 안전하고 세심하게 관리한다. 오늘 진행될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다. 집도의인 임승재 교수는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복을 입고 본격적인 수술에 임했다.
5: 항의만 하겠습니다. 환자는 김만태님 80대 남성 환자분 우측 대퇴 경부골절에 대해서 반치환술 하겠습니다.
6: 반치환술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선생님.
1: 고관절 골절은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도 고난도 수술을 요하는 중증 질환이다. 임승재 교수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정교한 술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수술 시작과 함께 골절 부위에 빠르게 접근해 손상된 뼈를 잘라내고 골절된 골두를 몸 밖으로 꺼냈다. 52. 이 환자는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오른쪽 대퇴경부가 골절됐다. 이 과정에서 골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도 손상되어 그대로 두면 대퇴골두는 괴사하게 된다. 수술은 고관절 바깥쪽 피부를 절개한 다음 근육을 젖혀 고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을 누출시킨다. 이후 손상된 골두 부분의 뼈를 의료용 톱으로 잘라낸다. 골두가 잘려나간 대퇴골 안쪽 골수강에 인공관절 기둥을 고정하고 기둥의 윗부분에는 환자의 골두와 같은 크기의 매끄러운 인공골두를 조립해 끼운다. 삽입된 인공골두를 다시 골반뼈의 속회단에 쏙 들어가도록 안전하게 맞물린 후 피부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인공관절은 마모가 적은 세라믹이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수술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공관절 삽입 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골두가 빠지는 탈구의 위험을 막고 운동 반경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임승재 교수는 수술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감염과 출혈의 위험을 낮춰 합병증을 막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6: 잘 끝났어. 뭐 특별한 사항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없죠? 가능성 다 오케이.
1: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 수술을 빨리 받는 것이 좋을까? 고관절 수술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할까?
4: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응급이냐, 준응급이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emergent냐, urgent냐의 개념인데요. 아주 초응급은 아니에요. 누워 있으면서 수술이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색전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요로감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많아서 그 시간 이내에 해주는 건 좋고요. 충분히 그 수술 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좀 이렇게 급하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해서 교정이 가능한 이상 소견들은 다 교정을 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어제까지만 해도 동네를 누비던 김봉옥 할머니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갑작스런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강원도 정선에서 이곳까지 이송됐다.
7: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수술할 사람이
8: 없어. 엄마 수술하실 선 교수님.
7: 예, 예.
1: 임승재 교수는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나갔다.
4: 아이고, 너무 아프시죠? 욕창 안 생기게 옆으로 좀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알고 있죠? 예. 뼈가 엄청 심하게 골절됐던데, 그쵸?
8: 네.
4: 근데.
8: 고관절이에요?
4: 고관절. 고관절 골절인데. 네.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공관절 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뼈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르신은 뼈를 붙이는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 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전자관 골절이라고 하는 건데.
1: 고관절 골절은 관절막 안쪽에서 발생하는 대퇴경부 골절과 관절막 바깥쪽 대전자와 소전자 뼈 사이가 부러지는 대퇴전자간 골절로 구분한다. 대퇴경부가 골절되면 혈류가 차단되어 뼈가 썩는 대퇴골두 우열성 괴사의 위험이 높아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루어진다. 반면 전자간 골절은 골절 부위가 뼈가 잘 붙는 해면골이라 본인의 뼈를 그대로 살려 고정하는 수술이 시행된다.
4: 중요한 건 수술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전후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르신은 수술 전에 우리가 금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넘어져가지고 잘 못 움직이시는데 잘못 음식을 드시면 사레가 들려가지고 폐렴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는 동안에 영양 공급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혈관으로 다 우리가 정맥으로 다 이렇게 영양 공급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영양은
8: 물은 마실 수 있는
4: 아, 고형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8: 네, 그럼 돼요.
4: 너무 말르면 안 되고. 네. 살짝 입 적셔주는 건 해도 돼요.
1: 골절된 후부터 지금까지 물도 음식도 먹지 못했다는 할머니. 왜 환자를 굶긴 것일까? 음식을 먹다가 사레에 걸리는 고통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후두의 입구를 덮고 있는 후두개가 닫혀야 한다. 그래야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삼킴 근육이나 신경 반응 등이 약해지면서 후두개가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살에 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수술 전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지내는데 이때 섭취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높다.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면 음식과 침 속에 있던 세균이 폐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흡인성 폐렴을 일으킨다.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져 환자는 단 며칠 만에 생명을 잃기도 한다.
4: 그거를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누워서 그 가족들이 아유 수술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미역국

0: 주세요. 그러고서 막 미역국을 누워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례가 들려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심정지가 있었던 우리 병원 모 환자는 한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폐가 너무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흡인성 폐렴이 돼 있어가 들어가 봤더니 폐에서 미역국이나 미역이 나왔어요. 미역 줄기. 그 음식이 그 폐를 막은 거예요. 기도를 따라서 들어가서 음식이. 그래서 그런 삼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삼킴 검사. 잘 삼키는지를 봐가지고 수술 후에 그거에 맞춰서 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1: 골절로 인한 통증에 배고픔과 목마름까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김봉옥 할머니. 어쩌다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
2: 엄마, 어떻게 넘어졌어?
3: 앉아서 물을 줄이라고 이래 하는데 옆으로 씩쓸어져. 어떻게 씻을 마저 요동을 못하겠더라고.
2: 안 아팠어? 아니, 폭 넘어질 때 여기가 아프진 않았냐고.
3: 아프지, 아팠는데 들질 못하니까 선미하고 정목가하고 양쪽을 쪼들고 들어갔지. 요 못하겠더라고.
2: 아, 꼼짝을 못했다고? 집이 시골인데요. 집, 그 앞에 마당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 물 주려고, 그, 앉는 의자 있잖아, 노인네들 이렇게. 거기 앉아서 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졌대. 그럼 엉덩망을 찧은 거죠. 근데 본인 말로는 살짝 넘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부러졌다고 얘기하네요. 노인네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1: 노인들이 주로 겪는 낙상사고는 야외보다 익숙한 실내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전제품 케이블이나 카펫 또는 문지방이나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화장실에 젖은 타일에 미끄러지기도 한다. 침대에 눕거나 앉다가 또는 출입문이나 계단 등을 오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 쉽다. 이때 많게는 자기 체중의 4배 이상의 충격이 엉덩이뼈로 고스란히 전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0: 어르신들이 아예 자, 넘어졌다 일단. 그러면 넘어졌는데 다리를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럼 이제 골절이에요. 빨리 119 불러서 응급실로 와야 되는 거고. 근데 어머니가 약간 일어서 가지고 걸을 수 있는데 계속 아파하신다. 그러면은 뭐 한 반나절 정도는 조금 의자에 쉬면서 집에 있는 뭐 진통제를 드시면서 조금 좋아지면은 타박상일 확률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아프고 걸을 수는 있는데 계속 시큰시큰하다. 그럴 때는 최소한 하루 이내로는 그 정형외과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 같은 데 가서 엑스레이나 아니면 정밀 검사를 해서 비전이성 골절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1: 환자의 나이 때문에 선뜻 수술하겠다는 병원이 없어 서울까지 오게 됐다는 김봉욱 할머니. 수술이 이루어졌다.
4: 이쪽으로 물이 기계가 있냐? 작아.
1: 오늘 이루어지는 뇌고정술은 이동식 엑스레이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며 수술이 진행된다. 이 환자는 넘어지면서 우측 고관절, 대퇴전좌관이라는 부위가 심하게 골절됐다. 수술은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보며 진행되는데 먼저 골절된 부위를 견인하여 뼈를 맞춘다. 이후 허벅지 옆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대퇴전좌관 부위로 유도핀을 삽입한다. 유도핀을 따라 긴 금속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구로 공간을 만든 다음 긴 금속정을 골수강대로 삽입한다. 두 번째 절개창을 내어 같은 방법으로 유도핀과 기구를 이용해 고관절 금속나사를 삽입하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철심으로 부러진 대퇴전좌관 부위를 단단히 고정한다.

0: 하지만 아흔이 넘은 환자의 나이를 생각할 때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관절 골절 수술은 몇 살까지 가능할까?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
1: 제가 이 병원에서 지금 22년째 근무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90살이 넘으면은 의사들조차도 우리가 내과 선생님들이나 마취과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은 아유, 이제 연세가 90 이상인데 수술이 이게 해서 효과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꼭 정형외과뿐만이 아니라 무슨 암 수술이라든지 뭐 심장 수술, 뇌 수술도 옛날에는 80세, 90세면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수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학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마취 기술도 발전하고 수술 전후 관리도 좋아지고 그래서요. 최근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절대적 금기사항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분 중에서 가장 고령의 환자는 111세세요. 보호자도 80몇 세셔가지고 그 딸이 간병을 못해가지고 손녀가 와가지고 손녀도 한 60인가 50몇 세셨어요. 111세 할머니. 그래서 수술하시고 한 4, 5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0: 전날 수술을 받은 김봉옥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 전과 달리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다.
2: 밤에 잘 주무셨어요?
3: 네. 잘 잤어.
2: 그 수술한데 이게 안 아프세요?
3: 별로 안 아프더니 움직이니까.
2: 좀 그 수술하고 나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3: 안 아프면 됐지. 밥 안 준대. 밥 안 준대.
4: 엄마는 아직 밥 먹으면 안 돼. 어? 엄마는 밥 먹으면 안 돼.
3: 아니, 나는 안 돼.
0: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만큼 이제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시작하겠습니다. 네.
0: 삼킴 검사가 이루어졌다. 발효물 섞은 몇 가지 음식을 먹게 한 다음 그 과정을 엑스레이로 촬영한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삼킴 검사는 물이나 죽, 밥, 고형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게 한 다음 제대로 음식을 넘기는지 혹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건 아닌지 영상을 통해 폐렴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에 따라 수술 후 음식의 종류를 조절해 폐렴의 위험을 막는다.
5: 네, 과일 바꿀게요.
0: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다는 할머니.
5: 좋아요. 계속합니다.
0: 다행히 음식을 식도로 잘 넘겼다. 만약 삼킴 검사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난다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환자에게 맞는 재활치료와 교육을 통해 폐렴 발생의 위험을 막는다.
6: 만약 이상이 발견이 되면 우선은 원인이 어떤 건지 뭐 구조적인 변형이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소개될 수가 있고 주로 액체 종류에서 그런 흡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이 식단에 액체를 제외하고 점증제를 타서 드시게끔 한다거나 자세를 좀 교정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입에서 뒤로 넘기는데 조절할 게 가장 안전한 그 한 입 크기의 양이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지도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술 후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김만태 씨는 수술 후 약간의 선망이 나타났다.
7: 김만태 어르신?
8: 네.
7: 김만태 어르신?
8: 네.
7: 저 기억나세요? 안 나?
8: 누구도 몰라와.
7: 아, 그렇구나.
8: 동안 빌러 선생님이에요?
7: 네네, 맞아요.
8: 수고하셨습니다.
7: 어제 아침에 수술했잖아. 기억 안 나시죠, 잘?
8: 기억이 나네.
7: 그래요, 맞아. 연세 드신 분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살짝 선망이 올 수 있어요.
8: 그냥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도 믿으나 안 믿으나 생각이고 줄기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 생각이야.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

0: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낙엽망에서 그거 보고 이제 딱 일지를 다 보고 있어. 아까 저기가 정형외과 의사가.
1: 선망이란 마치 뇌에 안개가 낀듯 수술 후 일시적으로 뇌에 기능장애가 발생해 주의력이나 인지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경우 약 15%의 환자에게서 선망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그 선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나 극심한 스트레스나 아주 기억하기 싫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뇌의 어떤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은 익숙한 환경에 노출시켜주고 바이오리듬을 잘 유지시켜주고 그 친숙하거나 그 익숙한 사람이 와서 자꾸 말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망을 벗어나게 할수 있는 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1: 선망에서 치매로 발전할 위험은 없을까?
2: 선망이 가끔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힘드시고 그러면은 약간 기력이 쇠하신다 그러나 그래서 약간 정신이 뭐좀 약간 더 약해진다 그러나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건 있는데 치매라는 거는 막못 알아보고 막 계속 그러는 건데 수술 자체가 치매를 일으킨다 뭐 이런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1: 고관절 골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여성의 뼈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3: 그래도 뭐 수술하고 잘
4: 아우, 너무 좋으셨죠,
3: 그러니까 지금
4: 수술하고.
3: 연세가 어떻게 수술한 지몇년된 거예요, 지금?
4: 6년 되셨어요.
3: 6년 되셨어요, 6년.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95세? 96세?
4: 96세.
3: 96세면은 90대, 90살 때 수술하신
4: 90에
3: 거예요?
4: 하셨어요.
3: 여기가 수술한 다리예요, 그쵸?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1: 현관문 앞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됐던 김선환 할머니.
3: 여기 이렇게 해서 골절 부위를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 여기 부러진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대퇴 전자간 부위가 골절돼 금속종과 나사를 넣는 고정술을 받았고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매 증상과 함께 근력까지 떨어져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4: 네, 정말 잘 걸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냥 수술하고 바로 한 2개월 정도 후부터는 2, 3개월 채안 됐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좀 그런데 그냥 뒷짐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식들이 막 너무 사실은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 많이 했는데 결과가 진짜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관절 골절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된다면 고민 없이 수술을 선택할 수 있을까?
5: 요새 말하시는 경우 수술하면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6: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이게 넘어지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뭐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7: 이 사람 하더라면 이게 오르렁아. 저 사람 하더라면 너무 아픈 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수술을 못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야.
4: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가 이대로 누워서 돌아가시는 건데 수술을 해보고 돌아가시는 거나 이대로 누워서 돌아가시는 거랑 저는 저희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8: 다들 이제 만장일치로 가족분들이 다
4: 만장일치, 예.
8: 이렇게 그렇게
4: 무조건 해야 된다고.
1: 김선환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평온하고 평범한 지금의 일상을 누릴 수 있었을까?
9: 언니, 여기 수술원 데가 어디지? 어떤 쪽이지? 여기 수술원 데가. 나 수술 안 했어.
10: 했어, 그때 고관절 수술.
11: 우리 언니는 96.
8: 96세.
9: 김선환.
8: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1: 여든여덟이라겨. 아흔여섯인데 여든여덟이라고.
9: 아흔여덟인가?
11: 아흔여섯이 언니가.
1: 치매로 인해 할머니의 시간은 과거의 어디쯤에 멈추어 있다. 하지만 집안을 가꾸던 어머니의 기억은 남아있다.
8: 이 걸레는 왜 빠시는 거예요?
9: 빠려야지. 빠리려고 담가놨어.
10: 그렇게 빨리 수술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지나시지. 늦게 했으면은 지금 거치도 묻을지도 모르죠.
1: 고관절 골절 수술은 단순히 부러진 뼈를 잇는 수술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는 수술이자 남은 여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치료다. 월요일 아침, 임승재 교수는 응급 수술을 앞두고 있다.
12: 84세 남원이시고 주말에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입니다.
3: 오케이.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뇌경색으로 항혈전제를 먹고 있고,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고, 평소에 아주 잘 걷는 분은 아니시고, 지하철역에서 뒤로 넘어지셨구나. 아이고. 오늘 응급수술로 엑스레이상 보면은 여기가 골절이 됐습니다. 여기.
1: 환자는 대퇴경부가 골절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황. 어쩌다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된 것일까?
13: 이제 노란 긴 여기서 타고 자리에 앉으려고 가는 차에서 미끄러졌어요. 그걸 조심한다고 천천히 미끄러지는데도 이렇게 관절이, 고관절이 골절된 것 같아요. 영무원이 오고 여기에서 이제 역도 뭐 안전요원도 여러분이 오셔가지고는 많이 도움을 주셔도 안 돼서 이제 119로 요청했어요.
8: 되게 아프시죠?
14: 아니, 제가 왼쪽 발은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오른쪽은 뭐 아무리 잘해도. 그냥 넘어질까봐 조심조심만 했는데, 내가 84세인데 할 일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3년만 더 살고 다행이다 그래서 하고.
1: 여든이 넘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의지가 대단했던 그에겐 정신적 충격도 컸다. 아직 가면 안 된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수술의 시작인 마취는 불안으로 다가온다.
15: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아무리 그 전에 건강에 보실지라도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모든 장기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동반 질환들이 엄청 많이 있으세요. 마취 약제에 되게 취약하십니다. 마취 약제를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조금 조금씩 되게 신경 써서 마취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정말 철저하게 평가하고 환자분이 주무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저희 머리 곁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 마취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1: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됐다. 이 환자는 뼈가 조각나는 분쇄골절이 있어 먼저 부서진 뼈 조각부터 빼냈다. 이어 부러진 대퇴골두를 잘라 몸 밖으로 꺼냈다.
16: 50, 52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1: 환자의 골두 사이즈와 같은 크기의 인공골두를 고관절 부위에 넣는 과정.

0: 작전이 이어졌다. 안전하게 인공 관절을 맞물린 다음 양쪽의 다리 길이는 같은지 특정 각도에서 인공 관절이 빠지는 현상은 없는지 확인해 나갔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났다. 하지만 기저 질환이 많은 고령의 환자들은 수술 후 변수가 많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신속 대응 진료팀은 환자의 심박수나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의 활력 징후를 통해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1: 신호등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자 상태를 보면서 이제 뭐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 이런 식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거를 이제 그 눈에 잘 띄게 나타내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주황불 이상으로 환자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전산 스크리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저희가 개입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거나 하게 되고요.
0: 신속 대응 진료팀이 전날 수술을 받은 조윤국 씨의 병실을 찾았다.
2: 괜찮으세요?
1: 저희가 수술하고 괜찮으신지 초음파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침에?
3: 오늘 처음 죽 드셨어요.
1: 죽 드셨어요?
3: 응. 심장 수술.
1: 응, 그니까. 한 20년 전에 하셨던데. 네. 응. 괜찮으세요? 수술하고 나서 워낙에 심장 기능도 괜찮으신 것 같고. 네, 크게 문제 없이.
3: 네.
1: 앞으로 잘 회복하실게요. 네.
0: 자신을 37년생이라고 소개했던 곽경열 할머니가 임승재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경열 씨. 예, 예, 오셨어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5: 네.
4: 예, 한번 걸어보세요. 예. 아이고, 힘차게 잘 걸으시네. 예. 이제 수술한 지 꽤 됐는데, 벌써 6년이 넘었는데, 6년 7개월이나 되셨고. 또 한번 걸어보세요. 예.
0: 고령의 환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제골절을 막는 것이다.
4: 여기 한번 앉아보시고요, 어르신. 특히 주의해야 돼서.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넘어지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화장실, 문지방 이런 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네. 열심히 주사 맞아서 똑같이 넘어져도 지난번처럼 골절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제골절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6: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지면은 굉장히 크고 더 어려운 수술이 돼서 재수술 후에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행 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또 넘어졌을 때 골절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는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비타민 D 합성을 해서 햇빛도 열심히 써야 되고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음식이 들어가는 많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밸런스 자기 균형 감각 찾는 운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곽경열 할머니는 6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다.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제골절의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7: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조금이라도 걸으셔서 다니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다니시고 또 형제분들하고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0: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온 지난 세월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환자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던 조용국 씨는 수술 후 삼킴 검사를 받았다.

0: 다행히 음식을 넘기는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식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1: 식단은 잘 하고 있죠. 이제 습관이 됐어요. 예. 여기 병원 식단 아주 좋고 그 식단이 이렇게 배열이 잘 돼 있어서 아주 맛있게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0: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던 김만태 씨는 선망이 사라져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 선생님 하나 줘보자. 자, 수술하신 발 그리고 안 한 발.

0: 손을 좀.
1: 고령 환자에게 발생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할까? 그 고민에 대한 명의의 답은 분명하다.
2: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철저한 수술 전 검사, 그다음에 마취 기술도 발전했고요. 수술 중에 수술 기술도 훨씬 더 숙련된 기술로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합병증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상킨 검사라든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과거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라든지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수술한 경우가 사망률이 5분의 1 이하로 20%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령의 고관절 골절 수술이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아는 분들이 됐을 때는 고민하거나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와서 수술하시면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고 합병증 발생 없이 잘 넘어가시면은 잘 관리가 되시면은 재수명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0: 쪼여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119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1: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정서질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2: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치료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3: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0: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가능합니다.

0: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2: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남자현 만주 독립군입니다. 올 겨울이면 벌써 환갑이 되는군요. 여기는 하얼빈의 한 사진관입니다. 동지에게 3원을 빌려 방금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되겠죠. 나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온 지도 벌써 수년이 되었군요. 이곳 하얼빈은 수많은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옥에 갇혀 고초를 치르고 있을 김동삼 동지의 피.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안중근 동지의 피. 그가 처단한 늙은 도적 이토의 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또 한 번 피를 묻힐 것입니다. 곧 일본 정권 대사가 하얼빈에 온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무토 노부요시 관동군 사령관입니다. 만주에서 우리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0: 만약 이 거사가 성공한다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1: 하기사,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손에 그토록 많은 피를 묻히게 될 줄이요. 양반과 막내딸로 태어나 꽃처럼 살 것만 같던 생이었습니다. 의병 활동에 나선 남편이 죽었을 때 내 나이 고작 24. 아들 성삼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군요. 오랫동안 나는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홀몸으로 어머님을 봉양하고 3대 독자 아들을 키웠지요. 사람들은 나를 효부라 불렀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나 남자현의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말을 마침내 외쳤을 때 거칠어진 두 손이 높은 곳을 향했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시대 여성의 삶이란 어쩌면 이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명지, 특별한 쓰임이 없어 이름조차 붙지 못한 손가락. 그것이 싫어서 나는 만주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나의 쓰임과 나의 이름을 찾으려고요. 만주에서 내가 처음 맡았던 일은 옷과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조직원이 워낙 많아 입히고 먹이는 것만 해도 큰 역사였죠. 작은 국가를 하나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지요. 이 비참한 망국의 서름을 벗으려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자들도 모두 글을 배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만주에서 내가 만든 여성교육단체만 수십 개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아온 여성들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더군요. 회의를 할 테니 모이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듣기 일쑤였죠.
2: 회라니 무슨 회요? 생선회요? 육회요?
1: 회갑을 앞둔 지금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길림성에서 체포되었을 때 비상대책반을 꾸린 것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계획 때 권총을 품고 잠입을 시도했던 것도, 조선 독립의 뜻을 국제연맹에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쓴 것도,

모두 이 손이 한 일이라고요. 누군가는 나를 효부라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여걸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1기로부터 시작.

0: 숙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국슬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국슬 홀로그램 큐브.
2: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3: 전원을
4: 방금이요?
5: 아니 바쁜데 그걸 언제 해?
6: 바빠도 받아가시죠. 비즈네브로. 사장님 세금은 비즈네브로 환급 받아.
2: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7: 연약한 아기 거북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더미에 걸려 가라앉고 있지만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돌고래도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배를 가득 채운 돌고래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이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린피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1644-046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거북이를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8: 저는 경기에만 집중할 테니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9: 이 순간 승리를 위해 리얼로 응원하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10: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0: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그 책만이 보면 현실이 안 보이디요.
1: 그래도 우리의 사상이 다 이 책에서 나온 거 아니겠소?
0: 거기 주인공이 끝에 가서 총에 맞아 죽는데 파란 하늘을 보디요. 근데 휴로프 그 양반이 그 파란 하늘을 세상에 온갖 말로 아름답게 써놨는데 그거의 거짓이라는 거디요.
1: 잡소리 그만하고 볼로부터 말하시오.
0: 길이니까 사람이 죽어가느라 아파 죽가는데 하늘이 아름답게 보일 리가 있겠소?
2: 안 그렇소.
3: 방남철동무.

0: 인천지구방어사령부 작전참모 총위 류장춘입니다.
1: 박남철이요.
0: 방어사령관 동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0: 박남철입니다.
1: 림계지, 낙동강 전선은 어떻소?
0: 피바다디요.
1: 그렇겠지.
2: 현재 우리 부대 배치 현황입니다. 여기 인천은 226 독립 6전연대, 여기가 918 해안포련대 제2포병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독립 6전연대 2048명, 해안포련대 231명, 제4위 전차련대 487명.

0: 인천의 지리적 특성상 육로를 통해 적의 병력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은 김포, 시흥, 화성입니다. 여기에 각각 전차련대와 일개 포병대대를 분산 배치해뒀습니다. 이 지형적으로 인천항은 6m의 해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절대 기울어올 수 없습니다.
1: 그 미국 놈들이 해안으로 기어들면 억해먹을 거예요.
0: 인천항으로 진입이 가능한 수로는 비어수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상륙정 하나만 좌초돼도 진입로가 봉쇄되지. 진입로를 막아 놈들의 발을 묶어두고 해안포에 설치한 76mm 포들로 모조리 수장시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 여보, 정의동무. 그 76mm 포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륙정들 쳐들어오면 다 끝장이란 말이요. 들어오기 전에 바다에서 막아야 돼. 기카고. 와, 기레기가 없어. 안 뛰어시오.
2: 길에는 백길마다 잘 깔아놨지비.
1: 이렇다면 지도에 잘 표기해놨겠디. 길에 부설해도 갖고 오라.
2: 그거는 내사 직접 보고하게 돼있어. 최고 사령관 동지께 말이야.
3: 현장 검열은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1: 내일 07시부터 하겠어.
2: 박동무, 너무 앞장치지 마세요. 응?

0: 자, 고생들 했는데 편히들 쉬라. 침대에 그냥 자빠지라.
1: 야, 인천이 두 달 만에 입꼬리 돼버렸구나, 야.
2: 날 시키시라고.
3: 나는 손이 없네. 기카구, 너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라 그랬지.
4: 벌써 말복이 지났구만.
5: 우리 고향 집엔 달기 넘쳐났는데.
6: 접수했다 보내고 이것도 보내라.

0: 여기는 재고사령부에서 파견된 박남철 중사야. 이쪽은 실병원 식구들이야. 모두 조심들하게요. 이 동부가 당분간 우리를 감시할게요. 안 그렇습니까? 박남철, 내가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다닐 때 미치코프 교수는 나의 우상이었어.
1: 제 우상이기도 했디요.
0: 그 미치코프 교수가 그의 아름다운 여동생 소냐를 권총으로 쏴 죽였을 때 그때 우리 유학생들은 다 같이 환호했어. 그 사건을 아오?
1: 동생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0: 머리에 권총 세 발을 쏴서 죽였디요.
1: 반차선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며? 한 동무 삼촌이 이스라엘 토착신을 믿는다면 그땐 어찌하겠어?
2: 말려야죠.
1: 말려도 말 안 들으면 그땐 어찌겠어?
2: 그래도 어떻게 해, 삼촌.
3: 아니, 업어주고 키워준 삼촌은 어떻게 죽일 수 있다고 해.
2: 하지만 종교를 믿는 자가 어떻게 당의 이념을 따르겠습니까? 아평과 같은 종교는 뿌리를 뽑아야죠.
1: 방람철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며?
0: 지금 개인의 몫이디요.
1: 강남철 동무. 신이 있어? 신이 보여? 응? 신이 어디 있어?
0: 이미 당에서는 신이 없다고 했디요. 안 그렇습니까?
4: 나섬이 문예코다부에 나섬하니 도바에이 보인스코이 짜스치
0: 니라즈발다이짜코다바에 나섬하니

0: Снита Астерски.
1: 정순실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방어사령관 동지. 무슨 일인가요?
2: 최고사령부에서 파견한 박남철 중자, 아오?
1: 네, 압니다.
2: 잘 압니까?
1: 박남철 중자는 왼쪽 목덜미에 흉터가 있습니다.

0: 됐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다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오기요. 봤어. 선물이매.
1: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0: 한채선 동무한테 전해주시오다. 농담이네. 얼른 차 보시기우다.
1: 아, 예. 김일성 장군님 만세! 김일성 장군님 만세!
2: 이거 참 야단입니다.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지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겠지. 그냥 냅다 소회정으로 팡팡 터뜨리면서 오면 안 됩니까?
3: 빈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위아래로 맥주라도 이걸 어딘 줄 알고 다 터뜨리네.
4: 김급 점검이냐? 어디 통장 꺼내!

0: 그런 거 파악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까?
1: 네, 말했지. 고기는 내사 직접 평양에 보고하게 됐다고. 길에도 보고 싶네?
0: 사령관 동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어째 길에 얘기만 나면 공지를 빼십니다.

중위 동지, 9월 6일 연합군이 고베양으로 집결, 락동강 전선으로 합류해 총공세를 펼친다는 전신입니다.

0: 박동무는 맥가서가 어디로 올것 같소? 응? 인천이 분명한데. 평양에 가서 돌대가리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한 방이 부족하며. 박남철 동무는 총리 시절 정보관리국에서 복무한 걸로 아는데 들은 거좀 없어? 아, 그 수련회나 중공에서 긁어모은 것 말이며.
1: 상부에서는 인천이 아니라고 생각하디요. 제 생각에 맥하다는 인천으로 올 겁니다. 미제놈들이 점치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디요?
0: 5천분의 1?
1: 불가능이디요. 헌데 확률이 적은 인천으로 왜 오갔습니까?
0: 영웅으로 남고 싶어서. 그 늙은이 노르망대 다음에 조선 만두에서도

0: 어서 오십시오.
1: 송학사에선 배가 언제 뜹니까?
2: 의사는 가져오셨습니까?
1: 안녕하십니까. 해군 초보부대 대위 장학수입니다.
2: 인천 갤러브대원 최석중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뭘 도와드릴까요?
1: 해도로 가져오겠습니다. 운반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언제입니까?
1: 내일 자정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해도를 넘기는 여흥도 폐기로 집결하십시오. 서진철 대위가 입금해 안내주가 기다릴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임계진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0: 들어오죠. 왜 안 주무시고?
1: 저 자식 새끼 좀 보러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마누라가 요 앞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다니까니.
0: 이번 작전 끝나면 전쟁도 끝납니다. 잠시만 참으시디요.
1: 알겠습니다. 배를 한번 드시라요.

0: 우리 낮에 침투해 정보를 얻는다. 강군부, 경계부지 인원과 교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놓으라. 남교성은 보초병들이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그 사이에 조인구이가 창문을 통해 림계진 집무실로 침투한다. 송상득과 연판동은 무기를 더 확보하고 오대수와 천달중은 차량을 수배해서 대기 장소까지 물색해놓으라. 난 그 사이에 림계진과 류정춘을 유인해놓겠다. 현재 시간 16시 38분. 해도 확보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간다.
1: 마샤로, 이거 이 모습이가 경례 자세가 이거 이 모습이냐고? 눈깔 좀 잡아라. 너는 와 그냥 지나가라. 빠져나가. 경례 다시 하라고. 너는 박수치라고. 격려하라고. 박수치라고 켭니다. 정신 차리면 앉아. 박수치고 격려하라고. 다시 격려하라고. 박수치라고. 박수치고 격려하라고. 격려하지 말고 박수치라고. 위에서 정무하고 불렀을 때 왼쪽으로 돌아보면 사상격이 잘 당기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사상격이 잘못 당기야. 괴뢰군이 되는 거지. 자, 동무, 정신 차리, 정신 차리라고. 다시, 동무.
2: 우린 좌야.
1: 다시, 동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3: 자. 전 상부에 보고할 게 많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4: 그래.
0: 류장춘 동무,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좀 더 하시디요.

0: 얘들아! 정신 차려!
1: 요장촌 동부.
2: 여기는 웬일이
1: 쉽게요.
3: 뭐하네? 각자 위치 지켜!
4: 예!
0: 아, 유동부. 내래 보도카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유동부. 안 들리네? 50도짜리 보도카 먹어봤네. 혀가 지랄 방을 하디. 그 보도카래. 이렇게 생겼대.

0: 원해 날려잡으라!
1: 이거
2: 가자!
3: 통일되면 여기 인천에 와 있으라.
4: 인천.
3: 응? 그래. 어째?
5: 당장 거기서 나오시라요.
0: 지금 걔네들 다 가짜다.

0: 우리 소련파들끼리는 서로 다 아는 얘기가 있지. 어떤 놈이 있었는데 지 애비가 부르주아 반동 분자라 쏴 죽이라니까 못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가 쏴 죽였더니 그 미친놈의 눈깔이 뒤집혀서 지 동지들을 다 쏴 죽이고 남조선으로 도망쳤지. 소련 유학파 얼굴을 내가 다 아는데 내 그놈 얼굴만 몰라요. 그 미친놈 이름이 뭐였더라?
1: 장학수.
0: 그래! 장학수! 장학수! 장학수, 네 어째 여기 있니? 대답해라, 장학수.

나 누구예요?

0: 야동들이 안에서 빨리 가라!
1: 빨리 가라! 빨리 가라!
0: 나무가 동생을 밀어놔! 빨리 들어가!

빨리 와!

0: 이런 종간나 새끼들! 눈깔 뜨고 다 털렸네? 아! 어떤 새끼가 보초 섰네?
1: 내가 섰습니다!
0: 또 어떤 새끼가 접자네? 아! 니도 들어오는 거 거들었지?
2: 사령관 동지!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

0: 이게 뭐예요, 삼촌?
1: 주사!
0: 삼촌, 장하수 차사면 가짜야. 삼촌이 속은 거라고. 삼촌, 내 말 좀 들어봐.
1: 내 얘기 들어봐.
0: 뭐 하는 거야?
1: 밧줄! 밧줄!
0: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1: 빨리!
0: 나! 삼촌! 나!
1: 일제시대 때 독립주사들이 숨었던 곳입니다. 최선이 엄마 아버지가 만든 곳이죠. 비밀 통로입니다. 옆집과 연결되어 있고 옆집은 빈집입니다. 비상시 이용하십시오.
0: 삼촌 뭐야? 괴뢰군이었어?
1: 앞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0: 삼촌 괴뢰군이야? 앞잡이야?
1: 새벽까지만 조용히 있어줘.
0: 응? 삼촌 미쳤어!

0: 새벽까지 여기서 대기 하시죠.
1: 인천 지역 켈로브 대장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0: 누구요?
1: 채석 중이. 이거 찾습니까?

나도 한때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때 좋아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뿌리는 썩고 있는데 열매는 열리는가? 학생들을 선동하기 좋은 문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동지들이 부르주아 한 명을 잡아 아지트로 끌고 가서 제게 총을 쥐어준 다음에 사살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 아버지였어요.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아버지를 쐈어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죠. 아버지를 쏜 친구가 신념에 가득 찬 얼굴로 날 보더니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라고 하더군요. 최선 씨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촌께서 하신

0: 가자. 없습니다.
1: 어디 있어, 장학수?
2: 그런 사람 모릅니다.
1: 좀 만나, 새끼.
3: 동네를 다 비워!

0: 우리 삼촌 살려주세요, 제발. 당신 살리려고 물을 떠잖아요. 아, 이러다 정말 삼촌 죽어요. 날 좀 풀어주세요. 내가 말하면 사령관도 뒤돌려 줄 거예요.
1: 무조건 말합니다. 내버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0: 얘기 안 할게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삼촌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2: 비상문 열어!

0: 민기지, 네가 믿고 있는 썩어 빠진 사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모두가 평등하길 원한다고?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고 다 쏴 죽이냐?
1: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어. 어디서? 장학수.
0: 어서 싸라. 어서 싸.
2: 저 사람이 나가라!

0: 지금까지 에어컨은 절반의 쾌적. 지금부터 휘센은 완전한 쾌적. 국내 최초 AI 콜드프리. 온도는 기본. 습도까지 내 마음대로.
1: 습도만 5% 내려줘.
2: 비가 계속 오네.
3: 45% 희망 습도로 설정합니다.
0: 마침내 온도를 넘어 습도까지 완벽한 바람. LG 휘센 AI 오브제 컬렉션.

0: 마지막이 됩니다.
1: 다들 무사하셨군요.
2: 장학 수대장이 누굽니까?
3: 접니다.
4: 최석중 대원의 무전을 받고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별로 인천지역 대장 서진철입니다. 상륙작전이 인천으로 결정됐습니다. 작전 개시는 3일 뒤입니다. 해도는 사라졌으니 상륙 전에 다른 방법으로 길의 위치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5: 말이야, 심지 새끼야. 다른 방법은 뭐 어떻게? 우리 지금 개 죽는다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만하세요!
1: 정말 지금 개 죽는다고 있습니까?
5: 우리도 다 똑같다고요!
6: 뭐야, 새끼야!
5: 그것밖에 안 남았지요!
7: 그만! 그만해! 그만! 단 한 명만 살아남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3: 류장춘이 길의 담당이니까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류장춘을 납치합시다.
4: 방법이 있습니까?
3: 이번 실은 여기. 류장춘을 포획한 우리는 지하 1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후문해서 대기해 주십시오. 인민군들은 앞쪽에서 출동할 테니까 바로 이 지역에서 매복 유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길 막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8: 거긴 내려받겠습니다.
1: 저도
3: 좋아. 내일 08시 50분까지 접선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발각된 걸로 간주하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4: 여기 입원실부터 여기 엑스레이실까지는 누가?
3: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기대 너무 뒤여.

없거든요.

0: 수고가 많소.
1: 사령관 동지.
2: 응. 이장 갑니까?
0: 한채선 동무. 최석중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 이번 기회에 한채선 동무의 당성을 더 높이시오. 이념은 피보다 더 진하다 전수?

0: 조금 졸리실 거예요.
1: 어디 갔네?
0: 엑스레이 촬영해야 돼요. 총알 파편이 남아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시작합니다.

나 싫어! 같이 가야 돼! 이 지새끼! 아! 아! 아! 아! 나 죽어! 아!

우리 해내시오.

0: 아직 우리 대원들 소식은 없습니까?
1: 원산포로 이송 작전에서는 성공했다지만 이게 또 가능할까?
2: 원산 작전이 뭐이가? 뭘 성공했다는 긴데?
3: 심장 터져 돼질 텐데. 이보라! 이보라!
2: 심장 위에 터지네! 심장 위에 터져! 기름만 없으면 다 끝날 것 같네! 기름 아무것도 아니야! 뭔 소리가? 뭔 소리가? 월미도에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이거 불러! 이거 불면 돼! 내 다 말해주고 왔어!

0: Our infantry stands at 75,000 on four aircraft carriers representing 16 countries, including the US, England, France, and Australia. 260 battleships are ready to deploy from Tokyo, Kobe, Sasebo, and Busan.
1: On D-Day, one regiment from the ROK Marine Corps will deploy from Busan and join us there.
0: We've also recruited Korean students from the US and Jepderva's interpreters.
2: Good.
3: Deliver this message to the X-ray operatives. Valiant men of X-ray, make contact with KLO and Light the Palmetto Lighthouse on September 15th, 0100 hours, and guide our fleet to the beach. Lastly, may the grace of God be with you.
4: Roger that. We'll be waiting for further orders.
5: 미 해군에서 연락이 왔다. 유정추는 잘 도착했고 키르의 좌표 정보를 모두 털어놓았다고 한다. 우리의 다음 임무다. 우린 22시에 팔미도로 출발한다. 아마 적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다. 전투 준비에 철저히 하도록.
6: 그럼 우린 팔미도 등대만 켜면 되는 겁니까?
5: 예. 왜 그러시죠?
6: 팔미도 등대 인민군 병력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 2개분대 2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6: 유정춘이 날아가면서 한 말이 월미도 요새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7: 저기 좀 보세요.

도련님, 무서운 마시라요.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라요. 곧 죽을 마당에 아직도 그 도련님 소리네.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네. 대수라 불러보라. 날래.

0: 멀미도를 꼭 가려겠습니까?
1: 안전호 박윤호 종용탄을 쏘겠습니다. 내가도 장군 쪽에도 전달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제가 자원했어요. 의무병은 언제나 필요하니까.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돼요?

0: 이 담배는 이 마누라랑 자식 새끼 만들고 나서 피울 때 제일 맛있는데. 언제 전쟁 끝나면 우리 집 한번 오시오. 마누라가 국수를 잘 삶고 거기다 대포 한 잔.
1: 라스트 라디오 트랜스미션, sir. Captain Jung is moving toward Moimido Island. He said he will light the flare once the beach landing site has been secured.

0: 날려와라. 이 인천 앞바다에 모조리 쓸어 넣어 죽었어. 날려와라!
1: 사람아, 동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0: 드디어 때가 왔다. 미제놈들에게 우리 공화국의 본때를 보여주자. 전투 준비!
1: 전투 준비!
0: 가자!

0: 정신!
1: 대장, 빈!

0: 메가타 씨도 알고 계십니까?
1: 우리가 보고 안 했으면 모를 겁니다. 연합군들이 들어올 때 저거 터뜨리면 다 죽습니다.
0: 어떻게 저 우리가 터뜨리는 겁니까?
2: 우리가 해야죠.
3: 뭐야? 해안가 쪽으로!
4: 해안가 쪽으로!

0: 저쪽으로, 저쪽으로. 정신!
1: 메카더는 무조건 맨 앞에 있을 게야. 맨 앞에 선 것부터 때려붙으라!
2: 가로 3.5도! 위로 2.3도! 오, 1발 전전!
3: 1발 전전!
1: 잡았어.

Thank you.

0: 공포야! 가자! 공포야! 공포야! 공포야! 다시 알아봐! 어? 공포야! 공포야!
1: 나가야 돼. 나가자.

공산주의가 무식이야.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네? 그 새끼. 너 같은 미지 앞잡이 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혁명의 굵은이 멈춤없이 나부낄 것이다. 장학수 대신으로 인민을 더럽힌 너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어제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먼 발치에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왔습니다. 차마 어머니를 뒤로 하고 떠날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조국을 택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큰 불효이기에 끝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에서 지켜드릴게요.

0: 장남아, 아빠 오늘 찾아봐. 아무 전화 잘들 봐.
1: 네, 엄마.
0: 오늘 혹시 대장님을 못 찾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2: 걱정하지 마라. 멀리 있든지 붙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어디 있어도 내 아들은 내 옆에 같이 있다, 아이가.
3: 학수야! 학수야!

0: 태어난 곳은 경남 마산인데 어릴 때부터 인천에서 쭉 자랐습니다.
1: 지뜨게 제가 이 시력이 좋아서 총도 잘 쏘고요. 밥도 잘합니다.
2: 전 꼭 지켜야 될 사람 있습니다.
3: 이젠 나도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습니다.
0: 나쁜 짓 하면서 배운 기술 나라를 구하는 데 쓸 수 있을까 해서
4: 이 가족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5: 독립군 집안이었습니다. 나라 지킨다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쌀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자식 새끼들이 많거든요. 워낙 번식력이 강해나서.
6: 자, 사진 하나 찍을까?

0: 너 내 말 들리는 거야?
1: 정말로!
2: 그날 이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3: 특사 이름은 밍밍. 기빈 중에 기빈이라고 할 수 있죠.
1: 개를 찾아야 한다!
4: 그 개를 찾아! 그놈을 잡아 쳤놈!
5: 판다 데리고 간 그놈이야! 나 알리가 된 정보라고!
3: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죠?
5: 개를 아닙니까?
3: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6: 국물 무시하면 천벌받는 거 몰라?
7: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냐?
8: 같이 걷고 뛰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하고
7: 그게 다야?
8: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6: 미스터즈 도와줘!
5: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특사님 찾았어!
8: 미스터즈 내가 지켜.
9: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2: 열 팀의 라이브 모두 만나봤습니다.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저의 최고의 팀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0: 연주 다 끝내시고 나서 아 좀 되겠다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좀?
1: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방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겠다.
0: 그러면 옆쪽에서 조금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팀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2016 5월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녹이녹입니다.

0: 어떠셨어요? 자, 일단 어떤 분이 하실래요? 아유, 기분 좋죠.
1: 치겠습니다. 하나, 둘.
2: 이달의 선수 축하드립니다.
3: 와,
2: 축하드립니다.
3: 어머머.
2: 이번 어떠세요?
4: 기쁜 당황. 네. 두 번 못 할 것 같아.
5: 와, 헬로. 재밌게 놀 준비가 됐습니다.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같이 한 소절 뽑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이니까.

0: 다들 너무 잘하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으려니까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이게 생각으로 무대를 해야 되나? 감정 정리가 안 돼가지고. 리허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에 하모니카랑 그 원래 옷장블루스 곡도 없었는데 즉석에서 같이 해가지고.
1: 네, 그거 하기로 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0: 그래서
2: 노래하자.

0: 저희가 원래 옷장 블루스를 예정이 없던 계획이었는데 그걸 둘이서 물이 맞다고 생각하다 옷장 블루스 허자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해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또 교감하는 그런 것이 좋았어요.
1: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서 15분 전으로 돌아가도 이거보다 완벽한 무대 못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2: 네, 해놓으세요.
3: 아니요. 될 것 같다고 했다가 안 되면 두 번 상처받아야 되는데.
1: 네.
4: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1: 되면
4: 죽을 듯이 하면 또 되면
1: 기분이 좋죠.
4: 오늘 좋죠.
5: 우리는 헬로루키다. 포크로 이만큼 헬로 할 수 있었던가?
6: 헬로 한번 해보란다 이 세상에.
4: 아 세상아 안녕.
6: 네.
4: 세상아 안녕. 나 산마지선이야. 아.
7: 2016 5월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녹이녹입니다. 축하합니다.

0: 꿈인가? 숨을 못 쉬었어요, 사실.
1: 그 무대 진출하는 앞쪽에 서 있었는데 이제 이 형이 아, 우린 안 될 거야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자 하고 출구 쪽으로 가서 혼자 있더라고요. 쪽에서 이렇게 세 명은 막 됐어 이러고 있는데 저 형은 끝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치고 나와가지고

0: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1: 다행이었던 분이 그런 실수가 있었어도 전혀 긴장을 사실 안 했거든요. 무대에서 그 감정만은 항상 진심이거든요. 무대에서는 음악 할 때만큼은 진짜 재밌게 하니까 그게 잘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2: 죄송합니다.

0: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사실 아까 이제 6월 거 다시 지원하려고 언제 다시 찍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끊어진 기타 쪽도 함께.
2: 우리는 열심히 하는 루키다.
3: 올해 루키까지 한번 가보자.
4: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녹록하지 않아? 이게 경연이라는 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1: 마지막
5: 녹록하지 않아?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수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0: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와우.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할머니와 손녀의 장갑 이야기.
1: 오.
0: 아, 저 이거 쓰면서 감성이 돋아가지고.
1: 벌써 따끈따끈해지는데요?
0: 그렇죠. 아, 막 저도 이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막 떠오르면서.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뭘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1: 개념이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이제 제 딸을 놓고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 저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이 감성적으로 충만한 아이로
0: 그럼요.
1: 자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0: 아, 완전히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1: 맞아요.
0: 사랑이잖아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요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우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아,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또 사랑이거든요. 네네.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게 두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1: 지금 저희 첫째가 딱 요런 말을 막 하기
0: 너무, 너무
1: 시작했거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1: 할머니는 너무 예뻐요.
0: 아.
1: 할머니 오래오래 107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0: 맞아.
1: 얘기예요.
0: 이게 숫자를 또 정확하게
1: 네.
0: 했습니다.
1: 타겟을 하더라고요.
0: 오케이.
1: 네.
0: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1: 네.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2: What are you saying, little girl?
1: 아, 예. Grandma?
2: Yeah.
1: Why your hand is wrinkle? Wrinkle,
2: Oh,
1: wrinkle. Yes.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Pumpkin?
2: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Pumpkin, 호박?
2: Pumpkin.
1: Pumpkin?
2: 예.
1: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게요. 제가 my job. I will very very hard work. And then I'll 저기 buy so pretty gloves for
2: Oh, for
1: you.
2: me,
1: 네.
2: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I'm sure I
1: Pretty.
2: need some gloves.
1: Yes.
2: Oh, wrinkly.
1: But you are so pretty.
2: Oh,
1: Yay,
2: thank you.
1: beautiful grandma.
0: 네, 영어를 이제 또 배울 때는요,
1: 예.
0: 뭔가 감동 스토리로 배우면 또 흡수가 금방 됩니다.
1: 그렇죠.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들을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4: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4: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할머니 손을 딱 보면서,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 그쵸. 왜 갑자기 할머니 손이 이렇게 뭔가
0: 맞아요.
1: 내 손과 다르게 느껴질 때
0: That's right.
1: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우리
0: 맞아요.
1: 아이들은. Grandma, why are your hands,
0: 네.
1: 왜
0: 왜?
1: 당신의 손이
0: 손이.
1: 주름지냐?
0: 그렇죠.
1: 주름이 져 있다.
0: 네.
1: 사실 주름은 영어로
0: 뭘까요?
1: wrinkle.
0: Oh, you know.
1: 예, because wrinkle 크림을 쓰고
0: 아,
1: 있어요.
0: because
1: 예.
0: 링클 크림 쓰고 계시고.
1: 저도 주름이
0: 맞아요. 근데
1: 많거든요.
0: 이제
1: 예.
0: 한국에서도 링클 케어, 뭐,
1: 맞아요.
0: 링클 뭐뭐, 이렇게 해서 좀
1: 네.
0: 익숙하긴 한것 같아요.
1: wrinkle. So, 그러면은
0: 어떻게 할까요, 스펠링을?
1: 주름이 있어요니까 그냥 wrinkle로만 쓸게요.
0: 일단은 아는 단어를 써볼게요.
1: wrinkle.
0: 네.
1: 주름이 거의 100개가 넘으니까
0: 어허,
1: wrinkles.
0: 오케이.

0: 자, 품사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예 주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R로 시작을 해서 R-I-N-K-L-E-S, is that right?
1: Yeah.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es? 정답은 wrinkly. 되겠습니다. 아~ 자, hold on. 보세요.
1: 아, W가 아, 있어요?
0: 손이 왜 주름들이에요? 아~ 라고 한 거예요. 방금 아~ 한 거는 명사기 때문에.
1: 할머니 보내버리네요.
0: 그렇죠.
1: 너무
0: 왜 주름들이에요?
1: 어, 이러면 미안해,
0: 기분이
1: 할머니.
0: 손 자체가 주름이라고?
1: 어떡해.
0: 그게 아니죠.
1: 죄송합니다.
0: 주름이 진.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것보다 네. 방금 슬기 씨가 말한 게 더 중요해요. 오. 명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 잘하셨어요. 근데 스펠링이 하나만 미싱이었죠.
1: 네.
0: 바로 W가 있어야 됩니다.
1: 그러네요.
0: Right. So, wrinkle이라고 하는 건 주름. 그리고 얘는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wrinkles.
1: 오.
0: Right. 근데 보통 one wrinkle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죠.
1: 무조건 wrinkles 복수로
0: right.
1: 쓰겠네요.
0: I have so many wrinkles.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So, wrinkle, 주름. 그런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wrinkle입니다.
1: Wrinkly. 네.
0: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명사만 알고 있어요. 알아도.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형용사로 wrinkly, 주름진, 아, 주름이 많은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쓰죠.
1: 네.
0: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당신의 손들은 right? 손들은 wrinkly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자, 주름 나온 김에 혹시 눈가 주름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눈가 주름이면은 wrinkle eye.
0: Wrinkle eye.
1: Yeah.
0: 아, 주름 눈. 주름 눈.
1: 아, wrinkly eye겠네요. 아하. Eyes.
0: Wrinkly eyes?
1: Yeah.
0: 어? 그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 오?
0: 바로 crow's feet.
1: 에이?
0: crow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1: 아, 그 까마귀 아니에요?
0: 맞아요.
1: 오.
0: 걔가 발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1: 아, 주름 엄청 많죠.
0: 아, 발에 주름도 있는데
1: 있어요.
0: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1: 아, 눈가 주름이 이렇게.
0: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다 보면 여기가 자연스레 그런 모양으로
1: 맞아요.
0: 생기죠.
1: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0: So, crow's feet 이러면은 눈가 주름. 그 뭐라고 할까. 정말 발인
1: 네.
0: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실 주름은 이거 말고도 뭐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사실 wrinkle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의문사가 나왔어요. 어떤 의문사 나왔어요?
1: 의문사 why?
0: why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거죠?
1: 왜?
0: 이유 물어보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순수하니까 손이 왜 wrinkle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문사 나오면 뒤에 어순이 평소문인가요?
1: 아니요, 의문.
0: 그렇습니다. 네. 질문. 그렇죠? 질문 어순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어, 왜 뭐뭐뭐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So, for example, 와, 왜 눈이 이렇게 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네. 눈이 엄청 크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너의 눈들은 그렇게 크니 앞에다가 왜를 넣는 건데
1: 예.
0: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왜?
1: Why?
0: Why? 너의 눈들은 크니? 그럼 어때요?
1: Why are your eyes big?
0: 자, 완벽해요. 근데 어. 거기다가 그렇게 크니 그러면 so를 넣어주면
1: 아.
0: 더 끝내줘요. 어떻게 해요?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So big.
1: Uh-huh.
0: Not bad. Oh. Alright. 자, how about this? 혹시 곱슬거리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1: Curly?
0: Curly.
1: Yes.
0: Curly하다 이러잖아요.
1: 네.
0: Curly. 그러면 어, 너의 머리는 왜 그렇게 curly하니? So까지 넣어볼까요?
1: Why are your hair so curly?
0: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are your hair가 아니에요.
1: 어?
0: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your hair.
1: 어, 그래요?
0: Right.
1: 방금 Why is your hair?
0: Eyes는 복수죠.
1: 예.
0: Hands도 복수니까 R가 들어간 거예요.
1: 도대체가 hair가 얼마나 많은데.
0: 그렇죠. 근데 네. hair는 희한하게 셀 수 있는 단어도 되고 못 세는 단어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셀 수 있는 단어가 되려면 한 가닥 얘기할 때 막 그런 거예요.
1: 오.
0: 그래서 그렇게 쓸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1: 그래서 그냥 hair로.
0: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한 가닥만 curly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So, why is your hair so curly? Why are your eyes so big? 여기서 핵심은 why 뒤에 질문 어순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You got it? Okay? 네. 자,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There you go.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실감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렇단다가야
1: 우리
0: 이렇게 얘기했어요.
1: 할머니 약간 다큐로 또 대답하셨네. 열심히 일한 증거란다.
0: 그거란다.
1: Because they, 여기서 they는 이제 hands들인가 봐요.
0: Oh.
1: They have worked hard.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
0: 얼마 동안 했어요?
1: For many years. 엄청 수년간.
0: 수년간.
1: 예,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아가야니까.
0: 아가야, 얘야, 이런 거. 이런 거는
1: 아가야.
0: 사실은 단어들이 많아요. 뭐, 만약에 본인 얘기라면, I라든가, 뭐,
1: 네.
0: 뭐라고 할까요? 얘야.
1: 저는 우리 애기들이 저한테 너무 달콤한 사랑을 주니까 허니라고 해볼까요?
0: 오케이.
1: 허니, 허니.
0: 허니
1: 예,
0: 스펠 모르는 거. 아, 이거, 나 깜짝
1: 갑자기
0: 놀랐습니다.
1: 부딪혔어요. 예.
0: Because they have worked for many years, honey,
1: Honey,
0: worked hard, right?
1: yes.
0: 정답? 아,
1: Pumpkin?
0: 자, 일단은 방금 honey 썼죠?
1: 예.
0: honey, sweetie, baby, 다 괜찮아요. 오케이,
1: 아.
0: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왠지 뭔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거 가져온 것뿐이에요.
1: 근데 이거는
0: 오케이.
1: 뭔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래, 호박아. 이런
0: 호박.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1: 느낌이야. 예.
0: 우리말에서는 호박이란 이미지가 왠지 호박이라고 하면, 못생겼다고?
1: 호박에
0: 이런 생각하죠.
1: 죽는다고 수박되니? 이런
0: 맞아요.
1: 말
0: 그런
1: 때문에.
0: 거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1: 예.
0: 영어에서는 이 펌킨이 귀여운,
1: 아, 그래요?
0: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이 또 달잖아요. 먹다 보면. 그렇기
1: 맞아요.
0: 때문에 나쁜
1: 아,
0: 이미지가 아닙니다.
1: 네.
0: 대신에 펌킨 할 때는 P 발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자음 M하고 K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그래요.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U의 강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요. Pumpkin, pumpkin.
1: Pumpkin, pumpkin.
0: 좋아요. 그래서 얘야, 아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인끼리는 쓰지 않아요. 보통 아이, 특히
1: 애기한테.
0: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시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 네.
0: 이거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1: 예.
0: 집중해 주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여기서 they는 진짜 아까 말했던 my hands입니다.
1: Hands.
0: 엄마, 할머니 손이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단순하게 they worked. 만약 과거형으로 썼다면 they worked hard. 그럼 무슨 말일까요?
1: 과거에 일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안 하는
0: 아니요,
1: 거.
0: 그냥 과거에 한번 했다고. 열심히
1: 예.
0: 손이 과거에 한번 했어라는 걸로 단순히 끝나버려요.
1: 예.
0: Right? 왜냐면 과거형은 진짜 과거에 한번 벌어진 걸 얘기하니까. But then, 여기 have PP가 나왔죠.
1: 오, 맞아요.
0: have P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해석을 PP 했다. 이렇게 안 해요.
1: 네.
0: 그러면 과거형이랑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PP 해온 상태다. 자,
1: 오.
0: 이거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느껴주셔야 돼요. Right? Have PP는요,
1: 예.
0: 과거에 어떤 걸한 거예요.
1: 응.
0: 인정. 그거 인정해요. 근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의 결과가 현재 어떻다. 현재가
1: 아.
0: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에 일을 했죠.
1: 예.
0: Right? 시작했죠.
1: 네.
0: Okay?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과거 일에서 지금 쭉 일해서 현재 굉장히
1: 손에
0: 내가
1: 쥔 게,
0: 힘든 상태다. 현재
1: 어.
0: 내 손은 굉장히 일한 상태, 힘들게 일한 상태야. 그래서 wrinkly한 거야.
1: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They have work. 그거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1: 아.
0: 포인트는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So,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문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1: 네.
0: I lost my phone. 과거형으로 쓰면 나 과거에 잃어버린 거죠.
1: 네.
0: 그 정보밖에 없어요.
1: 응.
0: 지금 다시 찾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1: 그죠.
0: 근데 만약에 제가 I have lost my phone. 그러면 뭘까요?
1: 오, 잃어버린 지가 꽤된 느낌?
0: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잃어버렸는데
1: 네.
0: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도 lost 된 상태다.
1: 그쵸.
0: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오케이?
1: Okay?
0: 그래서 have PP가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1: 예.
0: 다시 한번 have PP는 과거에 뭐 했는데 그거는 인정. 일단 그거 인정.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떤 상태다. 과거에
1: 맞아.
0: work를 한번 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다. 얘를
1: 아.
0: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 10년간 여기 살아온 상태야. 그러니까
1: 오.
0: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는 인정인데
1: 네.
0: 중요한 건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지금 10년 차임. 이게
1: 아하.
0: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살아온 상태다. 어때요?
1: I have lived here.
0: 그렇죠. I have lived here.

0: Yes.
1: 10년간.
0: For 10 years.
1: That's it. Oh.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그럼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10년. 자,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는 그 건물을 떠난 상태야. 어떻게 할까요?
0: She
1: has left.
0: She has left. The building.
1: That's it. She has left the building. 자, 보세요. 이거 그냥 과거 써도 돼요. She left the building. 과거에 떠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떠나서 지금 여기 없다고를 상대방한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거라니?
0: 뭔가 약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네. 굉장히 굵직하네요.
1: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네.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강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 얘기를 쓰면 돼요. 근데 have PP를 쓰는 거는 과거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어.
0: 아.
1: 이거 현재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have P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러네요.
1: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0: 네.
1: So 나는 여기 지금 총 10년째 살아온 상태.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 빌딩에 없음을 네. 떠난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려고 여기 무슨 표현 썼어요?
0: Worked hard.
1: Worked hard, right?
0: Yes.
1: Work hard가 열심히 일하다라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work, 뭐 예를 들어 work my fingers to the bone.
0: 오!
1: 이게 뭘까요?
0: 뼈가 으스러지도록 뭔가 한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뭐 네. 으스러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뼈가 될 때까지 일하다.
0: 아~
1: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에이. 이제 약간 문학책이나 뭐 소설이나 가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살짝 등장을 합니다.
0: 약간 뭔가 시적인 문구로.
1: 맞아요. 아하. 그래서 알아두면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들을 때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보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how long?
0: Many years.
1: For many years. Okay. 수년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many를 쓰면 많은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전체가 for many years 그러면 오랫동안 수년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0: 아.
1: 그런데 사실 many를 빼도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이란 뜻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러냐면 years 앞에 숫자가 안 나와 있죠. 10년인지
0: 네.
1: 3년인지 2년인지
0: 네.
1: right? 그런 거를 그냥 빼버리고 오케이 복수로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년보단 길어
0: 그러네요
1: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0: years니까.
1: for years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느낌 자체가 for many years 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수년간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0: 네.
1: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0: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1: Very nice.
0: Pumpkin.
1: Okay, pumpkin까지 썼네요. Sorry.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Okay, 자, 다음은요.
0: 네.
1: 이걸 딱 듣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0: 오, 예뻐. 마음이 이렇게 예뻐요. I will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1: 어디서 끝날 거예요?
0: And 전에.
1: Okay.
0: 그죠?
1: And.
0: 열심히 일할 거고. Buy you gloves. 너에게 사준다. 글러브스를.
1: 네.
0: 예.
1: 근데 그냥 글러브스인가요?
0: 예쁜 장갑이네요.
1: That's right.
0: So pretty gloves 할게요.
1: Okay.
0: Yeah. Pretty.
1: Okay, pretty. Right? 맞습니다.
0: Yeah.
1: Pretty, 예쁜. T를 플랩으로 해서 약간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읽으면 더 좋고요. 꼭 굳이 안 그래도 pretty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Pretty, pretty gloves,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길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건 단순하게 뭔가로 두 내용을 이은 것뿐이에요.
0: And.
1: And로 이은 것뿐입니다.
0: 네.
1: 그래서 And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문장에서 확장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Okay? So And라고 하는 거는 A and B인데
0: 네.
1: 이 A하고 B가 뭐 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이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0: 네네.
1: Okay? 자, and 그리고 뭐뭐 하고. So 여기서는 I will work hard. 그리고 여기서는 I will이 생략이 된 겁니다. And I will buy you

0: pretty gloves. 이렇게 확 연결을 해버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는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네.
0: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I will what?
1: I will go home.
0: 자, I will go home. 그리고 and 동사만 쓰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I will이 또 나오는 거니까
1: 네.
0: 쉬다가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st.
0: Rest. I will go home and rest.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나는 마유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물어봤어. 자, 이거는요. 나는 마유에게 전화했어. 어떻게 해요?
1: I called Mayu
0: 자, 그리고
1: and
0: 그에게 물어봤어.
1: asked him.
0: There you go. 여기도 사실은 I 써도 돼요. 또 I asked him. That's fine.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and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ill go home and rest.
1: I will go home and rest.
0: I called Mayu and asked him.
1: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0: There you
1: gloves.
0: go.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때 할머니 감동했어요. 아, 가장 예쁜 장갑이 되겠네.
1: Wow, they'll be the prettiest 장갑.
0: 장갑.
1: So 아까 나왔던
0: 맞죠?
1: gloves를 써볼까요?
0: 그쵸. 한쪽만 착용하는 게 아니니까
1: 네.
0: 복수로 당연히 써야겠습니다. So gloves는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Gloves. Alright, so glove는 한쪽을 당연히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해서 단수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마치 pants처럼. 자, 그리고 그나저나 우리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자,
1: 네.
0: 이런 것은 mitten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이거 야옹이 아닌가요?
0: 야옹이? 그건
1: 고양 아
0: 키튼이죠.
1: 키튼이군요.
0: 고양이 정답 아니라 미튼입니다.
1: 헷갈렸어요.
0: Right.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S를 써주시고
1: 미튼.
0: I의 강세를 많이 줘서 사실 들을 때는 mitten, 은처럼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 오.
0: mitten 해주면 좋을 텐데 mitten 이렇게 많이
1: 미튼.
0: 합니다.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mitten, mitten.
1: 미튼.
0: 오,
1: 미튼.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쁜이 아니라 뭐라고요?
1: The prettiest gloves.
0: There you go. 최상급 형용사.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앞에 더를 항상 붙여주는 센스. 가장 형용사다. So,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가장 예쁜 신발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These
1: These
0: are.
1: are the prettiest
0: 그렇죠.
1: shoes.
0: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1: Yes.
0: 그는 가장 키가 큰 guy야,
1: Oh,
0: 여기에서.
1: he is the tallest guy in here.
0: In here or here. 둘다 괜찮습니다.
1: Yeah.
0: Just like that. 더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게요.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They'll be the prettiest
0: There
1: gloves.
0: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Wrinkly 형용사, right? 자,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0: There
1: gloves.
0: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2: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 의문사 why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건 질문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1: 네.
0: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눈이 그렇게 커? 왜 너의 눈들은 so 크냐?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There you go. 두 번째입니다. 어? 내 머리는 왜 그렇게 곱슬거려? Curly입니다.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There you go.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yes. 맞겠죠? 자, 하나 더요.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Wrinkly예요.
1: Why are your hair,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Wrinkly, right? So grandma 하고,
1: 이거
0: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So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Why is your hair so cur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자, 다음은요. And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나 집에 가고 쉴래.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집에 가서 쉴래.
1: I will go home and rest.
0: And rest. 나 마유에게 전화했고 물어봤어. 이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1: 네.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There you go.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1: I will work hard.
0: 그리고요.
1: And
0: 당신에게 살 거예요. 예쁜 장갑들을.
1: Buy you pretty gloves.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go home and rest. I called Mayu and asked him.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Alright, 자,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3: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3: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5: Oh,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4: Oh,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5: Oh,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4: Yay!
5: Oh, I can't wait.
4: Oh,
0: 아, oh,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rying to make money.
0: There you go. I'm trying.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make money 대신에 뭐 earn도 가능은 한데요.
1: 네.
0: make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1: 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간단합니다.
1: 네.
0: And. 바로 and입니다. 굉장히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이건 직역이고요.
1: 예?
0: 나 학교 가서 공부할래. 자, 다시 한번 드리면 직역을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try 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일리오스라는 도시, 즉 트로이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시작하기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랍의 서쪽 끝이죠. 그 이타카 섬을 다스리던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부부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얻었을 때 트로이아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해요. 이제 행복을 누리려는데 징지병장이라니 이건 참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꾀를 냅니다. 징병관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소에 쟁기를 얹어서 밭을 가는데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린 겁니다. 하지만 이 징병관들도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는지 쟁기 앞에다가 아기 텔레마코스를 놓아둔 겁니다. 오디세우스도 그 쟁기를 아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끌려갑니다. 아기 텔레마코스에게 수염이 날 때까지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그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재혼하라면서요. 자, 이렇게 트로이아에 갔는데 전쟁이 무려 10년이나 걸립니다. 귀향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간 오디세우스는 괴물들도 또 마녀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저승도 다녀옵니다. 이렇게 3년이 가고 나중엔 풍랑에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칼립소라는 여신의 섬으로 떠밀려가 7년째 억류 중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지는 이미 20년째가 되는 거죠. 그 아기 텔레마코스는 이미 남자가 됐습니다. 수염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 페넬로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타카 섬이라는 곳에서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 108명이 이미 4년 전부터 오디세우스의 궁전을 점거하고 페넬로페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넬로페는 이 구혼자들의 청혼을 물리치려고 꾀를 냈죠.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수의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요. 이 페넬로페는 낮에는 배틀 앞에서 수의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것을 다시 풀어버리기를 3년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만 구혼자들

시에서 5권에서 12권은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향, 그리고 13권부터 2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페넬로페와 재결합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부분인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는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도 그 시작 부분을 떼어놓고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 텔레마키아의 의미입니다. 이 시는 올림포스의 신들의 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은 칼립소에게 7년째 억류 중인 오디세우스를 이제 그만 풀어주자며 제우스의 승인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해서 주인공의 귀향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요, 신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제하지 않아요. 사건의 진행은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의 주역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됩니다. 이 아들이 아테네 여신의 계획에 따라서 필로스와 또 스파르타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귀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회의에서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스파르타로 또 모래 많은 필로스로 보낼 겁니다. 제 아버지의 귀향을 물어 알도록요. 행여 그가 뭐라도 듣게 될는지. 그래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귀한 명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신의 계획대로 3권, 4권에서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테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아테네는 자기 계획대로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동료들을 모으고 배를 빌려서 한밤중에 출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필로스에 도착하고 필로스에서는 전차를 타서 스파르타를 향해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오는 길은 전차를 타고 필로스로 돌아와서 또다시 한밤중에 출항을 해서 다음날 새벽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호메로스 시절 사람들은요, 야간 항해라는 걸 하질 않아요. 세찬 바람이 밤에 일어나서 배를 난파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때의 작중 시점은 겨울 직전입니다. 이 고대 히라버에서 겨울과 폭풍은 케이모온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즉, 이 지중해 동부에서 겨울은 폭풍의 계절이고 배를 띄우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입니다. 뭔가 범상치가 않죠? 텔레마코스가 택한 육로 여행은 더욱 기이합니다. 텔레마코스는 페라이라는 곳을 중간 경유지로 삼아서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의 아무런 우회 없이 직선 주로를 택한 셈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필로스와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 사이에 가로놓인 길이 100km, 높이 약 2,400m의 타위게토스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비현실적인 속도로 질주하면서 이두 도시를 왕복해낸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건설된 어떤 산악도로라든가 이 도로를 주파할 수 있는 어떤 탈것이 존재했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2인승 입식 전차인데 이 전차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전장에서 그리고 경주용 주로에서만 쓰일 뿐이지 이러한 장거리 여행용 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현

현실적인 이동 뒤에 놓인 어떤 제의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세상 여행이라는 특수한 속성입니다. 이 여행의 불가사의한 속성을 암시하는 또 다른 장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제 헬리오스가 가라앉고 모든 길은 그늘로 덮였다. 헬리오스는 태양을 말하죠. 이 구절이 이 시에서 모두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텔레마코스의 야간 항해에서 2번, 그리고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함께 전차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3번,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용례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저승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매번 특정한 문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면 이 여행은 인간 세상 밖의 여행과 아주 의미 있게 엮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 말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마치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대위적인 선율을 이루듯이 인간 세상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저의 짐작대로 이 시에 나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가 저 세상에 속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인물들인 네스토르, 메넬라우스, 그리고 헬레네를 호메로스가 그리는 방식 역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인물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네스토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첫 번째 무대는 노장 네스토르가 다스리고 있는 필로스입니다. 호메로스가 소개하는 이 네스토르의 첫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약 4,500명의 인원이 참석한 헤카톰베를 집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헤카톰베는요, 고대 히랍 세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성대하고 격식 있는 제사의 형식이에요. 원래는 황소 100마리를 바치는 제사라는 뜻인데, 이 100마리를 숫자대로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리아스 2권을 보면 네스토르는 오디세이아의 시점보다 20년 전에 아가멤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90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당시의 군함은 약 50명씩 타도록 되어 있으니까 90척이면은 4,50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헤카톰베의 참가자 수와 그 당시의 원정군 숫자가 거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네스토르가 여전히 20년이 흐른 지금도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시에서 네스토르는 지난 세월 동안 전혀 쇠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스토르야 히랍 문학에서 언제나 노인으로 등장하니까 그 친숙함 탓에 우리는 그의 길고 긴 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의 노령은 이미 인간 상식 밖의 것입니다. 그가 일리아스에서 처음 소개될 때는 세 번째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미 세 세대의 인간들을 다스린 다음이라고 소개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학자들은 이 사람의 노령과 그 불가사의한 통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장에서 죽은 안틸로코스를 제외하고도 네스토르에겐 아들이 6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화의 전승에서도 네스토르의 왕위 승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살아남고 사회의 질서가 부자 관계 속의 계승에 의존하는 이 호메로스의 시대에서 네스토르의 이 각별한 지위는 이 사람을 다른 인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사람의 영원한 통치와 계승 없음의 배경에는 네스토르의 불사가 있습니다. 시인이 일리아스를 썼을 때, 그때도 분명 네스토르의 불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사라는 개념은 인간은 물론이고 반인 반신들에 대해서조차 불사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일리아스의 생사관에 어울리지 않죠.

삶과 죽음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인식이 일리아스라는 시의 저류로 흐르고, 일리아스는 그 죽음과 그 의미에 천착하는 까닭에 네스토르의 불사는 암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리아스의 시인은 프리아모스와 펠레우스와 마찬가지로 네스토르의 노령과 쇠약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뿐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도 필멸의 운명에 묶인 두 노인 라에르테스와 펠레우스에게 노년이라는 것은 상실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독 네스토르에게만은 노년에 대한 이런 음울한 서술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카이아인들의 보루고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며 게레니아의 전사입니다. 심지어는 네스토르에게는 생식 능력의 저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막내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텔레마코스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의 모습이 제 눈엔 꼭 죽음을 모르는 분으로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텔레마코스가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실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를 맞아줄 헬레네와 메넬라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BN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우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지금 너무 심한데? 지금 이거 뭐냐고. 내 눈에만 이렇게 보여?
1: 섬으로 가는 길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안개에 갇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길.
2: 그만 가. 대박이다. 와.
3: 날씨가 이래서 또 계기도 해가지고 기다려 봐야 돼.
0: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4: 저 충남 공주.
0: 충남 공주에 오시오. 어떻게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4: 11시에 들어갈 것 같은데?
0: 11시에?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4: 10시에 저희 티켓이

0: 순번. 어? 순번 탄대요.
1: 아, 순번.
0: 9시 거는 취소됐고.
2: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던 그때.
0: 9시 거 안 가고 11시 거 안 가면 2시 40분. 어떻게든 가자.
2: 하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 간절한 마음이 바다에 닿은 걸까요? 마침내 출항을 허락합니다.
3: 드디어 고군산군도의 깊숙한 아름다움을 보러 갑니다.
2: 오래전부터 눈여겨온 곳이랍니다. 세계 최초로 5개의 섬을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한 해상 트레킹 코스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바다 위를 두 발로 걸으며 섬과 섬을 여행하는 시간 함께 떠나보시죠. 군산 장자도항에서 100길로 20분 방축도로 향합니다.
3: 이야, 도착했습니다.
1: 야, 어렵다, 어려워, 진짜.
3: 오기 진짜 어려웠다. 웰컴 투 방축도.
2: 고군산 섬 있길 5개 섬 중 뭇에서 가장 가까운 섬.
0: 바다에 내가 풀풀 나. 여기 오늘 바다 나갔다 온 그물을 여기다 또 말리시고. 진짜 크다. 고래도 잡겠다. 와, 이만해.
4: 낡았는데도 굉장히 단정하게 잘 해놓으셨다.
1: 이리 와.
4: 이거는 장작이 아닌데?
1: 장작 아니야, 이거는. 약간 뭔가 민간 약재 같기도 하고. 나무 뿌리 같기도 하고.
4: 뭔가 채취해서 말려놓으신 건데, 이거.
1: 이거 정성 들여서 뭔가 보존을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4: 저거 뭐예요? 매달아 놓은 거?
5: 그것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낙초, 저는 뭘 보리차 끓일 때 그 팍 또 끓여가지고 보리차를 약 대신에 먹는 거예요.
2: 부부가 함께 섬을 여행한 지도 10여 년.
4: 전방 100m 우회전 후? 이게 무슨 뜻이야? 전방 100m 우회전 후 50m 앞. 상해. 슈퍼면.
1: 50m.
4: 슈퍼면 규모가 좀 있다는 얘긴데.
1: 가야지.
4: 플렉스 합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2: 섬 여행에서 슈퍼는 사막의 오아시스.
1: 이거 아닐까?
4: 여기는 슈퍼가 어디 있어요?
1: 여기 있어요?
6: 네.
4: 어디요?
6: 여기요.
2: 분명 확인했던 곳인데요.
4: 잠깐만, 나 너무 떨린다. 와, 너무 떨린다. 와, 와. 야, 어머니 갑자기 나 그 노래 생각나요.
6: 예?
7: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당해.
4: 오케이. 그대로 봐.
1: 이거 어떻게 들어와요? 배로 들어와요?
8: 배를 싣고 해야지. 배가 있으니까 이제 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
4: 배가 있어요?
8: 고장하니까 배가 세척이네.
1: 재벌이시다. 재벌.
4: 그냥
1: 재벌.
2: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답니다.
4: 감사해요.
1: 나중에 또 올게요.
4: 네, 건강하세요. 네.
1: 여행 오면 이렇게 사람 만나 재밌지.
4: 맞아.
1: 좋은 사람들.
4: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 여길 봐. 달달해. 과자까지.
1: 감춘다.
4: 평화롭다.
1: 이거 봐.
4: 하늘이 멋있다. 안 보여, 지금. 지금. 좋은데 스팟 찾아가는 그 길이 좋으니까 이렇게 자연 트레킹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점점 더 좋게.
1: 3호선인가요?
4: 저기 있다. 와, 말도 안 돼.
2: 방축도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독립문 바위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독립문 같다 하여 이름 붙었다죠.
1: 우와, 되게 멋있다.
4: 오랜 시간 동안 파도가 문을 두드린 거야. 문 열어달라고. 열어줬어. 진짜 장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드리고.
1: 예.
2: 독립문 바위를 지나면 고군산 섬 밑길의 하이라이트,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새로운 섬으로 안내합니다. 사람이 쉽게 갈 수 없었던 무인도로 말이죠.
4: 야, 이렇게 섬을 쉽게 오다니.
9: 걸어서.
4: 섬과 섬 사이를 그냥 걸어서 쉽게.
2: 아,
9: 진해.
2: 명도다.
9: 이야, 명품이다.
2: 길의 시작도 끝도 바다인 섬길. 다섯 개의 섬물이 있는 고군산 섬잇길 따라 걸어볼 다음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하나 너무 앞서 온 걸까요?
10: 눈으로 보기엔 다 됐네. 오늘 내일 하네.
9: 아쉽다.
10: 아쉽다고 생각하기보다 저게 연결되기 전에 와보는 것도 기회지. 앞으로는 무조건 연결돼 있을 거니까.
2: 막배도 떠났겠다. 방축도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습니다.
4: 이 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있네.
9: 엄청난데?
4: 사장님 안녕하세요.
11: 네, 어서 오세요.
4: 건물이 왜 이렇게 좋아요?
11: 대박이다. 네, 이번에 네. 그 해양수산부에서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4: 아, 귀여워.
2: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랍니다.
4: 이야.
9: 대박. 우와. 엄청난데?
4: 섬에서 이런 거는 처음인데.
9: 이런 건 너무 새롭다.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고.
2: 밥집도 함께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을 마을을 위해 쓴답니다.
12: 6시에서 9시.

0: 막 넣고 막 그런 우리는 그런 걸 안 넣어요.
1: 재료가 신선하니 더 곁들일 것도 없죠. 모두 방축도 주민들이 잡고 키운 것들입니다.
2: 어메! 나 오늘 생일이야?
3: 이야.
4: 아.
3: 와, 이거 진짜 살 엄청 녹을 텐데. 와. 이 살이 달아요.
4: 와.
3: 살이 달아, 살이. 살이 들어가면 스르르르르.
1: 오는 길은 힘들어도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곳이 섬이죠.
4: 여기서 살면은 진짜 우리 백년회로 할 텐데.
1: 아. 여유롭게 몸도 마음도 충전. 첫 배를 타고 다음 섬으로 향합니다.
5: 방축도에서 배를 잠깐 타고 영동까지 가서 영동에서부터는 이제 다 걸어서 다닐 거예요.
4: 네. 아, 반가워요. 우리 자주 봐요.
6: 아유, 반갑습니다.
4: 아이고, 참으로 두 분이 아주 보기 좋더라.
6: 아, 보기 좋으시네요.
7: 처음이어가지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구경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1: 당일 여행의 경우 명도에서 내려 말도 방향으로 많이들 걷는다는데요.
8: 웬일이야?
6: 진짜 핫한가 봐요, 요새.
8: 지금 뭐 완전 주말도 아닌데 이 정도면은.
6: 야.
1: 섬 트레킹 성지로 급부상 중이랍니다.
9: 되게 예쁜 오천 마을이네.
8: 한국 같다. 부지런히 가야겠다. 이거 너무 많이 했어.
6: 꼴찌다, 꼴찌.
1: 꼴찌면 또 어떤가요? 둘이 함께 걷는데.
8: 길이 그냥 저 끝까지 다 보인다.
6: 반갑죠.
8: 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다음 섬이 나와 있다는 게?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걸어서.
6: 여기 명도?
8: 저기 지나면 끝에 가면 말도가 우리 있다. 목적지예요.
6: 말도 가는 길?
8: 어, 말도 아, 가는 말도 길이야. 가는, 길.
1: 가는 길도 심심치 않답니다.
8: 오. 구렁이 전설 전망대. 어이, 전망대가 구렁이처럼 생겼어.
1: 명도의 최정상 봉우리로 예전에 이 일대 구렁이가 많이 살았다네요.
8: 와, 여기네. 여기야, 여기야. 와, 오늘 그냥 끝에가 다 보인다. 이교, 지금 본홍도, 말뚝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드린 공에 비해서.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선물 보따리. 혹시 안 힘드세요?
10: 네?
8: 할만하세요, 지금? 트레킹? 뭐. 여기 걸어오는 거?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10: 저는 한 3주 전에 혼자 왔었어요.
8: 아, 진짜요?
10: 네, 근데 너무 좋아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번에 온 거예요. 아. 선발대.
8: 선발대?
10: 항상 그렇게 해요.
8: 아, 진짜요? 예. 와, 완전 애처가시네요. 좋으시겠어요.
10: 겉모습만.
8: 아니, 많이 다녀보셨어요, 그럼 이런데?
10: 예, 섬에, 요즘 이제 섬에 다니는 중이에요.
11: 섬을 네. 이렇게 다리로 인간의 힘으로 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1: 내딛는 발걸음마다 절경이니 어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8: 여기가 서해 바다인데도 너무 색깔 예쁘지, 바다 색깔이.
6: 말도 안 돼.
8: 어.
1: 사부작 사부작 바다 위를 걸어봅니다.

0: 네.
1: 아, 섬마다 매력이 다양하네. 여기가 무인도라 그러니까 뭔가 길이 좀 더 날것의 느낌 같은? 아, 섬 이끼리란 말도 정말 예쁘지 않아요? 섬 하면 이렇게 덩그러니 홀로 툭툭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정말로 예쁘게 잘 이어줘서
0: 하나의 세계가 끝나면 또 다른 세계 연결해주고 또 하나의 세계가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고군산 섬잇길의 마지막 끝섬 말도에는 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 마을에 왔다. 말도에 하나밖에 없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3: 한 몸에 이렇게 식당 볼 수 있어요?
1: 그럼요. 사실 먹으러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4: 와, 안녕하세요.
5: 여기는 그냥 무조건 매운탕 백반입니다.
0: 아, 무조건 좋습니다.
5: 예, 네, 뭐.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한 5년 더 이상 전에 옛날에 저기서 하셨었죠. 등대 근처에서.
5: 예.
1: 거기서 한번 우연히 먹고선 계속 생각했어요.
0: 언젠가.
5: 거기서 하다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건물이 낡아가지고 보다고 새로 치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1: 와, 엄청 성공하셨네. 그때도 직접 잡으신 장어 갖고 어머니께서 끓여주셨는데 와, 너무 맛있었는데.
0: 진짜 맛있었어요.
5: 오늘 또 맛있을 거예요.
0: 기대하십니다.
2: 지나온 수많은 섬 여행 중 손에 꼽을 만큼 그리웠다는 섬마을 밥상. 쥐치, 우럭, 오늘 새벽에 잡은 물고기로 칼칼하게 끓여낸 매운탕 맛은 또 어떨까요?
1: 와, 와, 이 잡어탕은 잡아야지만 진짜 직접 잡아야지만 끓일 수 있는 거야. 아, 장난 아니지. 장어가 잡히면 장어탕이고 아구가 잡히면 아구탕이고.
0: 밥을 부르네 바로.
1: 아니 무슨 생선인지 의미 없지 않아? 이렇게 의미 없어도 되나? 너무 맛있는가? 입에서 녹아.
2: 이 순간이 가슴 속에 또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0: 엄청 어렵게 왔었는데 여길 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 심지어 걸어서 네 개 섬을 다 걸어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밥상은 뭐 진짜 예전하네요. 이것도 너무 맛있네요.
2: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켜지는 것들이 있죠. 117년간 거센 바닷바람을 견디며 고군산 군도의 끝을 묵묵히 지켜온 말도 등대도 그러하답니다.
1: 여기가 말도 끝섬이잖아요. 끝섬의 끝. 여기 다음에는 저렇게 섬이 없어. 정말 그냥 등대가 오롯이 혼자 여기를 지켜주는 느낌이야.
2: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묘한 감동. 걸어서 왔기에 더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1: 옛날에 말도 한 군데만 왔다 갔는데도 배 타고 들어와서 여기만 보고 갔는데 지금은 그 아름다운 섬을 제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내 다리로 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0: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섬을.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었으면 못 볼 풍경들을 너무 다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섬의 옆면이랄까요?
2: 다섯 개의 섬이 모두 이어지는 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봐야겠습니다. 이곳은 고군산 섬잇길입니다.
6: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이제 공간이고 행복이죠.
7: 혼자 좋은 거 다 먹고 오래 살아서 뭐해. 같이 오래 살아야지.
8: 나만 보세요. 무슨 꽃을 본다고.
7: 당신만.
8: 내가 꽃이잖아.
7: 당신만 보고서 뭐 할미 꽃이.
9: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7: 이 양, 양이 이렇게 세월 보내는 거예요. 이거.
1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3: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3: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3: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3: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3: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3: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3: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3: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3: 됩니다.
1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3: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3: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3: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13: 물론 됩니다.
17: 이게 왜 된다고요?
1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빗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뚱쾌 변비엔 메이킨.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고고!
2: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트럼프의 펼쳐진 세계. Bienvenidos a Perú, donde
3: nace el sol azul. 와,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군요.
4: 우리 동화맘의 대부가 됐네.
0: 가자, 가자. 오, 저기 보세요.
4: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2: 그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4: 안데스 마을 여행의 시작이라면 역시 쿠스코겠죠.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적.
5: 지금 아우산가테 트레킹을 하는데요.
4: 쿠스코는 가장 멋진 안데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
6: 자, buen viaje, feliz viaje.
0: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4: 자, 이제 페루를 만난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국과는 지구 정반대편, 페루는 비행시간만 30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나라입니다. 수도 리마에서 다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이번 여행은 쿠스코에서 시작합니다. 페루는 평균 해발고도 1550m, 안데스를 품은 고산국가입니다. 쿠스코 역시 한라산보다 두 배 높은 해발 3,400m의 도시. 잉카 제국의 수도이자 안데스 고산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인구 45만 명 정도. 하지만 한 해 140만 명이 찾아오는 페루 최고의 관광도시. 이곳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입니다. 잉카 제국과 스페인 식민지, 그리고 안데스. 이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페루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이곳 쿠스코인데요. 잉카라는 거대한 이름에 눌려 잘 보이지 않던 페루의 진짜 매력. 안데스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저로 말씀드리면 페루에 정착한 지 올해로 18년째. 우연히 여행을 왔다가 운명처럼 페루인 아내를 만나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쿠스코에 왔다면 일단 여기는 꼭 가봐야 합니다.
7: 이 좁은 건물에 엄청난 인파네요. 행량입니다, 행량. 근데 이분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4: 쿠스코 최고의 유적이 이 좁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7: 이 바위가 식약근인데요. 각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 열, 열. 총 10개네요.
4: 틈 하나 없이 꼭 들어맞습니다.
7: 이 큰 바위를 이것까지 끌고 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바위를 12개의 각으로 깎아서 정교하게 쌓아놨다는 이 미스테리함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4: 지금 봐도 놀라운 잉카인의 건축술입니다.
7: 꽤 다 꽤 다 꽤
8: genial. Sí, hay mucha teoría de cómo

0: formó, los ángulos cómo los hicieron, toda la construcción. Aparte, más por allá también se pueden ver formas de animales, cómo se comunicaban los incas, entonces es maravilloso.
1: La señora, péguense un poco más. Ah, ok, ok. Ah, no, tiene que salir.
0: Pero siento
2: que... Cusco는 이렇게 유명한 볼거리도 많은 동네지만 쿠스코에서 오래 살아온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작은 골목길들인데요. 유적이 아닌 현재 삶 속에서 잉카의 흔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께서 풀을 입고 갖고 계시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 Hola, buenas tardes.
1: ¿Ese pasto para qué está llevando?
3: Estoy llevando a mi casa, es comida para los cuis.
1: Ah, señora, yo puedo ver en su casa los cuis.
3: Sí, vamos.
1: Te ayudo.
3: Ya vamos.
1: Te ayudo.
2: Vamos. 쿠스코에서 대대로 살아왔다는 이분의 집에 같이 가보기로 합니다. 집은 오래전 모습 그대로라는데요. 들어서자 우와, 정말 집안에 기니피그가 가득합니다. 토끼를 닮은 기니피그는 페루에서는 꾸이로 불립니다. 꾸이는 안데스 고산 지역에서 수천 년간 사육해온 가축이기도 합니다.
1: 엄청 많이 먹었나 봐요.
2: 가축이라기엔 너무 귀엽네요.
1: 아, 이거를 이제 한 마리 집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주머니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금. 훈훈하네요. 네. Voy a llevar uno.
3: Está bien, ¿eh? ¿Sí? Para tu mascota.
1: Está bien.
3: O para que comas. Ahora, este squish no comemos diario. Este squish solo comemos en ocasiones especiales.
1: Los objetivos que había colgado
3: ya.
1: En el pared.
3: Un poquito les voy a explicar. Bueno, esta casa tiene 600, 700 años.
2: 700년 전이면 잉카 제국이 들어서기도 전 쿠스코 왕국 시절입니다. 오래 간직해온 건 집뿐만이 아닙니다. 벽 한쪽엔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빼곡합니다.
1: 저는 저게 약간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지 알았거든요.
2: 진짜 이 집 조상의 해골이랍니다.
3: Ahora esto que yo tengo acá en la mano se llama pututu. Con esto llevaban los chasquis para comunicarse. Voy a soplarle, mira. Una, para, así se comunica. Aló. Ese es el pututu.
1: Pututu.
3: Pero el principal armamento del Inca esto era. Esto se llama la ondola huaraca.
1: Huaraca.
3: Acá ponían una piedra y agarraban así, soltaban.
2: 집 안에 잉카 제국 시절 무기라뇨. 이 집 자체가 박물관인 셈입니다. 화로 역시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1: 이거에 다 쓸 텐데. 몇대 넣을까요, 똥?
4: 아줌마랑 다른데요.
1: 이따시는 왜?
3: 어,
1: 맞습니다.
3: 아직.
1: 아, 이거. 알았어. 아, 이거를 여기다가 대면 안 되고 살짝 떨어뜨려야겠네요.
2: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귀한 꾸이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1: 양념이에요?

0: acá.
1: Comino.
0: Comino.
1: Ajo.
0: Ajo.
1: Una pizca de sal.
2: 꾸이는 사료가 적게 들고 키우기 쉬운 가축. 그래서 소나 돼지를 대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0: 아, 이게 이 형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군침이 도는 맛 냄새네요.
1: prueba delicioso.
3: bueno.
2: 원래 쿠스코 지역에서는 결혼식이나 축제처럼 중요한 날에만 꾸이 요리를 먹습니다.
1: acá el cuy.
0: sí.
1: vamos a comer ahora. es muy bueno comer. puedes comer. El cuy tiene bastante proteína.
0: Ah.
1: Y es cero colesterol.
0: Cero colesterol. Cero.
1: A ver, coge. Wow, qué rico. Como te digo, el cuy.
2: 얼핏 보기에는 통닭과 비슷하죠?
1: Qué rico. ¿Verdad?
2: 걱정과 달리 맛도 꽤 괜찮습니다.
1: Está perfecto.
0: 이게 약간 살짝 토종닭 느낌인데요?
1: 와, 크로칸티토.
0: 오도독 오도독 씹힙니다. 와, 바삭바삭하겠는데요?
1: 네. 케리카.
2: 아직도 잉카의 삶이 이어지는 도시. 쿠스코가 페루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좀 색다른 골목으로 가볼까요?
0: 아, 여기는 사블라스인데요. 예술가의 거리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 또 올라가면요, 끝내주는 전망이 있어요.
2: 시비각돌 골목과 함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면 단연 삼블라스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골목에서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도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습니다.
0: 역시 요즘 되게 잘하시네. 사베스 tocar
4: Condor pasa.
0: Ah, es Condor pasa.
2: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 엘 콘도르 파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페루 음악 중 하나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0: 아, 여기까지 올라온 지 너무 힘들었는데요. 여기가 뷰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2: 대체 어떤 풍경일까 싶었는데,
0: 와, 뷰가 정말 예쁘네요. 정말로 쿠스코가 흑해 내려다보이네요.
2: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쿠스코 시내가 발 아래 펼쳐집니다. 한라산보다 두 배나 높은 도시 쿠스코를 내려다보며 맛있는 칵테일 한 잔. 그 낭만을 저도 누려봅니다.
0: 제가 2007년도에 쿠스코에 처음 왔는데요. 그때의 아름다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2: 쿠스코도 좋지만 사실 페루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여행지도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로페사 마을인데요. 이렇게 노란 봉지를 흔드는

0: 사람이 보이면 오로페사 마을에 온 게 맞습니다. 가게마다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빵인데요.
1: 아, 이 오로페사라는 지역의 양옆의 길에는요, 전부 다 빵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빵 먹겠어, 빵.
0: 이제는 마을의 상징이 되어버린 노란 봉지. 대체 이건 뭘까요?
2: 그러니까 노란색 봉지를 막 흔들고 계세요. 흔들다 올라가겠다. 막 털고서 자꾸 내서.
3: 예, 미야 마무리하고 싸워도
2: 좋겠는데. 아, 일단, 아. 아시다시? 아빠랑 하나 클리엔데 아, 이게, 이 손님들 빨리 보시기 위해서 빨리 보시라고, 빵 사라지라고. 네?
0: 주요 손님들은 근처를 지나는 운전사들. 빵을 사기 위해 일부러 오로페사에 들립니다.
2: 아, 맞아, comprar pan.
4: Sí, voy a Arequipa, pero voy preparando.
2: Ah, hasta su destino final hasta Arequipa.
4: Sí.
2: Voy, ¿cuántos panes vas a llevar?
4: Dos nomás, dos.
2: Dos nomás. Cuidado, cuidado. Wow, 한 직원인데요.
0: 빵 봉투도 노란색입니다. 길을 가다 일부러 들릴 만큼 이 마을의 빵은 유명합니다.
2: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사가시는 것 같아요.
0: 멀리 다른 도시에서 사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5: 올라 올라.
0: 이쯤 되니 어떤 빵인지 궁금한데요. 갓 나온 추따빵입니다. 이 빵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5: 네, 오로페사 desde cuando sobre una pan tiene alguna historia.
6: Desde el año 1560, cuando llegan los españoles, siembran el trigo en esta zona, producen la hostia primero, después hacen el pan. Y los incas, cuando ven la reacción de la masa.
0: 가게 안쪽에는 제빵실이 있습니다.
2: 문을 여니까 바로 발효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게 마치 피자빵 만드는 것처럼.
0: 오로페사에서는 주민의 약 80%가 빵 만드는 일을 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 같은 것이죠. 잉카인처럼 이들은 빵에도 영혼이 깃든다고 믿습니다.
7: No, no está difícil para hacer pan picar así 40 años.
8: No, esto es un arte.
9: 장인이세요.
8: Tiene que tener criterio, carisma, voluntad para hacer esto. El que no tiene carisma, que está amargado, no le sale nada.
9: Eso.
7: Vamos. Ana, ven, ven. Artista usted. Artista.
2: Sí, ven. ¿Ah?
6: Contratado.
0: 흙과 벽돌로 만든 전통 화덕에 장작불을 뗍니다.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2: Por día, ¿cuántos panes produces?
6: Entre 2.500 a 3.000.
2: Ganaste mucho dinero, ¿no?
5: Pero su casa es muy grande.
6: Para hombres grandes.
0: 화덕의 온기로 은근히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냄새는 구수합니다.
5: 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지금. 노릇노릇하네. 빨리 색깔 한번 봐.
8: 응.

0: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 너무 뜨거워가지고. 역시 빵은 갓 구운 빵이 최고 맛있네요. 갓 구운 빵.
1: 맛있다.
2: 스페인에서 왔지만 지금은 페루의 자부심이 된 빵. 슈타빵의 마을 오로페사입니다.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안데스로 가볼까요? 쿠스코에 왔다면 꼭 해봐야 할 것이 안데스 트레킹입니다. 바람은 등을 밀고 먼
0: 산은 손짓하고 말없이 지금 아웃산까지 트레킹을 가는데요. 먼저 가이드님을 만날 겁니다. 이 중류를 보면은 등반산이 굉장히 많아요. 저 전망에 아웅산 옆에 해발 1200m 정도 되는 기관산도 보입니다.
2: 오늘 제가 갈 곳은 페루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 아웅산가테입니다. 만년설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곱 개의 호수가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안데스 트레킹에는 여러 루트가 있는데 최근 가장 뜨고 있는 루트입니다. 드디어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0: 태녀 후배는! 됐다 됐다! 됐다!
3: ¿Cómo está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ienvenida a este Pactanta o Sangate. Muchas gracias, bienvenida.
0: Allá.
3: Allá
0: vamos. Y el monte ya vamos a ir atrás.
3: Sí, después de la atrás, bajada, sí. Ahí vamos a acampamos.
0: Ah, acampamos
3: acampar,
0: ahí.
3: Sí. Ah. Ahí acampamos, ahí de, la, descansamos, ¿no? En la noche. Mañana, la primera, desayunamos del campamento. Sí. Ya después subimos en la laguna.
0: Laguna.
3: Siete lagunas.
0: El paseo es espectacular.
3: Claro. Sí.
2: 제가 선택한 트레킹은 1박 2일 코스. 같은 트레킹이라도 가이드에 따라 루트가 다른데요. 저는 화찬타 마을에서 출발해 고산 초원을 지나
4: 자, buen viaje, feliz viaje. 자, 감사합니다.
2: 일곱 개의 호수까지 17km를 걸어가는 다소 힘든 여정입니다.
0: 아, 여기가 우리 오늘 저녁에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저쪽에 가면은. 여기 침낭이에요, 침낭.
5: 여기 들어가면은 따뜻하게 있어요, 그쵸?
0: 네. 아, 있어. 까만한?
3: 야, 인심아, 밤스 보내. 야,
0: 인심아,
3: 밤스 보내.
2: 촬영 장비까지 짐이 많아 말 두 마리도 빌렸습니다.
0: 저는 나비 타고 가겠습니다.
2: 극경사와 좁은 산길 때문에 안데스 트레킹에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신날 뿐입니다.
0: 트레킹 코스가 좀 나옵니까?

0: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찬 고지대입니다.
1: 올라
0: 출발 2시간째.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2: 네, 견딜까 봐 이상해. 와, 풍경이, 장난 아닙니다.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네.
0: 눈앞의 풍경은 잠시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또 그대로의 멋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 이게 바로 안데스의 매력이겠죠?
3: 안데스 pero está así, pero ahora estamos cambiando, ¿no? Cambiando con los bastante ya vienen los extranjeros de todos los países, viene ya.
2: Entonces, trabajo en turismo gana más que cultivar.
3: Sí, sí, para cultivar. Sí.
0: 안데스 여행은 이제 보는 안데스에서 걷는 안데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4: Hello.
5: Hello.
4: Hello. Hello.
6: En français, Vini. On le dit.
7: Vini, Vidi.
6: Vive le Pérou! Voilà! Et on revient ici.
2: Qu'est-ce que
7: c'est? C'est des Coréens, alors.
5: Bien,
7: Camilo.
6: Bye.
7: Bye. Bye. Vamos.
0: 하산하던 트레킹족들과 헤어진 뒤 고산 초원지대로 들어서는 길. 뜻밖의 풍경을 만났습니다.
2: 알파카 무리가 있는데 알파카 무리가 100마리쯤 되고 있습니다.
3: Porque está más un poquito más alto los alpacas, entonces cría más, botan más, ¿no? Crías. Entonces por eso cría más alpaquitos por esta zona, porque acá no mucho para criar las vacas, cuyes,
2: no.
3: No hay mucho pasto, ¿no?
0: 이처럼 높은 지대에 알파카 목장이라뇨. 알파카는 고산지대에서 수천 년간 페루인과 함께 살아온 가축입니다. 전 세계 80% 가량의 알파카가 이곳 페루에 있습니다. 페루산 알파카 털은 가볍고 따뜻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2: 오, 알파카가 엄청 많은데 알파카 농장입니다, 농장. ¿Es la casa es conocido?
3: Sí, conocido.
2: Ah, vecino, ¿eh?
3: Vecino, sí.
2: Ah, 우리 이웃집이랍니다. ¿Puedes llamar al dueño?
3: Así, primero está llamando.
2: Ah, ya, ya.
7: Hola.
0: 휘파람 소리에 응답하듯 알파카 주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름철엔 이렇게 한두 달씩 산에 머물며 알파카를 방목한답니다.
2: 아기
0: 알파카는 앉기만 해도 포근합니다.
2: 옆에서 예바? 미카사? 가져가래요. 아,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아, 왜, 우리 알파카 베비도 quantos costará?
8: Uno grande, depende del este, 500, 600. Es un ambiente, es un perfecto para criar nuestros alpacas.
2: Wow.
8: Sí, para vivir nuestro, hasta nosotros. Sí, es ambiente más tranquilo, más aire. Es tranquilo.
2: Perfecto.
8: Sí.
0: 기온차가 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불이 적은 안데스. 여기에서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축입니다. 여긴 여름 동안 머무는 목동들의 숙소.
2: 어우, 스머프집이야, 스머프집. 어우, 엄청 낮아요. 이게 우리 사이즈가 아닌데. 어우, 야.
1: 아, 진짜.

0: 네.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침대에도 침실도 있고 네. 여기 아궁이도 있네요. 전신도 있고 아 불도 있어요. 불도 전기가 있어요. 꼬모 솔루시아나 있어요.
1: No, con solar. Solar, no, ah, solar.
0: 태양광이랍니다, 태양광.
2: 그렇게 잠시 알파카를 구경했는데요.
3: Comer todo el día necesito comer alpaca. Por eso ya está un poquito tarde. Por eso hay que soltar el este para comer.
0: 자, 알파카 머리 합니다, 알파카 머리. 가자, 가자.
4: 야, 또, 또.
2: 140마리 알파카를 모는 것도 쉽지 않은 일. 마르틴을 도와 방목을 좀 도운 다음 다시 길을 나섭니다.
0: Vamos.
3: Chao, buen viaje. Feliz viaje.
5: Chao.
3: Chao, feliz viaje.
2: 누군가에게는 그저 멀리 있는 높은 산.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안데스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제가 몰랐던 안데스를 보고 갑니다. 트레킹 3시간째. 해발고도는 조금 높아져 4,500m. 씩씩하던 처음과 달리 숨이 조금씩 가파옵니다. 힘들기는 짐을 싣고 가는 말들도 마찬가지. 잠시 목을 축여가기로 합니다.
0: 아, 목이 말립니다. 목이 말라요. 물도 마셔야죠.
6: 또마, 또마, 또마. 또마 하고. 또마 하고. 또마 하고, 또마 하고.
0: No quieres? No quiero tomar. 아, 이 친구는 정말 한가르스러 하는데 목이 안 마른가 봐. 네.
2: 이렇게 고산지대를 트레킹할 땐 절대 무리해선 안 됩니다. 자칫 고산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0: 피디님이 고산증이 오셔가지고 계속 뒤처지고 계세요. 우리 제 시간에 오늘 못 도착할 것 같답니다. 지금 해발고도가 4,500m예요. 4,500m.
2: 고산증 약도 챙겨 먹었지만 소용없습니다. 고산증이 찾아오면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에 서 있기조차 힘들어집니다.
7: 여기인데
0: 언덕이 시작이 돼서 더 뒤쳐질 거래요.
2: 짐을 내리고 말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점점 해는 져가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밤이 되기 전 반드시 숙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0: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2: 쿠스코에서 20년 가까이 살며 고산에 어느 정도 적응된 저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0: 아, 현기증이 옵니다, 현기증이.
2: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밤이 되면 안데스는 불빛 하나 없는 완전 암흑이 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짜내 어두워지기 직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동 거리로만 따지면 9km. 그 9km를 걸어오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0: 입니다. 몸의 기운이 쫙 빠졌어요.
1: 가져온 짐들을 숙소로 옮깁니다. 분명히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가이드들은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2: 봐봐.
1: 내부는 제법 아늑합니다.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숙소가 있을까요?
3: Es mío. Yo he hecho esa casita para atender los pasajeros. Sí. Otras casas más para habitación.
4: Ya ganaste bastante o no? ¿Aún no?
3: No, poco a poco.
4: Poco a poco. Sí.
1: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찾아옵니다. 저녁이래봐야 별건 없습니다. 그래도 깊은 산 속에서 이 정도면 진수성찬입니다. 고산증에 속이 울렁거리지만 내일 또 걸어야 하기 때문에 먹어둬야 합니다.
5: 세룡아, cuando llegando aquí era un paisaje espectacular, pero lamentablemente como ya no se siente, no podemos vivir bien.
3: Bueno, mañana vas a volver, fijado. Y vas a ver más lagunas bonitas.
5: Wow.
3: Sol, levantar.
5: Eso, esperaré mañana, sí.
3: Fijado, mañana.
5: Comiendo rico, dormir el
1: rato. 피곤해 쓰러질 만도 하지만 밤의 안데스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밤하늘이죠.
6: 와, 별들이 반짝반짝. 밤하늘에 별들이 자수르는 것처럼 굉장히 이쁘네요.
7: 굉장히 춥긴 하지만 오늘은 이 별을 이유를 삼아서 이 자연 속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 남반구의 별빛이 쏟아지는 안데스에서의 하룻밤.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의 기억이라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다시 안데스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멀리 아우산가떼 산의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파란 하늘과 흰눈, 초록의 여름 초원에 눈이 시원해집니다.

0: 어제 밤에 도착해서 비행기 제대로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 이런 풍광이 펼쳐지니까 정말 설레네요.
1: 오늘은 저 만년설이너가 만들어진 7개의 호수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자, 다시 기운을 내 출발. 오늘도 7시간을 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입니다. 가이드들도 좀 지쳐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다리가 무겁습니다.
2: 발도 아프고.
3: 응?
2: 아, 힘들어.
3: 응?
2: 발도 아프고 힘들어.
3: 발도 아프고 힘들어.
2: 발도 아프고.
3: 응.
2: 힘듭니다.
1: 해가 뜨면서 기온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0: 걷는 것조차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1: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 너머 능선으로 걷고 또 걷습니다.
0: 이 오르막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혀가 나옵니다. 선생님 후회는 아, qué cansado. Creo que no voy a poder llegar.
2: Siempre vamos a llegar a la laguna. Siempre así pagan la pena. Se pagan la pena. Siempre cansancios, la subida.
1: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생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이드 후베날 씨의 조언에 마음을 다 잡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렇게 7시간 마침내 아우산가테산 7개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아술코차. 아술은 스페인어로 푸른색, 코차는 캐차어로 호수를 의미합니다. 마음 같아선 호수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3: 보이는 아술코차라고 하는데 파랑 호수라고 합니다. 오늘 한 7시간을 걸었어요. 도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진짜 10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이 호수에 도착하니까 아, 이게 힘들었던 게 싹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호수에 딱 다다르니까 아, 지금 보이십니까? 해가 지면서 이 호수가에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1: 후베날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풍경 앞에서니 이틀간의 고생은 싹 잊혀집니다. 해발 4,500m. 산과 하늘이 맞닿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호수가 숨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생각보다 세상은 괜찮은 것 같아. 어디든 나머지 호수를 보기 위해 다시 걷습니다. 거울처럼 산을 담아내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호수. 물빛이 짙은 초록이라 네 번째 호수의 이름은 초록빛 호수. 코메르 코차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호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언덕에 다다릅니다. 물빛은 짙은 청록색. 만년설이 만들어낸 안데스의 푸른 눈동자 같습니다. 나머지 호수들 역시 각자의 물빛과 형상에 따라 붉은 호수, 밝은 호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치 안데스 속으로 풍덩 뛰어든 느낌입니다.
0: 고생한 만큼 정말 멋진 호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일곱 개의 호수는 아우산가테의 트레킹의 종착지. 호수를 만끽하며 사람들은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페루에 살면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안데스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0: 호수가를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와서

0: 이라 보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1: 온몸으로 안데스를 만나고 안데스의 푸른 심장을 느꼈던 하루. 그렇게 저는 또 한번 페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0: 땅이 없어졌어요.
1: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2: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3: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4: 디스크 파열입니다.
3: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5: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6: 1577-1791.
7: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5: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6: 1577-1791.
5: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9: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5: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6: 1577-1791.
7: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0: 대단하네요. 예쁜 색깔이에요.

0: 그냥 반하는 거죠. 자부심인 게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
1: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하고 심미로운 것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0: 신비한 연못.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2: 조금만 나가줘.
0: 싫다니.

0: 랄랄랄라 따라와 봅시지.
1: 어떡하지?
2: 내가 가볼게.
3: 넘어졌대요.
2: 안 돼!
3: 큰일 났네. 너희 이제 큰일 났다.
4: 시끄러워! 날 깨운 게 너냐? 잡아먹을 테다!
2: 잠깐!
4: 뭐야?
2: 미안해. 마법 지팡이만 찾으면 갈게.
4: 마법 지팡이?
2: 방금 연못에 빠뜨렸거든.
4: 그런 거였어? 기다려봐.

0: 찾았다! 자, 여기.
1: 이게 다 뭐야?
0: 어느 게 네 거야?
1: 여기 있다. 이거야.
0: 그게 맞아?
1: 응, 고마워.
0: 다른 지팡이를 욕심내지 않다니 착하구나. 이거 다 줄게.
1: 필요 없는데.
0: 어? 받으라니까.
1: 진짜 괜찮아.
0: 안 받으면 확 잡아먹는다.
1: 알았어.
0: 그럼 안녕.
2: 대단하다.
3: 다른 지팡이까지 얻었네.
1: 그러게.
3: 새 지팡이를 써봐. 크랑크랑.
1: 좋아. 꾸리꾸리 통통통. 무지개야 나타나라. 이야. 성공이야. 더 잘 되는 것 같아.
3: 그렇단 말이지.
4: 다음 날이 됐어요.
3: 새 장난감을 얻는 거야. 이걸 연못에 넣으면.
5: 에디! 안녕!
6: 안녕!
5: 에디, 어디 가?
3: 그게.
6: 연못에 가.
3: 어이!
5: 거긴 왜?
3: 크랑크랑! 그게!
6: 장난감을 빠뜨리러 간대.
3: 로디!
5: 통통이 따라하려고.
3: 우리도 갈래.
5: 그래, 같이 가자.
3: 알겠어.
4: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시 연못을 찾아왔어요.
3: 크랑크랑크랑.
5: 뭐? 괴물이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3: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5: 무서우면 돌아가자.
3: 그냥은 못 가. 헤이! 우와! 어떻게 하지?
0: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또 너희들이냐? 다 잡아먹어야겠다!
6: 장난감을 빠뜨렸어.
0: 뭐? 잠깐만 기다려봐. 자, 어느 거야?
3: 잠깐!
0: 어?
3: 나야, 나! 내가 빠뜨렸어.
0: 자, 찾아봐.
3: 우와! 이거야.
0: 그것뿐이야?
3: 응.
0: 착하네. 그럼 안녕.
3: 잠깐만. 뭐 잊은 거 없어?
0: 그래. 이거 다 줄게.
3: 고마워.
0: 그럼 안녕.
3: 안녕.
7: 에디, 에디.
3: 이곳 좀 봐.
5: 애기는 좋겠다. 나도 장난감 받고 싶은데.
3: 이거야. 크랑크랑. 그럼 우리도 해보자.
5: 크랑.
3: 애기처럼 장난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크랑크랑. 크랑크랑.
5: 정말 안 갈 거야?
3: 크랑. 무차.
5: 그래? 장난감 받으면 나만 갖고 놀아야지.
3: 장난감. 크랑, 크랑, 크랑.
5: 자, 크랑. 던진다.
3: 크랑.

0: 얘들아! 누구야? 왜? 또 너희들이야?
1: 아니, 그러게.
0: 예, 더 이상 못 참아.
1: 그래.
0: 어디? 진짜 먹는다.
1: 미안해.
0: 미안하네, 다야.
1: 아끼는 걸 빠뜨려서 그랬어.
0: 그래?

0: 어떤 거야?
1: 우와! 그게... 이거야!
0: 착하구나. 다 줄게.
1: 고마워.
0: 이젠 그만 좀 빠뜨려.
1: 알았어.
0: 그럼 안녕.
1: 안녕. 성공이다.
2: 크랑. 크랑크랑.
3: 크랑 혼자 도망쳐놓고.
2: 크랑크랑. 크랑. 크랑.
3: 크랑. 그거 내놔.
2: 크랑. 크랑. 크랑.
3: 내 거야.

0: 이거 뭐야?
1: 친구가 연못에 빠졌어. 왜 줘?
0: 잠깐 기다려.
1: 어떡하지? 크롱. 어? 크롱은?
0: 얘야?
2: 크롱.
1: 아닌데?
2: 크롱.
0: 얘는?
1: 아니야.
0: 그럼 얘야?
1: 쟤도 아니야.
0: 그럼 얘는?
2: 뭐야?
1: 크롱! 맞아, 크롱이야!
0: 자.
1: 크롱!
0: 다른 애들도 선물로 줄게. 그럼 안녕! 이럴 줄 알고 다 가져왔어. 자, 다 데려가. 이젠 절대 날 찾지 마. 그럼 안녕.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0: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니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작품팀이

0: 슈퍼스타 이카루스 1.
1: 소방안전시험 결과를 발표할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에이, 뭘 두구두구해요. 보나마나 세나겠죠.
3: 이게?
1: 1등은 태우.
2: 예? 그럴 리가 없는데.
4: 축하해, 태우. 드디어 나를 이겼구나.
5: 기분 좋냐?
6: 좋을 게 뭐 있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난 뭐라든지 결국 1등을 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면 뭐 바로 시시해지지. 아, 이번엔 파이어로브가 지겨워질 차례인가.
2: 뭐야, 태호. 왜? 잘난 척 대마왕이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우액이다 정말.
6: 아, 지겨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7: 거기 서라.
6: 어? 무슨 일이지?
4: 웃기지 마. 이걸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7: 하, 애국자 나셨구먼. 됐어. 이제 그만 로켓 설계도를 넘기시지, 어? 넌 뭐야?
2: 할 거 없어!
8: 괜찮으세요?
4: 어?
8: 다친 곳은 없고요?

0: 영화 배우요? 제가요?
1: 그래. 잘생긴 외모에 빼어난 모술솜씨. 딱 우리가 찾던 남자 주인공이야. 한번 고민해봐.
2: 정말 태어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칠째 훈련도 안 나오고 말이야.
3: 맞아. 우리만 청소학원.
4: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사라지던데. 무슨 일 있나?
5: 사고 발생. 어? 사고 발생.
6: 좀 전까지 멀쩡히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한다.
7: 네? 낮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어떻게든 구조 중이긴 한데 가장 높은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8: 도와주세요!
9: 살려주세요!
6: 태호가 없으니 우선 너희들이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태호는 아직인가?
1: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0: 여기 이 각도에서 촬영 진행해 주세요. 멈춰라!
2: 굉장해.
0: 좋아, 좋아.

0: 엄청나게 높아. 어떻게 구조하지?
1: 역시나 이카루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2: 이카루스는 없다고 생각해라. 이안, 직접 올라갈 수 있겠나?
1: 네? 제가요? 저렇게 높은데요? 그야 당연하지.
0: 맞아. 허큘리스는 무거워서 위험해. 타이탄은 말할 것도 없고.
1: 갑자기 페어가 점점 미워진다. 한번 해보지 뭐. 출발한다. 오늘은 페어가 정말 밉다. 미워. 지상 승강장 앞에 도착했어.
0: 나도 자리 잡았어.
1: 나도 거의 다 왔거든. 피닉스 등장.
0: 어? 하이 여러분, 우리 구하러 왔어요?
1: 물론이지. 자, 어서 내려갑니다. 꽉 잡으세요.
0: 거의 다 왔어요. 그대로 조심. 됐어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우와, 내려왔다.
1: 이제 다음 케이블카로 갈게. 피닉스 등장. 어떻게 된 거야? 멈춰!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3: 이안, 케이블카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어.
1: 네? 브레이크가요?
4: 사람 살려!
1: 너무 빨라! 맙소사! 이대로 두면 지상 승강장에 부딪힐 거야. 제이, 이제 네 차례야. 알겠어. 타이탄, 승객들을 꼭 구해내자.

0: 안 돼! 죽다 힘내!
1: 어때, 내 솜씨?
2: 잘했어, 제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1: 그러니까. 태호 녀석,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안 오는 거야?
3: 큰일이야! 어서 이것 좀 봐봐!
2: 어?
1: 뭔데?
3: 이거!
4: 베일에 쌓여있던 스파이 009의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인 배우 태호 군인데요.
1: 뭐? 태호가 스파이 009의 주인공이라고?
2: 말도 안 돼!
5: 화려한 외모에 멋진 액션까지. 정말 스타 탄생 예감이죠?
6: 스파이 009,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7: 야! 닭살! 쟤 왜 저래?
2: 잠깐! 그래서 계속 훈련 안 나온 거야?
1: 그런가 봐. 정말 실망이야.
8: 오늘의 안전교육!
9: 오늘은 케이블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케이블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1: 승객들이 한쪽으로 모두 몰리면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골고루 퍼져서 타도록 해요.
2: 케이블카 안에서는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지 말고 가급적 얌전하게 있어야 해요.
3: 그리고 어린이는 절대 혼자 타지 말고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해요.
9: 모두 잘 알고 있구나. 다음엔 태호도 같이 타면 좋겠네.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플러스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거대김밥 대소동.
2: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3: 아니,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4: 저기 봐, 꽁지가 있어.
1: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5: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1: 맥스, 여기서 기다려.
4: 알았어.
1: 안 돼! 문이 닫혔잖아!
3: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2: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3: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아, 미안.
0: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2: 광고 준비됐어? 어?
0: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3: 우와!
2: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3: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2: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오, 내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3: 주문이 들어왔어.
6: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3: 그럼 당연하지.
2: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5: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2: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6: 알았어. 이따 봐.
2: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0: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2: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주인 AI.
1: 네, 주인님.
0: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0: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3: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4: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5: 저게 뭐야?
0: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오.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3: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4: 골든 택배팀은 언제쯤 올까요?
5: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4: 괜찮아요. 골든 택배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0: 택배 왔습니다!
4: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1: 안녕, 난 꽁지.
0: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6: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0: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4: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0: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절단 못!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7: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8: 안돼! 살려줘!
2: 어? 김밥이 이상한데?
4: 안 돼! 내 김밥이!
0: 왜 굴러가는 거지? 멈춰! 자!
8: 너무 어지러워.
7: 안 돼!
9: 어?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7: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9: 어? 아! 저게 뭐야?
7: 꽁지 스핀! 아차!
4: 고맙습니다.

0: 드디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야호!
1: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1: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2: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3: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2: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3: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2: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아,
1: 그만 가자, 골든보이.
3: 꽁지야.
1: 왜?
3: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1: 모르겠어, 더 이상은.
2: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4: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3: 그렇겠지.
5: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3: 빅백스!
5: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4: 휴,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6: 호기! 호기!

0: 말랑물질 팩 네이버.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 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모찌 팩 하우스에 쏙. 말랑모찌 팩 네이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6: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7: 토끼니, 너 이 불맛 나는 도토리 먹어봤냐?
8: 아니, 처음이야. 요 불맛 나는 도토리 한번 맛보면 그냥 도토리는 못 먹는다며?

0: 당연하지. 내가 이 맛에 캠핑 온다니까. 그럼 우리 이거 있는 동안 놀고 있을래?
1: 그래. 댄스 댄스.
2: 바람이랑 폭갱이 오늘 캠핑 간다더니 좋겠다.
1: 그러게.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3: 그럼 우린 더 신나게 놀아야지.
2: 맞아. 오늘도 힘차게 셋, 둘, 하나, 렛츠고!

0: 요정들 안녕.
1: 지아 안녕.
0: 요정들 어제 이 뒷산에 불 난 거 알아?
1: 진짜?
2: 그래서?
3: 어떻게 됐는데?
0: 다행히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금방 불을 꺼주셨어.
2: 다행이네. 119에 신고 전화 빨리 했나 보다.
4: 아휴, 그러게. 아휴, 어제 사하라 사막에 퀴즈만 내려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산불 다 끌 수 있었는데.
0: 요정들이?
4: 우리도 가끔 소방관으로 변신하거든.
3: 보여줄까? 징동댕 삼총사 소방관으로
1: 변신! 소방관 변신 완료!
0: 우와, 멋지다!

0: 구조 요청이야. 네, 딩동댕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1: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0: 자, 불난 곳이 어디인가요?
1: 여기 도도숲 캠핑장이에요. 계곡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0: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2: 가만. 도도숲 캠핑장이라면
3: 바람이랑 토끼가 캠핑 간 것 같은데?
4: 그럼 방금 전화한 게?
2: 우와, 큰일이다. 어서 가보자.
3: 딩동댕 소방관
5: 출동!

우리가 왔습니다!

0: 화재 진압
1: 완료!
2: 와, 고마워 딩동댕 소방관. 이렇게 빨리 와주다니 정말 최고야.
3: 이게 다

0: 너희들이 119 신고 전화를 빠르게 해줬기 때문이야. 바람이, 네가 전화한 거 맞지?
1: 어, 맞아.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0: 먼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침착하게 잘 이야기해줬고.
1: 여기 도도숲 캠핑장이에요. 계곡 바로 옆쪽 숲길이에요.
0: 이렇게 불이 난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었어. 잘했어, 다람이.
2: 내 친구 맞죠?
3: 자, 다들 기억하자. 불이 났을 때 신고 전화는 몇 번?
4: 1!

0: 되는데 우리가 믿음직하다고 다음에 또 불내고 그러면 안 된다.
1: 이런 화로 사용할 땐 조심해야지. 이렇게 넘어뜨리면 큰일 나.
2: 아니야. 이 화로 우리가 넘어뜨린 거 아니야.
3: 이거 너희가 한 게 아니야?
2: 응, 우린 안 건드렸어. 우린 그냥...
4: 도토리 익는 걸 기다리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2: 이렇게 된 거야.
0: 그렇다면 이 화로가 저절로 넘어졌거나 아님 누군가 이 화로를 넘어뜨렸다는 건가?
2: 그러고 보니 이 화로에 굽고 있던 도토리들이 사라졌어.
5: 그럼 그 유명한 불맛 나는 도토리 못 먹는 거야? 안 돼!
1: 그렇다면 이건! 너희들이 신나게 노는 사이 누군가 화로에 있는 도토리를 훔쳐가려다. 그만 실수로 화로를 넘어뜨려 불이 난 게 아닐까?
3: 그럴듯하네.
2: 혹시 또 그 녀석인가?
6: 누구?
2: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 도토리를 훔쳐가는 녀석이 있었어. 한두 번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캠핑장까지 쫓아와 불까지 내다니.
7: 다람아, 우리 이번엔 참지 말자.
2: 그래,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7: 이 경찰 신고 번호가
2: 몇 번이더라?
8: 119 아니야?
3: 아니 경찰서 신고 번호는 112.
1: 맞아.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을 발견하면 112로 전화해야 해.
0: 불이 나거나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6: 119!
0: 나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땐

0: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1: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으니까 119?

0: 맞아. 아픈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1: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 사람이 물에 빠졌어. 도와주세요.
3: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2: 도와주세요.
4: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같은데.
0: 맞아. 사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할 땐 119.
5: 고마야.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1: 모르는 사람인데.
5: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가자. 아이, 가자.
2: 수상한 사람이다.
6: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7: 저 아저씨 나쁜 사람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112.
0: 맞아. 수상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맛있는 거.
6: 이럴 땐 어디로 전화하지?
4: 도둑이야!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112.
0: 맞아. 나쁜 사람을 신고할 땐 112.

0: 나쁜 사람 신고잖아? 112! 여보세요? 네, 저희 도토리를 자꾸 훔쳐가려는 녀석이 있어서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도수 캠핑장이요.
1: 토깽이가 112에 신고 전화했으니까 범인이 곧 경찰에 잡힐 거야.
2: 그럼 우린 범인이 잡힐 때까지 퀴즈를 풀면서 기다릴까?
3: 쇼에서 댕댕이
2: 동동이와 함께하는 119
3: 112 퀴즈.
2: 불렀을 때 신고 전화 112. 어? 9가 없네. 이 중에서 9를 찾아봐. 시작. 찾았다. 9.
3: 경찰에 신고 전화 1 1 엥? 2가 없잖아. 이 중에서 2를 찾아봐. 시작.
2: 이제 1, 1, 9
3: 1, 1, 2 잘 기억할 수 있지, 친구들?
4: 도토리 도둑 잡혔을까?
5: 그러게.
0: 얘들아, 얘들아, 범인을 잡았어.
5: 우와.
3: 그게 누구였는데?
0: 이건 바로 옆 동네 너구씨. 너희 말대로 구운 도토리를 몰래 훔쳐가려다 그만 불을 낸 거였어. 어?
6: 범인 검거.
4: 우와!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0: 이게 다 딩동네 요정들이 경찰 신고는 112라고 알려준 덕분이야.
5: 우와!

0: 119
1: 112
2: 꼭 기억하자.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사펀딩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또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또로로 스마트 패드!
2: 레오미!
3: 네, 주인님?
4: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3: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4: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5: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6: 어디지?
7: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8: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9: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6: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10: 개벽?
6: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엄마! 천지대장님!
11: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은?
6: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11: 오호, 그래?
6: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11: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1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뜯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1: 이 글자인 이 마법이 최고지. 슛!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기긋, 아, 다, 지우다.
1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3: 한글 용사 아니야!
14: 대왕님!
15: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4: 어서 출동하자!
13: 좋아.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7: 응?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장엄마, 모험아!
1: 아이야!
2: 오늘 파기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3: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4: 내가 더 확인해 볼게.
5: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6: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4: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7: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1: 좋아요.
8: 자음, 모음, 변신!
4: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3: 어디 있지? 어? 저기 지읒 디귿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읒 디귿이 또 있어. 지도야!
7: 가보자.
4: 무슨 지도지?
9: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1: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0: 응. 저기.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2: 쉽게는 못 찾을 걸.
3: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4: 이쪽이야.
3: 숨어라, 숨어.
5: 화살표예요.
4: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0: 여기서
5: 이쪽.
0: 이쪽. 절로 가자.
3: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2: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끼다.
5: 어?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4: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5: 뭐가요?
4: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0: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1: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3: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블라블라블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5: 우와,
3: 아이스크림.
5: 하늘색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4: 그럴까?
3: 탁월한 선택,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0: 내가 잡을게.
3: 잡아야지. 잡아야지.
0: 으이,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3: 하늘적이라도 못 잡겠지.
4: 어? 잡았다. 어? 자, 보물 찾으러 가자.
3: 아,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4: 오.
3: 오.
4: 쥐.
5: 수염이.
4: 어? 어?
0: 설마 개벽?
1: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2: 그걸 이제 알았나?
4: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선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받아라.
3: 한글 용사 아 이 야.

0: 두고 보자, 아이야.
1: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2: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붙...

0: 부탁해.
1: 네.
2: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기역, 어, 디귿, 헛. 기읒, 이, 기.
3: 디귿, 아, 다.
0: 거치다. 암기가 거치다.
1: 우와, 안개가 거쳤어.
0: 빨리 찾아보자.
1: 보물상자를 찾았어.
4: 와,
3: 어서 글자를 찾자.
5: 돌아와 하늘을.
0: 이는 내가 쓸게. 대극봉으로 이. 헛. 쭉. 오는 내가 쓸게. 헛. 쭉. 똥망치로 오.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2: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긋이 우를 만나 도. 지도.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1: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7: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1: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7: 그래. 이야. 꿀맛 있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지도.
7: 지도.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강력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2: 플러스
1: 몰라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속강력 원인원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5: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어?
4: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6: 찌릿찌릿

0: 쓰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쥬엇! 쥬엇!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니은,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흑계검정을 도와주러 갔나봐.
3: 어, 정말? 나도 갈래. 검기여왕! 검기여왕! 독감이야!
4: TV 꺼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5: 아, 정전인가 봐.
4: 정전?
6: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7: 아우,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8: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하게요.
6: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정전이다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4: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5: 아하.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4: 촛불 있잖아. 아.
9: 조심.

0: 먹자.
1: 맞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0: 아, 그러네.
2: 자연아, 모험아.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0: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2: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0: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5: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6: 네! 자음!
7: 모음! 변신!
8: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9: 천지군에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8: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지은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건 정부구나. 어? 저기도 지을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정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응. 나라 한글.
0: 어? 왜 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0: 역시 그렇군.
5: 오, 조심해!
0: 어서 피해!
6: 이게 바로 천지 대장님의 번개 힘이다!
0: 천지?
7: 번개의 힘이여. 천지곤 번개!
0: 천지, 그만두지 못해!
7: 천지곤 번개! 슛!
0: 안서!
7: 천지곤 번개! 슛!
0: 가영사.
6: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군.
0: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6: 자!
7: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쭉!
4: 저건 이 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지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지읒, 오,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4: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하!
7: 돌아와 한눈에.
4: 어는 내가 쓸게. 훗! 쭉! 뿅망치로. 어!
3: 이는 내가 쓸게.

0: 태극동으로 이 헛 쭉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지읒이 어와 니은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5: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4: 아, 할아버지.
5: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4: 네.
5: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몸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4: 그래요, 할아버지.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전기!
5: 전기!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그러면 기가 미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미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4: 어? 빨리 건너야 해.
5: 잠깐만.
3: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4: 위험해.
3: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4: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3: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4: 뭐 하는 거야?
3: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4: 흰색만 받는 거야.
5: 토끼야, 하지 마.
3: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캐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호수의 무법자 플래시오사우루스!
2: 아니야, 진짜라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의 산사우리오 호수에 살고 있는 괴물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산사우리오 괴물이라고 불러. 근데 난 다른 이름을 붙였지, 쌩이.
3: 이제 그만하렴. 전에도 말했죠. 산사우리오 괴물은 그저 소문일 뿐이에요. 그래도 지금 호숫가에 안개가 자욱하니까 근처에 가진 말도록 해요.
4: 괴물이 있다면 절대로 안 가죠.
5: 무슨 소리야, 제이민. 괴물이 있으면 엄청 재밌을 텐데.
4: 스티븐 말이 맞았어. 최근에 호수에서 뭔가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꽤 많아.
6: 그게 괴물이 아닐 수도 있지. 통나무나 뗏목일 수도 있고.
4: 못 믿겠다는 거야? 과연 이걸 보고도 그럴까?
7: 러디, 공룡이다!
8: 좋아, 제이민. 네가 이겼어. 호수로 가서 뭔지 조사해보자. 서둘러.
4: 아니, 뭐? 안 돼. 잠깐만. 난 절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괴물은 혼자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두자.
9: 어서 따라와.

0: 선생님 말씀대로 안개가 엄청 심한데?
1: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안 좋아 호수를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2: 고마, 그만 돌아가자 얘들아.
3: 로디, 공룡이다.
0: 어? 로디? 어? 호수에 뭔가가 있나 봐. 로디 쫓아가보자.
4: 좋아, 어서 움직여.
2: 아야, 제발 그러지 말자 얘들아. 표지판에 쓰인 대로 해야지. 같이 가, 얘들아.
5: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
4: 당연하죠, 대장. 내가 만들었다고요. 신호가 잡혔어요. 공룡이에요.
5: 차 돌려.
4: 로디!
1: 어디 있어, 로디? 어?
2: 도와줘! 세니가 나타났어!
0: 로디, 뭘 찾은 거야?
2: 됐지? 충분히 즐겼으면 로디도 찾았으니 이제 그만 가자. 여긴 아무것도 없어.
1: 잠깐, 이거 봐. 공룡 이빨이야. 엄청 커.
0: 화석이 아니야. 새 거라고.
3: 로디!
4: 좋아. 조사는 충분해. 오즈, 스테고지프를 불러.
2: 안 돼.
1: 알겠어. 스테고지프 보트 모드로 변신!

0: 좋았어. 호수를 다섯 구역으로 나눠서 하나씩 수색해 나가자.
1: 뭐 보이는 거 없어? 큰 괴물 같은 거 말야.
2: 아니, 전혀.
0: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1: 봐봐, 내가 말했잖아. 그만 돌아가. 세미한테 잡혔나 봐.
3: 잠깐 얘들아, 저건 괴물이 아니야.
4: 산소리오에서 계속 시간 낭비만 했는데 이제야 고생한 대가를 얻을 수 있겠군. 드디어 공룡을.
5: 대장, 저건
4: 다이너스터잖아.
2: 인력군 빅 다이슨과 부하들이야.
0: 다들 전투 준비.
4: 뭐야, 갑자기 왜 이래.
0: 엄청난 소용돌이에요.
4: 아싸! 여기 빠져나가야 해!
1: 어? 얘들아, 이건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야! 소용돌이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다고! 어?

0: 진짜였어!
1: 아, 어떡하죠, 대장?
2: 로봇 공룡이 그냥 공룡보다 훨씬 값이 많이 나갈 거야. 우리가 잡아야 해!
3: 네, 대장! 자!
1: 어, 안 돼, 안 돼, 안 돼!
3: 오지! 스테고 지프레 안정시켜줘!
4: 됐어!
3: 여기서 벗어나야 해!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4: 내게 맡겨! 잡혀버렸어!
0: 로봇 괴물한테 잡혀서 물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다니!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니까!
4: 큰일 나잖아!
3: 인사는 나중에 하고 로봇의 코어부터 파괴해야 해! 모사스톰 변신!

0: 준비 완료!
1: 그래, 나도 반가워.
2: 그럼 제대로 시작해볼까? 부스터 최대 출력!

거대한 도넛 같아!